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유성은 전부 파괴됐어.
1: 잠깐! 유성이 하나 남았어. 엄청 큰데?
2: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럼 괜찮은 거겠지? 그렇지?
3: 아니, 저 경로라면 리비아탄들과 부딪히고 말 거야.

0: 티나!
1: 티나!
0: 괜찮아?
2: 티나! 티나, 내 말 들려?
0: 티나, 안 돼!
1: 리비아탄은?
0: 모두 무사해. 네가 구했어.
1: 설마 너 우는 거야?
0: 뭐?
2: 어? 아니, 난 그냥 리비아탄들이 걱정돼서. 아, 맞아, 그래서 그래.
3: 자연스러웠어.
2: 조심해. 됐어.
4: 저기 리비아탄들인가? 봐.
2: 어? 어?
1: 또 보자.
5: 새로운 위협 메카 다이노.

0: 좋아 이거야. 지난 수년간 노력과 희생을 거듭한 결과 드디어 실험의 성과를 손에 넣게 됐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렴. 최고의 걸작들아. 명심해라. 너희는 두 차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메카다이노다.
1: 음성 확인, 백스 헌터. 저희를 만든 주인, 명령팽이죠.
2: 루시오, 일어나. 아래로 좀 내려와 줄래?
3: 로라이모? 나도 모르겠어. 별일 아니기만 해봐. 왜요, 로라이모? 오늘도 팬케이크 만들어야 해요.
4: 루시오도 널 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5: 안녕!
3: 짙은도?
5: 루시오!
3: 말도 안 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5: 팬케이크가 맛있다고 들었거든.
3: 언제까지 있을 거야?
4: 원하는 만큼 오래 있어도 돼.
5: 신난다!
3: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5: 다이너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줘! 특히 거기 공룡들에 대해서!
4: 그럼 난 이만 주방에 일이 있어서.
3: 공룡 얘긴 1급 비밀이야.
5: 알았어.
4: 루시오, 다이노어스에 문제가 생겼어.
3: 알았어요. 이따 보자, 치튼두.
5: 어? 저도 임무 있어요?
4: 혹시 너 팬케이크 만들 줄 아니? 앞치마 꼭 하고.
3: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2: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다친 게 관찰 카메라에 잡혔어. 백스 헌터가 한 짓이 분명해.
6: 저희만 믿으세요, 박사님. 가자의

0: 가자, 자!
1: 바로 여기야.
2: 좋아, 서둘러 치료하자. 오즈, 제이민, 저쪽을 부탁해.
0: 어, 알았어.
3: 안심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2: 어? 왜 그래, 루시오?
1: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트리케라톱스들이 겁에 질린 것 같아.
0: 이제 곧 낫게 될 거야.
4: 아파도 조금만 참아. 어? 어?
5: 뭔가 어? 이상한데? 얘들아, 이것 좀 봐! 이빨 자국인데 다이노스의 그 어떤 공룡과도 일치하지 않아. 백스헌터의 아머다이노도 아니고.
1: 느낌이 안 좋은데?
5: 그러니까 말이야. 만약 아머다이노가 아니라면.
4: 야, 설마 또 다른 괴물은 아니겠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6: 다이노스터 빨리!
2: 다이노모빌로 빨리! 우즈, 뭘 해야 할지 알지?
6: 파괴한다!
4: 부트라모드 대신!

0: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어? 모르는 게 나을걸.
1: 우즈, 빨리 합체해.
2: 왔어.
1: 스테건 트럭 전투 준비 완료.
2: 이쪽은 됐고.
1: 루시오, 제이미, 다이노모빌 합체를 시작해.
0: 접수 완료. 메타 볼트리 비행 준비 완료. 메타 볼트리 발사.
2: 저 녀석들은 뭐지? 말하는 공룡 로봇?
3: 뭐든 아무 다이노보다 훨씬 더 사납다는 건 확실해.
1: 아직 멀쩡해. 다시 전투 준비. 위아래로 하나씩 맡아. 스테고 해머
4: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2: 완성하잖아.
0: 메타 볼트에서 발사.
4: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1: 안 되겠어. 다 같이 합체하자.
5: 다이노모빌 사단 합체 시작.
0: 트리니카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1: 녀석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
2: 루시오가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0: 엄청 애쓰는 집이거든. 제발 조금만 더 애써줄래?
1: 지금이야!

0: 한다.
1: 뭔가?
2: 내버려 트라이너!
3: 너희 팀은 생각하는 게 정말 뻔하군, 로라. 메카다이너, 박치!
0: 우릴 방해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1: 아, 얘들아, 어떻게 된 거지? 박치를 한다고?
0: 각오해라!
3: 이걸로 끝내주마!
1: 막아!
4: 스톱킥!

0: 스타!
1: 안 돼! 퀀텀 소드가 망가져버렸잖아! 저 녀석 보통 강한 게 아니야! 우리 공격이 하나도 안 통한다고!
2: 그럼 새로운 공격을 시도해봐야지! 안틸러 파워 충전!

0: 성공이야? 해낸 거 맞아?
1: 방금 공격으로 에너지를 다 썼어. 재충전이 필요해. 설마...
2: 말도 안 돼!
0: 제발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2: 다시 버텨!
1: 이걸 어떻게 버텨?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3: 그럼요, 엄마. 아무 일 없이 잘 있어요. 놀랄 일도 없고요. 으아! 어? 무슨... 어? 으아! 우와! 저게 뭐야? 이번 여행은 엄청 혼란해질 것 같아.

0: 우와, 어떻게 된 거지?
1: 우리 방금 퀀텀 점프를 한 거야?
2: 아무것도 조작 안 했어. 메타트론이 한 거야. 하지만 그 머리가 두 개인 괴물은 어디로 간 거지?
1: 뭐? 어디?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1: 야,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2: 그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4: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둥글둥글해.
2: 이거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으면.
1: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8: 이거 완전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3: 제가 또 VIP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2: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게요.

0: 아, 제가 요즘에 좀 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그거 치료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뵀는데요. 저 너무 그 좋아서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
1: 펭수님 맞으시죠?
0: 어, 네, 맞아요.
1: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역시 너무 친절하시고요.
1: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0: 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많이 커요.
1: 아, 입술도 뭔가.
0: 맞아요. 저 부리도 뭔가 제가 뭐 먹지도 않은데요. 다들 저보고 짜파게티 먹었냐고. 아니면 술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귀여웠고요. 그다음에 되게 깃털에서 윤기가 좀잘 나와 보여서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1: 일단은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형 여드름이랑 건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요?
2: 아니,
1: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춥진 않으셨어요?
2: 괜찮아요. 저 원장 쌤은 어떨까? 진료 받고 싶다.
1: 제그 담당 이제 환자인데 그렇게 승용 원장님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진단 장비 먼저 같이 촬영하러 가실까요?
2: 네, 알겠습니다.
1: 정확하게 지금 피부 상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 언니, 이거 머리를 일단 넣는 거예요?
1: 예,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가 대고, 예, 여드름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2: 정말 짓궂게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장난을 치신 건지 진심인 건지가 살짝 궁금해요.

0: 분이 안 계셔요. 저는 또 그렇게 좀 애매한 건좀안 좋아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1: 오이, 오케이, 찰칵.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 승용 원장님에게 그렇게 눈길을 빼앗긴 것도 그렇고. 이 촬영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0: 어? 이게 저라고요?
1: 평소 할아버지 같긴 한데, 그,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0: 이게 필터가 아니라고요?
1: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0: 어머.
1: 네, 여기 이제 눈가 주름도 있고, 눈밑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까지 아주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2: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탄력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0: 관리하면 좋아지나요?
2: 아유, 그럼요. 믿고 맡겨주시면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1: 여기 보면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여요? 반짝반짝 하는 거? 예, 요게 이제 그 포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 균. 예,
0: 어머.
1: 얼굴 전체에 여드름 균이 가득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평소에 세수를 잘안 하나 봐요.
0: 아니에요, 저 잘해요.
1: 아무래도 승용 원장님이 칼을 갈고 그렇게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본격적으로 좀 펭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면 저는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일단 여드름부터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났지만.
1: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색소 침착 치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아니요, 지금 여드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야죠.
1: 제 생각에는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뭔가 이게 아픈 거를 먼저 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받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 싶어요.
2: 청소년기 여드름,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제가 상담해드리기로 했는데.
0: 잠시만요. 우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좀그 중간에서 조금 그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0: 선택을 했습니다. 압출 언제 하러 갈래요? 승용 원장님 선택했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있으니까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문자가 실제로 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 또 제가 해야죠. 죄송해요. 누우시겠어요?
0: 아, 여기 누워요?
1: 네네, 누우시겠어요? 네, 저희 압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0: 어때?
1: 압출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냥 작은 것만 있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1: 조금 압출할 때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
0: 예.
1: 그것부터 먼저 하고.
0: 아!
1: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아파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위 눌러서요. 좀 짜보도록 할게요.

0: 생각보다 그 피지가 압출이 잘안 돼서 이렇게 그 여드름 부위를 좀 오래 누르고 있었는데 좀 빨리 최대한 빨리 해줘야겠다. 좀 미안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팠어요. 그래도 원장님 때문에 좀잘 참았던 것 같아요.
0: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1: 머리 풀리는 줄
0: 저 이제 그 압출은 다 했고 패치 붙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펭수랑 직접적으로 좀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친밀감이 좀 느껴진 것 같고 저랑 펭수와의 사이가 좀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1: 부드러운 손길과 여드름을 빼려는 그 우직함, 애틋함. 깔끔해요.
0: 아프진 않으셨어요?
1: 아팠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펭수님, 치료 잘 받으셨어요?
1: 네, 원장님.
0: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1: 네.
0: 그러면 이쪽으로.
1: 이야기.
0: 좀 여우 같다 생각했습니다. 펭수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었는데 용원 원장님이 빨리 치고 들어와서 뭔가 아쉽기도 했고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그 이제 이 색소침착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첫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1: 그 착색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좀 계속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직구로 직접 저에게 다시 오신 거면은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왼쪽 볼에 있는 이 흑자부터 좀 제거를 해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오, 좀 따끔따끔하죠?

0: 이 정도 괜찮아요?
1: 하나도 안 아픈게요.
0: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여드름 생긴 것도 원래 이렇게 안 생기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보고.
2: 뭔가 저랑 펭수와의 관계보다 그 둘 사이가 더 견고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0: 자, 이제 치료는 다 끝나서 일어나서 거울을 좀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1: 오, 없어졌어!
0: 그쵸. 여기 볼에 있던 흑자랑 입술에 있는 색소 침착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잘 없앴어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너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펭수, 치료 잘 받았어요?
1: 아, 네, 그 원장님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아요.
2: 오늘 춥진 않았어요? 다리 쪽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덮어줬습니다.
3: 펭수가 맘극에서 온 건 알고 계세요?
2: 네. 살짝 덮고 있어요.
0: 아! 아까 전에 우리 생겼던 흑자나 색소침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약간 립밤 같은 걸 좀 발라가지고 마찰이 좀 생겨도 이런 게 좀 덜 생기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 여드름 오늘 난 건 압출도 했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주사도 놨으니까요. 다음번에 여드름이 또 나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압출 받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1: 그 다들 궁금한 건 게 원장님들은 도대체

0: 무슨 관리를 받으시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1: 저는 어쨌든 그 병원에서 시술도 다양하게 받지만 집에서 식습관 관리라든지 그래서 야식 같은 것도 피하고 혈당을 또 빨리 올릴 수 있는
2: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0: 엽떡 드신다고?
2: 네,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1: 치졸하다 생각했어.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2: 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펭수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펭수가 또 한번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1: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우리.
0: 그땐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저 그럼 얘기 좀 해볼게요.

0: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대처도 안 해주시고 당연히 귀가 없으셔서 잘안 들리겠지만
1: 예? 저 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이 헤드셋까지 끼다 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0: 제가 그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한번 믿어 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펜슬 마음 흔들어 볼게요.
1: 귀를 더 크게 만든다고요?
0: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진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택을 받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고.
0: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1: 언니, 정말 귀가 커지나요?
0: 아, 그럼요. 원하시는 귀 모양 같은 거 있으세요?
1: 약간 귀여운 거? 고양이 같이?
0: 고양이 같이 귀여운 귀로?
1: 네, 이것도 많이 아파요?
0: 마취 한번 할 건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1: 근데 저 진짜 이런 거안 하는 게 원장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0: 저만 믿으세요. 이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희 마취 주사부터 들어갈게요. 저 이제 비필러 들어갈게요.
1: 네.
0: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따끔. 다시 반대쪽 할게요. 다시 따끔. 네, 전부 끝났고 저희 잠깐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1: 뭐야? 이게
0: 어떠세요?
1: 귀라고요?
0: 잘 보이죠?
1: 이건 뿌리잖아! 뭔
0: 되게
1: 악마야?
0: 고양이 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1: 이럴 수가!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0: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더 잘해줄 걸, 이 마취를 좀더 빨리 끝내줄 걸 이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한것 같아요.
2: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닐까.
1: 사실 마지막에 승용 원장님한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귀 보고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
3: 펭수, 우리는 어디서다?
1: 멀어지자자 아마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베개 삼고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벗삼아 차면 되지요.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0: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12: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3: 첫 성교육.
12: 오늘은 무슨 교육?
13: 성교육.
12: 또 한 주 기다렸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실 우리 원더걸스에서 원더맘으로 돌아온 우리 혜림씨 나와주셨습니다. 부하의 엄마로서 지난주 너무 활약을 잘 해주셨거든요. 기대해도 좋죠?
14: 그럼요. 예전에는 네. 제가 Be My Baby를 외쳤다면 이번에는 Be My Guide를 외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부모가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라임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예, 역시 원더맘입니다. 자,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우리 쌤 씨, 쌤 씨랑 또 개그맨에서 이제는 딸바보 아빠로 거듭난 이정기 씨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두 분은 어떠세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15: 네, 뭐 저 네. 잠깐 그 자리 피운 사이에 네. 다른 사람 잠깐 왔잖아요.
12: 아, 맞아요.
15: 예, 네, 제가 좀 조사했거든요. 네. 이 자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2: 아, 그래요? 네. 흡족했어요? 네. 제가 볼 땐 작가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15: 네. 무슨 소리세요?
12: 따로 얘기 나누시고 하셨는데.
15: 예, 아니 식구끼리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2: 표정 정신 나왔어. 네,
16: 지금 아까 절절 떨고 있더라고 살짝. 네.
15: 제 편 없어요 여기?
12: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성교육 전문가시죠. 배정원 교수님과 또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 선생님 우리 조승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17: 185에 80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8: 그러면 175에 53kg 정도
19: 되는 것
18: 같아요.
19: 가슴이 살짝 아파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20: 팔이 너무 어머. 짧아.
21: 어머, 이것도 팔이 짧네.
12: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성조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답해 주시죠.
22: 무섭습니다.
12: 우리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조숙증.
16: 저는 이제 그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게 성조숙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이 생긴 게 요즘에 이제 그 저희
15: 그렇게 말하면 좀 뭐 틀린 얘기 아니지만 이거 약간 수세미처럼 이렇게 좀 굵게 나오는
12: 두껍게.
15: 털 있잖아요. 아, 사실 시꺼먼 털 있잖아요.
12: 솜털 말고. 네.
15: 이 약간 또래 애들은 피하면 조금 빨리 온 느낌?
16: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쌤 형이 이렇게 또 털이
12: 너무
16: 굉장히 좋아요.
12: 털이 남달라요. 털이 남달라요.
16: 털 텐션이 좋단 말이에요. 아니 굳이 또 거기까지는. 교육방송이니까.
12: 아, 근데 혜림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 성조숙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아직 좀 어려서.
23: 일단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변에 육아 선배 엄마 아빠들 보면 많이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성조숙증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12: 어릴 때는 어땠어요? 어릴 때.
23: 좀 빨리 크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12: 오히려.

0: 마음이 급해서 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1: 아, 진짜?
0: 그래서 가슴이 아직 없으면서도 브라를 사러 가자.
2: 진짜?
0: 그리고 생리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생리를 하자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급했어요.
2: 완전이야. 예.
3: 남자들도 비슷해. 저도 그랬는데 면도 빨리 하고 싶던 거예요. 털이 면도. 없는데도 면도. 엄마한테 면도기 사달라고.
2: 오히려 성조숙증보다 느릴까 봐 걱정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1: 저는 털이 지금도 안 나요.
2: 아,
1: 얌생이 털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제가 조금 그 드라마 들어간 것 때문에 털을 좀 길렀었는데 여기 30개, 여기 30개 나더라고요.
2: 아, 부족하게.
1: 셀 수가 있죠.
2: 그럼 성조숙증하고 반대인 경우가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면 좀 늦게 좀 2차 성징이 늦게 나타난 편인 것 같은데 키가 좀 늦게까지 컸던 것 같아요. 키가 천천히. 그래서 뭐 사실은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나중에 키 성장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 성조숙증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성조숙증이라는 게 사춘기 신체 변화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성적 발달의 변화가 여아들은 시작 이제 유방 발달, 그다음에 뭐 음모나 액모, 초경 이렇게 가고 남자 아이들도 고환이나 음경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성기고 몽종오고 뭐 키도 크고 근육도 발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성적 발달이 여아들은 만 8세 이전부터 시작, 남아는 만 9세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 걸 성조숙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2: 네. 네.
1: 제가 사실 이제 두 딸을 키워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더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남아들보다는 좀 여아들에게서 맞아요. 좀 많이 일어난 일로 이렇게 맞아요. 발견되는 것 같아서.
5: 생물학적으로 여아들의 호르몬 체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아들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붕긋하게 나오고 그러는 신체 변화가 겉으로도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빨리 발견하는 측면도 있죠.
2: 네.
5: 그런데 최근에는 남아들의 그 성조숙증 발생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별하고 관계없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2: 네.
5: 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이 이제 12년간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 성조숙증이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2: 너무 많이 늘었다.
5: 많이 늘었어요.
0: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5: 네.
0: 왜 그런 게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해요.
4: 성조숙증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뇌 안에 이제 성장 스위치, 성숙을 이제 돕는 스위치가 굉장히 좀 빨리 켜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모릅니다.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곳은 대부분 지방세포거든요.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에 주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즉 비만 그리고 환경 호르몬, 수면이나 혹은 이제 운동 같은 신체 활동, 뭐 스마트폰, 스트레스, 심리적인 영향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들이 미쳐서 요즘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원인이 뭐 진짜 단순하게 하나만 해결을 하면 네. 되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면 찾기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3: 네. 네. 다양한데도 귀가 확 들어오는 게 비만.
2: 비만.
3: 아니 맛있는 거면 0 칼로리 아닌가요?
2: 아니, 굳이 비만.
3: 뭐 애들도 애들이지만 저도 요즘 빨리 좀 늙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성조숙증 아닌가요? 여기 다 원인 다 여기 모여 있어요.
2: 아니 근데 진짜 잘 먹으면 옛날에는 장군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는 진짜 성조숙증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먼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1: 키가 얼마나 크고 싶을까?
6: 저는 한 175에
2: 175까지?
0: 모델 아닌가요?
2: 그러니까요.
6: 170 정도를 원하고요.
7: 170 정도 키가 됐으면 좋겠고
8: 185에 한 70kg인가 80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9: 키는 18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진짜 키

0: 타이치가 이제 먼저야.
1: 춘개? 단성기. 사춘기.
2: 중2병. 그들은 여기 부분 좀 나고 이마에도 살짝 나고. 요즘에 친한 친구들이랑요. 너는 지금 털나? 여드름나?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털이 어디에 나는지는 얘기 안 할게.
0: 어머! 아니 우리 얘기 안 해도 몰라요. 우리 얘기하지 말아요.
3: 모르지, 우린 모르지.
1: 내가 가슴이 살짝 아파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0: 가슴이 조금씩 커지면서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런 시기가 있죠. 몸무리지면.
4: 맞아. 정말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병원을 찾았었군요, 우리 사랑이네는.
1: 제가 성도둑증이라서 병원에서 맨날 듣거든요.
0: 목욕을 시키는데 가슴을 이렇게 목욕을 거품을 하는데 아야 이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가슴이 아파? 그리고 어느 순간 팬티도 뭔가 분비물이 묻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그러면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자.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좀 속상했어요. 아,
2: 그렇군요.
5: 아이 씻기다가 가슴 쪽을 손이 살짝만 닿았는데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병원을 다녀왔었죠. 그랬더니 수치가 확실히 높더라고요.
1: 제일 첫 번째로 걱정했던 게 키가 안 클까봐.
6: 키가 계속 크고 싶어요. 제가 좀 가벼워가지고 좀 스트레스예요.
0: 그렇죠. 성조숙증이 되면 이제 키가 빨리 멈추니까.
7: 어느 날 아이를 보니까 이제 고환의 변화가 갑자기 커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2년 동안 나는 이 아이를 키를 키우기 위해서 돈도 드리고 나의 노력도 들여갖고 매일 주 6회를 주사를 놔줬거든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성장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눈에 띄게 큰 편은 아닌데 너무 걱정이 되죠.
8: 키가 정말 주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정말 큰 이슈더라고요.
0: 맞아요.
9: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10: 요즘은 관심 분야가 제일 먼저가 그거니까. 네. 성장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11: 이게 인터넷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먹어라.
12: 잘 자라.
11: 작아도 잘 먹이면 뚱뚱해도 큰다. 키로 다 큰다 이랬는데.
13: 성조숙증이어도 어떻게 챙겨줄 생각을 못했지.
0: 성조숙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3: 알지도 못했죠.
12: 다른 애들은 주사 끊고 나서 6개월 내로 생리가 터져요. 그 말을 하니까 또 아직 키가 너무 작은데 생리 터지면 키도 안 크고 어떡하지. 또 엄마 아빠 작다 보니까.
11: 일단 애기들은 재물을 하러 간다고.
10: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진해지기 시작하면 아예 애기 때부터 재물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14: 식습관 잘까? 생활습관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보셨다 뭐 이런 게 있을까?
15: 콜라 이런 거는 이제 일절 안 먹고 피자도 이제 웬만하면 잘 안 먹고 정말 집밥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일도 먹고 과자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0: 인스턴트 맞아요. 인스턴트는 진짜 뭐 여기저기도 다 좋지는 않으니까. 성조숙 뿐만 아니라
10: 10시 안에 재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엄마 나는 막 숙제하고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고 나면은 놀 시간도 없어. 맨날 애기가 투덜거리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키가 큰다면야 부모님한테 절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키 요즘은 진짜 기본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남자는 180부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하다 못해서 이제 평균은 만들어주고 싶은데
3: 기준이 너무
16: 우리 어쩜 좋아.
3: 기준이 너무 높아.
0: 전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이 여자애들은 170 기준, 남자애들은 180, 180 기준. 이 어떤 기준으로 이거 그 목표값을 정했는지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2: 연예인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16: 맞아, 아무래도 이제 그 노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길고 쭉쭉 뻗어 있으니까. 네. 뭐 누나도 그렇잖아요.
0: 저요? 키를 항상 키를 많이 의지를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때는 사실 뭐 성조숙증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16: 맞아요.
0: 성조숙증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17: 일단 신장 키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최종 키가 작아질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시고 보통은 4에서 10cm 정도인데 남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나타나면 20cm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청소년기에 우울, 불안 이런 것도 수치가 좀 더 높고 식이장애나 이른 나이에 성적 활동을 하게 되거나

0: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 신체에 불만족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1: 뭐저 같은 경우 성초숙충 검사 아니지만 저번에 윌리엄 운동하다가 그 무릎 조금 부상당했더니 거기 가서 성장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미래 예상치 173 잡혔더라고요.
2: 173.
1: 솔직히 그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180이고 와이프 167인데.
2: 키가 크구나.
1: 그래서 다른 전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 어떨까. 와이프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냥 결과 지져버리고 그냥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2: 맞아요.
1: 몰랐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그거
2: 그렇죠.
1: 아는 순간부터
2: 신경 쓰이죠.
1: 이 약간 죄책감도 느끼고.
2: 또 생각해보면 173이면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3: 맞죠?
2: 오. 근데 기대가 조금 더 이제 컸을 수 있으니까.
1: 야, 아마 그거 그 부모들은 대부분 아들이면 아빠보다 키좀 컸으면 하는
2: 맞아요.
1: 부모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짜 큰 키를 요구하는 문화가 좀 있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조숙증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고요.
4: 네. 하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 속도가 이제 그대로인데 몸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고요. 그리고 여아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직 너무 애기인데 초경하게 되면 이제 생리대도 뭐잘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하고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월경을 했어도 키가 아주 안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걱정을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0: 이게 이제 키뿐만은 아니고 이제 여아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런데 초경이 빨라지면 여성 호르몬 노출 시간이 늘어나서 유방암, 자궁내방암, 난소암 이런 게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초경이 1년 빠를 때마다 유방암이 5%, 자궁내막암이 10% 정도씩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2: 아, 근데 질병까지 실제로 유발한다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5: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조금 발육이 빠른 친구들한테 좀 힘쓰는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2: 힘쓰 자, 52번 나와서 이거 좀짐좀 들고. 키큰 애들은 꼭 뒷번호야.
3: 와, 근데 52번이라고 하니까.
2: 네, 우리
3: 우리 진짜
2: 60번대까지
3: 옛날 사람
2: 있었어요.
1: 52번까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꾸 내 얘기 같아요. 그거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조금 있고 등치 좀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맨날 불러서 야, 쌤, 너힘 세잖아. 너 여기 그 체육 창고에서 매트 10개 베고 들고 와.
2: 맞아.
1: 근데 솔직히 나도 어린인데 아유, 그 관절도 소중하잖아.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3: 형은 근데 이제 몸이 좀 어른 같았잖아요. 저는 또 얼굴이 어른 같았었어요.
2: 성숙했어. 성숙했어.
3: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인사만 해도 이제 여자들 그냥 도망가고.
2: 아, 오히려.
3: 네. 그런 좀 웃픈 일이 있었다.
1: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자별이나 이렇게 놀림당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4: 보면 우리가 똑같이 씨앗을 이렇게 흙에다 심어도 어떤 애는 빨리 올라오고 어떤 애는 늦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성장의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좀 빠른 거지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3: 지금 저는 이제 그 딸들한테 이 사춘기가 온다는 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
2: 발육하고 나면 사춘기 오거든요.
3: 네, 쉽지 않네요.
2: 벌써 또 울컥해요. 또 딸바보라서.
3: 아이들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또 아빠로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0: 맞아요. 이게 이성 부모가 또 자녀를 이렇게 신체를 체크하기 참 어려워요. 특히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 크기를 봐야 되는데 뭐 엄마가 이렇게 볼수 없잖아요.
2: 맞아요.
0: 보기 좀 그렇잖아요. 여아들도
1: 아빠도
2: 보여주지도 않을걸요?
0: 네, 맞아요. 네,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아이의 성장 그래프를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기 전에 1년에 4에서 6cm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청소년기로 되면 쉽게 말하면 7에서 12cm, 10cm 정도 큰다고 1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성장 곡선이 확 올라가는 때가 보인다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 곡선이 올라갈 때.
0: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주관적인 사인들이 아이의 체취, 머린 냄새 나는 거, 겨드랑이 냄새 나는 거, 또 이제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것들 나는 거, 또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이제 가슴 몽우리가 지면 헐렁한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이제 위축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사인들이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사춘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더 예민해지고 약간 틱틱거리고 짜증도 많아지고 공격성이 약간씩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얘가 좀 빨리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1: 근데 지금 걔 공격성? 네. 예민하다, 짜증, 이런 거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확실히 뭐 엄청 공격성도 심하고, 짜증나고 예민한데. 네.
0: 맞아요.
1: 근데 지금 신체 봤을 때 네. 다른 거 아예 없어요.
0: 네. 그런 이제 태도 변화만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장이나, 아이, 여러 가지 뭐 냄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치.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래요.
1: 차라리 아빠 그 잔소리 때문에 그냥.
2: 아, 그런 거야. 쌤씨 때문에 조금 네. 짜증이 늘었을 뿐이에요.
0: 지금 난리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4: 윌리엄은 지금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할 나이는 아니고요. 맞아요. 네. 9살 이전에 애가 왜 사춘기 소년처럼 문을 네. 탁탁 닫고 들어가고 네. 네. 화내고 예민하고 네. 가슴 나오고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2: 아, 그 연령 사실 되게 중요하네요. 네,
0: 그 연령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1: 아니,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도 이렇게 소초숙 충 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2: 스마트폰.
1: 네. 네. 그럼 요즘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위기의식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0: 스마트폰이 다이렉트하게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스마트폰으로 인해 운동 부족, 비만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2: 아까 그 전자파 이런 게 아니라.
0: 네, 그런 거에 훨씬 더 가깝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조숙증에 영향이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2: 운동을 네, 시켜야
0: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수면 부족. 또 문제가 되죠. 수면 부족은 멜라토닌 분비를 저하시키게 만드는데 이 멜라토닌이 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적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성조숙증하고 연결이 간접적으로 된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4: 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성적 영상물이 이 시상하고 있는 부분을 자극시켜서 균형을 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영상물 노출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올 때 또 아이들은 죄책감 같은 걸 좀 더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아이들한테 좀 왜곡된 성의식도 주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문제는 스마트폰 우리 너무 어려서부터 주잖아요. 네.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5: 네. 맞아요. 또 어른들이 농담처럼 야한 생각하면 머리카락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과학적 근거가 있네요.
3: 진짜.
4: 그게 테스토스테론하고 연관이 있죠. 성호르몬하고.
1: 네. 그럼 털이 많은 유리하고 벤틀리 도대체 뭐 보는 거예요 평상에?
3: 좀 검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문제는 센치도 너무 많이 나가 우리 쌤 씨부터 맨날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 이 사람
2: 너무 많이 나가지고 허리 막 난리 났어요.
1: 이 사람아 무슨 말씀이에요?
2: 너무나 맨날 자라고 맨날 자라고 다음 주 보면 자라있고.
4: 저도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편.
2: 그래요 교수님가?
5: 근데 스마트폰은 저희가 그냥 뺏으면 되지만 그 환경 호르몬은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뭘 주문해도 배달 용기로 많이 오고
3: 맞죠.
5: 그렇죠. 뭐 새 옷을 사줘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2: 근데 진짜 아이들 키울 때 저도 혜림 씨처럼 100% 공감하는 게 뭐 학용품 같은 거 보면 또 장난감 이런 게 죄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우리 정규 씨네 집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3: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숙제를 해요.
2: 좋은 습관이다.
1: 집 구조 되게 잘 돼 있어요.
3: 그죠?
1: 여기 앞에 TV 없어서 정말.
6: 수학 하고 있었어?
7: 응.
6: 자연은.
3: 지금 자유가 한 너네 반에서 지금 몇 등이야?
7: 뭐가? 키가? 1등.
3: 진짜?
2: 1등이야? 저희 거?
4: 키가 1등이래.
2: 키가 제일 크구나.
3: 네.
1: 몇 학년이었죠?
3: 2학년.
8: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너네 혹시 그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들어봤어? 성장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앞서서 가는 그런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해.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있대. 뭘까?
7: 채소.
3: 채소?
7: 네.
3: 채소?
7: 네.
4: 채소면 좋겠어요.
8: 아빠가 보기를 줄게.

0: 1번 햇빛, 2번 물, 3번 환경 호르몬, 4번 아빠.
1: 아빠.
2: 진이는?
3: 환경 호르몬.
0: 정답.
1: 아.
0: 그러면은 환경 호르몬이 뭔지 알고 있어?
3: 환경에서 받는 영향? 호르몬이 근데 뭐야?
4: 그쵸, 아직은 어렵죠, 단어가.
0: 근데 저도 어렵더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4: 네, 맞아요.
0: 한번 찾아볼까? 자, 아빠 한번 찾아볼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5: 쉽게 말하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인데 자연에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야.
0: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에 좀 있을 것 같아?
3: 어디에? 공장에서 나온 거.
0: 공장에서 나온 거.
1: 발명실에서 나온 거.
2: 발명실에서 나온 거.
0: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집에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자. 알았지? 야, 이 화장실에 있는 게 지금 다, 와, 이거 다 플라스틱인데?
4: 피부부터 시작해서 치약,
6: 그 취약
4: 칫솔 다 플라스틱.
0: 제가 쓰고 있던 게 다 환경 호르몬인가 봐, 여러분. 뭔 일이야.
7: 다미야, 찾았어? 어떤 거 찾았어?
1: 슬라임 3개.
7: 슬라임이랑. 아, 이거.
1: 바퀴.
7: 오카리나 플라스틱.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이제?
1: 레고.
7: 와. 그래, 이거 블럭도 사실 다 플라스틱이잖아. 진리야, 진리는 어떤 거 찾았어?
3: 사인펜 이거. 펜도.
7: 펜. 또.
3: 플라스틱 필통.
7: 플라스틱 필통.
0: 너는 대부분 이 학용품이나 뭐 이렇게 완구류가 좀 많네? 오케이. 자유도 가자. 주방에는. 아.
3: 라면.
0: 라면. 자, 라면. 어떻게 생각해?
1: 없을 것 같아.
4: 없었으면 좋겠다.
0: 아빠는 있을 것 같아.
1: 여기 자연이라고.
0: 자연이라고 써 있어서?
1: 응.
0: 아니, 근데 아빠는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빠.
1: 난 이거.
0: 설마?
1: 응? 나
0: 접시?
1: 이거 같아.
8: 아, 이거 되게 마음이 걸려요. 애들은 쓰는 식기.
4: 맞아. 애들 쓰고 저도 플라스틱 쓰고 있는데.
1: 너무 많이 쓰러지.
7: 우리가 지금 사실.
4: 엄청나네요.
0: 사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서 아빠가 지금, 아빠도 지금 정확한 근거가 없어. 뭐가 진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건지. 도와주세요!
1: 도와주세요!
9: 호르몬 리스트를 준비했어요.
0: 자, 생활 속 주의 물질 체크표야.
1: 응.
0: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봐봐.
1: 플라스틱.
7: 플라스틱.
9: 플라스틱.
0: 주의 물질 있는 거는 너희들 쪽에서 이쪽에다 놔주고. 알았지? 반찬통, 배달 용기, 일회용 제품, 컵, 빨대 가져왔지, 아까. 캔 음료, 통조림. 와, 진짜 다네. 컵 놨지? 자, 그리고. 봐봐, 우리 지금 얘들아, 우리가 가져온 것 중에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주의 물질인 거고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어때?
1: 이렇게 안 좋은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걸 실망했어.
3: 안 쓰고 싶은데 사야 되잖아. 그래서 좀 슬프고.
7: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3: 그냥 장난감 아예 안 사면 되잖아.
7: 아, 그래? 아,
1: 그럴 순 없어.
7: 땡큐.
9: 저장.
7: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안 쓰는 걸로 한번 노력해보자. 알았지? 하나, 둘, 셋, 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4: 참
6: 이게 큰 문제인데 이 환경 호르몬 얼마나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 사실 듣기 전부터 무섭긴 해요. 제일 많은 영향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0: 네. 환경 호르몬 증가도 성조숙증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화장품, 향수, 가공식품, 포장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에스트로겐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거나 혹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달라붙어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
11: 페트병에 든 물 먹을 때도 좀 이 날짜 보고 좀 사주시는 게 좋고 요즘에 보면 성장 호르몬이 안 들어간 음식들이 없어요. 계란도 그렇고 그 사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생활 방식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6: 맞아요. 사실 인진하고 있지만 매 순간 뭐 계란 살 때, 채소 살 때, 뭐 살 때마다 다 체크하면 사실 먹을 게 없다.
11: 맞아요.
6: 그리고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까이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주방 음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화장실에도 있고 거실, 생활용품, 장난감, 학용품, 식습관, 의류랑 생활환경 요걸 좀 체크해보면 좋은데 근데 이게 없는 거를 고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좀 보세요.
12: 휴지, 유지 매일 쓰는 건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옷도 안 입을 수 없고
6: 옷도 뭐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샴푸, 바디워시, 로션에도 들어가 있다. 이것도 네. 충격인 것 같고
13: 사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배달로 해서 먹는 맞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2: 너무 잘 오잖아요. 네.
11: 배달을 하면 죄책감이 생길 정도로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와요.
6: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가끔 시키기가 두려워요. 저희 시대 때는 생각해보면 음식을 배달하러 갈 때 그러니까 집에서 냄비를 가지고 가죠.
13: 맞아요.
6: 감자탕이 먹고 싶으면 냄비를 가지고 감자탕집 가서 맞아. 거기다가 이제 포장만 더 담아주시고 네. 일회용 용기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
12: 그쵸. 중국집도 시키면 짜장면 예전에 그 용기를 가지러 왔었죠.
6: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앞에 집 앞에 내놓으면
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걱정 많은데 결론은 방법이 있어요.
13: 뭐요?
8: 예. 원시 시대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옷은 안 입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6: 돌도끼 만들고 돌도끼 맞아요. 만들고 집 짓고 직접.
13: 진짜 그러면은 괜찮긴 하겠네요. 환경 호르몬이 뭐 가까이 없겠어.
6: 환경 호르몬 없는데 일찍 단명할 수도 있어. 너무 힘을 많이 써서 뭐 다 해야 되니까 직접.
12: 그럼 성조숙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나요?
11: 네.
10: 네 맞습니다. 우선 소아청소년과 의원 혹은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뼈 나이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실제보다 뼈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면 호르몬 수치 같은 것들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자든 남자가 14대 1쯤 돼요. 여자아이들이 원래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에게 성조숙증이 왔다라고 하면 뇌종양이나 고환이나 부신이라고 신장 위에 달려있는 호르몬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에. 그래서 병적 원인이 남자아이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꼭 정밀한 진료랑 검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6: 근데 저희가 이제 성조숙증의 진단과 또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조숙증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사례자의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머리숱이 엄청 많네요. 또 난 이런 걸 또 보게 되더라고. 예비차
14: 더워져서 아예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입어볼까?
15: 너무 작다.
14: 어? 어때? 봐봐 어깨도 너무 타이트한데?
15: 응. 팔이 너무 짧아.
6: 아이고 컸나 봐. 이것도 옷이 많이 컸나 봐요. 옷도 조금 작다.
14: 많이 컸나 봐. 거의 한 2cm 가까이 큰 것 같은데?
16: 어머니 혹시 성조숙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4: 이게 키가 또래 비해서 좀 팍팍 자라는 경우에는 성조숙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주위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0: 이렇게 낮춰보고 여기 이쪽으로 안 어울리나?
1: 네네.
2: 예비씨는 이전에 뭐 가슴 멍울이 잡히거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1: 요 근래 조금 뭐 이쪽 가슴이 뭐 약간 부딪히거나 그러면 약간 아프고.
2: 네. 여자애들은 보통 사춘기 때 이제 가슴 멍울이 잡히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급성장이 보통 사춘기 시작하면 여자애들은 바로 와요. 얘는 지금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한 1년 정도 빨라요. 네. 아마 최근에 좀 많이 컸을 거예요. 그게 급성장이 와서 그렇고요. 딱 봐도 뭐 굳이 얘를 지금 진찰을 이렇게 뭐 보통 뼈 나이가 많이 빠르고 사춘기가 빨리 시작하면 그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성장판인데 이런 뼈들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붙어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진행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건데 자기 나이에 비해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로 보고 있어요. 얘는 성조숙증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1: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2: 지금 진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1: 그렇죠. 아니에요,
2: 전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3: 아, 이제 웃으신다.
4: 걱정 좀 하셨구나. 네. 엄마들은 다 걱정이 되죠. 조금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또 혹시.
2: 예비 씨 같은 경우에 그냥 하루에 9시간 정도 잘 재우시고요.
1: 예.
2: 우유는 하루에 한 3,400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이제 탄산, 인스턴트, 짠 음식, 달 음식, 이런 거는 최대한 네. 줄이는 게 좋고요. 네. 영양제로 뭔가를 보충한다고 키가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5: 그래.
2: 그래서 이 정도나 주의하시면 되고
1: 일단은 성조숙증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네, 속이 후련해요.
0: 치료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보통 억제 주사라고 많이 불리는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춘기를 진행시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을 차단을 해서 사춘기를 억제하는 거고요. 이제 억제 주사는 뭐 30년 이상, 4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사용된 뭐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요. 치료를 해보면은 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4: 근데 진짜 저도 몰입해서 진지하게 봤습니다. 네. 좀 뭐 남의 일 같지 않죠.
3: 아니, 우리가 네. 이렇게 VCR 보면서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4: 정말.
3: 너무 이제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예비치 어머님의 표정이 저였더라도 똑같았겠다. 예.
4: 아까 선생님께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뭐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안전성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OX 퀴즈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조숙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하나, 둘, 셋.
3: 우와, 우리 다 X다.
4: 처음으로 우리가 다 지금... X로 다 같은 한 마음이 됐는데
6: 원래 이제 문제 반드시라고 들어가면 X가 맞다고 생각해야
4: 되겠죠? 반드시는 무조건 X다. 이것도 팁이다. 네. 네.
6: 이것도 이제 뼈 나이랑 예상 키,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호르몬, 이런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네. 성조숙증이라고 무조건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4: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네. 1년 정도 빠른데 그냥 괜찮다고 맞아요, 해주시는 맞아요. 거 보니까 그래도 X를 네. 들어도 되겠다 저는 네. 유추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 네.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렵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또.
7: 이 주사가 호르몬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면 마치 피임약 먹다가 피임약 끊으면 임신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시 된다는 거죠.
6: 그래서 그 치료제가 사실 성조숙증에만 쓰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부인과 질환이나 다른 곳에서 썼던 그런 치료제들을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서 성조숙증에도 쓰게 된

0: 것들이어서 성호르몬을 좀 둔감하게 수용체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이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인 것 같아요.
1: 네, 계속 다 100점이에요. 두 번 다 문제를 맞추셨는데.
2: 아주 우수생들입니다, 저희.
1: 그러게요. 아니 뭐 여기다가 상품 하나 걸까요? 뭐 이렇게 잘 맞추면 뭐 하나 걸고 뭐 선물 줘야 되나?
2: 커피쿠폰이라도 놔야 돼요, 지금.
1: 네, 그러게요. 네,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조숙증 치료를 받으면 키가 크나요? 하나, 둘, 셋.
2: 어? 엑스요?
1: 네. 자, 지금 갈라졌어요. 아, 자, 드디어 갈라졌습니다. 자, 5가 정규 씨랑 저랑 네. 5를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X를 드셨는데.
0: 성조숙증 치료제가 사춘기 이전에 키가 크는 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대체로 키를 늘려주게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1: 아, 맞을
0: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억제가 되거나 혹은 성장이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X라고 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키 성장을 늘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가 그 당장은 키 성장을 조금 줄여요. 아이의 키 성장의 속도를 봤을 때 너무 안 자란다 싶으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키를 키우기는 하지만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로 키가 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1: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혹시 있을까요?
0: 네, 너무 죄책감 갖거나 막 그 원인을 막 아 이게 뭔가 원인이지 너무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단 직후에 아이한테 막 울거나 뭐 죄책감 갖거나 이러면 아이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죄책감 갖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막 탓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저는 걱정인데 네가 자꾸 인스턴트 식품 먹어가지고 그렇다. 너 말 안 듣고 늦게 자더니 그렇다.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잔소리가 또.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도 자기 치료가 필요한 아이 입장에선 되게 방어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친척이나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동의 없이 이렇게 약간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유난스러워 내가 이런 것까지 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네. 우스갯거리 우스 어떤 소재거리로 사용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거 알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1: 네. 엄마들이 참 아직도 할게 많네요. 눈치를 어디까지 봐야 되지? 어디까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3: 건가?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네, 내 얘기도 다른 사람이 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프라이버시의 문제고.
1: 자, 그렇다면 병원 치료도 치료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3: 네, 무엇보다도 식단 조절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 섭취하는 거 좀 줄이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좀 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이제 뭐 줄넘기 같은 거 계속 운동 유산소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즘은 충분한 수면 좀 부탁하고 싶은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학원으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10시 전에 자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호주 갔을 때는 아이를 8시, 9시는 재워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스럽게.
4: 제가 어렸을 때 7시, 7시 반.
3: 네.
2: 진짜요?
3: 네.
5: 밤에 할 것도 없어요, 호주에. 뭐, 가게 문 다 일찍 닫고, 뭐. 네.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못나게 일찍 재웠어요. 네.
3: 어쨌든 아이가 충분히 좀 그 누려야 할 어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사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1: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성조숙증이라는 거, 요 치료에 있어서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3: 이 성조숙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좀 빠른 봄. 그래서 겨울에 무거운 옷 집어넣고 좀 가벼운 옷 입고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왜 우리가 그냥 순조롭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담담하고 다정하게 아이 옆에 있는다라는 것만 알려주셔도 아이가 편안하게 그 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자존감은 의학이 지켜주는 것은 아니죠. 그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완벽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좀 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부모의 열린 태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크는 건 그냥 아이의 발달 타이밍이니까 그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시는 게 평생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의 태도입니다.

0: 태도인 것 같습니다.
1: 네.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안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속도를 이해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아이의 변화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상교육해요. 안녕.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2: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3: 무쌍인 게 좀.
1: 무쌍이 제일 매력적인데.
3: 그냥 못생겨서.
1: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4: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5: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6: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시기네. 와.
1: 이야.
2: 일자리만 걸어 들어간 이젠 위축한 계획이죠.
3: 네,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예요?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4: 이리 오너라!
1: 어? 우와!
4: 내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1: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5: 반갑드려요!
1: 어이, 무겁네.
5: 한번 보시고.
6: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7: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8: 안녕하세요.
9: 자,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0: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11: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아주.

0: Let me be heard.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이민샵,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탄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3: 한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내 손으로 양념 만들기. 숙성 없이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초간단 홈메이드 즉석 고추장과 고추장을 듬뿍 얹어 싹싹 비벼 먹으면 꿀맛인 비빔밥.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유기열표 매실청 꿀팁부터 고추장에 조물조물 무치기만 하면 뚝딱 반찬이 되는 매실장아찌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채우비 아들 광입니다.
5: 네, 저 유기열입니다.
4: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리는 언제나 정갈하고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5: 감사합니다.
4: 자, 오늘은 이 한식의 재료, 맛깔난 고추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5: 네,
4: 자,
5: 그쵸.
4: 매일 사 먹던 고추장을 집에서 숙성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재료를 한번 볼까요?
5: 네네, 재료래야 할 것도 없어요.
4: 네.
5: 엄청 간단해요.
4: 고추장인데요?
5: 네네, 고추장이니까
4: 예.
5: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4: 네.
5: 그래서 고춧가루도 찌개에 넣어놓는 고춧가루는 절대 안 됩니다.
4: 고운
5: 이렇게, 네,
4: 고춧가루.
5: 고운 고춧가루를 해야 돼요. 그래야
4: 그리고요.
5: 고추장이 고와요. 그리고 된장.
4: 아오.
5: 된장인데?
4: 예.
5: 된장에 그 알갱이, 콩 알갱이가 없는 고운 된장.
4: 고운 된장.
5: 고운 된장이 필요하고요.
4: 네.
5: 아, 이제 그 대부분의 고추장 담으면 엿기름이 필요한데, 엿기름으로 엿을 쏘는데,
4: 네.
5: 아예 이게 조청 물엿 요게 필요해요.
4: 조청 물엿.
5: 네, 조청 물엿. 이게
4: 네.
5: 샐러드 만든 거라서요.
4: 예.
5: 맛있어요. 그덜 달고.
4: 덜 달고.
5: 예.
4: 여기는요, 부재료.
5: 아, 그러고서 딴 거가 필요 없고요. 이게 뭐냐면 매실청이에요.
4: 매실청.
5: 예,
4: 달콤하게.
5: 달콤하게. 그리고 소주
4: 네.
5: 한 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은 요 소금으로.
4: 소금으로.
5: 예.
4: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또 만들어 보는데, 이 고추장은 비빔밥에 들어가면 정말
5: 그렇죠.
4: 맛있잖아요.
5: 꼭 필요하죠.
4: 자, 비빔밥이 떠오르는데, 비빔밥 재료를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 어떤
5: 네네.
4: 재료인지.
5: 예, 시금치.
4: 네.
5: 예, 콩나물.
4: 네.
5: 그리고 무채.
4: 예.
5: 생채, 새콤달콤하게 생채. 식초
4: 식초.
5: 있고요. 네,
4: 소금.
5: 거기에 소금 있고, 설탕
4: 네.
5: 있고, 참기름하고, 다진 마늘, 다진 파, 통깨.
4: 예. 자.

0: 아, 너무 간단한데요. 자, 이젠 집에서도 고추장도 직접 담그면 음식의 품격도 달라질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유기열 선생님의 맛있는 고추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추장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1: 그냥 섞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0: 그냥 섞기만.
1: 예, 섞기만 하면 되는데 네. 요걸 하실 때 요 용량, 레시피를 정확하게 지키시면은 네. 진짜 아, 그냥 이건 초고추장 만들면 기가 막혀.
0: 해
1: 찍어 먹는 초고추장, 비빔밥.
0: 예.
1: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도 않아요. 잘.
0: 오.
1: 예. 막 부글부글 끓여서 넣거나 이런 예. 게 없어요.
0: 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장이 될 것 같은데요.
1: 예, 예. 그러면서 초간단 하면서도 네. 맛있는 거. 그냥 다 볼까요? 그냥 한 번에 보서 잘 섞기만 하는데.
0: 네.
1: 자.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게 섞어야 돼요.
0: 자, 그럼 어떤 것도 넣어야 돼요?
1: 조청. 아, 집에서들은 대부분의 요거를
0: 네.
1: 아, 그 엿기름으로 이렇게 엿을 만들어서 하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다 만들어서 다 있는 거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조청 물엿.
0: 조청 물엿
1: 예,
0: 넣고요.
1: 예, 예.
0: 이 비율은 다 어떻게 돼요, 선생님?
1: 이 비율은 정확하게 레시피가 나중에 나갈 겁니다.
0: 아, 예,
1: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0: 그러게요. 예,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1: 저기 매실청.
0: 매실청.
1: 매실청.
0: 자, 선생님 근데 네. 이 엿기름하고 네. 바로 고추장이나 된장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1: 엿기름하고 아니 이거 섞느라고 잘 안 섞고 힘들어 이제.
0: 먼저 이제 푼 뒤에.
1: 푼 다음에 그다음에 소금.
0: 소금 넣으시고. 네. 자, 이 간을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1: 마지막에 이게 네. 된장으로도 되는데 조금 간을 더 하려고 소금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주 주세요.
0: 소주. 확실히 소주가 들어가면
1: 네.
0: 부패를 막는다고요? 상하는 거 막는
1: 그렇죠. 거고요? 상하는 걸 막고 곰팡이 피는 거를 막고
0: 네,
1: 그렇잖아요.
0: 사실은 제가 이제 요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 고추장은 네. 좀 처음 만들어보는 좀 기억이에요.
1: 네.
0: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냐면서 굉장히 많아요.
1: 그래 꼭 만들어서
0: 네.
1: 냉장고에 딱 넣고 먹으면
0: 네.
1: 아 진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요.
0: 자, 근데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
1: 네.
0: 사실 고추장 하면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왜 된장이 들어가는지.
1: 원래는요, 메주가루로 많이 하세요.
0: 아, 메주가루?
1: 예, 예. 근데 메주가루로 하게 되면 숙성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0: 네.
1: 이 된장은 숙성도 다 된 거고, 다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0: 예.
1: 예. 그러니까 그냥 집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0: 즉석에서?
1: 예.
0: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 네.
0: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추장.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아, 나 혼자만 하지 마요. 같이 재웁시다.
0: 아, 자, 이거 그럼 제가 한번 예, 예.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 예, 그래요.
0: 도와드릴게요.
1: 제가 고춧가루 살살 넣겠습니다.
0: 네.
1: 자.
0: 요거 이제 잘 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거 있나요, 선생님?
1: 요령. 한번 해보세요. 요령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넘치지 않게 잘 치세요.
0: 아, 잘.
1: 그렇게.
0: 한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1: 짓는 것보다는 예. 딱 쥐고 탁.
0: 아, 이렇게 풀듯이.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예. 예.
0: 자.
1: 되죠?
0: 네.
1: 요리 많이 하셨어요?
0: 약간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1: 아니에요.
0: 우리 엄마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막 도와달라고 했고.
1: 예, 예.
0: 결국 이제 거실에 가야 되겠어요.
1: 그렇지, 그렇지. 나가라고?
0: 예.
1: 자, 네. 이게 고춧가루가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 뭉쳐버려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고춧가루만 잘 풀어주면, 이게 고추장이 되는 거야, 그냥.
0: 여기서요?
1: 네네. 이게 지금은 엄청 묽은 것 같아도요.
0: 예.
1: 고춧가루가 여기서 뿌르면은 아주 농도가 딱 맞아요.
0: 사실 지금 초고추장 같은 농도예요, 사실은 지금은.
1: 좀만 기다려봐요.
0: 그거 선생님?
1: 예.
0: 그리고요, 선생님.
1: 네.
0: 저는 이 고춧가루가 네.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는
1: 봤어요?
0: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고추장용 고춧가루예요?
1: 예, 고추장용 고춧가루로 빠야 돼요.
0: 아.
1: 그 굵기가 달라요.
0: 네. 아, 다르구나.
1: 고추장 되잖아요.
0: 진짜요, 선생님? 농도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1: 예, 예, 예, 예. 그 뭉글뭉글한 게 없어지도록 그냥 잘 지어야 돼요. 예. 딱 맞죠?
0: 예.
1: 점점 되직하니, 예. 근데 지금 먹어도 맛있는 게 바로 이 고추장이에요.
0: 아, 그래요, 선생님?
1: 예, 예.
0: 오, 선생님, 아까보다 예. 확실히
1: 달라졌죠.
0: 달라졌는데 지금, 예. 지금까지 아직 안 된 게 좀 예,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선생님, 고추장만 한번 먹어봐도 돼요?
1: 네네. 아니, 입 안 된 거잖아, 수저는.
0: 한번 먹어볼게요.
1: 예, 예. 딱 먹어봐요.
0: 맛인지.
1: 예, 고추장이 무슨, 고추장 맛이지. 근데 맛있을 거래요? 매실청도 들어가고.
0: 선생님.
1: 그렇죠. 맛있죠? 역시 맛있어.
0: 사실은 그냥 고추장만 먹으면
1: 예.
0: 너무 맵고 짠맛이 강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는 발끈하면서 그냥 약간 진한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죠.
0: 예.
1: 예.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0: 예.
1: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고.
0: 오, 맛있어요.
1: 예, 예.
0: 아, 그럼 굉장히 달큰한 맛도 은근히 나면서.
1: 그렇죠.
0: 또 매콤하기도 하고, 다시 국물 들어간 것처럼, 밑국물 들어간 것처럼 좀 진한 맛이 나요.
1: 아, 거기까지 안 나요?
0: 예.
1: 예,
0: 사실 뭐, 여기 뭐 다 밑국물 안 넣었는데.
1: 예, 여기다 밑국물을 넣게 되면 안 되죠.
0: 그러면 안
1: 되나요? 예, 예. 그러면 물이 생겨가지고 변할 염려가 많아요.
0: 근데 진짜 맛있네요,
1: 예,
0: 선생님.
1: 예.
0: 비빔국수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고.
1: 비빔국수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고추장은 고추장 쓰는 데는 다 넣을 수 있어요. 빨갛게 하는데 떡볶이. 진짜.
0: 떡볶이. 입맛 진짜 당기는 맛이에요.
1: 자, 우리 한번 담아볼까요? 예?
0: 제가 잡아드릴게요.
1: 아니에요. 돼요.
0: 괜찮아요?
1: 나도 힘 좋아요.
0: 이 무거운 걸 선생님.
1: 시커지고 껌도 아니에요.
0: 선생님 근데 진짜 저희가 촬영 시작한 지 한 8분 정도 지났어요.
1: 근데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이거?
0: 아 그러게요.
1: 글쎄 말해요.
0: 아니 근데 고추장 이렇게 금세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1: 그렇죠.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고추장들 된장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또 먹을 수 있다는 걸.
0: 오, 색이 너무 곱고 굉장히 또 부드러운 색깔이에요.
1: 그렇죠.
0: 지금. 예.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관인데요. 네.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지.
1: 아 요거는요. 보통 우리가 장을 담그면 햇빛에다 보관하잖아요.
0: 맞아, 항아리에 넣어서.
1: 장독대에 햇빛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요거는 실온에다가, 베란다 같은 데다 서늘한 곳에다가 한 2, 3일 딱 내비뒀다가, 이거 금방 먹어도 되잖아요. 금방 먹어도 되니까.
0: 맛있었어요, 지금도.
1: 오랫동안 밖에 놔두시지 않고, 냉장 보관하면 1년 이상 드셔도 끝. 없으니까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자, 선생님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정성도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요즘요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완제품 받는 걸 좋아해요. 예, 뭐 이거 해먹어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다 된 거 어머 선물이야 얼마나 좋아 이거.
0: 자 그러면 이 맛있는 고추장을 가지고 비빔밥 한번 만들어볼까요?
1: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자 콩나물 자, 소금
0: 자 소금 드릴까요?
1: 자. 넣어주세요. 한 꼬집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비빔밥에는 간이 잘 안 맞는 게 좋아요. 고추장으로 간 맞추는 게 좋아서 기본 간만 하게 됩니다.
0: 기본 간만.
1: 네. 다진 파마늘 다진 조금씩.
0: 예. 네. 다진 파마늘.
1: 마늘.
0: 이게 3등분 하는 거죠?
1: 아니요. 이거 생으로 먹을 때는 마늘을 많이 넣게 되면 좀 그래요.
0: 이 정도.
1: 자, 그 다음에 통깨.
0: 통깨.
1: 네.
0: 이것도.
1: 네.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네. 예. 그리고 참기름.
0: 참기름.
1: 그럼 오케이. 됐어요.
0: 예. 근데 이렇게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선생님.
1: 반찬이에요.
0: 비빔밥이 넣어서도 맛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따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그다음에.
0: 네. 또 그릇 따로 쓰지 않고 우리 제작진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설거지 많이 안
1: 설거지 많이 안 나오는 거. 아우 집에서도 진짜 그렇게 하기 싫어요.
0: 정말. 맞아요.
1: 또 똑같은 순서대로. 네. 소금 조금 넣으시고.
0: 자, 오늘 제가 요리 진짜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1: 이제 먹어봐서 너무 싱거우면 이제 책임이야.
0: 파마늘 넣고요.
1: 다진 파 마늘.
0: 자, 그다음에
1: 통깨 좀 넣고요.
0: 통깨 넣고.
1: 요리가 되네.
0: 참기름 넣고요.
1: 참기름 좀 넣고.
0: 이렇게 조물조물 또 묻혀서. 이렇게 그냥 묻히면 그냥 묻힌 반찬이 되는 거고.
1: 그렇죠. 시금치 나물.
0: 시금치 나물이 되는 거고. 정갈하네요, 선생님.
1: 자, 여기는 맨 먼저 설탕.
0: 설탕 넣을까요?
1: 넣어보세요.
0: 다 넣을까요?
1: 네, 넣어보세요. 자, 설.
0: 그다음에?
1: 당, 그다음에 소금.
0: 소금 넣을까요? 다 넣어요?
1: 소금 조금만 남기세요.
0: 자, 자 그러면?
1: 조금만 남기고.
0: 넣을게요.
1: 그래갖고 먹어봐가지고 또 뭐 싱겁거나 뭐 드시거나 그러면 더 넣어도 돼요.
0: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우생채는 새콤달콤한 게 제 맛이거든요.
1: 그렇죠. 요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은 요것도 새콤달콤하니 그냥 고기물로.
0: 그러게요.
1: 끝내줘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0: 고춧가루 다 넣을까요?
1: 너무 빨갛지 않을까요?
0: 살짝만.
1: 됐어요. 그다음에 양념 넣어주세요. 마늘. 다 빨갛게 됐잖아. 다 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0: 다 넣을게요.
1: 맞아요. 통깨. 됐어요. 여기에 참기름은 안 넣습니다.
0: 자, 여기는 참기름 안 넣고.
1: 왜냐, 식초라는 음식에는 안 넣는 게 개운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자, 오케이.
0: 아주 정갈하게 준비가 됐어요.
1: 됐습니다.
0: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비빔밥 만드니까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요? 비빔밥으로. 자,
1: 비빔밥에는 뭐가 많아야 되죠?
0: 채소가.
1: 오케이.
0: 저도 비빔밥 먹을 때 밥보다 채소를 훨씬 더 많이 해요. 밥 비율은 1. 그다음에 채소는 2.
1: 그렇죠. 듬뿍 올려드릴게요.
0: 사실 비빔밥 먹을 때는 굳이 고기가 이렇게 안 땡겨요.
1: 그래 맞아요.
0: 그다음에
1: 오늘은 고추장이 주 재료라서 가운데다가 예. 안 얹을까? 이 옆으로 달걀을 살짝 예.
0: 계란 후라이를.
1: 오, 잘하네.
0: 괜찮아요?
1: 뭐, 괜히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추장 올려주면 됩니다. 가운데다가.
0: 자, 저희가 맛있게 만든 네. 고추장 올려볼게요. 자, 고추장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넉넉하게 들어가도 짜지 않고 예. 괜찮습니다.
0: 오, 이렇게 맛있게. 어. 세상에.
1: 세상에.
0: 예? 예.
1: 자. 네. 나물도 삼삼하게 묻혔으니까.
0: 네, 선생님. 네.
1: 더 넣고 싶으면은 통깨와 참기름 한 방울 더 누르면 훨씬 맛있어요.
0: 예. 자, 맛있게 만든 고추장으로 비빔밥까지 완성했습니다.
2: 네. 오늘의 요리. 즉석 고추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청, 매실청, 소금, 소주, 고운 된장을 섞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메주가루 대신 된장을 넣으면 숙성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섞은 양념에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씩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밀폐용기에 즉석 고추장을 담으면 즉석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비빔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콩나물에 소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통깨, 참기름을 넣어 무쳐주세요. 데친 시금치에도 소금,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통깨,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채썬 무에 설탕, 소금, 식초,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통깨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무친 콩나물, 시금치, 무, 달걀 프라이를 얹고 즉석 고추장을 얹으면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요즘 대형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이곳이 바로 매실 코너라고 하는데요.
1: 아, 이거 가보시려고. 예.
0: 근데 네. 그만큼 지금 매실전 하고 싶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체육회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1: 아, 당연하죠. 예. 네.
0: 자, 그러면 한번 네. 재료를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1: 네. 이 매실전 달라면 매실 있어야 되겠죠?
0: 예.
1: 네. 그 다음에 설탕.
0: 네.
1: 예.
0: 이건 뭐예요, 근데?
1: 아, 이따가 가르쳐 줄게요.
0: 아, 이건요?
1: 예, 중요한 거예요. 고개 꼭 있어야 돼요, 요게요.
0: 있으시게 준비해 주시고요.
1: 예. 꽃챙이나 뭐나 뾰족한 거면 됩니다.
0: 예, 그다음에요?
1: 네, 그리고 물엿을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왜냐? 단맛이 네. 너무 다르면은 좀 거부반응 일으키신 분들이 있어요.
0: 은은해야 돼요.
1: 네, 은은한 단맛을 위해서 물엿 예. 반, 설탕 반으로 쓰고요.
0: 그 대추는요?
1: 대추가 요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0: 오.
1: 네, 키로당? 두 알.
0: 예.
1: 요것만 집어 넣으시면은 그 매실에 있는 그 염려하시는 예. 그런 게 3개월만 지나면 싹 없어지니까 그냥 요거 넣습니다.
0: 오, 이렇게 대추까지 준비했는데요.
1: 좀 다르죠?
0: 예.
1: 뭔가 달라요.
0: 기존에 알고 있던 예. 약간 매실청 담그는 거랑 네네. 살짝은 다른데.
1: 살짝.
0: 예. 근데 선생님 여기 옆에 보니까 네. 고추장이 또 있어요.
1: 아, 우리가 고추장 만든 거 있죠? 예. 네. 그거 가지고 매실을 청을 담가 가지고
0: 예.
1: 3개월이 좀 지나서 6개월 전에 오래되면은 얘가 물렁거려서
0: 예.
1: 요거를 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은 거의 드실 수 있기 좋대요.
0: 예.
1: 그래서 그때쯤 요걸로 칼로 오려가지고
0: 예.
1: 고추장을 섞어서 하면 그냥 매실 장아찌.
0: 아, 장아찌.
1: 그냥 드셔도 되지만은
0: 예.
1: 또 매콤하게 맛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매콤달콤.
1: 두 가지 또 해보겠습니다.
0: 자, 올여름 건강을 위해서 매실청 꼭 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일단 그러면 매실을 준비했는데
1: 네.
0: 자, 맞아요. 지금 이제 방송 나가고 있어요. 이때
1: 네.
0: 매실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하시고
1: 네.
0: 또 많은 분들이 찾거든요, 그때.
1: 네. 아, 이 매실은 사실은 얘는 별로 안 크지만 예. 클수록 좋습니다. 예, 그리고 6월달 초에 담그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0: 예. 네.
1: 그래서 매실을 은은한 식초물에다가
0: 네.
1: 너무 바락바락 씻으면 이게 얘네들이 상처가 나가지고 안 좋으니까 살살살살살살
0: 예.
1: 애기 다듯이 씻어가지고 소쿠리에 쫙 건져서
0: 예.
1: 키친타월이나 뭐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싹 제거하거나
0: 예.
1: 아니면 반나절 정도
0: 예.
1: 밖에다 그냥 이렇게 서늘한 곳에 내비두면 물기가 싹 말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고
0: 예.
1: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꼭지를 또 따야 돼요. 꼭지.
0: 꼭지요?
1: 예, 꼭지.
0: 근데 꼭지를 꼭 따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1: 요런 저 물엿이나 설탕물이 들어가갖고 얘가 수분이 쫙 빠져요.
0: 아, 네. 이 꼭지를 통해서
1: 네네.
0: 들어가서.
1: 따보세요.
0: 예.
1: 어떻게 따느냐. 꼭 집어서 톡 하면 이렇게 쏙 빠지잖아.
0: 오, 진짜? 오, 진짜?
1: 예, 예, 예. 재밌죠?
0: 이렇게.
1: 예, 재밌죠? 자, 하나 더 따봐요.
0: 아이고. 자, 이렇게 땄습니다.
1: 네. 자.
0: 예.
1: 이렇게 집어넣어서 톡
0: 오, 이렇게 해서.
1: 빠졌어요. 예.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다 해봤는데. 네네. 자, 이렇게 준비.

0: 상태가 된 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다음은?
1: 네. 이제 병이 여기 있습니다.
0: 아, 바로 담는 거예요, 이제?
1: 예, 바로 담죠. 요거는 이제 깨끗이 소독해서 말려서 예. 물기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매실청을 담그시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예. 물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아, 네. 모든 청을 담그 때는 물기가 그렇지. 없어야 되는 거예요?
1: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네. 여기를 넣는데 네.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0: 3분의 1?
1: 예, 요게 2kg입니다.
0: 예.
1: 네, 2kg인데, 요렇게 넣으시고요.
0: 사실은, 선생님, 네. 저는 매실 음료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누가 이렇게 매실청 네. 담그다고 하면 그렇게 네. 그게 부럽더라고요.
1: 아, 이거 가져가요.
0: 그래요?
1: 예, 예.
0: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멘트를.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수도.
0: 예.
1: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물엿을 여기다 놓습니다.
0: 물엿이요?
1: 예, 물엿이 싫으신 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 뭐 당뇨도 있고 그러신 분은 예?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됩니다. 쏘르르 보주세요. 줄구부에 돼.
0: 어머.
1: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물엿에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간 굴려주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닿죠?
0: 예.
1: 예, 이렇게 대굴,
0: 약간
1: 대굴.
0: 약간 코팅 되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선생님, 근데 저도 예전에 청을 담궈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때는 오로지 설탕으로만 담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 물엿이 들어갔는데 뭐가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1: 아, 요게 물엿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빨리 녹아가지고 설탕만 넣으면 설탕이 녹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0: 예. 네.
1: 근데 얘네들부터 녹아서 설탕이 내려가면서 다 녹는 거예요.
0: 스며드는구나.
1: 네네. 그래서 그게 녹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0: 맛있는.
1: 네네네. 예. 예? 빨리 빠지면서 생활률이 덜 되죠.
0: 네.
1: 이제 주세요. 자. 이게 그리고요. 예. 이거 넣을 적에요.
0: 네?
1: 항아리 가득 넣는 게 아니고요.
0: 예.
1: 7부 정도? 왜냐? 얘가 가스가 차거든요.
0: 아, 맞아요.
1: 발효가 되면서
0: 맞아요.
1: 가스가
0: 이거
1: 차게 되면
0: 총 네. 만들면서 가스가 네. 터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네네. 아, 왜 이걸 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 놓아놨더니만 얘가 부풀어갖고 싱크대 위로 뚫고 올라왔어요.
0: 아,
1: 그런 것도 있어요.
0: 진짜?
1: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담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0: 예, 그 마지막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1: 네네.
0: 예.
1: 그리고 이제 설탕을 불 겁니다.
0: 예.
1: 중간에 설탕을 붓게 되면은
0: 네.
1: 중간에서 수술도 이거 다 들어가 사이사이에 설탕이에요.
0: 그러게요.
1: 예, 그래서 맨 위에다 부시는 게, 예, 그리고 위에는 설탕으로 덮어줘야 공기하고 차단을 좀 막아줘요.
0: 예. 그 역할을 해주네요.
1: 네네네.
0: 자.
1: 봐요, 여 밑에 설탕이 내려가서 물엿하고 금방
0: 섞여요.
1: 네, 섞여요. 예.
0: 선생님, 이렇게 넣는 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게 매실청 먹을 생각하니까 그 맛있게 이렇게,
1: 그렇죠.
0: 이렇게 안에서 네. 한번 했던 과육도 네네. 진짜 맛있거든요.
1: 대추 드세요.
0: 예? 아, 대추 넣어야 되죠.
1: 네, 대추.
0: 선생님, 아까 대추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1: 아, 요게 그 매실에 있는 독을
0: 예.
1: 얘가 좀 해독작용을 한다거나?
0: 아, 혹시나 모를
1: 거예요. 혹시나 모를 거. 근데 이게 3개월 지나면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전부 다 설탕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0: 오.
1: 위에 나와져 있으면 얘가 그 사이에 벌써 좀 곰팡이도 끼는 것 같고 촛밥도 생겨.
0: 설탕으로 완벽하게 덮어야 돼요.
1: 네네, 완벽하게 덮어야 돼요.
0: 예. 자, 완벽하게 덮으신 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1: 이제 헝겊으로 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헝겊으로요?
1: 대보재기나 뭐 이렇게
0: 예.
1: 면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0: 예.
1: 뭐 노끈으로 묶으셔도 되고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0: 예.
1: 이렇게 해서
0: 예.
1: 얘는 덮어놔둘 적에 완전히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덮어놔두세요. 이렇게.
0: 아, 꽉 닫지 말고?
1: 예, 예, 꽉 닫지 마시고.
0: 아, 가스가 찰 수 있으니.
1: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거의 녹아 내려가면은 이제 이렇게 꼭 예. 닫아가지고 내비두면은?
0: 네. 저 선생님, 그러면
1: 네.
0: 이렇게 한 다음에
1: 네.
0: 어디에서 네. 얼마나 시간을 두고 있으면 맛있게 매실청이 우러나올까요?
1: 이제 이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0: 네.
1: 서늘한 바람이 통하는
0: 네.
1: 곳에다가 3개월.
0: 약간 100일 정도?
1: 100일 정도.
0: 예.
1: 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걸 건지시면은 장아찌를 쓰실 수 있고요.
0: 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1: 아니야!
0: 잘 숙성아.
1: 이거는요,
0: 예.
1: 제가요.
0: 예.
1: 특별히.
0: 예.
1: 3년 묵은 거 갖고 왔어요.
0: 3년이요?
1: 예, 예. 그래서 색깔도 예. 달라요, 이건요. 형이 너무 좋지 않아?
0: 그리고 아까워요,
1: 그 나도 안 돼. 내가 그래서 많이 못 숙였어, 이제. 아,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0: 예. 오!
1: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봐요, 색깔이요.
0: 예.
1: 여름철에. 음식을 많이 먹어갖고
0: 예.
1: 배탈이 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요거를 갖다가 드시면은 이거 그냥 드셔도 그렇게 심하게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드셔도 되고 물에다 타 드셔도 되고 예. 약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0: 매실차처럼
1: 그래서, 예, 그래서 배앓이 하시는 분들 아, 여름에 또 피곤하고 그럴 때 예. 새콤한 거 이거 드시면 또 입맛 싹 돋구고 예. 너무 좋잖아요.
0: 자 그러면 이 나온 매실청에서 네. 이 과육을 갖고 우리가 또 맛있게 네. 장아찌를 만들 거잖아요.
1: 네, 이거는 오래돼가지고 예. 이렇게 쪼글쪼글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칼로 따기가 예. 좀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아, 3개월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지금 고추장을 넣고 한번 묻혀볼게요.
0: 그럴까요? 예. 사실은 예. 또 여름철에 이렇게 입맛 없을 때 예. 장아찌만 한 게 없거든요.
1: 그렇죠. 그냥 물 말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예. 맛있어요.
0: 매콤달콤하게. 네.
1: 고추장을 넣고 묻히겠습니다.
0: 그럼요.
1: 고추장 넣고.
0: 예. 사실은 네. 이 매실장아찌 있으면 고기 먹을 때도 굉장히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0: 예.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고추장이죠?
1: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옮겨봐요.
1: 그럴까요?
0: 근데 정말 순식간에 만드네요, 그쵸, 선생님?
1: 뭐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뭐 쓱쓱하기만 하면 되는데.
0: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1: 네. 자, 자. 이제 통깨를 얹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0: 맛있는 매실에 저희가 만들었던 고추장까지 얹어서 자 이렇게 매실청과 매실장아찌가 네. 완성됐습니다.
2: 매실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실의 꼭지를 따줍니다. 그런 다음 밀폐용기에 매실을 넣은 뒤 물엿을 넣어주세요. 남은 매실을 담고 설탕을 넣어줍니다. 매실은 숙성되면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용기에 70%만 넣어주세요. 그 위에 대추를 넣어줍니다. 배 보자기로 덮고 끈으로 묶은 뒤 뚜껑을 살짝 덮어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매실청이 완성됩니다. 매실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숙성한 매실에 고추장을 넣어 무쳐줍니다. 그릇에 매실 장아찌를 담고 통깨를 뿌리면 매실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달달하면서 생강의 향이 솔솔 나는 천연 감기약 배숙부터 흑임자의 고소함이 폭발하는 건강 만점 깨주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이리 오너라! 우와!
5: 머리 떨어지겠는데요?

0: 부탁드려요.
1: 어이, 무겁네.
0: 한번 보시고.
2: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3: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4: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5: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6: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아주 그냥.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무쌍인 게 좀
0: 재미있는
2: 게 그냥 못생겨서
0: 알고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3: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0: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0: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 같은

0: 제가 여기서 봄을 만나네요.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눈이 많을 줄 몰랐어. 오늘이 드디어 키르기스탄 최대 명절 노루즈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 사이의 정, 자연과의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잇는 길. 저는 M41번도로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가장 또 악명 높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숱한 이야기들의 향연.
1: 와, 호수 보이시나요? 마치 하늘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듯한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 위대한 자연의 품에서 태어나 파밀의 법칙 아래 생을 맡기는 사람들. 하늘과 맞닿은 미지의 땅.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갑니다.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직항이 없어 1회 경유를 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약 8시간을 날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거쳐 다시 1시간을 비행하면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 도착합니다.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약 93%가 산악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해발 3,000m 고지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0: 인데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타지크어와 러시아어를 사용 중이며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먼 길을 지나서 두샨베에 왔는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봄의 느낌도 물씬 납니다. 근데 문제는 제 공원에 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이긴 한데 이렇게 아무도 없을 줄 몰랐습니다. 약 7세기 아랍인들에 의해 전해진 이슬람교는 1200년이란 오랜 역사를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1: 제가 여기 공원 왔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2: بخاطرین که چیز است ماه رمضان است
3: مردم
2: رمضان کی گنده با این خاطر مردم چون صبح بر وقت میکیزن بعد
1: 어머니 그러면 라마단 기간에는 식사를 못 하세요? 아예?
2: از زمانی که روشنی شروع می شود تا تاریکی شروع می شود از حدود 12 ساعت دیگر اجازه نیست دیگه.
0: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도심이 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북적일 것 같은 시장으로 가봅니다. 두샨베가 수도가 된 이야기의 시작지, 메흐로건 시장.
1: 아,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북적하네요. 두샨베는 이곳 말로 두자가 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샨베는 토요일을 의미해서 두 번째 토요일, 월요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월요일마다 열렸던 그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수도 이름까지 붙여지게 됐습니다.
0: 원래 있던 전통시장이 폐쇄되면서 10년 전 이곳에 새로 지어진 메흐로건 시장. 이 시장은 실크로드 건축물의 영감을 받아 이슬람 스타일로 지은 거랍니다.
1: 밖에서 상상하지 못했는데 안은 엄청 크네요. 그리고 실내라서 그런지 북적북적거리는 소리가 더 나거든요.
0: 메흐로건 시장은 축구장 약 2개 정도의 크기로 3층까지 있는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1층은 주로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 와, 여기는 당근을 이렇게 막 썰고 있어요.
0: 당근 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1: 이 당근 어디에 쓰는 거예요?
0: 식사의 왕이라 불리는 오시 팔라프.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먹는 국민요리로 채소와 쌀, 고기, 향신료 등을 넣어 만든 볶음밥입니다.
1: 근데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당근이에요?
4: 어시다.
5: 먹어봐. 한번 해봐.
4: 예술이.
1: 와, 지금 노란색 당근 제가. 노란색 당근이 조금 더 고소하고 더 달달한 것 같아요.
5: 먹겠습니다. 라마다.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심결에 한 입 드리려고 했는데 라마단 기간이라고.
0: 타지키스탄은 일조량이 풍부해 과일 당도가 높고 품질이 아주 좋은데요. 견과류, 향신료와 더불어 꿀도 인기 만점인 특산품이랍니다.
1: 오, 꿀! 꿀이에요, 꿀!
6: 아는 아살리 타빈이다라.
1: 네, 먹어봐도 돼요? 버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꿀이라고 하시거든요.
6: 그냥.
1: 와, 정말 그 농축된 단맛이 느껴집니다.
0: 고원의 야생화가 많아 꿀벌의 천국이라는 타지키스탄.
1: 네, 했어요.
0: 결혼한 남자에게 아주 좋다는 특별한 꿀을 추천해 주시는데요. 마치 홍삼 진액을 먹는 기분이랄까요?
1: 먹자마자 막 느낌이 올라오는데요. 머리 끝까지.
6: 타지키스탄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6: 맞아요.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아, 지금 세 통이나 선물로 주셨어요.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 미소와 친절로 반가이 맞아주는 이들이 있어 앞으로 여정이 더 기대되고 더 설렙니다.
0: 아,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파미르 고원을 갈 예정인데요. 제가 11년 전에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터키까지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파미르 고원을 못 갔어요. 이제 11년 만에 그 끊어졌던 길을 다시 간다고 하니까 저 너무 가슴이 뭐 쿵쾅쿵쾅하고요. 그 길, 그 여정에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1: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세계 최연소로 달성하고 아마존, 남극, 시베리아, 실크로드까지 탐험했던 저. 11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미련을 털어버리기 위해 약 25일간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첫 여정지는 대자연의 위대함에 겸손해진다는 파미르 고원으로 떠납니다. 파미르 고원으로 향하는 여정은 수도 두샨베를 시작으로 칼라이쿰을 거쳐 호르그 그리고 블룽쿨까지 파미르의 속살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오지 중의 오지,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 그곳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파미르 하이웨이를 힘차게 달립니다.
2: 그림 속에서 많이 봤던 풍경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런 풍경들을 많이 그림으로 봤다는 건 그만큼 그 속에서 마음이 평온을 얻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풍경을 계속 보고 가니까 제 마음도 아주 넉넉해집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1: 곳. 파미르로 향하는 길 위엔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길가에 핀 유채꽃이 제 발길을 붙잡습니다.
0: 타지키스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황량한 느낌이 먼저 나는데 고원에서 불어오는 산들산들한 바람에 꽃들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유채꽃의 싱그러운 기운을 듬뿍 받아갑니다. 유채꽃밭을 지나니 이번엔 가축 행렬에 발목이 묶이는데요.
3: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1: 이런 상황마저도 파미르 하이웨이 여행의 매력이겠죠. 잠깐. 평균 해발고도 약 5,000m.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로, 파미르 하이웨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만 아무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미지의 땅, 파미르 고원의 길입니다.
0: 저는 M41번 도로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서쪽 우즈베키스탄에서 키르기스탄까지 이어지는 약 1,500km의 길인데요.
1: 파미르 하이웨이는 고대 실크로드 무역로로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을 거쳐 파미르 산맥까지 총 1,500km를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지옥의 길과 천국의 풍경,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0: 저희가 가면 갈수록 무슨 영화에 나오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옆에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1: 짧은 포장도로 구간을 지나 비포장도로에 들어서면 아찔한 절벽 위 좁은 산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길이 좁다 보니 오가는 차들끼리 아슬아슬 비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로를 숱하게 오갔을 이들도 한순간의 방심이 추락사고로 이어집니다. 참 무서운 길입니다.
0: 와, 저기 한번 보세요. 트럭이 절벽에 굴러 떨어졌는데 못 끌어올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4: 몇 시간 더?
5: 미션 배송.

0: 가다 보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답니다. 파미르 하이웨이는 무역의 길이며 타지키스탄 사람과 동물들에게는 삶 그 자체인 중요한 도로죠. 흩날리는 흙먼지를 뚫고 가던 중 기사님이 잠시 차를 세웁니다.
1: 파미르 하이웨이의 여정 중간에 휴게소이자 식당을 만났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사막 마라톤 하면서 오아시스 만났을 때 그 기분이 다시 느껴지네요.
0: 두샨베와 파미르를 오가는 기사들이라면 반드시 들러 쉬어간다는데요. 우리 기사님도 역시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이랍니다.
2: 메리 차이, 차이 누리.
1: 아, 여기는 항상 차도 이렇게 같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차를 이렇게 많이 안 마시는데 여기 와서는 매일같이 차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종종 여기도 들어 여기 오세요?
2: 그 왁테 이렇게 아이 포미르 메 배우임 아미주 아베디 메 그래 왁테 이렇게 아이 두샨베 메 배우임 베고이 구심바 라 라다 코르메 크난 모라 파카트 아모 왁테 아베디 아가 구자레.
0: 기사님의 추천 메뉴는 쿠르닭입니다. 양고기와 양파, 감자 등을 기름에 볶은 전통 음식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즐겨 먹는 요리죠.
1: 그렇구나.
2: 그렇구나.
1: 아, 우리나라의 갈비찜 있잖아요. 근데 양념이 너무 잘 배어 있어요. 좀 오랫동안 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친숙한 맛이고 왜 기사님이 여기 오시는지 알겠네요.
0: 악명 높은 파미르 하이웨이의 오아시스가 이곳이 맞답니다. 바로 이 공간 때문이라는데요.
1: 선생님, 근데 이 뒤에 이건 뭐예요?
2: 야소와 야쿠님소 담맥이란 호맥람바보 메헤산
0: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이제 좀 자야 한답니다.
1: 아, 여기가 여기가 푹신푹신하네. 아, 배도 부르고.
2: 아, 내 눈썹 왔어.
3: 두 시간 쉬었다가 간대요.
1: 두 시간을 쉰다고요? 아.
0: 눈만 감았는데 진짜 푹 잤습니다. 달리다 보니 협곡 사이로 파미르의 첫 비경 판지강을 만납니다.
1: 지금 제 바로 옆에 판지강 너머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저도 어릴 때 낙동강 지류에 있는 마을에서 수영하다 보면 얼굴도 모르는 옆마을, 앞마을 친구들 와서 같이 막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는 한 마을이었던 이 동네가 강을 기준으로 지금 국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0: 파미르의 빙하가 녹아 흐르는 판지강. 불과 100m 강폭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4: 아까! 살람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0: 가깝고도 먼 아프가니스탄.
1: 한 분이 나와 계셔서 제가 한번 손을 흔들어 봤더니 또 인사를 해주시네요.
4: 마나스카리아!
2: 고류, 고류.
0: 판지강은 과거엔 타지키스탄 땅이었지만 20세기 초 구소련과 영국의 세력 다툼으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한때는 두 나라의 아이들이 함께 놀던 놀이터이자 주민들의 공동 낚시터였던 판지강. 이젠 예전의 화기애애했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1: 오랜만에 본 마을이어서 좀 반갑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을이 좀 편안해 보여요.
0: 두샨베에서 약 325km를 달려 첫 목적지 요게드 마을에 도착합니다. 평균 해발고도 6,000m인 파미르 고원을 병풍 삼아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마을인데요.

0: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낯선 이방인인 저를 환한 미소로 반겨주십니다.
1: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0: 파미르 구원의 만년설이 녹아 메마른 평원 곳곳을 풍요롭게 하는 빙하수. 그 물길이 이어져 크고 작은 호수를 만들어 사람들에겐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2: 와, 생각보다 너무 시원한데요? 이 주변에 지금 어머님 댁도 그렇고 주변 마을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수인 것 같아요. 제가 따라갈게요.
0: 생명수 배송에 나서봅니다.
2: 아, 여기가 집인 것 같습니다.
3: 살라말라이쿰.
2: 여기 두면 돼요? 또 물 제가 만나서 같이 좀 도와드렸어요.
3: 감사합니다.
0: 이곳 사람들은 손님을 신이 보내준 귀한 선물로 여깁니다. 선뜻 들어오라며 집안으로 이끄는데요. 삭막한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무척이나 아늑합니다.
2: 여기 제가 들어왔는데 딱 집에 들어오니까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이 딱 들어와서.
0: 저희를 위해 차려진 푸짐한 한상.
2: 와, 근데 잠시만요. 와,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와, 이거 방패로 써도 되겠는데. 와, 오면서 차가 따끔따끔 해가지고 소화가 다 된 것 같아. 맛있어 보여. 보기만 해도. 이거 손으로 그냥 뜯는 거예요?
0: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운 빵인 난입니다.
2: 감사합니다. 와, 한 점 살짝 떼주셨는데 그 크기가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0: 난에 수제 복숭아잼을 발라 먹으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답니다.
2: 저희 캔에 들어있는 복숭아만 먹어도 달잖아요. 이거는 그거에 진짜 한 몇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이 앞을 지나는 여행자들 많이 봤어요?
3: 오, 불알, 불. 할 도브 스톤 티라모 있으면 스톤 남이셔. 지금 디가 아멘 마차치 카데미 비용 도바타 모신 카데미 비용 호나 바나미 비용 내지 라카미 그자.
4: 저도 또 받아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3: 아, 네. 더블린 파리.
0: 처음으로 여행자를 초대해서인지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는데요.
2: 나무를 하고 계시네요. 와, 나무가 정말 많네요, 여기. 와, 여기 엄청 다 쌓여 있었구나. 아니, 주변에 봐도 나무가 다 커요, 엄청.
0: 파미르 고원에서는 흔하다는 미루나무.
2: 제가 한번 하나 볼게요.
0: 두께가 엄청나죠?
2: 이거 안 돼. 이거 도와줘요. 같이. 오, 되죠, 되죠? 지금 두 사람이 해서 딱 이렇게 나무가 거의 이제 안기거든요.
0: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미루나무는 가축만큼이나 중요하다는데요.
2: 척박한 환경인데도 이 수종만큼은 빨리 자라고 잘 자라기 때문에 계속 마을에서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파미르 스타일 형태의 집을 지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인간과 또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들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또 파미르에 대해 알아갑니다.
2: 라흐마? 라흐마?
5: 스파시바.
2: 스파시바, 다스비다니아.
6: 프라하디티쇼.
0: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한 채 다음 여정지인 칼라이쿰으로 떠납니다.

0: Inače, ova šaši si uvijek badi, šaši na rajak, vajkarna, unkarna. Tehnika je burdan uđo.
1: 봄이 찾아오면서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칼라이쿤까지 거리는 약 30km지만 공사와 좁은 도로로 인해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들이 대형 화물 트럭으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저희도 차를 멈추고 상황 파악에 나서보는데요.
2: 아, 지금 길 양쪽이 또 다 막혀서 저희 앞뒤로 차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1: 베테랑 운전기사인 도우드 씨가 교통정리에 앞장섭니다.
2: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 다들 지시를 잘 따라준 덕분에 무사히 정체가 해결됐습니다.
2: 아, 뒤에 차가 몇 대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도 중간에 정리를 다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길이 열렸어요.
1: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파미르 하이웨이.
2: 아, 역시 저 여유로운.
1: 길에서 시간을 꽤 허비했더니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더 달리고서야 잘 닦인 도로와 환한 불빛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3: 와, 길이 이렇게 편하네.
2: 이제 칼라이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 비포장 도로를 쉼 없이 달려왔더니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4: 저희 방 혹시 어디일까요? 여기. Yes.
1: 침대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4: 아, 일단 좀 눕겠습니다. 아,
5: 왜 괜히 여기를 왔다 갔던 분들이 정말 악마의 코스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1: 내일은 더 멀리, 더 오래 달려야 하기에 서둘러 잠자리에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악명 높은 파미르 하이웨이의 지옥길을 또 달립니다.
2: 저희는 지금 한 해발 3,500m 정도 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멀리서 보이던 만년설이 제 옆에 와 있거든요.
1: 페르시아어로 태양신의 자리라는 뜻의 파미르. 10여 갈래의 복잡한 산맥들이 드넓게 뻗어 있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새하얀 눈의 왕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2: 저희가 진짜 설산을 넘으니까 평원이 펼쳐져 있고 저기 호수가 마치 하늘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듯한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손을 뻗으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파미르 고원. 미지의 땅을 여행하는 모험가라면 한 번쯤은 닿고 싶은 곳입니다. 11년 전 닿지 못했던 이곳을 드디어 마주합니다. 모진 풍파를 겪으며 억겁의 세월을 버텼을 척박하고 황량한 땅은 가장 친절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가만히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대한 길, 파미르 하이웨이를 이틀 동안 달려 마지막 여정지 블룸쿨에 도착합니다.
2: 아, 소들도 있고 집들도 여기 앞에 몇 개가 있네.
1: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진 블룸쿨 마을. 최적의

0: 이 영하 63도를 기록할 정도로 혹한의 땅이지만 50여 가구 약 300명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답니다.
1: 살람 알라이쿰.
2: 살람 알라이쿰.
1: 살람 알라이쿰. 농민만 승천.
2: 승천. 농민만 에라시.
1: 에라시.
3: 에라시.
1: 오. 아니 이 고양이 이름 뭐예요?
2: 피샥.
1: 피샥.
3: 노마시.
2: 노마시 피샥.
1: 아이고 이거 고양이 어떤지. 여기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모든 동물들이 다 친구인가 봅니다.
0: 아이들이 새를 찾고 있는 걸까요?
4: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0: 이 시기에 여행자도 신기하지만 하늘을 날며 자신들을 찍고 있는 드론은 더 신기한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 저까지 미소 짓게 되는데요.
4: 아, 저는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애들 눈이 좋아서 그런지 바로 찾네요. 저기 있다고.
0: 우리에겐 익숙한 드론이지만 이곳 아이들에겐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5: 아, 드론 잘 날았다고 이렇게 고생했어요. 한번 해줘요.
1: 아, 여기 이렇게 쓰다듬으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두 번.
0: 고원 넘어 먼 나라에서 온 여행자와 카메라가 낯선 아이들.
1: 무서워서 막상 오니까 못 만지네요.
0: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만큼이나 평온해 보이는 파미르 고원은 고도가 높은 만큼 어둠도 더 일찍 찾아온답니다.
4: 뭐가 좀 보여요?
3: 자고치 마루마스. 네.
4: 한 명씩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쪽 편에 있다고요? 와, 진짜 보여요. 여기 저쪽 편에 있는데요. 뭐가 불이 지어서 오고 있어요.
0: 파미르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 블룸쿨. 이런 척박한 고원에서도 잘 견디는 야크는 고원의 주민들에게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4: 생각보다 듬직하고 아주 기세가 느껴집니다.
0: 초원의 풀을 먹는 양들과 달리 땅의 이슬과 미생물 등을 먹고 산다는 야크들. 흔히 고산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4: 두 마리는 놓쳤어요.
6: 로메라완 샵메요 양수증.
4: 아하. 아,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아. 조금만 들어가서 야크 봐도 돼요?
0: 고원의 천사라고 불리는 야크.
4: 주인을 알아봐요, 야크가?
6: 하이 소르쇼노 메시노사노. 마 알라프 쇼메토 메시노사노. 슈모아스 그저 마다겟.
4: 마나스 가리오 마담.
6: 슈모아스 로히두로 마다겟. 마 메코암 슈모라 메몽코남 임루즈.
4: 아, 너무 추웠는데 정말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아,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입도 지금 얼어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0: 여행객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는 파미르 사람들. 덕분에 저는 몸을 녹일 수 있게 됐는데요.
4: 눈이 있고 또 눈이 있어요.
7: 농민단 승철. 마나스 가레야 엄마다.
0: 손님이 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저희를 위해 특별히 야크 요리를 해주시겠다는데요. 고기와 채소를 넣고 끓인 파미르식 케밥 요리랍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4: 아, 근데 일단은 보기에는 그 불고기 전골 같이 보이긴 해요.
0: 단백질이 풍부한 야크 고기는 혹한을 견디기 위한 보양식이랍니다.
4: 고스나.
8: Спасибо.
4: 와, 조금

0: 달고 좀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순대 내장 먹듯이 그런 맛 그런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기가 봄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너무 추웠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처음 와서 느꼈던 건 아, 정말 척박하고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삶에도 적응을 하고 또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아, 제가 참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도 너무 맛있게 또 먹었는데 내일 제가 어떤 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1: 다시 먹음합니다.
2: 맛있어.
1: 좋아요.
0: 네.
3: 하이파가 옵메카샤 바로이 초이. 바드 고구스판드 막탑 메람 다리자 달 막탑 입티도이 디렉트르 막탑 왔어.
0: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군요. 제가 처음 아까 마을 들어올 때 학교 보기는 했는데 아, 거기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내일 제가 여기 불고 친구들한테 한국어 몇 개 알려드릴게요.
1: 좋아요.
0: 아, 내일 재미있는 하루 또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아, 좀 기대됩니다.
4: 파미르구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블룽쿨 마을엔 누구보다 순수하고 따뜻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별빛을 불빛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하루를 마감합니다.

0: 파밀의 혹독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듯 4월 초인데도 아침부터 눈이 내립니다. 자연의 심술이 익숙하다는 듯 동물들은 아주 평화로운데요.
1: 와, 이거 제가 예전에 TV에서나 사극에서나 봤던 그런 우물 같아요. 밑에는 그래도 살짝 물이 있네요. 이렇게 돌려서. 얘가 감기면서. 우리 그 연 날리기 할 때 그 연 감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 이렇게 감는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어요. 우와. 오다가 다 흘리네. 자.
0: 물이 귀한 만큼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되겠죠.
2: 약간
1: 쫓아야. 야. 지대도 높고 조금 제가 돌렸더니 그 사이에 숨이 차네요.
0: 조심조심 물량동이를 집 안으로 나릅니다.
1: 여기에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 아는 물이에요?
3: 막 답답해 바람 구다코바
2: 메 바람. 바뀌어 있었던.
3: 뭐 바로 이거 워메 바람.
1: 여기 물이 얼면 어떻게 해요?
3: 네, 약나 맥낫 약하메사님 바르메도림 오자메몬.
0: 이번엔 야크들을 다시 고온으로 내보낼 차례입니다.
1: 자, 이제 다 내보냈습니다. 자.
0: 야크에 이어 양들까지 고온으로 향할 수 있도록 양머리를 해주는데요. 가끔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녀석들이 꼭 있죠. 귀여운 강아지들도 산책을 나온 모양입니다. 카메라가 신기한지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양들. 가축들에겐 파미르 공원이 놀이터요, 맛집인 셈이겠죠.
1: 항상 항상.

0: 이 시간에 올려 보내시나요?
1: 하루 더 힘들어 하면 막 나만 먹히네.
2: 어, 나라미 왁도 테스트하고 감탄하고. 저기 이제 뭐 너무 매달은 바로 이제 가르단 아멘 타파크고 지금.
3: 약의 배설물을 모아서 말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2: 뭐 약 모두 뭐 코크샤.
4: 아즈모 아스나브노 톱 카민. 이조 이즈네스토. 아이보 스베트네스토. 가즈마즈네스토. 아미 카테보 아미 초메 주시네 코로크메 파제.
3: 아침 일과도 마쳤으니 홀브 타이프 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볼 참입니다.
0: 아 여기 이렇게 물을 붓는군요.
2: 하나. 뭐 쇼스타임.
0: 그 충전하는 것처럼 물을 부어서 사용을 하는데 밑에 이 피아노 밑에 건반 같은 게 있네요. 이걸 밟아야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기 전에 그래도 세수는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수를 하고 가겠습니다.
3: 통 모자를 벗지 않으니 그 이유를 알겠다는 듯 귀한 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0: 모자.
4: 아버님
0: 제가 답답했나 봐요. 물을 떠주셔가지고 머리 감고 가라고 하시네요.
4: 잘할 수 있어요.
3: 척박한 파밀고원의 우물물로 머리를 감는 호사를 누리다니.
0: 오, 개운하다.
3: 몸들 바를 모르겠더군요.
4: 각.
0: 어, 너무 시원해요. 너무 개운해요.
4: 아,
0: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오, 물. 어, 물 아껴야 될 것 같아요.
4: 아, 시원해.
0: 아, 너무 시원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3일 동안 머리를 한 번도 못 감았거든요. 와, 근데 너무 개운해요. 머리만 감았지만 뭐 이미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3: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마을 아이들이 다닌다는 학교로 가봅니다. 타지키스탄은 초중고 11년제로 보통 통합학교로 운영되는데요. 블룸쿨 학교는 3개의 반에 총 5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답니다. 학교의 나이도 50살이나 됐다는데요.
0: 여기가 블룸쿨 마을의 학교인데요. 살짝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도시나 봐 이제. 아 무슨 이렇게 교실마다 소리가 들려요.
3: 복도에 창이 없어 들여다볼 수 없으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0: 수업이 한창인데요.
3: 이곳에서 약 2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홀브 타이프 교장 선생님.
0: 와. 어머니 계속 한창 수업 중이셨네요.
5: 박티 다스 다스 자보니 루세우.
0: 저도 러시아를 못하는데 한번 같이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저 뒤쪽에
3: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니 열심히 따라해보는데요.
5: 살롬.
0: 살롬.
1: 지금 가지고로 나왔다가 됐어요. 아, 학생이 학습.
0: 아, 선생님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5: Кыргызские ребята у меня учатся в таджикском школе. У н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Кыргызия. Они вот учатся у меня в таджикском школе.
0: 타지고도 쓰고 또 중간에 영어도 배우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또 그 파밀 언어도 배운다고 했는데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지만 한국어 몇 단어 한번 알려줘 보겠습니다.
3: 학생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한데요.
0: 라흐맛 맞아요? 여기 말고? 라흐맛.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는 살람알라이쿰
1: 안녕하세요
2: 사랑해요
1: 사랑해요
3: 잘하네요. 한창 장난기 가득할 나이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학구열이 대단한 학생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0: 그리고 그동안 학생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많이 또 졸업시켜서 보내고 그 과정이 연속이었겠네요.
4: 이저 막타비 입기도이도랑 이자진다 게메크놈 하이 아무 구다코이만 기돈시고이 올리다도 힐미샤알 아무 요드고리 낙스만 오무즈고론 카티만 낙스 코르메크놈 모암라이 훅도림
5: 하이 리호시
6: 하이 리호시
7: 안녕하세요.
3: 이별의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0: 어제도 또 정말 많이 또 환대도 해주시고 선생님 계신 덕분에 학교에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얻고 갑니다.
4: 뭐 말도 미토지 그미 뭐 나보자스티.
0: 선생님 감사합니다.
4: 남만
0: 감사합니다.
3: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춥다는 블룸쿨, 하지만 제겐 가장 따뜻한 곳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파미르고원에 와서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설정한 방향이 맞을까? 나는 계속 잘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3: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저는 또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0: 히즐베이트라는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 마을이 있다는데요. 오!
8: 아, 오프로드인데 이거 완전.
9: 들어가!
8: 소리 싣고 오는 배는 볼 수 없을 광경일 것 같습니다.
10: 받아도 스타일러 하나로 비서만 주면 볼륨, 웨이브, 스트레이트 다양한 헤어스타일 완성.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 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1: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2: 게다가 치료 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1: 아, 이래도 되나?
13: 예. AIA 생명
1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4: 이동하실게요.
11: 예.
13: AIA 생명
1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5: 다시 들어갑니다.
13: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0: 수고하셨습니다.
1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1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1: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1: 아, 이래도 되나?
14: 보내드릴게요.
2: 예.
13: AIA 생명.
1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4: 이동하실게요.
2: 네.
13: AIA 생명.
1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5: 다시 들어간다.
13: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6: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0: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9: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8: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9: 깎아야 잘 살지.
19: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0: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9: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2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9: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7: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24: Clung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EBS는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지역별로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진보 성향 후보 2명과 보수 단일 후보 1명이 맞붙으면서 인천은 이번 교육감 선거의 혼전 지역으로 꼽힙니다. 3선에 도전하는 도성훈 현 교육감에 맞서 이대형 전 인천교총 회장과 임병구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이 도전장을 내는데요.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인구 305만의 대도시 인천.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원도심 공동화 문제도 함께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이른바 이꺼스, 즉,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을 한 단계 진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AI 시대에 맞춰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요 공약으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인천형 사회정서 학습을 강화하고 인천 학생수당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인간, 이런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중단 없이 이어져야 되는 정책적 연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0: 이에 맞서 인천교총 회장을 지낸 이대영 경인교대 교수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후보는 돌봄, 학력, 올케어를 강조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 가까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AI 기반 돌봄 플랫폼 도입과 방학과 휴일을 포함한 365일 무상급식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교육청 정책 광고비 등 홍보 예산을 줄이고 학생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저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이 학생 자치 활동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한 교육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려면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임병구 후보는 민주, 진보진영 후보로 추대돼 출마했습니다. 임 후보는 설레는 등굣길을 만들겠다며 아침 돌봄 공백과 결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무상 지원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학교 안과 밖을 아울러서 청소년의 전일적 삶을 우리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고서는 지금의 교육 문제를 풀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어디든 패스라고 하는 이름하에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0: 2010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복수의 진보 성향 후보가 출마한 상황. 지난 12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이 연장될지, 보수 후보의 교체론이 힘을 얻을지, 인천 시민의 한표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4: 네, 이번엔 충남입니다. 현직 교육감의 3선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충남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AI 미래 교육과 기초학력 저하 등 당면한 과제는 같지만 이를 풀어낼 후보들의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송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보수 성향 후보 둘에 진보 성향 후보 둘. 현김

0: 이지철 교육감의 3선 연임 제안으로 새 교육수장을 뽑게 된 충남은 후보들의 이념 성향부터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김 교육감의 지난 12년간의 교육 행정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1: 전교조 12년에 교권이 무너졌다.
2: 이념에 매몰되고
3: 교육복지의 튼튼한 토대를 닦는
1: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선거 제도전에 나선 보수 성향의 이병학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을 정면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AI로 학습 이력을 밀착 관리하고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하는 지역 거점 공부방으로 공교육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충남형 인성 예절 교육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1: 학생 인권 조례만 생각했지 선생님에 대한 인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무너졌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0: 사선 국회의원과 충남 행정부지사를 지낸 보수 성향의 이명수 후보는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만 기다리는 구조를 깨겠다고 했습니다. 기업과 연계한 실용교육으로 충남에서 배운 학생이 지역에서 취업하는 충남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천안 아산 신도시의 만성적인 과밀학급 해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4시간 통합 돌봄 체계 완성도 약속했습니다.
4: 중앙의 지시보다 우리 스스로 그런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충남 교육의 모델을 새롭게 혁신을 해서 대한민국의 모델로 바꾸고 세계 속의 충남 교육으로 한번 이끌어 가보자.
0: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춘 후보는 AI 보조교사 도입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AI 튜터가 학습결손을 찾아내고 교사는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등 방과 후 전액 무상화와 함께 입학 지원금과 고3 사회 진출비 같은 체감형 현금 지원도 공약했습니다.
3: 첨단 AI가 학습의 빈틈을 찾고 행정의 늪에서 벗어난 전담 교사가 따뜻한 1대1 밀착 가회로 채워주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0: 김지철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국장, 천안교육장을 지낸 이병도 후보는 충남 혁신교육의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기초학력을 시험 성적이 아닌 학생의 권리로 규정하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도서바우처 10만 원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교권 문제에 대해선 갈등조정 전문가를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관계 회복을 시스템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지금은 어찌 보면 너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등등에 의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사이를 떼어놓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둘의 사이를 자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교육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0: AI 교육과 기초학력 강화,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충남 교육 현실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도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5: 네, 올해의 글로컬 대학 성과 평가가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오는 27일부터 특성화 지방대학 성과 평가를 공개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과 평가는 특성화 지방대학 27개 모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별 실적 발표 및 심층 질의 응답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공개 평가 전환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 지원의 책무성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5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급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2: 저 살해 아니야?
3: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4: 이 도만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5: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2: 와, 이런 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6: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2: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7: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4: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7: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7: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6: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7: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6: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7: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7: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6: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0: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5년은 어떡해?
0: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2번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바나나 길이가 무려 아이 팔뚝만 합니다.
3: 아, cái này là chuối sáu quả chị nha. Một quả này nó khoảng gần 1 ký. Dạ. Thì khoảng mười mấy cân.
2: 제작진도 처음 보는 크기에 당황했는데요.
4: 우와, 세상 이렇게 큰 바나나 처음 보네.
2: 바나나 한 송이의 무게가 무려 10kg 가까이 나갑니다.
3: 어, 가치 경제 cao hơn chú bình thường gấp vài lần. Với lại mình có thể trồng cách dễ dàng hơn chú bình thường.
2: 베트남의 건기.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진행되는 수확.
3: 야이 nắng này là rất là mệt. Đấy, chỉ đơn giản thôi. Mình nhìn là mình biết cái nào đốn được rồi. Nhưng mà mình đi tìm nó rồi thu hoạch rồi vận chuyển vô nó mệt.
2: 그리고 요즘 수확이 한창인 베트남의 또 다른 거대 과일.
5: Đây là trà to toàn mặt đất này. Không quả là to cái mặt bà. Có quả ký tư, ký ba, ký tư. Nhưng mà quả một căn là nó nhiều.
2: 대왕망고를 수확하기 위해 맨몸으로 나무를 오르는 사람들.
6: Đây là cái lồng. Đây là cái lưới. Đây là cái dao là bỏ cái cuốn vô cái xài là cắt để một cắt phải cái xài để kéo cái xài là sẽ gói vô cái lưới này.
2: 무려 7m나 되는 높이.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고공 작업.
6: 날 nắng thì mình làm nó mệt. Mồ hôi ra nhiều lắm, mất nước. Nước mà nhiều lúc nó say sẩm rồi. Cây nó cũng hơi gì.
2: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나무 아래로 추락하는 작업자.
6: Không cẩn thận là té có thể chẹo chân rồi nên nghỉ. Nghỉ tốn hết mấy ngày không đi làm được.
2: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크기의 열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호찌민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트남 남부 지역에 위치한 꺼우께. 농업이 성한 지역으로 다양한 열대 과일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양쪽 바구니에 뭔가를 가득 싣고 있습니다.
7: 야,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요게 뭘까요, 지금?
8: 아, 그게 là cái gì đấy ạ?
3: 아, cái này là chuối sáu quả chị. 아. To nhất Việt Nam luôn.
2: 와, 무슨 바나나가 아이 팔뚝보다 두껍습니다. 게다가 무거울 뿐 아니라 길이도 상당한데요. 야, 이렇게 압도적인 크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최근 베트남 SNS에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3: 과 này nó khoảng gần 1 kg. Dạ. Một nguyên một nãy thì khoảng mười mấy cân.
2: 담당 PD가 직접 들어보는데요.
4: 여기 바나나 보이세요? 우와. 세상 이렇게 큰 바나나 처음 보네. 어머. 야, 우.
2: 이 거대한 바나나의 정체가 뭘까요?
3: Cái chú này là em thu hoạch ở vườn của em. Bây giờ chị đi thu hoạch với em nha.
2: 그럼 어떻게 수확되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농장에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키우고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바이만 출입

0: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1: một phần thì số lượng chuối gặp nhiều thì nó nhiều quá chị. Nó nhiều quá thì một phần là em giao cho khách sỉ em bán ra nữa. Rồi còn dư nhiêu thì khách đặt làm chuối sấy thì em làm thêm nữa.
0: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써는데 질감이 꼭 생감자 같다고 하네요.
1: 아이야 này chuyên để bào chuối cho nó mọng chị, cho nó giòn. Mình sấy lên cho nó giòn. Này em đặt đó chị. Đặt người làm ta, đặt người ta làm.
0: 일정하고 얇게 썰기 위해 채칼 형태로 칼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2: Không, nó mỏng gì, nó không có đủ độ dày để mình chiên lên nó giòn. Dày quá thì nó cứng, mỏng quá thì mình ngào lên nó nát hết trơn.
0: 오늘 작업할 분량은 총 40kg 정도 되는데요. 빠르게 손질을 마무리한 후에 물기를 빼고 바로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그런데 이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100도가 넘는 기름 앞에 서 있다 보면 금세 땀이 줄줄 흐른다고 하네요.
2: Ở ngoài trời giờ là đang 40 độ đứng gần chảo gán vậy rất là nóng, nó bốc hơi lên nó nóng, rất là mệt, rất là cực.
0: 바스락거리는 것이 소리만 들어도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마지막 공정, 바나나 칩에 달콤한 맛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2: Cho nước đường vào, bắt đầu mình bỏ chuối vô rồi xên lên cho nó ráo là đóng gói được.
0: 드디어 수제 거대 바나나 칩이 완성됐습니다.
1: Rồi anh ăn thử đi.
0: 맛이 어떨까요?
3: 그러니까 설탕이나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튀겨서 그런지 몰라도 바나나 향은 있는데 달지 않고.
4: 맛있어요.
0: 튀겨내면 양이 3분의 1로 줄어서 꽤 많이 튀겨야 하는데요. 완성된 바나나 칩은 보통 500g 단위로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 맞춰 바나나 칩을 주문한 손님이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5: 주 sấy tại thường làm tại gia đình nên chuối sấy này rất là ngon nên là tôi đến đây mua.
1: Dạ, cái này tôi không cần để không cần đi bán nhưng mà người ta đặt bên nhà em lấy ạ. Bye bye.
0: 그날 오후 다시 바나나 농장을 찾았습니다. 오후 작업을 나갈 준비가 한창인데요. 사실 이곳에선 거대 바나나와 함께 코코넛도 키우고 있습니다.
6: 아, tại vì mình trồng dừa thì mình sẽ không có trồng được cái cây khác, mình chỉ trồng chuối là được. Cây chuối nó nhỏ.
0: 코코넛을 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코넛 나무는 최대 30m까지 자라기 때문에 긴 장대를 들고 수확을 하는데요. 장대 끝이 좀 특이해 보이네요.
6: 원 lại tới đây là mình chừa một phần thôi. Mình chừa khoảng 1 gang cái móc này ra để mình móc được trái dừa.
0: 갈고리가 달린 장대를 이용해 코코넛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수확한 코코넛을 열심히 흔들더니 소리를 확인한 후 분류를 합니다. 왁스 코코넛이 뭘까요? 그런데 겉만 봐선 구분이 안 됩니다.
6: mình lắc ha, mình lắc mình nghe cái nước của nó là nó sẽ đặc hơn là cái nước. Trái này thì nước nhiều, còn trái kia nước nó ít. Trái này cơm nó cứng nhắc rồi, còn trái kia là lấy muỗng múc ăn luôn.
0: 이게 일반 코코넛이고요. 이번엔 왁스 코코넛입니다. 신기하게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네요. 왁스 코코넛이 맞는지 바로 확인에 들어갑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왁스 코코넛 버터는 이렇게 걸쭉하다고 하네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그에 비해 일반 코코넛 워터는 거의 물 같은 형태입니다. 확실히 농도 차이가 납니다.
6: 아, cái dừa này là cái cây dừa nó dạng như là nó đột biến gen. Nó không phải là cây dừa bình thường.
0: 왁스 코코넛은 워터뿐 아니라 과육도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다시 코코넛 수확이 재개됐습니다. 수확한 코코넛은 왁스 코코넛과 일반 코코넛을 구분한 뒤에 무슨 이유인지 물에 던져 넣습니다.
6: 야, 대기 너 dễ thu gom á chị.
0: 코코넛은 워낙 무거워서 보트를 이용해 한 번에 대량으로 옮긴다네요. 그래서 수로가 꼭 필요한데 농장 가운데 있어서 일할 때는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6: 아, có đường canh vận chuyển giờ thì nó cũng tiện lợi nhưng mà đi ra đi vô thì nó cũng mệt.
0: 하루에도 골백 번씩 수로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빠지는 일도 다반사라네요.
4: 지금 빠진 거예요?
0: 오늘 수확한 코코넛을 보트에 올리고 이제 이동합니다.
6: Hôm nay thu hoạch được khoảng 500 trái. Khoảng 800 kg. Nếu hôm nay em bán thì được khoảng 5 triệu.
0: 작업자들이 오후 내내 수확한 코코넛을 배에서 내린 후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다 보면 갈증이 많이 나는데요. 이럴 땐 또 코코넛만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작업을 마친 후 마시는 코코넛 워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6: Cái quả dừa này tôi tự trồng cho nên là nó rất là ngọt, rất là mát.
0: 오늘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 네.
0: 위엔 씨는 농장 안에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6: 아, em ở đây là để dễ quản lý về trong chăm sóc vườn. Là ở xa thì mình đỡ phải mất công đi.
0: 어느덧 저녁 시간입니다. 요즘 식사 준비는 주로 위엔 씨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6: Tại vì vợ tôi còn bận giữ con nên không có thể nấu ăn được. Nên tôi phải tự nấu ăn.
0: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뭘까요? 먼저 돼지고기와 건두부를 볶고 오늘 수확한 바나나의 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6: Em đang chuẩn bị nấu món chuối ôm với thịt ba chỉ.
0: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해먹는 음식이라는데요. 볶은 재료에 바나나와 채소를 넣고 물을 부어 5분 정도 끓여내면 구수한 거대 바나나 삼겹살탕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바나나를 찌려고 하는데요. 왜 묶는 걸까요?
6: Đây, nếu mà mình không cột thì khi mình luộc là trái chuối nó sẽ bị nở ra.
0: 묶지 않으면 과육에 물이 스며들어 질척거리고 맛이 없어진다네요.
6: 주이 này thì mình luộc lên nó sẽ có vị ngon hơn và khác với những loại chuối khác hơn.
0: 거대 바나나는 익히면 떫은 맛은 사라지고 당도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바나나 돼지고기 탕부터 삶은 바나나까지

0: 냉장 숙성을 시킨 후에 건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건조가 끝난 망고는 건조망째 떼어낸 뒤 슈거 파우더를 위에 뿌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빨래를 빨듯 마구 비비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게다가 당도가 높아서 이렇게 비벼주지 않으면 망고가 망해서 잘 안 떨어진다고 하네요. 덜 마른 망고는 분류해 2차 건조를 하고 잘 마른 망고는 교반기에 넣어 다시 한번 설탕과 잘 섞이도록 돌려주는데 이 과정에서 망고가 먹기 좋은 상태로 완벽하게 건조된다고 합니다.
1: 네,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온 가족이 모두 나와 반깁니다. 망고를 따는 일이 위험하고 힘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가족입니다. 배고플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서둘러 식사 준비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녁 메뉴가 굉장히 푸짐해 보입니다.
3: 아, hôm nay là nhà mình có đám giỗ nè. Mình có làm món sườn sốt chua ngọt với lại xoài. Hôm nay là mùng 1 là ngày đầu tháng nè. Mình làm món sườn chua ngọt sốt xoài để thắp hương tổ tiên ông bà.
0: 베트남에선 매달 음력 1일과 15일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조상님은 물론 부의 신, 땅의 신 같은 수호신에게 제를 올려 복을 비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갈 망고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제사 음식은 농어의 일종인 구루포와 대왕 망고를 넣고 시원하게 끓인 생선탕입니다. 이번 요리는 해파리에 망고와 매운 고추 소스, 각종 채소 등을 넣고 무친 해파리 샐러드입니다. 그런데 솥에서 꺼낸 이건 뭔가요?
3: Mình cũng để là mình thắp hương ông bà. Hôm nay là đầu tháng nè. Lúc nào cũng có con gà để mình thắp hương cho ông bà. Bình thường vậy thôi. Đúng rồi, mình luộc gà để đầu, mình cột cái đầu lên đó. Mình tréo chân lại. Thường thường là mình cứ luộc gà là mình tréo chân chứ mình không có để mà con gà nó nằm.
0: 드디어 음식이 모두 완성되고 하나씩 상에 올리는데요. 대왕 망고는 깜남 지역의 특산품으로 이 지역에선 예전부터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선 제사를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립니다.
4: Cầu Đức Phật ban phước lành cho gia đình được bình an, vô sự, gặp nhiều may mắn, chuyện lành đêm tới, chuyện rủi đêm đi và mua may bán đắt.
5: Các ông, con ơi, chuẩn bị dùng cơm, ăn cơm thôi các con.
0: 제사를 지낸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나누는 풍습은 우리나라와도 참 닮아 있는데요.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3대가 모여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합니다.
4: Nói chung là tuy gia đình khổ nhưng mà thấy con nó cố gắng nó làm thì mình thấy rất là hạnh phúc không có gì bằng.
6: Vì gia đình
2: vì mẹ, vì vợ, vì hai đứa con. Phải cố gắng đi làm. Tôi đã làm nghề đây được 20 năm rồi. Dù vất vả nên tôi vẫn làm. Khi nào làm không được nữa thì thôi.
1: Cái này là cực kỳ nổi tiếng luôn. Lời có thể hát bằng tay luôn.

0: 살면서 꼭 한 번은 고향 인천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는 배우 전노민 씨.
1: 아이고 진짜 옛날 생각난다. 이게 인천의 최초의 국립학교인데 일제시대에 생긴 학교거든요. 제가 이 학교를 78년도에 졸업했습니다.
0: 추억이 되살아나는 공간이랍니다.
1: 땅도 그대로일 거고, 그렇죠?
2: 아, 땅은 그대로인데 네. 어, 위치가 진짜 요 구도네요.
1: 요거예요. 네, 요거예요. 내가 여기 쓰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거의 그 내가 초등학교 사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2: 너무 신기해요.
0: 1883년 개항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처음으로 문을 연 모험의 도시 인천. 배우 전노민 씨가 소개하는 인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최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천이. 뭐 극장도 있고 성당도 있고 너무 많아서 그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쉬워서 오늘은 조금 소개해보고
0: 그 최초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다와 함께 숨쉬는 도시 인천.
1: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들 가는 월미도 여기 다 저런 것들이 없었죠. 다 벌적이 갯벌이었죠.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항구를 만들어 놓고 항만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요게 이제 몰려서 연안부두로 밀렸다가 소래포구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0: 개항과 함께 저 바다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인천은 근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시장이 있죠. 인천 최초의 상설시장 신포국제시장입니다.
1: 여기가 인천에서 유명한 전통시장인데 건물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소위 껌 씹는 친구들이 이 동네 만남의 장소로 서울로 치면은 압구정동 홍대 요런 동네였어요.
0: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시작되는 곳. 나도 모르게 눈길을 빼앗기는 건 기본이고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발길마저 붙잡힙니다.
1: 꽈배기도 맛있어 보이네. 우리 하나씩 먹고 갑시다. 잘생기셨어요, 사장님?
3: 아니, 나이가 안 들어서.
0: 인심 좋아 보이는 부부가 만드는 찹쌀도넛.
3: 아이, 맛있어.
1: 남자분이 넣으니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3: 죄송합니다.
4: 원래 그렇게 잘해요.
0: 갓 튀겨낸 찹쌀도넛이니 맛은 말할 것도 없죠.
1: 옛날엔 사실 맛으로 먹었나요? 설탕 맛으로 먹었지. 그렇죠?
4: 그렇죠.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1: 그런 설탕 맛으로 먹어갖고 먹으면 이렇게 설탕을 할 거고.
0: 꽈배기 한 입에 어릴 적 추억까지 달콤하게 번집니다. 그 추억을 따라 걷다가 떡집을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5: 어, 예. 어서 오세요.
1: 들어가도 됩니까?
5: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어. 아, 실물을 보니까 본 얼굴처럼 보이네.
1: 아, 그래요? 외모에서 풍기는 장인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5: 아, 그래요?
1: 네.
5: 감사합니다.
1: 목소리도 멋있으시네요.
5: 고맙습니다.
1: 어!
5: 아유, 우리 마라님.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아이고, 두 분이 닮으셨다.
6: 그래요?
5: 아유, 40년 살았으면 닮아야지.
1: 닮은 부부가 천생연분이래요. 야, 개떡 진짜 오랜만에 사먹으면 봤는데
0: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최고의 간식이었던 개떡.
1: 옛날 그냥 개떡 많이 나왔네.
6: 싸드릴게요.
1: 사가야지 있어. 싸드릴게요.
5: 사가야지 있어.
6: 사가야지 오셨는데.
1: 아니요, 아니요. 사가야죠.
5: 나의 노동력을 존중해주죠.
6: 정말.
1: 이 개떡은요 그냥 먹게 돼 있어.
5: 맞아, 그냥 계속.
1: 이게 뭐 맛있어 맛없어 이게 아닌 한 번 이 쫄깃쫄깃한 거 먹기 시작하면은 그냥 먹게 돼 이거. 떡집은 몇 년 하셨어요?
5: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 네.
7: 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부터.
1: 그럼 아버님은 몇 년 하셨어요?
7: 아버님은 194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79년 됐나 봐요, 전체가.
1: 이 자리에서요?
7: 여기서.
0: 떡집 곳곳엔 세월이 내려앉은 오래된 물건들이 그 시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평생 떡을 만들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종복 씨.
7: 새벽 4시가 통행 금지가 이제 해제로 이제 경찰들이나 방범들이 이제 호각을 불면서 이제 휙휙 불고 다니면은 새벽 4시에 이제 문을 열어요. 그러면은 4시에 염과 동시에 이만한 광주리하고 이런 데다가 쌀을 그 가져와서 떡 해내는 사람들이 줄을 여기서부터 거의 한 2, 30m 섰나?
0: 아들은 그 추억을 간직한 채 아버지가 만들던 그대로 떡을 만듭니다. 38년 경력에 빛나는 떡 맛 한번 보시겠어요?
7: 그렇지, 그렇지. 이야, 저 호박 좀 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이거.
0: 정말 먹음직스러워서 손이 절로 가겠는걸요.
7: 아, 뜨거워. 어. 아, 뜨거워. 아, 괜히 당했었나? 요거를
0: 맛있는 건 또 나눠야죠.
7: 조심. 이렇게.
0: 근데 이건 누구 식사일까요? 쌀 한 줌에 참새들도 든든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7: 난 1년 365일 하얀 티만 입거든.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그러셨어. 막 아버지 따라하고 싶고 아버지처럼 착하게 살고 싶고.
0: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온 신포동의 시간. 그 시간 속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생선 민어가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8: 네.
1: 처음 뵙겠습니다.
8: 우리 인천 분이래매?
1: 예예예. 예.
8: 반갑습니다.
1: 떡집 사장님이 선생님 뵈면 인천 역사를 다 알 수 있다고.
8: 아이고 뭐 굉장히 미남이신데.
1: 만만치 않으신데요?
8: 아 신포동에서 내가 제일 멋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겠는데.
0: 예전엔 민어를 먹기 위해 전국에서 이곳으로 찾아왔답니다.
8: 민어는 영종 앞바다, 강화 앞바다 등 산란을 하지만 이거는 덕적, 덕적도 구럽도 산란장이야. 거기는 아직 그 암민어가 알이 덜 익은 알을 달렸대요. 여기 다 올라와서 산란 직전에는 완전히 무르익었지. 그게 여기 민어가 진짜였지.
0: 1960년대 말까지 민어 파시로 전성기를 누렸던 곳. 민어 한 마리면 두툼하게 썰어낸 민어 회에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민어 전.

0: 그리고 미너탕까지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답니다.
1: 이 비료가 우리네 소잡으면 소에서 버리는 건 발바닥. 네. 이것만 버려. 바다에서는 미너가 그래.
2: 요게 부레야. 네, 예. 네. 부레는
0: 공기 주머니인 부레는 쫄깃함이 일품.
3: 맛있다.
0: 미너를 숙성된 선어로 먹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죠.
4: 회도 그런데 탕도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서울보다는 심심한데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0: 민어회 한 점에 펼쳐진 구수한 인천 이야기는 바다 물길을 따라 배다리 마을로 향합니다.
3: 여기 재미있는 책방거리가 오래된 책방거리가 있는데
0: 한때 서울 청계천, 부산 보수동과 함께 3대 헌책방거리로 불렸던 배다리 마을.
3: 우와, 진짜 많이 봤는데 헌책 사고 팝니다.
0: 세월이 비껴간 듯한 책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3: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책을 많이 읽으셔서 네. 학자 같으세요, 인상이.
5: 찌그러진 사람한테.
3: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5: 제가 책에 늘려서 막 찌그러졌습니다.
3: 그래서 밝으신가 보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5: 저요? 네. 1973년.
3: 73년이요?
5: 네.
0: 오래되고 낡은 것이 귀한 대접받는 곳. 5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곽현숙 씨는 이 공간에서 숨은 보물들을 찾아냈다는군요.
3: 인천자를 많이 갖고 계세요.
5: 여기 내리교회 백년사도 있잖아요. 내리교회.
3: 이게 있네. 내리교회 백년사.
5: 네.
3: 와.
0: 책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 인천의 소중한 순례지입니다.
5: 내동성당은 거기는 한번 꼭들 가셔서 보시면서 끼시는 것만큼 더 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3: 저도 사실은 못 가봤어요.
5: 네.
0: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 교회인 내동교회 역시 인천을 대표하는 순례지.
3: 아이고, 여길 드디어 와보네요.
0: 고요한 주교와 랜디스 박사가 교회와 병원을 함께 운영했던 곳입니다.
6: 1891년 가을에 여기 병원을 짓습니다.
3: 예, 예.
6: 성 루가 병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 루가가 뭔지를 몰라.
3: 맞아요.
6: 전혀 뭐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다시 짓자. 그것이 낙선시 의원입니다.
0: 즐거울 낙에 착할 선, 즐겁게 선을 베풀자는 인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답니다. 오랜 세월 인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았던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3: 아유, 좀 뭔가 이렇게 뭉클해지네요, 마음이. 여기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은 꽃다운 나이에 가시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주고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변함없이 견고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교회는 오늘도 순례길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외에도 인천에는 다양한 순례길이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백령도와 전등사를 품은 강화도 순례길까지 인천은 걸음걸음마다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여정은 다채로운 모습을 간직한 차이나타운으로 향합니다.
3: 개항을 하면서 가장 먼저 형성된 동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차린 게 음식점이고 펄을 잡고
0: 차이나타운에 왔다면 꼭 맛보아야 할 것이 있죠.

0: 옛날에는 이걸로 여기 카드에 다 이렇게 빵 굽었어요. 이걸로.
1: 아, 꺼내고 놓고.
0: 옛날에 호떡 같은 거 빵을 다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1: 이거 직접 쓰시던 거예요?
0: 그렇죠. 애기 없고 계속 굽고 연탄 가스 냄새 맡으면서.
2: 돼지고기에 각종 채소 듬뿍 넣고 불맛 입혀가며 볶아내면 짜장면 완성. 밀가루 피가 아닌 계란 지단 피로 두툼하게 말아낸 춘권은 옛 방식 그대로랍니다. 이쯤 되면 침이 꼴깍 넘어가겠는데요. 어릴 때 짜장면 한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전노민 씨. 맛이 어떤가요?
3: 맛있네.
2: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면발 입에 넣으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는 맛이랍니다.
1: 평상시에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죠. 이게 귀한 거였는데 지금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지만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추억을 되살리는 맛 가슴에 담고 해지는 성당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4: 사실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인천을 좀 많이 알리는 늘 그랬거든요. 20, 30년 전부터 저도 모르는 사실들 그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저도 공부해가면서 정말 가슴 뭉클해지면서 새로운 시간을 저조차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 천천히 걸었던 시간, 함께했던 순간은 추억이 되어 또다시 피어나겠죠.
5: 꽃 안 좋아서 못 써요.
6: 이거는 모스카리.
5: 네.

0: 자식 안 주고.
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4: clung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Let me be heard.
1: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2: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1: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후원 문의 080-861-9595.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주말 농장을 하는 텃밭지기 이영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밭으로 나왔는데요. 주말 농장을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추, 그리고 반찬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지와 호박 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상추를 심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추는 모종을 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씨를 뿌리는 게 좋을까요? 뭐 두 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봄에 심는 것은 모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봄 상추는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많이 심습니다. 씨앗을 뿌렸을 경우에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종을 하나씩 심으면 훨씬 더 빨리 자라고 또 금방 또 채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모종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심어보기 전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천공지고 또 하나는 모종사피입니다. 그래서 이 천공기는 구멍을 둥그렇게 아주 쉽게 잘 뚫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종사품 뭐 아시다시피 그냥 아무 때나 뚫을 수 있는데요. 이 천공기의 장점은 옆으로 찢어지지 않고 잘 부러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천공기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종은 시중에서 파는 모종은 한 줄에 5개나 6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지금 5개로 되어 있고요. 이쪽 모종은 지금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구멍을 그래서 6개나 5개를 뚫어 가지고 한 줄씩 심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제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 모종은 천공기로 하다 보면 이제 깊이 뚫을 수도 있고 또 낮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좀 깊이 심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흙이 많이 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들어서 밑에 그 흙을 좀 메워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흙으로 좀 메워주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흙이 튀지 않도록 그래서 요 정도 흙 높이와 그다음에 이 모종 요 높이를 거의 유사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 상추를 심을 때는 이렇게 한줄 심었는데 같은 걸 계속 심지 말고 색깔별로 이렇게 한 줄씩 심어주시면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딸 때도 구별되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요걸 또 심어보겠습니다. 상추 모종을 넣고 바로 또 물을 완전히 묻기 전에 물을 한번 주는 게 좋은데요. 물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추를 구멍에다 넣었으면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물이 잦아들 때까지 잠깐만 기다렸다가 물이 완전히 잦아든 다음에 그때 흙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예, 물이 완전히 잦아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아까 그 파냈던 것, 요것도 이제 이용을 해도 되는데, 먼저 양쪽의 흙을 이렇게 파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여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먼저 파냈던 걸 갖다가 메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심으셨으면 위에 있었던 흙은 남아 있으면 버리시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다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채취할 때 흙이 튀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작물들을 심고 나서 비닐 위에까지 흙을 덮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상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덮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흙 속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저 덜렁거려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지를 심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지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먹는 길쭉한 가지, 그한 가지만 있는 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달걀처럼 생긴 가지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심는 가지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디다가 심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 보시면, 밭을 살펴보면 가운데도 심고, 뭐 여러 종류, 여러 군데 심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주말 농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가지는 보통 그 밭끝에다가 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채소를 심었을 때이 가지 때문에 다른 작물을 심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는 봄에 심으면 가을 설이 올 때까지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굉장히 오래 가죠. 그리고 잘 죽지도 않습니다. 고추는 한번 심으면 여름이 지나면 이제 탄저병이라든지 역병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금방 뽑아낼 수도 있는데 가지는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 밭끝에다가 심는 게 좋습니다. 이 가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지과입니다. 고추도 가지과고요. 감자도 가지과입니다. 가지과 작물들은 대체적으로 추위에 약한데요. 물론 감자는 추위에 좀 강하지만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4월에 심었을 경우에 그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넘어서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를 심을 때는 가지는 그 가지가 진짜 많이 벌어지는 그런 작물입니다.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그 비좁게 심지 마시고 좀 벌려서 제 식거리가 적어도 한 40cm 이상 되도록 심는 것이 좋습니다.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천 공기로 구멍을 뚫고요. 가지는 그 상추와 좀 달리 조금 깊이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 공기를 약간 깊이 뚫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미리 1시간 전쯤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물을 먼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미리 1시간 전에 주면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옆으로도 많이 퍼져서 가무를 좀덜탈 수가 있어요. 이제 물을 주고 나서 한 시간쯤 지났습니다. 물이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는 약간 깊이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려도 잘 쓰러지지 않고 또 튼튼합니다. 가지는 상추와 달리 겉흙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비닐 위에다가 살짝 덮어줘야지 여기 저기 넘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가지 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호박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애호박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 늙은 호박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단맛이 나는 단호박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 단호박을 심어 보겠는데요. 호박은 아시다시피 덩굴이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작물입니다. 간혹 주말 농장에 보면 그 작물 심어 놓은 옆에다가 심어 놓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순들을 나중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호박을 심을 때는 반드시 한적한 곳, 그런 곳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주말 농장 끝에 이 비탈진 곳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런 데 심었을 때 굉장히 그뭐 다른 작물 피해도 안 주고 여기서도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호박을 심을 때는 호박이 생각보다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호박을 심고 나서
그 옆에다가 거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름은 또 너무 가까이 주면 또 이 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떨어뜨려서 주면 좋습니다. 그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덩이를 파고 호박을 심습니다. 지금 심는 것은 단호박입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기른 호박인데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고 나서 그 옆에 조금 구멍을 파고 여기다가 이렇게 거름을 좀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름을 준 다음에는 흙과 이렇게 섞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쪽도 조금 파서 같이 거름을 주겠습니다.

호박을 다 심고 옆쪽에 거름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마 이게 한 달 후 정도 지나면 엄청나게 덩굴이 많이 번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추, 가지, 호박을 심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신홍범입니다. 저는 이제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가 불안할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레스트리스 렉 신드롬, 그러니까 뭐 안절부절 못하는 다리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양상 자체가 이 다리에 뭔가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의 문제인데 이 수면 의학자가 다루고 이 수면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부란종운의 전형적인 양상은요, 잠들려고 누우면 그때 다리가 불편해요. 다리에 뭔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뭐 쩌릿쩌릿하다, 화끈거리다, 뭐 시리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움직이거나 뻗거나 누가 밟아주거나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하면 이 불편이 줄어들어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불편해요. 근데 이게 낮보다 밤에 더 해요. 그리고 주로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있어야 되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면 질환이 됩니다. 이 질환이 상당히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인구의 8% 정도 된다 그래요. 10%가 열에 하나잖아요. 8%면 엄청나게 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한 칸에 한 200명도 들어간다고 해요. 큰 칸에. 그러면 그 중에 16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흔한 질환인데 그럼 왜 주변엔 저희 환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미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심한 증상으로 나 이거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편을 주는 질환이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다리 불편이니까 이게 수면 문제로 연결을 잘못 지어요. 그래서 이 하지 불안종후군이 있는 분들이 이 수면 클리닉에 오시기 전에 일단은 하지 정맥류 클리닉에도 많이 갑니다. 이게 다리가 불편하고 하지 정맥류도 뭔가 이 종아리 부분이 부으면서 묵직하고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기도 하고 신경과에 가면 이 신경병증 클리닉 같은 게 있어요. 저린 거. 되게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저리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전에는 되게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아시죠? 예, 우리 추간판 탈출증, 이 신경이 눌려서 다리 저린 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허리 MRI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뭐 다리 관절염 치료도 뭐 이렇게 해보시고. 근데 이제 약간 도움은 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는 게요. 이 하지불안증후군은요. 이 디스크나 이런 거하고 다른 점이 가만히 있으면 심해요. 움직이면 좋아져요. 근데 다른 외상과 관련된 질환은 가만히 있으면 좋고 움직이면 불편하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점이고요. 하지정맥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붓죠. 혈관도 좀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진단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경병증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간 구분이 별로 없어요. 하지불안증후군은 다시 주로 저녁에 심하다, 다리에 집중이 되고 움직이거나 주무르거나 이러면 좋아진다. 잠을 방해한다. 근데 하지불안증후군이 심해지면 이게 오후나 낮에도 나타나요. 심해지면 그리고 심해지면 다리만이 아니라 팔에도 나타나요. 몸통에도 나타나고 어깨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그렇진 않아요. 심하면 그 시간적인 범위, 그다음에 우리 신체 그 부위의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분의 증상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면 아, 이분은 하지불안증후군일 것 같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좀더 이제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설문지가 있습니다. 증상 측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로 이렇게 체크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아 이분은 하지불안종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게 또 많이 심하구나 중간이다 이제 이런 거를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우리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에 센서를 붙이고 검사를 해봅니다. 그중에 이제 운동 억제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전에 잘 때가 아니고요. 자기 전에 이제 다리나 이렇게 몸에 센서를 붙이고 다리를 뻗고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불편한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불편을 느끼면 그때 버튼을 누르고 또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분이 하지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버튼을 누르고 막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그 개수를 세게 돼요. 이게 몇 개나 있나? 그러면 이제 이게 병인지 아닌지 심한지 이런 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시면서 검사를 또 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하지불안증후군이 잠드는 과정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잠이 잘안 들어요. 왜? 불편하니까. 자꾸 신경이 써서 다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잠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중에도 다리를 제가 흉내를 내보면 이게 발이고 종아리면 까딱, 까딱. 거의 요 정도로 움직여요.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정도로 움직여요. 요 정도로. 네.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본인의 움직임으로 본인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잠이 들고 쭉 자면 문제가 없는데 잠이 쭉 들어서 자고 있는데 뭔가 방해되는 요인이 있으면 중간에 깨서 못 자게 된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초점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부란 조언도요. 잠드는 것도 힘들게 하지만 잠을 자는 중에 다리를 움직이다가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깨요. 근데 대개 환자분은 왜 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때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답답한 부분이죠. 근데 이 하지부란 조응은 자다가 이제 다리를 뜨는 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리를 뜬다 그래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라고 해요.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본인은 몰라도 옆 사람, 배우자,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다리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당신은 자꾸 차면서 내 다리를 차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주기성 사지 운동증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리가 불편한 질환이나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거의 같은 질환이에요. 이게 자기 전에 나타나면 하지부란 조응은 자는 동안에 증상이 나오면 주기성 사지 운동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진단이나 치료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리가 불편한 거, 잠을 못 잔다, 뭐 자다가 이제 다리 떨어서 깬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합니다. 근데 약물 치료를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요. 이 하지부란 조응이 여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특히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여성에서 훨씬 많습니다. 되게 이제 20대, 30대, 40대고 특히 임신 출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임신하고 이러면 우리 몸에 이제 피, 철분 이런 게 이제 태아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산모는 철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하지부란 조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뇌 속에 철분이 부족한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 속에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 도파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하지부란 조응은 다리가 뭔가 불편하고 저리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임신을 했어요. 철분의 상당수가 태아한테 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철분이 부족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도파민이 생성이 잘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리 불편을 겪는 거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제 철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부족한 상태로 있게 되니까 하지부란 조응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철분 보충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출산 후에 다리 불편이 있다든지 뭐 30대, 40대 이런 여성분들이 다리 불편이 있으면 나 철분 부족으로 인한 하지부란 조응은 아니야?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 보면 알수 있거든요. 철분이 부족하면 그걸 보충해 주면 완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남성의 경우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철분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위암 이런 걸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우리 철분 흡수가 위장에서 나오는 그런 인트리직 팩터라는 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혈액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철분을 보충하는 게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주된 게 약물 치료예요. 약을 이제 처방을 하는데요. 이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을 고르고 어떤 약을 처방하고 하는 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고민해서 고르는 건데 대개는 약물을 처음에는 소량을 드리고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요. 이것도 내성이 잘 생기거든요.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것도 수면제하고 비슷한데 효과가 떨어지면 본인이 임의로 약을 하나 더 드세요.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내성이 생기고 또 원치 않는 부작용을 또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해 주는 대로 드셔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 약물 용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약물 치료에 비약물적인 접근이 중요해요. 이 하지부란 증후군은요, 다리가 불편하면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어요. 불편해요.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등산을 하고 왔어요. 다리가 막 뭉쳐있고 막왜 그렇게 되잖아요. 그날은 훨씬 더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다리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다리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되고 다리 근육이 붙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높은 데 올려놓는다든지 폼롤러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세계수면학회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들으면 그 하지부란 증후군 대가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끝에 꼭 얘기해요. 반드시 환자들한테 비약물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의사가. 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금 흔하지만 잘 모르는 수면 질환인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이제 이해하시고 또 하지불안 증후군 있는 주변 사람도 얘기해 주시고 본인이 환자이신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거좀잘 기억하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요, 저희가 심하게 졸리는 질환인 기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졸음 진짜 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질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나 주변에 졸리는 사람 있으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송수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인데요. 페트병은 선별장에서 따로 선별한 다음에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서 파쇄한 다음에 물에 씻어요. 팥에 세척된 조각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팥의 세척 공정은 반드시 거치는 것이죠. 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은 라벨은 제거를 하셔서 라벨은 비닐로 배출하시는 거고요. 마개는 닫아서 배출을 하는 겁니다. 마개를 떼서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개는 부피가 너무 작잖아요.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겠죠.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페트병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페트병에 마개가 닫혀 있는 상태로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파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개도 조각이 날 거고 페트병도 조각이 날 거예요. 물에 씻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개는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세척하는 공정에서 마개는 물에 뜨고 페트는 물에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에 뜬 마개 조각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페트를 선별한 다음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마개를 여시고 압축을 하신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벨 떼고 마개 떼시고 발로 밟으시고 마개를 다시 닫아서 배출하시면 완전합니다. 라벨은 왜 떼라고 하는 것일까요? 라벨은 물에 가라앉는 재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라벨을 떼지 않으면 페트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라벨 조각과 페트 조각이 그냥 같이 물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죠. 분리가 안 되잖아요. 라벨에는 색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 라벨의 색깔이 방해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을 때는 모든 투명 페트병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생수와 음료를 담았던 페트병만 해당이 됩니다. 기름을 담았거나 샴푸, 세제, 화장품, 다음에 끈적끈적한 올리고당 같은 게 묻어있는 병이나 자동차 첨가제 이런 것을 담았던 페트병은 그냥 플라스틱류로 배출합니다. 투명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죠. 계란판이나 과일 용기 등을 보시면 분리배출 표시에 페트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투명 페트죠. 그러면 이런 용기들도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는 곳에 넣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페트 용기는 우리가 판 페트라고 얘기해요. 편편한 판으로 되어 있는 페트를 성형한 것이거든요. 필터는 플라스틱인데 물에 깔아놓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 공정에 담배꽁초가 들어가게 되면 페트 조각과 담배꽁초가 같이 가라앉게 되겠죠. 분리가 어렵죠.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스티로폼 볼까요? 스티로폼에는 비닐 테이프와 배송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물질이죠.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현재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하얀색 스티로폼만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죠. 원래 흰색인데. 국물 자국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에 그래요. 고춧가루에 들어가 있는 색소인데 기름 성분이에요. 물로 세척하면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햇볕에 노출시키면 햇볕에 의해서 색깔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하고 싶으면 물 세척이 아니라 햇빛 세척을 하게 되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일을 싸고 있는 거물망이나 과일을 받치고 있는 판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이 아니에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에요.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P나 PP나 PS는 색깔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재질끼리 모아서 한꺼번에 녹이죠. 그러면 검은색의 재생원료가 나옵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재생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달 용기는 PP 재질을 사용을 하거든요. 음식을 담았으니까 당연히 국물 자국이 배어들겠죠. 그런데 PP니까 국물 자국이 남아 있어도 재활용에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 PP는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재활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만 잘 제거를 하시고 국물 자국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분리배출을 하시면 돼요. 배달 용기 국물 자국 없애겠다고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테두리에 비닐이 있는데요. 비닐이 잘안 떨어져요. 그 비닐도 제거하실 만큼 제거하셔서 좀 남아있더라도 분리배출을 하시면 돼요. 비닐은 P 재질을 쓰는데요. P나 PP는 다른 재질이긴 하지만 매우 가까운 플라스틱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척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섞여 들어가더라도 현재 수준의 재활용에는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달을 시키면 반찬이나 소스를 담았던 작은 용기가 있고요. 다음에 일회용 숟가락 같은 것도 나오죠. 이렇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그냥 배출하면 선별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재활용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배달 용기가 있죠. 여기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묻어서 가는 전략이죠. 그러면 선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닐의 분리배출을 알아볼 텐데요. 비닐은 가래떡 모양으로 압축 성형을 해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재활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태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의 대부분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비닐의 분리배출의 기준은 잘 타냐, 안 타냐, 태울 때 문제를 일으키는가, 안 일으키는가,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태울 때 문제를 일으키는 재질이 PVC 재질이에요. PVC의 C가 염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염소 성분은 타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태워서 재활용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PVC 재질로 되어 있는 비닐이 랩입니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랩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같은 거 시켰을 때 들어오는 업소용 랩은 절대 비닐로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양파망이에요. 현재의 분리배출은

배출 기준에서 양파망은 비닐로 분리합니다. 양파망도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파망의 이 끈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끈을 제거할 수 있으면 끈은 제거하셔서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끈 같은 경우는 길게 되면은 그 기계에 끈이 끼면서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녹근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분리 배출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티슈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스틱으로 뚜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닐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어떡하냐라는 것인데요. 작은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별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비닐의 분리 배출 기준은 뭐라 그랬죠? 태우는데 문제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냐라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막의 뚜껑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상태로 비닐로 분리 배출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닐 안쪽에 은박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알루미늄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냥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종이 라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종이 라벨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종이가 비닐에 조금 붙어 있어도 재활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멜라민 재질의 경우에는 녹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데 녹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죠. 멜라민 재질의 플라스틱은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아이스팩의 경우에 비닐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이 들어가 있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말랑말랑한 젤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젤은 절대 물이라고 착각해서 변기로 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스팩은 그냥 통째로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아이스팩이 있어요. 친환경 아이스팩은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르셔서 물은 변기로 버리시고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스틱의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리와 금속의 분리 배출을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식이네. 와.
1: 이야.
2: 이사람 그래 들어간 무슨 위협적한 길이지.
3: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4: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3: 저 뭐야?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5: 이리 오너라!
6: 어? 우와!
5: 내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6: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7: 반갑드려요!
6: 어이, 무겁네.
7: 하나 한번 보시고.
8: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9: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2: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3: 와우 우리 동네 해운마을 아주 그냥

0: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와, 앵바를 타고.

0: 꼰대기 인생.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3: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4: 맞죠.
3: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4: 맞죠, 맞죠. 네,
3: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4: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 올해는 다르다. 아,
4: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3: 또 바뀌어요? 어떻게?
4: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3: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5: 근데 일자리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4: 그 말이 맞아.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3: 있어요. 노동이 끝난다.
4: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3: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6: 저는 좀 쉴 거예요.
3: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6: 당연하죠, 그거는.
3: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4: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3: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7: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8: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9: You need some hot water?
10: Oh, yes.
8: 어린 학생들이
9: This one.
8: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2: 앉으세요. 땡큐.
8: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4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건 몇 가지 꼭꼭 이렇게 집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 되겠지. 그거 너무 막연하고요. 항상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그래서 제가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걸 하나로 딱 모아라 그러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속담에도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있지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분들이 커피 먹고 컵 그 저기 싱크대에다가 계속 놓아주면 좋은데 식탁 구탱이나 소파 구탱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아내분들이 그렇게 자기 내가 이거 놓지 말라 그랬지 이거.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걸 쳐줘야 돼?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감정을 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솔직히 한 1년? 1년까지는 괜찮죠. 뭐 두남은 한 2년? 그리고 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좋을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 언짢을 때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아플지 아니까 그 말만 골라세요. 그 말만. 그리고 들어올 때 퇴근할 때 기다려서 싸워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자버려. 그럼 깨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워?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면 돼. 예를 들면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당신 어머님 말이야. 그럼 벌떡 일어나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말만 일부러 골라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깊이 상처 줄까? 짧은 말로 이제 상처를 줄까?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싸우니까. 요거만 연구하시면서 자극적인 단어를 막 쏟아내는데 그게 상대방은 비수죠, 비수. 그리고 그런 말들 중에 정말 평생 머릿속에 내리에 남아서 잊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서 30년, 40년 전을 살아놓으시고도 40년 전에 한 말,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오신다니까. 4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꼭 얘기하시는 게 말이야, 말. 오히려 돈 같은 거는 나중에 돈이 벌어지고 갚아지면 잊으세요. 근데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고 상대방에서 꽁 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말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들이죠. 애가 성적이 안 나왔어. 저녁에 들어오는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애가 당신 닮아갖고 공부를 못하잖아. 당신 닮아가지고 집안 씨가 어쩌고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남편들이. 특히 씨가 어쩌고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내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제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애가 공부 못하는 게 반반 책임이지만 남편 책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 왜냐하면 애가 머리가 나쁜 게 당신 닮았다는 얘기는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할아버지 다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안 전체를 굉장히 언짢아한다라는 이런 말들 싫어하고 내 선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가족들을 모욕하는 말들 이런 말들 굉장히 싫어해서 나의 근본을 다 모욕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말이 정말 깊이 상처를 주고 있다. 회복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상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백반 양반 그럴 수 있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 이분 인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런 말을 닦는 사람이 더 비난을 받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게 횡포를 부리면 안 돼요. 권력으로 삼으면 안 돼요. 뭐를? 돈을. 아, 물론 주먹을 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돈을 권력으로 부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권력으로 어떻게 부리시냐면

아내분들이 와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화가 나기만 하면요, 생활비 쓰라고 준 카드 정지시켜버려요. 이러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하는 통장 막아버려요. 이런 거예요. 화만 나면 카드를 뺐는데, 화만 나면. 그러고 자기가 사과하고 풀리면 주고. 치사해서 돈 안 써요. 카드 안 써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긴 주는데 매번 타다 쓰래요. 그래서 5천 원, 만 원 이렇게 타다 쓰래요. 그럼 언제든지 타다 쓰라고 말은 하는데, 아니 제가 마트 가서 물건 사러 간다 그러면은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쌀 있겠다. 물은 정수기 있겠다. 뭐 때문에 10만 원씩 써?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10만 원, 아이고 10만 원 가져가야 몇 개 넣지도 못해요. 그죠? 물건값이 너무 비싸갖고 10만 원 갖고 마트 가서 몇 개 못 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돈만 쓴다라고 보는, 이걸 관리를 하는 남편이, 이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뭐 옷이라도 동창회 나가려고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사입으려고 하면, 솔직히 남편분들 10만 원짜리 옷 사입어야 나가서 고급지다는 얘기 못 들어요. 1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사별로, 여보 나 다음 달에 동창회 가야 되는데 1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있는 옷 있잖아. 30년 전이고 유행 지나가지고 창피해서 못 가겠어. 얘기하면 집에 있는 여자가 뭐 때문에 10만 원짜리 이리 봐. 저 앞에 지나가 보니까 땡처리 한다고 만 원짜리 많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것도 이쁘더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만 원이라도 타려면 얼마나 비굴하게 빌어야 되는지. 그것도 안 되면 애 시켜고야. 아빠한테 10만 원만 줘 달라고 네가 해봐. 너 이뻐하니까 네가 하면 주고.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래? 나 그냥 반 가져가서 살래. 이 30평짜리 아파트 못 살아도 나 10평짜리 오피스텔 하나 얻어갖고 살래 나. 당신한테 그지게 돈 받아서 안 살래.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돈을 타서 이렇게 남편이 권력을 부리는 사람, 돈 가지고 권력을 부리는 남편하고 살면 너무너무 비굴하고 비참하고요. 애들 보기 창피하대. 애들 보기 창피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혹시나 결혼해서도 여자는 저렇게 하면 돼. 이거 배울까 봐. 딸 입장에서 여자란 삶이 저런 건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질까 봐.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당신 그렇게 돈 아껴? 돈이 이렇게 좋아? 그래, 그 돈 내가 재판에서 뺏어갈게. 그게 가장 아플 거지. 이래서 선택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아내분들 하여금, 그렇게 당하는 남편분들 하여금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이제 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권력으로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하고, 제발 이 돈. 돈동거린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돈 없으면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이 공기만 빼고요. 물도 사 먹어야죠. 쌀 사 먹어야죠. 에어컨 틀어야죠. 난방 틀어야죠. 옷 사 입어야죠. 지하철 공짜로 탑니까? 교통비 들어야죠. 이렇게 하루의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 매 순간 구업받아가면서 돈 써보세요. 그다음에 생활비 주라고 카드 줬는데 문자 띵동 갈 때마다 전화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 커피 있는데 당신 커피숍에서 왜 5천 원을 긁어? 커피를 왜 나가서 사 먹는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거기다 한마디 꼬았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벌어봐. 한 푼도 못 버는 주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이 권력이죠. 그럼 횡포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사는 거 아니고요. 인간한테, 한 인간한테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남편분들이 뭐라고 변명하시냐면, 우리 때는요 뭐 어렵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돈만 잘 벌어서요 처자식 굶기지 않으면은 남자 역할 다 했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만 벌어다 주면은 나머지는 다 용서받고 그런 시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요렇게 변명을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변명하시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내분들 생각이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 원인 기본에는 아내분들이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어디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해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테이블에도 만나고. 영희는 있잖아. 남편이 집 공동명의를 해줬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편분들이, 아이고, 뭐 잘못한 거 있나 보지?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아내분이 어느 날 구체적으로 꼭 집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이런 부분이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가 전과 다르게 요구가 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을 참 구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남편이 맨날 고분고분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러 가던 사람이 어느 날, 여보, 나도 이건 좀 해주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안이 온다라고 하면 이혼을 고민할지도 모른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횡포를 부리지 말고 권력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이혼을 어느 때 선택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를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 말씀드리냐면 부부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남편이 100만 원도 못 벌어오면 이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있잖아요, 부부는. 돈이 없으면 아끼고 줄여서 쿵 반쪽도 나눠가자. 보통은 이렇게 단결을 하게 돼요. 외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오면 부부는 희한하게 두 분이 화합을 하고 단결을 합니다.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이 위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입이 줄다되면 생활을 줄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그 사람을 버리진 않아요. 그게 사실은 부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천만 원을 벌든 이천만 원을 벌든 생활비를 백만 원만 준다면 이혼합니다. 백만 원밖에 못 벌어서 백만 원을 주면 이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나한테 전부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능력에 있는 한, 그게 체력이든 경제적인 전부를 준다는 걸 중요시하는 거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주는 게 살만하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전부 공유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과 돈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열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잘 배려하신다라고 하면, 아유, 저희 같은 이혼 전문이 아무리 매달려서 이혼하시라고 해도 안 하십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강의는 석고틀을 이용한 오목한 볼을 만들어 볼까 해요. 틀을 이용해서 작업하면 조금 더 정돈되고 가벼운 그릇을 만들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도구 중에 석고틀은 도제상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도구예요. 석고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흙을 붙여 작업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도자기 그릇을 만들고 싶으실 때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공방에서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간편하게 도자기 그릇을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준비물을 먼저 볼게요. 솜물레는 계속 작업할 때 많이 쓰셨죠? 솜물레랑 전칼, 나무칼, 그다음에 물바가지와 스폰지, 그리고 판을 밀어줄 밀대와 쫄대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할때 필요한 광목천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석고틀이 나왔습니다. 이 석고 몰드 같은 경우는 석고가루를 물에 개어서 틀에다가 부어서 굳혀서 사용하십니다. 틀 같은 경우는 도제상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석고틀이 약간 사이즈가 있는 편이어서 석고 몰드 위에 흙을 붙이시려면 흙을 조금 더 넓게 밀어 주셔야 되는데요. 준비한 흙을 쫄대와 쫄대 사이에 놔주시고 밀대로 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흙판을 다 밀어주시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쫄대를 살짝 구부려서 한 번씩 이렇게 면을 다듬어 주시는 것도 기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면정리도 돼서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손물레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고 몰드를 물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다 밀어놓은 흙판을 밀은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붙여주세요. 석고 몰드 위에 흙판을 올려서 가운데로 잘 오게끔 올려주시고 가운데서부터 콩콩콩 두들겨서 이렇게 콩콩콩 두들려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면서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서 붙여주셨으면 지금은 이제 천 위에서 작업을 해서 크게 요철은 없는데 뭐 흙이 약간 내가 너무 오래 밀어서 금이 간다거나 흙이 좀 터져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나무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정리를 쑥쑥 밀어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는 이렇게 면정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나는 깨끗하게 잘 붙은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스펀지를 꽉 짜서 물로 스펀지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면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석고틀에 붙여서 작업을 하실 때는 끝까지 이대로 흙을 두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떼실 때 손이 들어가야 돼서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남겨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석고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을 칼로 넣어서 끝선을 맞춰 주실게요. 바닥이 어딘지 표시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끝부분이. 석고의 바닥이 이쯤이면 이렇게 돌려서 제일 끝에다가 우선 끝선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할 부분을 체크해 주실 건데 혹시 전 부분을 일자로 자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레 위에서 손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로 잘라 주셔도 되시고요. 나는 위에 그릇의 전 부분을 약간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게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선을 맞춰 놓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모양대로 잘라 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밑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칼 끝으로 칼은 항상 이렇게 깊게 옆면으로 자르시는 게 아니라 칼란을 세워서 뾰족한 칼끝 부분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흙을 잘라주시고 나면 이렇게 석고가 보이죠? 석고가 보여야지 나중에 손을 넣어서 떼실 수가 있으세요. 항상 작업할 때 전 칼로 칼을 도려내 주신 부분은 스펀지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 부분에 칼 닿았던 부분에 칼자국대로 금이 갈 수도 있어서 항상 이렇게 칼이 닿았던 부분은 스펀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굽을 붙여 보실 텐데요. 항상 그릇에는 굽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굽이 없으면 그릇이 뒤뚱뒤뚱거려서 약간 기우뚱할 수도 있고 음식을 담았을 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굽을 붙이는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코일링은 바닥 부분에 굽을 붙일 수가 없는 작업이고 몰드 위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건 굽을 붙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굽을 붙이는 부분은 너무 그릇 안쪽에다가 작게 붙이시면 옆에 날개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약간 저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깨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깥쪽도 잡아주고 안쪽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칼 뒤에 톱니바퀴 모양 있으시죠? 그 부분으로 내가 굽을 붙일 부분을 긁어서 표시해 줍니다. 지금은 원형 그릇이어서 제가 바닥을 동그랗게 긁었는데 혹시 네모난 몰드에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굽 붙이는 부분을 네모나게 바닥 모양대로 긁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흙풀 없으면 물

묻히셔서 우리가 긁어내준 부분에 흑풀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 흙띠를 위에서 아래로 촘촘하게 돌리면서 붙여주세요. 다시 이렇게 붙이셨으면 반대 방향으로 빈틈없이 잘 붙었나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약간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다듬어야겠죠? 우리 코일링 할 때도 첫 번째 줄은 벽에서 바닥 쪽으로, 바깥쪽은 바닥에서 위로 올렸는데, 오늘은 벽에 있는 흙을 바닥 안쪽으로 밀어주시고, 바깥에는 벽에 있는 흙을 바디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실게요. 너무 파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쪽, 바깥쪽을 다 밀어서 선 정리를 해주셨으면 손으로 한 번씩 흙을 옆으로 밀면서 1차적으로 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밀어주실게요. 그 다음 스펀지에 물을 묻히셔서 물을 살짝 발라주실게요.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한번 발라주시고 손에도 물을 묻히시고 손가락 사이에서 흙띠 두께를 일정하게 좀 펴주실게요. 그 다음에 스펀지 물꽉 짜서 남은 물기랑 울퉁불퉁한 부분들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러면 그릇을 뒤집어서 세웠을 때도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럼 이쪽 부분을 잘라내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자르려고 하면 아무래도 반듯하게 자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긴 한데, 계속 연습해 보시면 언젠가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바닥을 자르거나 옆면을 자르는 것처럼 일정한 두께로 높이를 맞춰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흙띠가 잘려나갑니다. 그 다음 스펀지로 물꽉 짜서 여기가 굽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V로 손을 하셔서 스펀지를 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자, 흙띠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쓰시는 그릇 뒤집어 보시면 국 달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 붙이는 작업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무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무판 위에 얘를 그냥 훅 뒤집다가 그릇이 붙어있던 그릇이 훅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받쳐주시고 이렇게 잡고 뒤집어주세요. 또 이렇게 확 내려놓으시면 굽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아직 굳지 않은 굽이기 때문에 살살 살포시 내려주세요. 다음에 석고는 위쪽으로 들고 우리가 만든 그릇은 밑에 쪽으로 내릴 건데 이걸 너무 세게 잡아 당기시면 가만히 구웠을 때 흙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찌그러져서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살짝 들썩들썩하는 느낌으로 한번 살짝 여기 한번 했으면 이렇게 넘어와서 반대쪽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건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다음에 또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런 식으로 했을 때잘 떨어지면 순간 툭 하고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때 석고 몰드만 위로 이렇게 들어서 빼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고 깨끗한 그릇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말리시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지금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 흙이 완전히 굳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긴 하거든요. 조금 반건조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전부분 같은 경우를 글깨칼로 면정리를 긁으셔도 되고 그냥 스펀지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자연스럽게 모서리 부분이 굴려져서 가마를 굽고 났을 때도 이 부분이 날카롭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판 위에 올리셔서 기물을 잘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시고 잘 말리셔서 근처 공방에서 또 가마를 구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장식 기법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뭔가 나만의 무언가 특색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지 무언가를 만들어서 붙이는 장식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장식 기법을 준비해 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김웅빈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봤어요. 이 세포라는 말이 잘 꽂혔습니다.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근데 이게 봤는데, 야, 그거 달달한 청춘들의 사랑 얘기인데, 아, 옛 생각이 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흐뭇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유미의 세포라는 게 뇌세포들인데, 그거를 사랑세포, 이성세포, 뭐 불안세포, 뭐 다양하게 응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 주인공, 유미의 신의 상태를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야, 이 뇌세포가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세포들처럼 이 우리 감정이나 행동을 담당하는 그런 개별 뇌세포는 없습니다. 아, 각각의 이런 기능은요, 수많은 뇌세포가, 뇌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이룬 결과예요. 아니, 작가의 그런 뭐 장애 설정에 토를 달고 그러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유미의 세포를 우리 이용을 해서 상상력을 토대로 한번 더 재미있게 한번 인간의 뇌를 살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중추신경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명령을 내리죠. 조절을 하죠.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이 뇌를 그렇게 중요시 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보통 뇌는 어떻게 여겼느냐? 그저 몸에서 나는 열을 식히는 그저 방열판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 증거를 여기서 옵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By heart, 외워서. With all my heart, 진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다 결국 뇌보다는 심장에 중요성을, 심장에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증거라고 보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말에도, 야,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동생을 막론하고 옛날 옛사람들은 이 중요한 정신은 어디에 있다?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이 중세로 오면서 바뀝니다. 사실 그 선두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에요. 누구냐?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많은 작품이 있죠. 예, 그 중에 유명한 거 하나 하면 그 성당의 천장화. 예, 보통 천지 창조라고 부르죠. 아담의 창조. 예, 그거죠.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 두 손이 이게 닿기 직전이냐, 닿은 직후냐, 뭐 그런 논란도 있고요. 과연 전달하려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상상을 낳고 있고요. 그 유명한 영화 E.T.도 바로 그거를 패러디했었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 특히 그런 그 뇌과학자나 이 생물학자 눈에는 좀 새로운 게, 다른 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창조주와 천사들이 붉은 망토에 몸을 싣고 안에 떠 있는데, 붉은 망토의 현상은 바로 사람 뇌의 단면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척추 동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녹색 스카프가 하늘거리고 있고요. 천사의 팔은 신경을 상징하고, 척수 위치에는 천사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에 자기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의식의 고향은, 안식처는 뇌인데, 심장이 아닌데, 그

그거를 은연중에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 통념에 반기를 든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상상 및 추정을 해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뇌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예요. 또한 우리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 자그마치 천억여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요. 서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수가 100조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또그 물질만 놓고 보면은 다 뇌가 별게 없어요. 우리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1.4kg 정도의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순한 구조체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뇌의 작동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경세포, 뉴런 간의 무수한 연결을 통한 정보 교환입니다. 이러한 뇌의 연결망을 연결되어 있으니까 커넥톰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커넥텀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아주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 노력 가운데 하나가 인간 커넥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2009년에 시작해서 2018년 11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일단락된 인간 커넥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뇌 활동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 즉, 뇌 활동을 볼수 있는 기술 덕분에 가능했어요. 사실 이 기술 학생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건데, 뭐냐고요? MRI. MRI 아시죠? 네, 병원 가서 뭐 찍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MRI가 뭐의 약자냐? Magnetic Resonance Imaging.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 공명 영상이에요. 네, 1992년에 개발된 건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뇌의 활동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MRI에 하나 또 다른 기능이 들어갔어요. 기능 MRI. 기능 MRI에는 뭐를 볼수 있냐면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과 산소가 소진된 혈액을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산소가 풍부하다, 산소가 소진됐다, 그거는 그 세포 활동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주변 혈관에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의 흐름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능 MRI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습관에, 특정 순간에 산소량이 증가하는 뇌 부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뇌가 활성화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MRI 기술에 더해서 이 첨단 세포 염색법, 그리고 첨단 현미경까지 가세해가지고 이런 연결망, 커넥텀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미국 국립보건에서 추진한 브레인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유럽연합에서 추진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유미의 세포로 돌아와서. 거기 보면 프라임 세포라는 게 나와요. 예, 프라임 세포는 어떤 거냐면은 그 많은 그 세포들을 잘 조율해서 유미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조율해가는 그런 세포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세포죠.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몸에 이런 프라임 세포가 있을까요? 저는 후보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다 하나의 세포였습니다. 바로 수정란이었죠. 그 수정란이 엄청난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서 아기로 탄생을 했던 거예요. 자,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치면서 자궁에 뭐 착상을 합니다. 착상을 할때 바깥쪽 세포들은 자궁에 달라붙는 태반을 이루게 되고요. 안쪽 세포들은 장차 다양한 세포로 분화해서 여러 조직과 기관으로 발달할 이제 준비를 해요. 이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이 세포들을 우리가 속세포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추출한 세포가 바로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모든 세포가 다될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 단어 프라임이 주된 또는 한창의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를 프라임 세포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한창이잖아요. 꿈 많은 시절이잖아요. 자. 이 착상한 배아가 이제 계속 급속히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세포 분열을 멈추면서 이제 각 세포가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로 진입합니다. 왜그 시기를 낭백이라고 그래요? 낭백에 진입하게 되고 수정 후한 3주가 지나면

사랑의 상징인 심장, 그리고 4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몸의 컨트롤타인 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7주째가 되면 머리와 몸통, 팔다리 형태가 구별되고요. 상식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주 이후부터는 배아가 아니라고 태아라고 합니다. 유미세포들의 이 유명한 대사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직 몰라. 지금이 나쁜 순간인지 좋은 순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 이 대사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도전하면서 좌절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성 파괴자라는 비난을 받겠지만 그걸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이 말이 각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낭배기에 진입한 배아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드라마처럼 은화해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낭배를 이루는 세포들은 가여워요. 일단 들어서면 돌아설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이제 가지 않은 길 앞에 선택의 자유도 없어요. 그냥 그 위치에서 그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무작위로 정해진 자리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나마 이게 생식사포로 발전되면 다음 세대로 갈 수 있는 희망이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세포들은 모두 다 한번 정해지면 이제 유한한 생명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운명 결정 과정을 생물학에서는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각 세포가 본디 가지고 있던 그 만능성, 뭐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과정이죠. 한 영국 발생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순간은 출생도, 결혼도, 사망도 아닌 바로 낭배 형성이다. 우리는 가장 인생에 그러면 중요한 시간을 지나버렸네요. 낭배 형성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육체적 낭배 형성기는 지났지만 가장 중요한 정신적 낭배 형성기는 아직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 무언가 되고 싶은 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낭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에서는 철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꿈을 쫓고 있습니다.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쫓아서 인생의 행복한 낭배 형성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집이네. 와.
2: 이야.
3: 이사람 걸어 들어간 이름에 위협한 길이 있어요.
4: 네,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4: 저 뭐야?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5: 이리 오너라.
6: 우와.
5: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6: 아유, 볼이 터지겠는데요?
7: 반갑드려요.
6: 자, 어이, 무겁네.
7: 한번 보시고.
8: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9: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0: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1: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 말라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2: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자고요.

0: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1: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고.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그렇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0: 야,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
0: 거예요.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3: 근데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고 있어요. 노동이 끝난다. 어우, 무서워.
1: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4: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4: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건 사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공장도 우후죽순 생기고 기계화 설비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미국은 조용히 제국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결국 국제사회 중심에 우뚝 서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경제 판도가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을 휘어잡았고 그 힘이 곧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엔 Made in USA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동차, 전자, 항공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대량 생산이 폭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미국 패권의 여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마치 거대한 산업혁명 파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산업 발전을 했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생산량은 하늘을 찢는 듯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시장만으로는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커지는 만큼 군사력도 덩달아 덩치가 커지면서 미국 사회에는 팽창주의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벌고 힘도 키우는 두 마리 토끼 잡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특히 철강, 석탄, 기계공업 같은 중공업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그 배경엔 헨리 베서머가 만든 강철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샘물 안에 불순물을 쉽게 제거해서 훨씬 빠르고 싸게 고품질의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AI나 반도체처럼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건축, 교량, 철도, 해군 함성 등 다양한 산업의 강철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리고 기계화 덕분에 생산성이 확 뛰었어요. 조립 라인과 규격화된 부품 생산 방식으로 군수품 제조도 엄청 효율적으로 변해서 전쟁 때 무기 보급이 빨라지고 전투력 유지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원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고 군대 움직임과 병참 지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통신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신과 전화가 등장하면서 전쟁터와 지휘부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전신과 철도망이 협력하면서 동시다발 작전 조율이 가능해졌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대외 영향력을 넓히는 데 든든한

후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군사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회의 팽창으로 이어지는 이 공식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 미국 정치인들 중에는 엘버트 베브러지 상원 같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만으로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을 흡수할 수 없다며 해외 신시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베브러지 상원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과 투자처, 일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제독은 이걸 군사력 강화, 특히 해군력 강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공해라 부르는 대양을 장악하는 게 미국 번영의 열쇠라고 보면서 강력한 상선 함대와 전함 함대, 해군 기지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해상 권력론은 당시 세어로 루스벨트 같은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정책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어로 루스벨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1890년대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더니 1893년 금융 공황이 찾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던 시대가 끝났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서부 개척 시대도 거의 마감되는 중이었고 미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간절히 필요해졌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계기가 1898년 찾아옵니다. 바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 스페인 전쟁은 모든 미국의 제국주의 꿈이 현실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전략적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같은 해외 영토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영토들은 마한 제독이 그린 군사 인프라로서 이제 미국도 제국으로 기지개를 펴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혁명에서 쌓은 경제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키워 해외시장과 군사적 팽창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신흥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는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917년에 독일이 무장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중립국 소속인 미국 배를 가리지 않고 때리겠다는 거니까 거의 군사 도발인 셈이었죠.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걸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의회에 참전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1917년 4월 세계 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멋진 명분까지 얹어서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참전 이유가 군사적 도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연합국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해왔고 그 덕에 경제가 전쟁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금융권과 산업계가 이득을 보면서 전쟁 지지 여론도 같이 자라났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쟁 참여는 꽤 복합적인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완전 딴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 전까지 해외 빚만 잔뜩 지고 있던 나라가 끝난 뒤엔 세계의 돈 빌려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뉴욕은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위상이 단숨에 바뀌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금융 패권은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소유하냐에 달려 있었는데, 전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이죠. 곧 이때부터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 머릿속엔 복잡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 너무 끔찍했고, 그 바람에 미국이 먼 유럽 싸움터까지 나서야 했나 하는 의문 같은 게 커졌죠. 더구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기대했던 평화의 기초인 베르사유 조약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이 컸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한테 엄청 징계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이게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이 독일 식민지 전부를 나눠 가진 것을 보고, 서유럽 열강이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을 챙기는 이 전쟁에서 미국은 들러리만 섰다는 좌절감이 팽배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고립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럽 구세계와는 상종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데 필수라는 생각이 다시 강렬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런 정서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1930년대에는 중립법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전쟁 중인 나라들한테 무기 팔거나 돈 빌려주는 거 막자는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은 완전 금지, 전쟁 당사국과의 금융 거래도 제한했죠. 혹시라도 전쟁에 휘말려서 다시 큰 희생 치른 일 없도록 철벽 수비를 한 거죠. 1939년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립 의지는 확고했지만, 한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의 중립법을 교묘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군수 물자를 주는 대신 현금 및 운반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은 군수 물자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테니 너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너네 배를 가지고 와서 돈과 물자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941년에는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군수 생산의 심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유럽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무기와 군수품을 돈 없이 또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같은 단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우리는 유럽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고 외쳤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음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무섭게 군사 팽창을 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1936년 이후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힘을 키웠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경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같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마음속엔 여전히 고립주의가 커서 일본에 대해 강한 군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1940

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완전 예상 못한 기습이었죠. 또 미국 해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고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 참전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공황도 끝나고 엄청난 경제호황과 거의 실업률 제로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 발행에 소득세 확대까지 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고 산업 생산도 미친 듯이 늘어났죠. 미국은 민주주의 무기고라 불리며 세계 생산의 절반 넘는 걸 만들었고 덕분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단순한 강대국 하나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냉전 시대를 시작하며 소련과의 양강 구도를 만들고 핵무기로 세계 군사 균형까지 바꿨죠. 또 전쟁 덕분에 미국 사회도 크게 변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GI 법안 덕분에 전쟁 참전 용사들이 교육과 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중산층이 확 늘었습니다. 정부 역할도 커지고 전후 소비 사회가 활짝 꽃피웠죠.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으니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지금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완전 쑥대밭이 돼서 경제도 엉망이었잖아요. 다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하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되시죠? 그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였을지. 그래서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엄청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4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고 무역도 활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맞댔죠. 이 회의에서 나온 가장 큰 성과가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지금의 세계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IMF는 나라들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런 경제 위기가 올 때 빌려주는 응급대출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랑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보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연동의 환율을 딱 고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달러가 금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됐고 다른 나라도 자기 돈 가치를 이 달러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덕에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는 핵심 화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결제통화에 대해 영국 파운드가 밀려나고 미국의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미국 패권의 핵심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체제를 만들 때 미국과 영국 간에 살짝 신경전도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결제연합이라는 거대한 국제은행을 세우고 방코르라고 하는 새 국제화폐를 제안했어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아니고 미국의 달러도 아닌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고 평등한 환율 조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화폐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달러 중심의 안정적인 근 한보니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결과는 미국 쪽 손을 들어줘서 각국이 자국 화폐를 달러나 금에 고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IMF는 각국 환율을 감시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임시대출기관이 됐고 자본이동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체제 덕분에 저는 국제경제가 안정이 됐고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한 미국이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지도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막강한 달러의 힘으로 전쟁 때문에 완전 황폐해 있었던 서유럽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집 다 부서졌죠. 공장 다 망가졌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미국이 나서서 거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살라고 돈 좀 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걸 냉전 초기에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전략 무기로 썼습니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 쪽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만약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퍼부어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붙잡아 놓고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념의 방패였던 셈이죠. 마셜 플랜은 진짜 엄청난 구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량, 연료, 기계, 공장 재건 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서유럽 나라들 경제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안정되니까 정치적 안정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공동의 경제 재건 목표가 생기면서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훗날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의 경제 백신을 주입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라는 악성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서구 자유 진영을 굳건히 지켜냈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뒤섞인 냉전 시대의 필승 카드였다고 볼 수 있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랑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은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했죠. 덕분에 미국은 힘도 더 키우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질서의 시도를 열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러는 금하고 1온스에 35달러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미국 경제가 살짝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보유 금고에 있는 금보다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함께 미국 경제 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및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복지 지출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 위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더 늦기 전에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세계는 자유변동 환율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닉슨 쇼크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덕분에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석유라는 필수 자원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계속 보유해야 했고 이 시스템이 닉슨 쇼크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미국 경제와 달러의 힘이 글로벌 통화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20세기 중반 미국 제조업은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른 나라는 쑥대밭인데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 거의 안 입어서 공장, 기계, 기술 다 살려놓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전쟁 중에 엄청난 생산 능력까지 키웠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이 쭉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뿌리가 됐던 것이죠. 60년대쯤엔 자동차, 가전제품, 비행기 같은 물건들은 미국의 제조업 황금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인의 심장이랄까? 대량 생산 덕분에 가격은 뚝 떨어지고 중산층 소비도 막 늘었고 해외 수출도 쑥쑥 늘었습니다. 에어컨, 자동 변속기, 파워 스티어링 같은 신기술도 척척 나오면서 자동차 경쟁력이 엄청 강해졌죠. 철강산업은 이 산업들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든든한 뼈대 역할을 했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노조가 힘을 얻어 임금도 오르고 생산성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 결과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쓰는 돈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교육받은 인력은 첨단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제조업 굴뚝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차나 냉장고 같은 물건을 사느라 돈 쓰던 시절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대신 교육받죠. 여행 다니죠. 건강도 자주 챙기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문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특히 일본의 제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들은 처음엔 저렴한 대신 품질이 좀 별로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워낙 꼼꼼하게 만들고 기술도 빨리 배우면서 어느새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제조업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도 내려야 하고 품질도 올려야 하고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환경 규제라는 것도 금방 생겨나서 공장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시기에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강력한 추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점차 일본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고 53년엔 수출 점유율이 29%였는데 76년엔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
제왕의 몰락 같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재앙의 몰락이 한순간에 다가오지는 않았죠. 물론 일부 제조업 등에서는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는 탄탄했고 이에 도전하는 미국의 주적, 소련은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지구촌의 이론으로 함께 돕고 살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글로벌 경제의 기본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같은 경쟁자들에게 한동안 밀려 고전했지만 9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미국은 다시금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보 기술, IT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온 힘을 쏟았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혁신 기술을 앞세워 세계 산업 구조를 순식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세계는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체계 위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 기술을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에서의 잠시 밀림을 기술적으로 만회하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글로벌 권력구조까지 재편하는 역할을 했고 미국이 21세기 정보시대의 진정한 보스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쑥쑥 커오면서 이 미국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긴 하죠. 최근에는 미중 갈등을 신냉전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새로운 냉전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사, 경제, 기술, 그리고 체제 안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난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패권을 유지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차원의 패권국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그 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무쌍인 것 같아.
0: 무쌍이 제일 매력이니까.
2: 그냥 못생겨서.
0: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3: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4: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2: 키를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가진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하고.

0: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으니.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1: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자야지. 크랑 안 자고 밖에서 뭐 해?
1: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랑!
0: 아닌 것 같은데.
1: 크랑!
0: 크랑!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냐?
1: 크랑! 크랑!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아하, 오줌은 없네.
1: 크랑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0: 앞이 안 보여.
1: 크랑크랑.
2: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1: 크랑크랑.
0: 괜찮아? 이불이

0: 늦어져서 못 나나 봐.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그럼 뭐해? 와, 예쁜 실이네. 아,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1: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0: 저건...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저건 또 뭐지?
2: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2: 어?
0: 잠깐만! 이야!
2: 괜찮아?
0: 괜찮아.
2: 어?
0: 크랑.
2: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 누구야?
0: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아, 저기,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크랑, 크랑.
2: 당연하지.
0: 정말 고마워.
2: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1: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0: 우와!
2: 자, 다 됐다.
0: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잘됐다.
2: 다행이야.
0: 크랑크랑.
2: 고맙긴.
0: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크랑.
2: 어, 벌써 가려고?
0: 크랑.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꼴 못 만들었네. 크랑.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2: 우와, 정말 고마워.
1: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니불을 만들었어요.
2: 고마워.
0: 됐다! 다 됐어!
2: 우와, 정말 멋지다.
0: 다행이다. 크랑크랑. 이제 집에 가자. 크랑크랑.
2: 잘 가. 또 놀러 와.
0: 안녕. 크랑크랑.
1: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요술 이불아, 고마워.
3: 크랑크랑.
0: 이제 자자, 크롱.

0: 안녕.
1: 아직 자고 있었구나.
0: 어서 일어나.
2: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3: 맞아.
0: 아, 참. 그랬었지. 그럼? 연돌잎꽃 크랑크랑.
3: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0: 역시 요술이불이야.
4: 무슨 말이야?
0: 어? 크롱 이불은 요술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크랑크랑.
2: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0: 아니요.

0: 그날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1: 크롱크롱! 크롱크롱! 크롱크롱! 에이, 옷을 입으니 무슨...
0: 진짜라니까! 이브라, 빨리 날아봐!
2: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0: 이브라, 자고 있니?
1: 크롱크롱!
3: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0: 이브라, 일어나봐!

미술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랑!
1: 내일도!

걸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보살필 테니까 물 주는 것도 잊지 않을게.

그래, 알았어. 잠깐 쉬자.

0: 먹어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
1: 흐흐흐

뭐야 곰마, 이런 건 야생식물들만 먹는 거라고. 얘 반려식물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누구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뜨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노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타는 말.

그러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고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용이 날 멀리 내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다시 해보자고.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널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왜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뿅뿅. 그럼 내가 잡아먹고 말 테다. 팬케이크잖아. 저기요 공주님, 내려오세요. 용은 팬케이크나 먹어야.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아! 이거 완전

0: 시켜 보소.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2: And they all went to heaven in a little rowboat.

0: 안녕, 사. 안녕, 팔. 맞춰봐. 뭘? 나 정사각형이야.
1: 알아.
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 그래, 알아.
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 걱정 마. 옥토블록이 있잖아. 옥토블록 분리. 1, 2, 3, 4, 5, 6, 7, 8. 합체. 이건 어때?
0: 정사각형인데 구멍이
2: 뚫려 있네?
0: 정사각형이 아니야.
1: 미안해, 사.
2: 구멍, 나야.
0: 어?
2: 내가 구멍이잖아. 봐.
1: 팔.
2: 거기 이름? 바로? 어?
3: 구. 나는 구야. 기분은 몹시 좋고.
0: 정사각형!
3: 안녕?
0: 큰 정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
3: 손수건 있는 사람? 코가 좀 간지러워.
2: 아이고. 애기 이름?
1: 바로 팔!
0: 정사각형이다!
3: 됐다!
0: 1, 2, 3, 4! 손이 네 개! 나처럼! 1, 2, 3, 4! 모서리도 네 개! 나처럼!
3: 맞아! 정사각형이야! 너처럼!
0: 근데 왜 머리에 숫자구를 달고 있어? 말해봐!
3: 알려줄게!

아침에 이

0: Pink makeup. He can make it. Red.
1: Look at me. No, look at me.

0: touch me.
1: 꼬마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2: 타요라.
1: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3: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1: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2: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4: 내게 맡겨.
2: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5: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다.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석봉팽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여행을 떠나볼까?

0: 잘못하면 저 발이 꽉 밟힐 뻔했네.
1: 우와, 처음 보는 새싹이다.
0: 안녕. 난 민들레 새싹이야. 넌 누구니?
1: 나 내벌레. 주로 식물의 이파리를 먹고 살아. 특히 너처럼 방금 도단한 새싹은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서 우리 애벌레들 입맛에 딱이지.
0: 어, 자기가!

0: 달라잖아.
1: 빨리 딩딩아.
2: 알았어. 새싹 구출. 오호리 딩딩.
3: 와 살았다.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을 뻔했네.
4: 왜 그래 민들레 새싹아? 무슨 일이야?
3: 아니 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어. 아니 좀 전에 바위처럼 커다란 공에 빠질 뻔하고 그리고 아이의 발에 밟힐 뻔하고 애벌레한테 잡아먹힐 뻔했다.
1: 정말 놀랐겠다.
3: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어. 요정들 도와줘. 나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0: 아니 다시 땅속으로?
2: 돌아가겠다고?
1: 땅속은 어둡고 답답하잖아.
3: 그렇긴 해도 땅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래서 아주 안전해.
4: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게 괜찮은 거야?
1: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예쁜 민들레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
4: 멋진 민들레 씨앗도 만들 수 없잖아.
0: 맞아. 헐헐 민들레 씨앗도 날릴 수 없잖아.
3: 아 그러네. 그건 그런데.
4: 새싹이 고민이 많구나. 어떡하지?
2: 어떡하지? 민들레 할아버지!
5: 맞다! 민들레 할아버지가 계셨지!
6: 아이고, 좋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이제 곧 내 민들레 씨앗도 바람에 멀리 날려 보낼 수 있겠어.
5: 민들레 할아버지!
6: 아이, 너희들이 또 웬일이냐? 어제 재밌는 퀴즈 많이 내고 갔잖아.
2: 아이, 민들레 할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4: 우리 민들레 새싹이 고민이 있대요.
6: 아니, 우리 귀여운 민들레 새싹이 무슨 고민이 있나? 어허, 그래서 우리 새싹이가

0: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1: 네, 할아버지.
0: 그래. 나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새싹이처럼 모든 게 참 무서웠어. 비바람이 마구 몰아칠 땐 쓰러질까 봐 무서웠고 애벌레한테 잎을 뜯겼을 땐 아팠지만 꾹 참아냈지. 누군가의 발에 채여도 난 다시 일어나서 외쳤어.
2: 나는 장차 멋진 민들레 꽃을 피울 민들레 새싹이야.
3: 우와! 민들레 할아버지 멋져요.
0: 그 시절 내가 힘들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이 노래.

0: 나 결심했어. 사람들 발에 밟혀도 예벌레 입이 뜯겨도 나 씩씩하게 자라서 민들레 꽃을 피울 거야.
1: 새싹아,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0: 새들이 새싹을 밟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팻말도 꽂아줄게.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밟지 마세요. 민들레 새싹아, 이제 용기 내서 무럭무럭 잘 자라야 돼. 화이팅!
1: 지아야, 정말 고마워! 화이팅!

0: 세상의 모든 새싹들이 힘차게 자라길 응원하면서
1: 동동이
2: 댕댕이가 함께하는
3: 숨어있는 새싹을 찾아라.
1: 여기에 새싹이 숨어있어. 다같이 찾아보자. 시작.

0: 여기에 새싹이 숨어 있어. 찾을 수 있지? 아자!
1: 나 방금 민들레 새싹 잘 있나 보고 왔는데 새싹이 그새 키가 더 큰 것 같아.
2: 우와! 잘...

0: 새싹 부럽다. 나도 새싹처럼 키가 쑥쑥 클 수 있을까?
1: 당연하지. 지야 계속 자라고 있잖아.
0: 아니야. 나 매일 아침마다 키 재고 있는데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키가 똑같아.
2: 짜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꼭 풀어볼 거야. 가자.
2: 다음 중 키가 쑥쑥 자라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키가 크기 위해 밥 대신 우유를 먹는다. 2번. 키가 크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한다. 3번.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키 크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중에서 키가 크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하는 건 뭘까?
4: 정답! 3번. 밤늦게까지 키 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것 같은데. 키가 크려면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지 않겠어?
1: 에이, 아니야, 아니야. 뭐든지 밤늦게까지 하면 키 크는 걸 방해해. 밤에 잠을 잘 자야 키도 쑥쑥 크는 거라고.
4: 그런가?
0: 정답 2번. 키가 크려면 적당한 운동을 한다.
2: 오, 지야. 딩동댕 정답! 우와! 키가 크기 위해 우유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거야. 줄넘기 같은 적당한 운동은 뼈와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줘서 키 크는 걸 돕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습관은 키 크는 걸 방해. 그러니까 지아, 음식 골고루 잘 먹고
1: 운동도 신나게 하고
4: 밤에 푹 자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거야.
0: 우와, 빨리 키가 쑥쑥 자라면 좋겠다.
2: 그러게, 지아 키 쑥쑥 자라자.

0: 우리 모두 쑥쑥 자라자.
1: 모두 모두 쑥쑥 파이팅!
2: 파이팅!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

0: 드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드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2: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3: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4: 태국 회오리!
3: 전... 1차!
5: 제가 받았어요!
4: 한글 용사 이 바람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멍, 시읒, 우, 추, 기근, 아, 다, 멈추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2: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대왕님.
4: 용사,
5: 왜 그래?
4: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2: 이럴 수가. 가만히. 이 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6: 네? 이 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7: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6: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 용사님이 쓰러져요?
8: 이 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9: 네?
8: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10: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11: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8: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11: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8: 이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11: 어?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어? 비읍, 아, 바. 리을, 아, 미음. 람. 바람이야! 어? 어? 어?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젖!
8: 바람의 힘을 얻게 된 이 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12: 젖!
8: 헛!
12: 태극봉회의!
8: 젖!
10: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쏠 수 있게 되었어.
6: 우와, 이 용사님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8: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6: 그럼 어떡해요? 어서 가서 바람개비를 다시 돌려요.
7: 그래, 어서 서두르자.
9: 네! 자음, 모음, 변신!
6: 이게 바람계곡의 바람개비?
9: 진짜 크다.
8: 역시 바람개비가 멈춰있어.
7: 어서 돌려야 해.
1: 하!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게 둘 순 없지.
9: 천지
1: 고장. 바람개비가 고장나다.
7: 어? 어? 어?

0: 안 돼!
1: 하영사, 우리 힘을 모으자.
0: 알았어. 안 돼!
1: 용사!
2: 안 죽은 알로!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3: 우리가 자몸 마법질 펼쳐서 바람개비를 돌려보자.
4: 좋아.
5: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바람개비를 부숴주마. 이야, 망치!
0: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1: 멈춰? 아, 아용사, 우리 예전에 연습했던 거 기억나?
0: 아, 어서 해보자.
1: 좋아.

0: 꿈멍치 충전!
1: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2: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디귿, 오, 릴, 돌!
1: 디귿, 아, 다!
2: 돌!
1: 다!
2: 바람개비가?
1: 돌다!
4: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 우와!
5: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6: 네, 태양별님. 각오해라, 천지.
1: 천지.
7: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6: 과연 그렇게 될까?
8: 이 용사 파이팅!
5: 이 용사 두고 보자.
4: 이 용사님 이제 괜찮아요?
6: 그럼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 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나머진 내가 쓸게.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8: 네! 비읍이 아를 만나 화!
9: 리을이 아와 미음을 만나 람!
8: 화!

0: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2: 정말 괜찮은 거죠?
1: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3: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1: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4: 기대할게.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바람!
5: 바람!

0: 번개면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버섯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스트릭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동화책 읽어야지.
3: 으아, 개미다.
2: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4: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3: 잡아주지 마.
5: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1: 천지!
5: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야! 야! 하! 하!

0: 이런, 한 발 늦었어.
1: 하마터면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2: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1: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정음이 작아지다.
2: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1: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3: 어.
1: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바로 이 한글.
5: 쯧!
1: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작아지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아주 재밌겠군.
0: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6: 우리가 작아졌어.
7: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났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대왕별님!
7: 무슨 일이 생긴 건가?
6: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6: 좋아.
0: 헛!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6: 자음아!
0: 모음아!
8: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9: 아이야? 안 왔는데?
0: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6: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0: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더 세게.
9: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10: 자음아!
11: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0: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11: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용사?
0: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6: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0: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0: 어디 있어요?
1: 우리 여기. 이러다 벌들에게 먼저 당하겠어.
2: 뿌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1: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보자.
3: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0: 천지?
5: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작아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작아지다.
0: 우리도 작아졌어.
6: 진짜 작아졌네. 야!
0: 도망가!
1: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2: 천지?
5: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1: 뿅망치로 지진 파! 피해! 헛! 태극봉 회오리! 겨차!
5: 태극봉 회오리? 오,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2: 부메랑! 야! 하! 하!
5: 정말 가소롭군.
6: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버리야! 버리야, 뭘?
1: 벌?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어때?
2: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1: 좋아.
7: 좋아.
8: 한글 용사 아 이

0: 뭐지? 응? 저리 가! 저리 가! 죽어보자. 아이야.
1: 천지가 사라졌어!
2: 야호!
3: 아이야!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5: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키읔, 어, 커, 즈, 이, 지!
6: 지긋, 아, 다!
1: 커지다!
6: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4: 어디 있지? 어? 아이야 위에 이응시옷이 있어요.
1: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7: 나라라 한국이!
6: 요는 내가 쓸게. 구매랑!

0: 요.
1: 나는 내가 쓸게.
2: 욕망치로.
1: 아.
3: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4: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용사. 어 개미다.
5: 오, 자음이 이젠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4: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5: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4: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5: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4: 네.
5: 맞았어.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만 9792.48km를 가니까.
0: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트리지 않을까?
5: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6: 아닐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8: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9: 의자가 둥글둥글해.
1: 이거 신기한데?
9: 뭐지? 여기 앉으면
10: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1: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2: 응급환자 발생! 컴지르비 구급차 출동! 엑스레이 찍을게요. 상처가 났네요.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3: 흥지밴드 주세요.
12: 알약이 짠! 입원이 필요합니다.
13: 주사 싫어!
12: 흥지르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14: 팔팔한 친구들이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15: 얘들아! 레제카!
16: 데니!
15: 나도 곰초, 나도 데니!
17: 페퍼!
15: 아! 어이쿠! 어? 이게 뭐지?
18: 처음 봐! 새 놀이터가 생겼나 봐!
15: 얘들아, 저기 가서 놀자! 구네가 왜 이래? 별로 구네 같지 않은데?
19: 미끄럼 틀도 이상해. 미끄럼 틀 같지가 않아.
15: 그리고 이 놀이터엔 어른만 있어.
17: 무슨 놀이터가 이러냐? 진짜 이상해.
20: 이상할 수밖에. 여긴 그냥 놀이터가 아니라 야외 헬스장이라고 하는 데니까. 오, 안녕 레베카.
15: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야외 헬스장이 뭐예요?
20: 야외 헬스장이 뭐냐 하면 신선한 바깥 공기 마시면서 동네 어른들이 운동하고 즐기라고 만든 데란다.
15: 즐기는 게 아니고 힘들어 보이는데요?
20: 아니야, 저게 즐기는 거야. 운동을 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좋은데. 좋아, 설명해줄게. 와봐라. 여기 여우 아줌마 보이지? 아줌마는 지금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을 하고 계셔. 힘내요, 힘! 여우 아줌마 할 수 있어요!
15: 근데 왜 소리를 치세요?
20: 난 잘하라고 응원을 한 건데. 하나, 둘, 셋, 넷! 좀 더 세게 다리 꾹!
21: 하나, 둘, 셋, 넷! 좀 더 세게 다리 꾹!
22: 감사합니다, 여러분.
20: 황소 아저씨가 지금 하는 운동도 건강에 아주 좋단다. 특히 이 운동을 하면 팔이 아주 두껍고 튼튼해지지.
15: 아저씨도 응원해드려요?
20: 아, 좋지.

0: 고맙다 얘들아.
1: 아빠 안녕.
2: 안녕 대니.
1: 이 운동은 아빠 혀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0: 달리기는 온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3: 저도 몸 튼튼해지고 싶어요.
4: 네, 저도요.
5: 내 몸은 안 그래도 튼튼한데.
0: 오호호, 그래도 더 튼튼해지면 좋지.
3: 우리도 이 헬스장 기계 쓰면 튼튼해져요.
0: 야, 니, 이 기계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만 쓰는 거야. 아, 꼭 기계가 있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야. 내 다리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면 돼.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뛰는 거야. 폴짝!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처럼 소리 내면서 뛰면 더 좋고. 자, 이제 너희도 해봐.
6: 모두 개구리처럼 뛰는 걸 좋아하네요.
0: 아주 잘했어. 이제 내 팔이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꽃게처럼 네 발로 걸으면 돼. 일단 바닥에 이렇게 덜썩 주저앉아. 그런 다음 몸을 쭉 들어 올리는 거야. 이 자세로 앞으로 쭉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걸어 다니는 거지.
3: 얘는 무슨 소리 안 내요?
0: 집게발을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나지. 따닥콕콕, 따닥콕콕,
7: 따닥콕콕.
6: 모두 개처럼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군요.
0: 참 잘했어요. 이번엔 난 온몸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자리를 돌면서 뛰면 돼. 응원이 없으니 기운이 안 나네.
7: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달려라.
0: 이제 너희 차례야. 해봐. 열심히 해.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 튼튼해질 테니까. 응원을 해야 힘이 더 날 텐데.
7: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달려라.
0: 그렇지.
3: 오, 토끼 할아버지, 진흙탕은 어때요? 이것도 운동 많이 돼요?
0: 물론이지, 페파. 첨벙첨벙 뛰면 운동이 되지.
3: 와, 신나.
0: 진흙탕에서 뛰면 다리도 팔도 다른 데도 다 튼튼해지지.
3: 어른들이 펼쳐놓은 운동도 되는 진흙탕 정말 좋아요. 아무나 다 놀 수 있잖아요.
6: 페퍼는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뛰는 게 좋았어요.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뛰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아빠, 달려요.
6: 페퍼랑 조지는 오늘 아빠랑
0: 간질간질.
6: 정확히 말하면 페퍼랑 조지 간지럼 태우는 괴물이 거실에서 놀고 있군요.
0: 잡았다.
3: 조지 뭐해? 얼른 탈출해.
0: 간질간질간질.
3: 행복. 저도요 아빠.
0: 어우 참 뭐야 벌써? 둘 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저것 봐, 이비는 포기 안 하잖아.
8: 오, 런던 마라톤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나오죠.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돼 있나요?
4: 아니요.
0: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줘야겠군. 좋아, 아빠가 런던 마라톤 나가신다.
3: 아빠가 진짜예요?
4: 진짜요?
0: 맞아, 둘 다 기대. 아빠가 저기 나갈 거니까.
9: 어딜 나가요?
0: 런던 마라톤 나갈 거예요.
9: 정말 멋져요, 여보.
4: 아빠, 예, 아빠.
9: 그럼 훈련도 해야겠네요.
0: 당연히 해야죠. 훈련은 언제부터 하냐면 요 꼬맹이들 간지럼 태우고 나서요. 간질.
6: 페퍼랑 조지가 런던 마라톤에 처음 나가는 아빠의 훈련을 보러 공원에 왔어요.
0: 핫둘, 핫둘, 핫둘.
10: 페퍼 아빠, 누가 바람을 넣기에 달리기를 다 하시나?
0: 바람을 넣은 건 바로 저 같은데요, 어르신. 런던 마라톤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10: 아이, 뭐야, 농담 아니었어?
0: 지금 진지하거든요. 이 기회에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0: 하긴, 런던 마라톤에 나가서 끝까지 뛰려면 그런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행운을 빌어, 마라톤 출발선에서 보자고.
4: 안녕히 가세요.
0: 좋아, 얘들아. 오늘 훈련을 잘 마치려면 뭐가 필요할까?
4: 아이스크림?

0: 아이스크림 좋지. 근데 뭐 다른 건 없니?
1: 어, 있어요. 이 공원 한 바퀴 다 뛰는 거야.
0: 오, 공원이 상당히 크네.
1: 할 수 있어요, 아빠. 전 아빠 믿어요.
0: 알았어. 여기서부터 공원을 한 바퀴 뛰어오면 되지. 아이스크림은 그 다음에 먹자.
1: 네!
0: 뛰기 전에 일단 몸을...
1: 제자리에 준비했다!
0: 알았어, 갈게.
1: 아빠 왜 멈춰요?
0: 힘들어서. 아빠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1: 어, 맞다, 깜빡했다. 우리 아빠 나이는 100살이었지.
0: 뭐? 근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머네.
1: 괜찮아요, 아빠. 한 번에 진흙탕 하나씩 건너가요. 저랑 조지처럼요.
0: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내가 배워야겠어. 좋았어. 끝까지 공원 다 돌아보자.
1: 예! 달려, 아빠!
0: 어, 안 다쳤니, 조지?
1: 우리가 해냈다.
0: 맞아, 우리가 해냈어.
1: 아빠, 아빠. 와,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아빠한테 좀 이상한 냄새나.
0: 아하,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의 냄새란다. 이제 그만 집에 가서 목욕할까, 얘들아?
1: 안 돼요, 아이스크림 먼저요.
0: 오, 맞다.
2: 파란 조지는 아빠가 런던 마라톤에 나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1: 아이스크림 3개만 주세요.
2: 오,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0: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 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가진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튜디오.

0: 아, 더운 여름날을 이렇게 보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지. 느긋하게 앉아서 시원한 음료 한 잔, 그리고 맛있는 막대 아이스크림도 먹고.
1: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0: 아하.
2: 뭐? 어? 우주정거장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나 왔어!
3: 지? 연결돼서 다행이다. 문제가 생겼거든.
2: 뭐가 문제인데, 시프?
3: 우주정거장의 파이프 중 하나에서 물이 새!
2: 안 돼!
3: 너무 걱정하지 마. 심각한 건 아니고 아주 조금 새는 거니까. 근데 우주전화!
2: 내가 당장 엄청 끈끈한 슬라임 갖고 가서 파이프의 틈을 막아줄게.
0: 파이프가 새? 난 농장에서 새는 파이프 수시로 수리하는데.
2: 그럼 맥밤, 우리의 휴가는 조금 미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에 남을 우주 구조 작전을 펼쳐야 하거든.
0: 좋았어. 우주로 함께 떠나보자.
3: 잘됐다. 그럼 이따 봐.
2: 좀 이따 만나. 자, 먼저 이 슬라임통부터 같이 로켓 안으로 옮기자.
0: 근데 이 엄청 끈끈한 슬라임은 대체 얼마나 끈끈한 거야?
2: 엄청 끈끈해. 진짜라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절대 흘리지 않고. 안 돼. 받아야 해.
0: 같이 받아. 다행히 전혀 안 흘렸어.
2: 시프한테 가져가자.
0: 그래, 좋았어.
2: 이런, 우리한테 떨어졌었네. 이걸 어떻게 떼어내야 할까?
0: 난 너한테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0: 몬스터?
1: 오! 이야! 아하!
0: 메카빌더 출동 준비!
2: 저게 뭘까? 지? 농부 맥밤?
3: 메카빌더! 때마초 잘아줬구나! 떼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
0: 대체 이게 뭐예요?
3: 내가 가진 최고로 끈끈한 슬라임이야. 우주 정거장에 파이프가 새서 수리하러 가져가려고 했는데
4: 실수로 우리 위에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렸고. 근데 우주에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
5: 떼어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3: 그럼
4: 같이
5: 시도해본 건 맞네.
3: 우리 둘이 떼어져야 시프한테 가서 파이프 수리를 해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니?
0: 그야 물론이죠.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2: 시험하자.
5: 해결한다.
0: 어떻게 해야 지와 농부 맥밤을 떼어낼 수 있을까?
5: 혹시 우리 모두 함께 떼어보면 어떨까? 아무리 끈끈한 슬라임이라고 해도 메카빌더를 이길 순 없을 거야.
3: 좋은 생각이야.
4: 시험해보자.
2: 좋아요.
0: 지, 저랑 메카 엘모와 함께 이쪽으로 당겨요.
5: 그럼 난 농부 맥밤과 함께 이쪽으로 당길게.
0: 셋에 당겨요. 하나, 둘, 셋, 당겨요!
5: 잘 되고 있어요. 둘이 멀리 떨어졌잖아요. 잠깐,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붙어있네요.

0: 떼어내지 못했어.
1: 게다가 더 많은 슬라임이 붙었어.
0: 아까보다 더 단단히 붙어버렸고.
1: 어, 시프가 부른다.
2: 이바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지금쯤 출발했을 줄 알았는데.
1: 아,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2: 혹시 둘이 붙어있는 거야? 그 엄청 끈끈한 슬라임으로?
0: 그래,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네.
1: 걱정 마, 곧 떼어낼 거니까. 여기 메카빌더가 도와주고 있거든.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시프.
2: 안녕, 반가워. 근데 서둘러줘. 새는 파이프를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아.
3: 알겠어요, 시프.
0: 네, 서두를게요.
3: 알겠어요. 이번엔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지와 맥밤을 떼어내야 해. 그래야 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가지.
4: 잠깐, 슬라임 모양이 아까랑 좀 달라졌어.
3: 그래, 아까보다 좀 더 늘어졌네.
0: 지, 우리 아이스크림을 햇볕 아래 놔뒀더니 다 녹아버렸어.
5: 만약에 뜨거운 햇볕이 슬라임을 녹인다면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을 녹인 것처럼 말이야.
3: 그래, 햇볕의 강한 열이 지와 맥밤 사이에 슬라임을 녹여서 뗄 수도 있겠다. 막대 아이스크림에서 막대가 떼어진 것처럼.
1: 그렇겠네, 시험해보자.

0: 이제 햇볕의 열로 슬라임이 녹았겠지?
1: 오히려 아까보다 더 끈끈하게 붙어버렸어.
2: 이번 계획은 소용없네요. 떼어진 게 아니라 녹아내리면서 슬라임이 더 많은 부분을 붙게 만들었어요.
3: 더 심하게 붓기 전에 햇볕이 없는 데로 가야겠어. 나 넘어진다!
2: 언덕을 굴러내려가고 있어! 제트기!
4: 내가 갈게! 걱정 마요! 내가 막아줄게요!
2: 메카 쿠키 몬스터!
4: 어?
2: 조심해야 해! 슬라임에 손을 대면 너까지 붙어버릴 거라고!
4: 맞아! 슬라임에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2: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4: 그렇지?
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들 생각해봐.
4: 하... 생각하자, 생각해.
3: 발이 차가우니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네. 근데 발이 왜 차가운 거지?
1: 그래, 나도 지금 발이 차가워.
0: 그건 지금 얼음 속에 발을 넣고 있어서야.
2: 그리고 발 위에 슬라임에 서리가 덮였고 차가워 보여요.
1: 서리가 덮였고 차가운 느낌이야.
4: 나의 실수 미안해요.
1: 우리 발이
3: 떨어졌어.
0: 슬라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2: 얼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인해봐요. 물질의 상태는 온도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얼음은 열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고 차갑게 하면 다시 얼어서 고체가 되죠. 액체는 깨지지 않지만 고체는 깨질 수 있고요.
4: 그렇다면 슬라임도 차갑게 얼리면 얼음처럼 딱딱해질 수 있겠다.
0: 그리고 딱딱해지면 깨트릴 수 있을 거야.
1: 시험해보자.
3: 빨리 서둘러줘.
5: 어떡해.
2: 이 얼음 주머니들을 이용해서 슬라임을 얼리자. 아주 차가운 얼음 주머니를 슬라임에 갖다 붙였어.
0: 지금쯤 슬라임이 다 알았을까?
2: 확인해보자.
0: 슬라임이 꽁꽁 얼었어.
2: 이제 깨뜨려보자.
4: 예하!
1: 우와!
2: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엄청 끈끈한 슬라임을 얼음으로 꽁꽁 얼려서

0: 지랑 맥밤과 메카쿠키를 떼어내는 데 성공했어.
1: 고마워 메카빌더. 좋아 맥밤, 이제 역사에 남을
2: 우주 구조 작전을 시작해보자.
3: 조심해. 안녕.
4: 다녀올게.
5: 안녕.
0: 안녕. 안녕. 안녕 슈프, 문제는 해결됐나요?
6: 그래, 엄청 끈끈한 슬라임이 구멍을 막아줬어. 도와줘서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 아니었으면 둘은 못 왔을 거야. 어떻게 해결한 거야 메카빌더?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7: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5: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7: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5: 예!
8: 너무 더워.
9: 얼음물 드실 분?
8: 얼음물이라고? 진짜 시원하겠다.
9: 얼음!
8: 예!
9: 예! 여기 얼음물이요. 이지도 한 잔.
0: 고마워요. 예!
9: 바부도 한 잔. 금방 줄게.
10: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 시원한 얼음물을 준다니 정말 좋다 마윈.
9: 날이 더울 땐 얼음을 잔뜩 넣은 물만큼 시원한. 얼음이 떨어졌잖아.
11: 얼음, 얼음.
9: 옙, 옙, 옙, 옙, 옙, 얼음. 아니 저건.
11: 얼음.
9: 삐삐삐삐.
11: 얼음.
9: 산발. 우와! 우와! 거대한 얼음이네. 고마워 화성인들.
11: 아하.
0: 얼음! 얼음!
9: 얼음!
0: 얼음!
9: 얼음!
0: 얼음!
9: 얼음!
0: 얼음? 어떡해.
10: 건물 쪽으로 가고 있잖아.
0: 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0: 출동 준비!
1: 메카빌다! 마침 정말 잘 와줬구나.
2: 무슨 일이야?
1: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계속 얼음물을 달랬어.
3: 얼음!
1: 너무 많이 주다가 얼음이 떨어졌어.
4: 그럼 어디서 얼음을 구해요?
2: 아, 메카쿠키 몬스터?
4: 오, 세상에 이럴 수가. 엄청 큰 얼음이잖아.
1: 내가 얼음이 필요하다는 걸 화성인들이 듣고 도와주고 싶었나 봐.
4: 화성인들 정말 착하네요.
3: 얼음!
4: 왜 저렇게들 난리죠?
1: 왜냐하면 거대한 얼음이 고층 건물을 향해 가고 있거든.
4: 오, 안 돼. 서둘러야겠어. 고층 건물을 지켜야 한다고.
2: 그런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
4: 좋아, 그럼 해결 방법을 생각할 시간은 있겠다.
2: 메카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0: 어떻게 하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덩어리가 고층 건물에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을까?
1: 내가 알아! 얼음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
2: 야하하! 좋은 생각이야!
1: 예하!
0: 다 같이 밀어!
1: 다리 힘을 써!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하자!
0: 그래! 시작하자! 고! 메카! 예!
2: 고! 메카 파워!
1: 고! 메카 자이언트! 좋아!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0: 이 얼음을 옮겨놓을 자리를 빨리 찾아야 해!
1: 알아!

0: 여기도 아니야.
1: 빵집 문 앞은 당연히 가리면 안 되지.
2: 아, 어디다 놔야 하지?
1: 아, 이런. 이게 뭐야? 원래 자리로 돌아왔네.
2: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얼음을 옮겨놓으려는 계획은 실패했어. 커도 너무 커.
1: 그래 그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오, 생각났어. 쿠키.
3: 쿠키를 먹는 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줘?
1: 쿠키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줄게. 잘 봐. 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작은 조각들로 쪼개면 어떨까? 이렇게 말이야.
2: 그래, 바로 그거야. 거대한 얼음을 작은 조각들로 쪼개면 방해되지 않는 자리에 옮겨놓기가 쉬울 거야.
3: 아, 좋은 생각이야.
1: 고마워. 쿠키 먹을래? 줄까?
2: 아니, 괜찮아.
1: 그래, 그럼. 자, 그럼 어떻게 얼음을 작게 쪼갤까?
3: 맥하이머, 생각났어. 얼음 덩어리를 작은 조각들로 자르는 거야. 맥하이머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지? 아니야, 이거 말고.

0: 전원이 나갔나봐. 작동이 멈췄어. 한 번에 자르긴 너무 컸나봐.
1: 아까보다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가 두 개가 됐잖아.
0: 얼음
2: 안돼.
1: 바람!
3: 얘들아 봐, 얼음 덩어리가 바닥에 물자국을 남기고 있어. 미끄러지고 있는 게 녹아서 생긴 물 때문일 수도 있겠다.
1: 좋았어. 그런데 얼음 덩어리를 어떻게 멈출 건데?
3: 이걸 봐. 얼음은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딱딱한 덩어리야. 햇볕은 뜨거우니까 햇볕이 닿으면 얼음은 녹게 되고 그렇게 얼음이 물이 되는 거야. 얼음은 녹으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보자.
1: 그러니까 얼음을 빨리 물로 녹이면 작아져서 옮기기 쉽겠구나.
0: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을 자리로 옮겨놓자.
1: 좋았어. 근데 정확히 어떻게 하자는 거야?
3: 우선 햇볕을 더 많이 받게 해서 얼음을 녹게 해야 해.
0: 어떻게 하면 햇볕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을까?
1: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 햇볕이 저 접시에 반사돼서 나한테 바로 오니까.
3: 이 접시형 안테나로 햇볕을 얼음 쪽에 반사시키면 어떨까?
0: 좋은 생각이야. 시험해보자.
4: 아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3: 이거

0: 빌릴 수 있을까요?
1: 그럼 메카빌더를 도울 수만 있다면?
0: 고마워요.
2: 얼음 덩어리가 고층 건물에 가까워지고 있어.
3: 저 위를 봐. 저 위에 안테나를 넣으면 절대 같아.
0: 좋은 생각이야.
2: 메카빌더!

0: 이제 방향만 맞추면 돼.
1: 우와, 성공이야. 얼음이 더 빨리 녹고 있어.
2: 발은 하나 더 있지 마.
0: 어? 맞다.
3: 이야, 잘한다, 메카에비.
1: 바람! 작아졌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야하!
2: 에비! 바람 하나가 가까이 왔어!
0: 어서 녹아라!
1: 어떡해!
0: 얼음이 녹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아주 작아졌고 고층 건물에 부딪히거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
1: 예! 역시 메카빌더야!
0: 마빈, 저도 이제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4: 나도 주고 싶은데 아직 얼음이 없어서 말이야. 안 돼. 설마 또야?
2: 안 돼.
5: 산말, 산말.
1: 괜찮아, 화석이들. 우리 얼음 많이 있어. 내가 마트에 가서 사왔지.
6: 고마워.
3: 안녕.
0: 휴, 큰일 날 뻔했네.
1: 메카엘보, 화성인들한테 마트에 얼음 판다고 얘기 좀 해줘. 고마워.
3: 고마워, 메카들.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0: 이거 완전 짱이다.
1: 사람아, 보석 좀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것들이 여기 있었네. 얼마나 찾았다고.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안녕. 어, 근데 누구였더라? 아, 기억났다. 산체스, 맞지? 파블로?

함께 양말이 튀어나와.

0: 일어날 시간이야.
1: 영원히 함께.
0: 도비 연대기 공중청원.
2: 전 몇천 년 동안 수억 개의 토마토를 먹어봤지만 그렇게 향기로운 토마토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찾았냐고요? 아주 친절한 친구들이 도와주던데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면 토마토 향기가 너를 이끌지니 한번 뿌리면 그 향기가 천년을 가고 극도의 환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바빌론 왕비도 반했다는 전설의 토마토 어디 있을까?

이렇게 대접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헤헤, 잘 먹었어요. 정말 친절한 분들이야. 우와, 나비야! 전설의 토마토가 있는 곳을 아니? 가르쳐줘! 아, 우와! 으이가! 우와, 이렇게까지? 어, 정말 감동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의 부드러움. 랄랄라, 랄랄라.

저건 전설의 토마토! 아우 이 향기! 모두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게 바로 그 전설의 토마토 향수랍니다. 맡아볼래요?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0: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EBS 뉴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습니다. 5년 안에 5번까지만 시험을 볼수 있고 예외는 병역 의무 이행에만 인정되는데요. 임신과 출산, 중증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돼 왔는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이 용어가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른바 오탈 제도, 이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법조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탈제도라고 흔히 이제 부르고요. 로스쿨을 졸업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는 그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5년 안에 시험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래도 다시 볼수 없고요. 재입학을, 로스쿨에 재입학을 해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예외는 병역 의무 이행밖에는 없습니다.
0: 네, 굉장히 엄격한 제도인데,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1: 네. 사실 이제 오탈제도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2016년부터 거의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오탈제도 자체가 그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더라도 어떤 임신, 출산, 중병, 사고, 장애 이런 데 있어서 예외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헌법소원에서는 이두 가지 원칙과 예외에 대한 주장을 모두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21일에 헌법소원 이제 결정이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23년과 24년 그때 이제 14명이 총 14명이 낸 7개 사건이 있었고 그거 이제 다 모아서 헌재가 한꺼번에 선고를 했습니다.
0: 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요.
1: 네, 최종 결론은 어쨌든 합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위헌 의견이 이제 6명 이상이 되어야지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려면은 이런 이제 의견이 6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과반수긴 하지만 5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뭐 턱걸이 합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합헌이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가장 좀 작은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20년에 위헌 의견이 4명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2년에 그 4명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지금 5명으로 이제 확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향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 5명의 위헌 의견이 또 변호사님이 대리한 특정 청구인 사건에 좀 집중이 됐다고요? 네.
1: 아, 네, 저도 이제 사실 결정문을 보고 이제 되게 놀랬는데, 그 청구인 14명 중에 이제 제가 대리하지 않으신 분도 저희 청구인과 비슷하게 이제 임신 출산 사례자이시고, 모성보호를 이제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은 배제하고 저희 청구인, 김누리 청구인인데, 이 분만을 딱 짚어서, 헌재가,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불합치 의견이 5명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결정문에 이제 결정 이유가 총 22장인데 거기서 무려 7장이 청구인 김누리에 대한 이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 사건에서 입증자료 빼고 서면만 제출한 게 청구서 보충서만 제출한 게총 이제 300장이 넘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헌재가 꼼꼼하게 담아주셨다.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현재가 특히 주목한 좀 판단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일단은 그 이제 저희가 병역 의무만 예외잖아요. 그럼 이것만 예외라면 여기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걸좀 주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병역 의무 예외를 허용을 한다면 저출산 시대에 주목을 해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는 모성보호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전면에 좀 내세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적 산후기에 대한 그 보충서를 아예 따로 제출을 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제 WHO는 6주를 얘기하거든요. 일정 기간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제 세계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 이게 전 모든 나라의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출산 전후 90일은 그 휴가가 강행 규정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법엔 이게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왜 없냐?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다 반영이 돼서 결정문에 다 쓰여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뭐 이제 변호사 시험에 대한 포기와 출산에 대한 대한 포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는 국가적 폭력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 결정 이후에 담기게 됐습니다.
0: 네,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또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사건의 법리가 또 이번 헌법소원에서도 좀 활용이 됐다고요.
1: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뭉클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랬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확진자들은 국가고시 수능시험 이제 보러 갈 수 없다 이런 정책이 막 발표됐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코로나19 변호사 시험 응시집에 갇혀본 신청서를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막 며칠 동안 밤을 새서 썼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걸려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험들이 다 풀리면서 굉장히 사회가 변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신청서에 담았던 법리가 뭐였냐면 오탈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시험장에 못 들어가면 그 불이익이 너무 심각하다. 이건 영구적으로 직업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걸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헌재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인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헌소를 제기하면서는 그 법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활용을 해서 코로나19로 영구 박탈. 그 다음에 출산으로 인한 영구 박탈. 이 오탈제도의 특수성을 놓고 볼 때 뭐가 다르냐. 만약에 달리 판단을 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 결정문을 보니까 코로나19란 단어는 없지만 그 법리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건 이제 수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사실 헌재가 기존의 합헌 판단을 바꾸려면 사실 법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변화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위헌 의견이 늘어난 배경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사실 이제 그 사회적 변화, 이제 저희

0: 법조계에서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출산 문제를 또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이 그 결정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비록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소수 의견을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이 저출산 시대에 그 육아휴직의 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막 재판관님들께서 새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저출산이란 용어가 무려 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저출산 문제에 주목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것과 일관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구서에 아예 그 미국의 교수가 그 우리나라 출산율 0.7 합계 출산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는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걸 아예 이제 청구서에 넣어서 직관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에 권익위가 권고를 한게 있습니다. 그게 그 청구인 김누리 씨의 사건을 딱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입법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거는 국가 스스로 위헌성을 인정한 그런 이제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변협에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의 약70% 정도가 임신 출산 그리고 중병 여기서는 오탈제도의 예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다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내고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1: 네. 이 앞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이 시행 기회를 잃는 문제를 좀 어떻게 보완할지는 국회와 정부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학교 밖 세상을 읽는 힘을 키우는 교실 밖 생존 교양 시간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과 대한민국의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기 풍산고등학교 승지홍 교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좀 특별히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번 정상회담은 두 나라 정상이 단순히 만나서 악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질서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대한 분수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축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던 미국 대통령 측 스태프들이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았던 기념 배지나 임시 출입증 같은 자잘한 물품들을 쓰레기통에 전부 버리고 타는 모습이 포착되어 보도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물품 내부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도청 장치나 해킹칩이 심어져 있을까봐 철저하게 경계한 겁니다. 이 살벌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에피소드가 보여주듯 전 세계는 두 강대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고관세 폭탄이나 기술 봉쇄 같은 극단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가이드레일을 마련할 수 있을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뚜렷한 성과나 합의 없이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0: 네, 한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해온 사이인데요. 이두 나라 관계가 지금처럼 좀 경쟁 구도가 된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할까요?
1: 학교 현장에서 이 복잡한 두 나라의 관계를 전교 1등과 2등의 이야기로 설명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데요. 그동안 전교 1등을 독점하며 반장 자리를 놓치지 않던 모범생이 자기가 쓰던 참고서도 빌려주고 공부법도 가르쳐주며 은근히 도와주던 후배가 어느새 전교 2등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와 자기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인 것이죠. 과거 1970년대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을 경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중국은 압도적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세계 공장 역할을

0: 닫혀있고 미국은 시장을 열어주며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게 되면 우리처럼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자연스럽게 변하겠지라는 장밋빛 환상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경제적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끌던 G2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기존의 사회주의 일당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덩치가 커지자 이제 내 구역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내가 대장 노릇 좀 하겠다며 첨단 기술과 군사력을 무섭게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1등인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키워준 후배가 내 자리를 위협하니 불안해서 사소한 것까지 견제하게 되는 것이고 2등인 중국은 내 실력으로 정당하게 올라왔는데 왜 자꾸 누르냐며 정면으로 대드는 모양새가 바로 지금 미국, 중국 갈등의 본질이자 기원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 미중 갈등 문제를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0: 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국제사회 갈등과 협력 단원이나 정치 과목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단원에서 이 G2시대와 패권 경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 텍스트는 주로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나 자국 우선주의의 대두 같은 학술적이고 건조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작 나와 연결된 생생한 현실 정치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겪는 현실인 스마트폰 부모님 관리자 앱 비유를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더라도 부모님이 관리자 앱으로 잠금을 걸어두면 내가 원하는 게임이나 앱을 마음대로 다운받지 못해 답답하겠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원천 기술과 핵심 장비의 관리자 권한을 쥐고 중국을 향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 허락 없이는 첨단 기술을 중국에 주지 마라며 장벽을 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기술 패권이나 공급망 배제 같은 딱딱한 개념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1: 네, 이 미중 갈등이 멀리 있는 국제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0: 많은 분들이 국제 정치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대기업들의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요즘 용돈을 아끼려고 정말 많이 애용하는 초저가 해외 직구 쇼핑몰이나 쉬는 시간마다 영상을 보며 즐겨 이용하는 글로벌 쇼폼 영상 앱이 대표적인 중국 기반 서비스들인데요. 지금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와 데이터 유출 우려를 명분으로 이 중국계 앱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 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막대한 관세 폭탄을 매기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두 나라의 싸움이 치킨 게임처럼 극단으로 치달으면 당장 내일 아침에 매일 보며 소통하던 쇼폼 영상이 한국에서도 먹통이 되거나 직구로 저렴하게 사던 예쁜 문구류나 소품, 화장품 가격이 순식간에 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간에 낀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공급망을 통째로 바꾸고 이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면 당장 우리 부모님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우리 집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소비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뷰티 스토어의 화장품 가격이나 최신 스마트폰 가격까지 줄줄 오르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패권 경쟁이 우리 가족의 생계, 나의 소비 생활과 그대로 맞물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은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0: 학교 축제 때 인기가 가장 많은 두 동아리가 서로 축제 하이라이트인 엔딩 무대를 하겠다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과 비슷한데요. 이때 중간에 낀 축제 기획 부원이 성급하게 한쪽 편만 들었다간 축제 자체가 엉망이 되고 말겠죠. 우리 역시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 동맹도 단단히 지켜야 하지만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과의 경제적 신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친 맹목적인 줄서기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 생존 전략은 누구도 이 축제에서 절대 뺄 수 없는 독보적인 치트키를 쥔 불가능한 핵심 스태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 없으면 무대 영상 편집이랑 첨단 음향 장

0: 경비가 안 돌아가라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나 K컬처 같은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확실하게 쥐고 영리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무조건적인 중국 혐오 정서가 상당히 짙게 나타나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역사 왜곡이나 문화 공정 같은 이슈에 당당하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경치의 세계에서 감정적인 혐오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평생을 국경을 맞대고 공존해야 하는 거대한 이웃이자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등을 돌리기보다는 상대를 더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거대한 나라를 국익에 활용하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성적이고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1: 네, 미중 갈등은 우리의 경제와 일상에도 영향을 주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민국이 방송됩니다.

0: 식이네. 와.
1: 이야.
2: 이사람 걸어들어가 있었네. 이 특한 길이지.
3: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4: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3: 저 뭐예요?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후원 문의 080-861-9559.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섬에는 묵과 다른 섬만의 시간이 흐릅니다. 느려서 행복한 섬 청산도. 느릿한 섬의 시간은 밥상마저 그 자연을 품게 했다죠. 느린 섬의 풍경 속엔 바다가 주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삶에는 고향의 맛도 담겨 있죠.
3: 옛날 생각나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2: 느림의 맛과 멋이 가득한 고장.
4: 완도 놀러오세요.
2: 푸른 섬 청산도로. 자, 가보실까요? 한반도의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완도. 오늘은 완도의 대표섬 청산도로 떠납니다. 총 2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다도해의 비경을 품고 있는 전남 완도. 완도항에서 100길로 50여 번 그 섬을 만날 수 있는데요.
5: 지금 어디 가세요?
6: 청산도 가요.
5: 청산도?
6: 네.
5: 오, 가보셨어요?
6: 처음이에요.
5: 처음이에요? 네. 어떨 것 같아요?
6: 아름다울 것 같아요.
7: 꽃 구경도 하고요. 명품길도 걷고. 네. 슬로우시티 걸으면서 힐링하러 가요. 한 번 오면 두 번 오게 되고 세 번 오게 되는 곳이에요.
2: 산과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다 해서 청산도. 하지만 이 무렵 푸른 섬 청산도는 온통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주인공은 노란 유채꽃.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물결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청산도를 찾아왔는데요.
8: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아, 내가 꽃이야. 너무너무 좋아.
9: 노랗고 초록이 사람 마음을 안정시켜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게 만드네요.
2: 자, 청산도 여정의 출발은 부두과 느림의 종부터.
10: 기분 좋은데요.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11: 어릴 때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런 생각이 나서 세 번 올렸습니다.
2: 근데 의미는 알고 지시는 겁니까?
12: 이 도시가 슬로우시티니까 느림의 종이죠. 여긴 차 타고 다니면 의미가 없어. 무조건 걸어야 돼.
2: 슬로우시티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리는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완도의 남쪽 섬 청산도는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는 물론 세계 슬로우길 1호로 지정된 길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길이 당리 마을의 서편제 길이죠.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

0: 있던 것. 그래서일까요? 이 길에 들어서면 누구나 절로 흥이 돋고 어깨가 들썩들썩해진다는 거요.
1: 지금 이게 무슨 춤이에요? 그 아리랑 춤이죠.
2: 진도
1: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0: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우 길. 특히 서편제 길이 청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슬로우 길이랍니다.
3: 걷기가 너무 슬로우 걷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걷고 보고 예, 즐기러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 들어왔는데.
4: 역시 이제 힐링하면 완도. 완도에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채도 너무 멋져요, 진짜. 최고 최고.
0: 그런데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청산도 유채 꽃밭의 풍경 뒤에는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채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철 씨.
5: 처음에 발아했던 게도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발아가 잘 안 되고 덜컥고 그런 거죠.
0: 농사 지을 땅이 적고 돌이 많아 물이 부족했던 청산도. 산 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에 유채 농사를 지었습니다.
5: 아, 이거는 지금 유채밭 안에 숨어있는 묵꽃들입니다.
0: 유채꽃 생장에 방해될까 일일이 뽑아줘야 하는데요.
5: 아이고, 아 얘네들은 지금 이 유채밭에 지금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얘네들하고 섞이면은 이 순수한 이 유채 씨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솎아주는 거예요.
0: 열로 해서 농사짓기 어려운 마을 어르신들의 땅까지 얻을 정도로 유채 농사에 열심입니다.
1: 고향이 어디세요?
5: 원래 고향은 장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일로 청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산으로 이쪽으로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0: 그렇게 청산도와 유채꽃에 푹 빠져 귀농한 게 6년 전. 한때 청산도 유채밭에 60-70%를 도맡아 농사짓기도 했다는군요.
6: 자, 아빠가 우리 지현이 꽃 선물해줄게.
0: 흔히 기름을 짜서 먹는다고 알려진 유채.
1: 뭘 따시는 거예요?
6: 아, 유채잎하고 꽃을 따고 했어요.
1: 왜요?
6: 먹으려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0: 아니, 그렇게 그냥요?
6: 아, 정말 달아. 달고 상큼하고 향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 지한이 너 먹어볼까?
7: 와, 진짜 맛있는데 엄마만큼 맛있나면 우주만큼 맛있어요. 피디님 있잖아요. 한 입 드셔보세요.
1: 아, 먹어도 돼요?
7: 네, 속 없어요.
0: 우리 촬영팀 입맛에도 맞을라나요?
7: 맛있어요? 이따가 이파리, 이 이파리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이 이파리를 쌈을 먹을 거예요, 쌈을.
1: 아, 진짜요?
7: 네.
1: 이파리도 먹어요?
7: 네.
0: 꽃부터 잎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유채인데요.
5: 아, 너무 싱싱하다.
0: 아빠만큼이나 유채를 좋아한다는 9살 지안이.
1: 여기 청산도 와서 사는 게 어때요?
7: 여기가 너무 시원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요.
0: 어린 딸에게도 청산도는 예쁜 고향으로 남겠죠. 그녀가 향한 곳은 근처 이웃 사촌집.
8: 감사해요.
6: 선생님 오늘 맛있는 먹거리.
8: 네, 감사합니다.
0: 딱 이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 유채꽃. 특히 튀김 옷을 살짝 입혀 튀겨내면 바삭바삭한 식감에 달콤하고 향긋한 유채 향은 그대로라는데요.

0: 유채 맛을 한층 돋우는 게 또 있다죠. 바로 고소한 삼겹살 부위와의 만남. 보기만 해도 입맛 돋는 노란 꽃망울에 상추 대신 유채 잎으로 쌈을 싸서 먹는 삼겹살 구이의 맛이란 마 두 말하면 입 아프겠지요?
1: 너무 고소해
2: 아빠.
0: 애교 만점 딸 덕분에 더 맛난답니다.
3: 나도 좋을까? 그거 맛있다.
0: 사랑꾼 남편도 맛있는 건 아내에게.
4: 바삭바삭하다.
5: 아빠가 좀 줄게.
4: 유채향도 좋고.
6: 자네 덕분에 유채튀김 먹네. 아. 이 친구가 유채를 많이 심어놓으니까 일단 관광 명소로도 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서 좋고 또 보기도 좋고 일단 여기 다니면서 눈요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이 이쁘게 피니까.
7: 저는 청산에서 유채를 제주도만큼 유명한 곳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신혼여행 많이 가지만은, 우리 청산도로 신혼여행 좀 오셨으면 좋겠어.
0: 자연의 속도대로 느리게 사는 섬 청산도. 노란 유채꽃이 일렁이는 시기.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풍광이 있는데요. 바로 신비로운 은하수. 은하수 명소인 청산도에서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느린 걸음으로 걷는 청산도 순록길에는 섬 사람들의 오랜 삶을 엿볼 수 있는 돌담길도 있는데요. 이곳 동천리 마을은 원형 그대로의 청산도 돌담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8: 여기가 바람이 상당히 심해요. 제주가 멋쩍게. 옛날에는 전부가 초가지붕이었거든요. 초가지붕. 그 초가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아요. 바람을 막을 수 없게. 그래서 다 높은 거예요.
0: 돌담은 대자연 앞에 때론 순응하고 때론 저항하며 살아온 섬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른 아침 청산도 앞바다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9: 어머니 어디 가세요?
10: 브레질 가요. 해녀 작업이요.
9: 아 어머니 해녀세요?
10: 네.
9: 오.
10: 해녀 작업 가요.
9: 가시면 어머니
10: 네.
9: 뭐 잡으세요?
10: 전복, 해삼, 소라. 주 업종이 그거예요.
9: 아
10: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요.
9: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10: 고향이 제주 우도요.
9: 우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그러면 해녀분 태우시는 건가요?
11: 예예예. 예, 예.
9: 어디서 오셨는데요?
11: 제주도.
9: 제주도.
11: 예.
9: 그 제주도 분이 왜 여기 계세요?
11: 이제 제주도는 저 옛날에는 벌어먹기가 어려워서. 육지라고 하거든. 여기 청산 이런 데 육지 청산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와서 볼 갖고 들어가서 추석하고 또 나오고 또 설 세고 나오고 그렇게 계속 했었죠.
9: 아.
11: 그래, 내가 알기로는 한 60년, 그런데 60년, 한 5, 60년 된 것 같아요.
0: 과거 고등어와 삼치 파시로 유명했던 청산도. 특히 고등어는 일제강점기 때 삼치는 1960년대 이후에 파시가 호황을 누렸답니다. 1980년대 이후론 어족 자원이 줄어 파시는 옛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전복, 소라, 해삼 등이 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군요. 그 중심에 바로 청산도 해녀들이 계십니다.
9: 해녀분들이 한 몇 분 계세요?
10: 지금 열.
9: 열 분?
10: 어.
9: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10: 제주.
9: 어머님도 고향이 제주도예요?
10: 네.
9: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0: 엄마 따라서 돈 벌러 왔다가 신랑 만나서 그냥 살아본 거지.
1: 정착하셨구나.
2: 일찍이 물일을 찾아 청산도로 온 제주 출신 해녀들입니다.
0: 옛날 우리 약간 애래서는 한 300명씩 왔어요. 청산 제주서 여기까지.
2: 섬을 떠났지만 또다시 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청산도 해녀들. 고된 숨을 참으며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여. 깊이 잠수하기 위해 납덩이를 찹니다.
0: 나비가 6km, 7km 이런 차서 4시간 동안 궁굴러 댕기니.
2: 이러니 물질을 목숨을 저승에 두고 이승일을 한다고 했겠죠.
3: 어머니! 많이 잡으세요.
0: 네, 갔다 오세요.
2: 자, 본격적인 입수 시간. 육지보다 한 계절 늦게 오는 바다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그래도 금어기를 제외하곤 사시사철 바다로 나서는 게 해녀들의 삶. 오늘만큼은 바다 용왕님이 귀한 선물을 주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인데요. 요 며칠 계속 날씨가 좋지 않아 모처럼 만에 나선 바다. 오, 씨알 좋은 해삼과 전복들이 눈에 띄는 걸 보니 시작이 나쁘지 않은데요. 고된 숨을 참으며 바다 농사를 일구는 내내 내뱉는 소리.
0: 갔다 와서 숨 차니까 숨 덜 차게 하려고 그놈 한 거야.
2: 4시간 동안 무려 300여 번의 잔맥질이 이어집니다. 때묻지 않은 청산도 앞바다는 해삼과 전복, 소라를 아낌없이 내어주는데요. 하, 참말로 묵직해 보입니다.
3: 어머니,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0: 예, 많이 잡았어요. 오늘은 많이 잡았어요.
2: 생사를 넘나들며 잡아올린 전복과 해삼, 싱싱한 수산물들은 오랜 세월 자식들의 밥이 되고 옷이 되고 학비가 됐습니다.

0: 고된 물질도 이런 날엔 재미가 쏠쏠한데요.
1: 이거는 불소라. 와, 불소라 되게 크네요, 어머니.
0: 팥 잡아 올린 자연산 불소라.
2: 완도 전복이나 소라나 제일 최고 맛있어.
1: 왜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2: 물이 좋아, 물도로가 어느니 좋아, 여기가.
0: 그래요, 참 맛이 궁금하구먼요.
2: 이것이 진짜 맛있어, 꼬들꼬들해갖고. 이거 안 잊혀도 맛있는 거.
1: 어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2: 예, 이거 먹어봐, 맛있어.
1: 감사합니다. 네.
3: 꼬들꼬들하게 맛있을 거예요. 어디 눌러야 해?
1: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0: 이야, 귀한 해삼도 푸짐합니다. 하하.
3: 이게 질투롭게
2: 땡겨봤지 오늘.
0: 사시사철 넉넉하게 내어주는 청산도 바다가 있기에 해녀들은 고단한 삶의 무게도 꿋꿋이 견뎌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청산도에는 청정바다의 해산물과 해풍을 맞고 자란 곡식이 많습니다.

0: 만난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1: 어머니 안녕하세요.
2: 예.
1: 어머니 청산도탕이 뭔지 아세요?
2: 이거 옛날부터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다 먹던 거 아니요. 옛날 옛날 여기 청산서 매운탕 그런 거 아니라 탕이 밀가루로 하든가 이렇게 쌀가루 조금 넣어갖고 탕을 해요. 그런데 청산만 유일한 그런 탕을 하는데 누가 여기 지금 할까 그거?
0: 이름하여 청산도탕. 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1: 어머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어머니 혹시 청산도탕 아세요?
3: 청산도탕은 슬로우푸드 음식이에요. 한마디로 예전에 완도가 섬이었잖아요. 쌀이 굉장히 귀했어요. 해산물을 많이 넣고 쌀가루 좀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제사상이나 귀한 손님한테 올렸던 그런 음식이에요.
0: 청산도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들장 논. 산비탈을 깎아 석죽을 쌓고 돌을 붓고 흙을 깔아 부들장처럼 평평하게 만든 것인데요. 그렇게 얻은 쌀 한 톨의 절박함이 청산도탕에 담겼습니다.
3: 오늘 저희가 청산도탕을 할 건데 완도가 해물이 많이 나니까 해산물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 집에 아프신 분 있을 때는 속이 되게 편안한 음식이고 간편식으로도 아주 좋아요.
0: 해산물을 먹기 좋게 썰어 볶은 뒤 쌀 가루를 넣어 양을 불려 죽처럼 탕으로 만든 것인데요. 배고프던 시절 구할 수 있는 흔한 해산물로 집집마다 제각기 해먹거나 제사상에도 올렸던 청산도 향토 음식입니다.
4: 맛있어요. 담백하고 시원하고.
5: 맛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지금 현대 전복도 나오고 새우도 나오고 그래서 감칠맛이 차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도 팔남매 있어. 팔남매. 팔남매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듬부기 그것도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생각나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0: 청산도탕 외에도 자연의 시간이 내어준 식재료들이 슬로우푸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3: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맨날 무쳐 먹는 것보다는 또 이게 간을 약하게 하면은 샐러드 먹듯이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0: 과거 보릿고개 시절 부황용으로 톳밥을 지어 먹던 톳도 이제는 웰빙 슬로우푸드가 되었다죠. 하지만 완도와 청산도 하면 빠질 수 없는 프리미엄 해산물 단연 전복인데요. 지역 요리법으로 느린 시간이 만들어낸 슬로우푸드 전복장부터 특히 완도에선 김치를 담글 때도 전복이 들어간답니다.
3: 원래 우리가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완전 고단백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 거였을 때도 맛있고 숙성돼도 맛있어요.
0: 우선 잘 손질한 전복을 데쳐서 양념장에 버무려줍니다.
3: 이 맛도 좋아요. 그냥 이 양념장에 전복만 먹는 것도.
0: 다음으론 전복이 들어간 양념을 배추 사이에 넣어주는데요. 전복의 담백함과 감칠맛이 더해진 향토 음식 전복김치 완성. 한식 대가이자 향토 음식 연구가인 심재경 씨는 오랜 시간 지역 주부들과 함께 슬로시티 청산도와 완도에 걸맞는 슬로우푸드를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해조류 등 로컬 푸드를 재료로 한 웰빙 슬로우푸드와 오랜 시간 지역에서 사랑받아온 추억의 먹거리 들이자 고향의 맛입니다.
6: 맛있죠? 좀 담백하고 네, 믿고 먹는 거고 깔끔하고
7: 밥이 꿀꺽.

0: 먹고 넘어갑니다.
1: 지금 밥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이 해풍맞고 완도 땅에서 자란 싱싱한 야채, 그리고 완도 바다에서 채취한 해조류.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드십시오.
2: 자연의 흐름에 따라 저마다 느리게 살아가는 섬 청산도. 그 섬에서 잠시 숨을 내쉬고 느리게 살아보면 어떠실까요?

이것이 평일도가 자랑하는 기역기입니다.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이리 오너라!
2: 어? 우와!
1: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2: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3: 반갑드려요!
2: 어이, 무겁네.
3: 하나 한번 보시고.
1: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4: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5: 안녕하세요.
1: 자,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6: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7: 그러면 우리 동네 해운마을 하자고요.

치아는 탁 트이고 바닥은 파고 들어가기 쉬워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의사소통도 필수적이죠. 이곳의 모래흙 혹은 사질토양이는 다양한 이웃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생태계가 자리를 잡았죠. 유럽 땅 다람쥐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 중 위기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도시화로 좁아진 서식지 때문이죠. 하지만 녀석들은 강합니다. 인간한테 적응해 인간의 보살핌을 즐기기도 하죠. 그게 녀석들한테도 좋을까요?

초원지대에 겨울이 왔습니다. 붉은 여우가 먹잇감을 찾으러 나왔네요. 주둥이의 수염과 예민한 앞발로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낸 여우. 그 뭔가는 깊은 땅 속에 있습니다. 유럽 땅 다람쥐 암컷은 보금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죠. 땅 밑으로 판 굴에서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여우는 그 움직임을 감지했죠. 하지만 침을 흘리며 바닥을 노려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면 2m 아래의 사냥감을 잡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땅다람쥐는 내장을 놀리지 않고 감염을 막으려 몸을 움직입니다. 세균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니까요. 스트레칭은 면역계에 자극을 주고 뇌도 꾸준히 활동하게 해주죠. 먹이를 먹진 않습니다. 취침 상태로 곧 돌아갈 작정이죠. 땅속 깊숙한 곳에서 잠을 자는 동물은 또 있습니다. 유럽 비단 털쥐죠. 이 암컷도 자주 깹니다. 배가 고파서죠. 동면 초반에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깨어납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유럽 비단 털쥐의 겨울잠도 깊어지죠. 겨우내 녀석은 저장해 둔 식량을 최대 4kg까지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다시 잠이 들어서 신체 기능 전반을 떨어뜨리죠. 수컷은 내쳐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월동 식량을 준비하지 않죠. 여름엔 암컷들을 쫓아다니고 겨울 대비 같은 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4월이 와야 겨울잠은 끝이 나죠. 오스트리아 크렘스부근의 도나우강 계곡은 유럽 땅다람쥐의 몇 남지 않은 서식지입니다. 온기가 녀석들을 불러들이죠. 봄이 오면 들판은 구석구석까지 떠들썩해집니다. 제일 작은 녀석이 제일 많이 떠들죠. 다들 먹이를 찾아다니고 포식자를 피하느라 바쁩니다. 봄의 열기에 사로잡힌 동물들. 한껏 치장을 해 눈길을 끌거나 열심히 짝을 쫓아다니죠. 이 무렵이 돼야 유럽 땅다람쥐는 겨울 거처에서 나옵니다. 대장이 맨 먼저 나오죠. 곳곳에 난 상처를 훈장처럼 단 이 다섯 살배기 수컷이 무리를 지배합니다. 수컷들을 따라 굴에서 나오는 암컷들은 더 찬찬히 살펴보죠. 졸음은 사라졌습니다. 활기도 넘치죠. 올해도 녀석은 최대한 많은 암컷과 번식을 할 작정입니다. 유럽 땅다람쥐 무리엔 수컷과 암컷, 지난해 태어난 새끼가 섞여 있죠. 이제 누가 누구하고 짝을 지을지 정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잠에서 깬 꼬마들도 밖으로 나오네요. 몇 주 전에 붉은 여우를 내태웠던 암컷은 올 봄에 처음으로 새끼를 낳아야 합니다. 졸음을 떨어낸 다른 녀석들과 달리 이 암컷은 좀 얼떨떨하고 예민하고 겁을 먹은 것 같네요. 최근 과학자들은 일부 땅다람쥐가 신경근 자극과 결손을 앓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등이 뻣뻣해지면서 신경이 눌려 사고 과정을 방해하죠. 학자들은 이 증상과 인간의 알츠하이머를 비교 연구 중입니다.
유럽 당다람쥐의 증상은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죠. 얼마가 지나면 먹고 입시름을 하고 땅도 팝니다. 알츠하이머도 이렇게 호전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기다려봐야겠네요. 이제 유럽 당다람쥐들은 가족용 굴과 도피용굴을 새로 파고 기존의 굴을 수리해야 합니다. 곧 새끼들이 태어나면 집이 비좁아지기 때문이죠. 땅을 파는 건 다람쥐들만이 아닙니다. 코벌류도 이곳에 살죠. 무리를 지어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물론 서식지인 모래혁 들판이 점점 좁아져 생존을 위협받는 점도 마찬가지죠. 코벌류는 20cm 정도를 파고 들어가 알 하나를 낳은 뒤 유충의 먹잇감으로 꽃등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웃한테 들켰죠. 이웃은 꽃등이를 뺏어서 자기 둥지로 가져가네요. 부화할 유충은 신선한 먹이가 기다려줍니다. 먹이까지 갖다 놓으면 코벌류는 입구를 닫죠. 이렇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유충은 매년 몇 마리만 낳습니다. 유충은 1, 2주 동안 꽃등이를 먹은 다음 완전히 성장한 성충 코벌류가 돼 보금자리 밖으로 나오죠.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동물도 있습니다. 해질녘, 유럽 비단 털쥐 암컷이 드디어 굴에서 나오네요. 수컷은 벌써 깨어났고 지금은 쉼없이 먹는 중이죠. 겨우내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지난 여름 수컷들의 1차 목표는 암컷이었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겠죠. 정신없이 배를 채우던 수컷. 하지만 운만 좋으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새끼는 2주 후에 태어나죠. 부지런히 육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암컷은 포근하게 육아실을 꾸미기 시작하죠. 유럽 당다람쥐의 봄도 순조롭게 지나가는 중입니다. 어딜 가나 먹잇감이 널려 있고 들판은 평온하기만 보이죠. 진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병은 금세 퍼질 수 있죠. 전염병에 걸린 동물은 무리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곧바로 쫓겨납니다. 포식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오죠. 붉은 여우 암컷의 보금자리는 들판 끝머리의 덤불숲입니다. 크게 애쓰지 않고도 새끼들을 기를 수 있는 곳이죠. 이제 먹이만 충분히 잡아다 나르면 됩니다. 며칠을 멍하게 지냈던 암컷은 정신을 차렸죠. 햇볕 덕분입니다. 대장도 이 암컷한테 반한 것 같네요. 아직 짝짓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땅다람쥐 무리는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암컷들은 태어난 무리에 남는 경우도 많은데 수컷들의 삶은 좀 복잡하죠. 자기 힘을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대장은 물론 다른 수컷들하고도 싸워야 하죠. 건강해도 몸집이 작은 수컷은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무리 세력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죠. 중심에서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무리가 보장하는 안전을 누리지 못하죠. 번식 상대를 찾으려면,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잘 익은 살구가 잔뜩 달린 과수원, 완벽한 보금자리죠. 찾아내기만 하면 무리의 대장도 될 수 있습니다. 과수원으로 가는 길은 위험하죠. 커다란 포도밭을 가로지르고 길을 건너야 합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한 녀석도 한둘이 아니죠. 매년 땅다람쥐 수십 마리가 여기서 죽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한텐 다른 선택지가 없죠. 위험하더라도 낯선 땅으로 가야 합니다. 살아남을 길이 그것뿐이니까요. 젊은 수컷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주위부터 살펴보죠. 위험하다 싶으면 숨었다가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났죠. 여정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풀밭을 벗어나면 한동안은 몸을 숨길 곳도 없죠. 주의하라는 표지판을 사람들이 봐줄까요? 지금이야. 아슬아슬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성공입니다. 드디어 살구나무 과수원으로 들어왔죠. 가지에는 벌써 단내를 풍기는 살구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타이밍도 딱 좋네요. 과수원의 토양도 땅다람쥐한테 꼭 맞는 모래흙입니다. 살구는 잘 짓물러서 일일이 손으로 따죠. 오늘은 첫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멍든 살구는 전부 바닥에 버리죠. 한마디로 땅다람쥐 낙원입니다. 하지만 낙원도 혼자서는 재미가 없겠죠. 다른 땅다람쥐들도 복잡한 들판에서 이리로 건너와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는 혼자 포식을 해야죠. 당도 높은 살구를 수확하려면 기후와 토양이 잘 맞아야 합니다. 크림스의 도나우강 계곡은 그런 조건을 모두 갖췄죠. 과수원 구석구석에서는 곤충들이 꽃가루를 모으고 가루바지를 해줍니다. 이 곤충들이 없으면 맛있는 과일도 없죠. 한 곤충은 당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단백질을 먹어야 하죠. 포식성 여치류의 일종인 사가페도는 유럽 최대 곤충입니다.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죠. 게다가 수컷 없이 번식을 합니다. 단성 생식을 하죠. 수정되지 않은 알에서 유충이 부화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통틀어도 유별난 경우죠. 대다수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만나 번식을 합니다. 유전자가 섞이면 환경 적응에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몸 길이가 10cm나 되는 사가페도는 땅다람쥐의 반만합니다.
엄청나게 큰 곤충이죠. 사가페도는 따뜻한 모래흙에 알을 낳습니다. 그 점은 친척인 딕티쿠스 여치하고 똑같죠. 유충은 2년이 지나야

체코의 프라하 부근을 흐르는 이 강의 계곡도 유럽 땅다람쥐한테 꼭 맞는 환경이죠. 인간이 이웃이라도 녀석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곳은 생물학자인 이레나 슈나이드로바의 일터이기도 하죠. 슈나이드로바는 유럽 땅다람쥐가 무리 보호를 위해 구사하는 언어를 연구합니다. 유럽 땅다람쥐는 탁 트인 땅에서 주변을 살펴야 하죠. 몇 마리는 늘 보초를 섭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큰 목소리로 긴박하게 신호음을 내죠. 소리의 크기와 빈도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신호가 긴박할수록 더 빨리 도망쳐야 하죠. 녀석들의 신호엔 다른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어린 땅다람쥐는 겁이 날 때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럼 어미나 다른 암컷이 달려와서 보살펴주죠. 난폭한 녀석은 분노를 담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척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내가 너보다 더 세, 비켜겠죠? 슈나이더 로버한테는 익숙한 소리입니다. 땅다람쥐를 덫으로 잡아서 검사할 때마다 듣는 소리죠. 이건 물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빨이 닿지 않네요. 유럽 땅다람쥐는 이처럼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죠. 위험이나 걱정거리, 기분 같은 걸 알립니다. 오스트리아 크렘스 부근의 초원에는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죠. 모두 부지런히 배를 채우고 먹이를 모읍니다. 꽃게 거미류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죠. 꽃에 모여드는 곤충들을 노립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뒤형벌도 뾰족한 앞쪽 다리들로 꽉 움켜쥐고 절대 놓아주지 않죠. 그 다음엔 독을 주입하고 느긋하게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감쪽같이 위장한 이 녀석도 같은 종이죠. 꽃게 거미류 암컷은 꽃의 색깔에 맞춰 흰색이나 노랑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노란 배경을 감지하면 녀석들은 노란 체액을 제일 바깥쪽 세포층으로 뿜어내죠. 노란색이 필요 없어질 때도 옵니다. 다음에 갈 곳은 흰색이니까요. 그럴 때는 소화기관을 통해 노란 체액을 배설하죠. 사냥할 때도, 포식자의 눈을 피할 때도 유용한 기술입니다. 들판 끄트머리에서 먹잇감을 찾는 유럽 비단털쥐. 봄은 부지런히 먹고 번식을 하는 계절이죠. 이 암컷이 하는 행동 대부분의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굴에서는 새끼 6마리가 어미를 기다리죠. 요즘은 한 배에 서너 마리가 보통인데 새끼를 많이 낳았네요. 예전에 유럽 비단털쥐는 한 해에도 몇 번이나 새끼를 낳았습니다. 요즘은 한 번뿐이죠. 유럽 땅다람쥐처럼 유럽 비단털쥐도 환경 변화를 체감 중입니다. 태어나는 새끼들도 줄고 있죠. 아기들은 부지런히 젖을 먹어야 합니다.

어미가 배를 채우러 금세 다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새끼들은 한 덩어리가 돼 체온을 나눕니다. 땅다람쥐 암컷들도 새끼를 낳았죠. 대장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한 달간 새끼들을 배에 품고 다니고 기르는 건 암컷들의 일이죠. 생후 3주 동안은 젖만 먹었습니다. 이제 풀도 먹기 시작하죠. 얼마 후에는 난생 처음 굴 밖으로도 나올 겁니다.

신세계가 열렸네요. 며칠은 어미가 곁에서 도와주죠. 그 후로는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끼들은 대부분 놀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죠. 운이 좋은 수컷은 6년 정도 살 겁니다. 암컷의 수명은 수컷의 2배 정도죠. 새끼들은 굴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굴이 제일 믿음직한 보호장치죠. 독립심 강한 새끼 수컷들은 결국 측면에 버려진 굴들로 옮겨갑니다. 새끼 암컷들은 내년에 다른 무리로 떠나거나 수컷들처럼 다른 굴로 이동하죠. 유럽 땅다람쥐 무리는 커졌습니다. 서식지가 점점 줄어드는 중이라서 요즘은 개체수 증가도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됐죠. 땅을 파는 곤충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구멍 벌류인 나나니는 꽃가루 바지를 해주죠. 녀석들은 꽃꿀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이 꿀을 먹고 배설하는 단물도 마십니다. 나나니도 자손들 때문에 모래흙이 필요하죠. 녀석들은 수직으로 굴을 팝니다. 굴이 완성되면 뛰어난 후각으로 다른 곤충의 애벌레를 찾아내 한 마리 사냥하죠. 다음에는 마취한 애벌레를 구멍에 끌고 들어가서 그 위에다 자신의 알 하나를 놨습니다. 부화한 나나니 유충은 부화하자마자 마취된 애벌레를 먹을 수 있죠. 산란이 끝나면 나나니는 꼼꼼하게 구멍을 닫은 다음 자신의 유충이 알아서 성장하도록 두고 떠납니다. 크렘스 부근의 초원, 유럽 땅다람쥐 암컷들은 굴을 넓히는 중이죠. 여유 공간은 빠듯하지만 올겨울은 이 정도로 넘길 것 같네요. 굴에는 본 터널도 있고 안전을 위해 비상탈출 터널들도 있죠. 포식자한테서 도망치기 위한 공간입니다.

구멍은 여기저기 나 있고 통로들은 미로 같죠. 본 터널은 길이가 4m 정도이고 양끝이 외부 통로로 이어집니다. 일부 터널에는 건초도 깔려 있어서 오래 머물 때 편리하죠. 땅 다람쥐는 누가 자기 무리인지 정확히 압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곧바로 쫓겨나죠. 땅 다람쥐가 버린 굴과 입구는 다른 동물들이 사용합니다. 이곳엔 여왕 기형벌이 이사왔죠. 여왕이 내려앉자 다른 벌들이 부지런히 여왕을 보살핍니다. 인간의 문명과 서식지가 가까워질수록 유럽 땅 다람쥐가 맞닥뜨리는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집고양이의 세력권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손쉬운 사냥감을 만나는지도 알죠. 야생의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적입니다. 솔기와 다름이 없죠. 솔개 수컷도 새끼를 기릅니다. 탁 트인 들판을 좋아하는 건 유럽 땅다람쥐의 세상에 사는 대다수 동물과 마찬가지죠. 이곳은 먹잇감이 풍족합니다. 덕분에 새끼들이 자라나 어른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어미 여우한테는 이 시기가 제일 피곤하죠. 땅다람쥐한테는 제일 위험합니다. 여우가 다가오는 걸 모르는 땅다람쥐들. 보초가 경보를 발령하자마자 땅다람쥐들은 도망치죠. 풀밭은 텅 비어버립니다. 어미 여우는 목표물을 바꿨죠. 생쥐입니다. 잡은 먹이는 묻어뒀다가 굴로 돌아갈 때 다시 꺼내죠. 또 사냥감을 찾는 어미. 여우한테도 도로는 위험합니다. 어미가 없으면 새끼들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똑똑한 어미 여우는 길가로 다닙니다. 여기서는 도랑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사냥하기에 좋죠. 먹이를 한입 가득 물고 어미가 돌아옵니다. 땅다람쥐는 메뉴에 없네요. 새끼들은 제각각 몫을 챙긴 다음 흩어져서 먹죠. 초원 가장자리의 모래벽에는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얼마 전 월동지인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죠. 벌잡이 새도 무리를 지어 삽니다.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곳을 좋아하는 점도 비슷하죠. 곤충을 사냥하기 때문에

알은 6개 정도를 낳죠. 3주 동안은 알을 품는데 이 시기는 비교적 평온합니다. 부화가 시작되면 정신이 없죠. 엄마와 아빠 모두 쉬지 않고 먹이를 잡아와야 합니다. 육아를 거의 마무리한 벌잡이새 부모들도 있죠. 새끼 한 마리가 군립구에서 먹이 배달을 기다립니다. 곧 독립을 할 것 같네요. 수컷은 최대 10년 정도를 살죠. 이 황조롱이 커플은 벌잡이새가 버린 굴에 입주했습니다. 새끼들은 깊숙한 곳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중이죠. 들판에 소형 포유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황조롱이는 벌잡이 새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해질녘엔 야행성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새끼 유럽 비단 털쥐들은 난생 처음 굴을 벗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먹이를 찾아야 하죠. 그래도 한동안은 어미가 곁에서 지켜봐 줄 겁니다.

살구나무 과수원에 진출한 땅다람쥐 수컷은 이제 외롭지 않죠. 짝을 만났습니다. 짝 없는 다른 수컷과 암컷도 꽤 많이 건너왔죠. 모두 위험한 찾기를 넘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과수원 무리는 점점 커지는 중이고 처음 도착한 녀석은 대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쉬지 않고 먹어대죠. 피하지방을 쌓아야 합니다. 녀석들은 월동 식량을 모아두지 않으니까요. 7월 말이 되면 유럽 땅다람쥐는 이미 굴에 들어가죠. 이번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겨울을 납니다.

대장은 침실에 건초를 좀 더 깔아야 하죠. 땅다람쥐 암컷과 수컷은 각자의 굴에서 따로 동면을 합니다. 동면용 굴은 아늑해야 하죠. 8~9개월을 그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땅다람쥐를 본 과수원 주인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죠. 살구를 따러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매번 바닥이 단단한지 확인합니다. 땅다람쥐 굴이 워낙 많아서 사다리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살구나무 사이의 풀을 새로 깎은 것도 땅다람쥐들 마음에 들 겁니다. 이제 한동안은 트랙터를 겁낼 필요도 없죠. 수확이 끝났습니다. 초원 끝머리에 자리한 붉은 여우 굴도 이제 텅 비었죠. 새끼들이 자라서 떠났으니까.

있을까요? 어미 여우는 근처에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포유류들을 기다리는 중이죠. 땅다람쥐와 달리 유럽 비단털쥐는 월동용 식량을 굴에 저장합니다. 이맘때 그 일을 하죠. 씨앗은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유럽 비단털쥐는 뺨이 불룩해지게 먹이를 모아 굴로 가져가죠. 올 겨울, 유럽 비단털쥐는 몇 마리나 살아남을까요? 엄격하게 보호를 받는 이 지역에선 다행히 생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유럽 땅다람쥐는 적색 목록에 올라 있죠. 이미 절멸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개체수가 유지되는 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정도죠. 적응력이 좋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밟고 돌아다닐 토양과 집단을 유지할 공간이 있고 시야만 탁 트여 있으면 녀석들은 생존하죠.

프라하와 가까운 이 지역에서도 유럽 땅다람쥐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녀석들의 서식지에 건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발랐죠. 하지만 땅다람쥐들은 인간 곁에서 살아가는 이점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녀석들은 인기 만점 이웃이죠. 언뜻 보면 땅다람쥐의 낙원 같지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녀석들은 풀과 씨앗, 뿌리, 꽃을 먹고 가끔 곤충도 먹죠. 이젠 지방과 당분을 다량으로 섭취합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에 입맛이 길들여져 평생 인간 음식을 선호하죠. 기온이 올라가면 인간이 물까지 줍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 체온을 식히는 대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더 먹게 되죠. 사탕 포장지 같은 걸 같은 색의 꽃으로 착각해 갉아먹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우려스러운 현상이죠. 이레나 슈나이들로바와 동료들은 이 무리를 몇 년째 연구 중입니다. 인간 곁에서 사는 게 땅다람쥐한테 좋은지 궁금해서죠. 연구팀은 매년 굴 입구 부근에 덫을 설치해 최대한 많은 땅다람쥐를 포획합니다. 땅다람쥐들은 기다린 것처럼 과일이 든 덫으로 모여들죠. 과일을 맛보려고 덫에 들어오는 녀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한테 익숙해서 잡혀도 느긋하죠. 그 덕분에 연구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연구팀이 달려와서 잡힌 녀석들을 풀어주죠. 대다수 개체는 마이크로칩이 부착돼 있어서 구분도 쉽습니다. 연구원들은 체중을 잰 다음 지난해와 비교하죠. 자루에서 꺼내 육안으로 찬찬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끝으로는 배설물을 채취해 드라이아이스 통에 넣은 다음 실험실로 가져가죠. 땅다람쥐 배설물로는 독성물질과 호르몬 수치를 검사합니다. 과학자들은 땅다람쥐 생존과 연관이 큰 사실도 한 가지 밝혀냈죠. 암컷들은 새끼를 낳자마자 더 많은 임신 호르몬을 만들어내 지방을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수컷보다 먼저 동면에 들어가고 포식자들의 공격도 덜 받죠. 그리고 무리가 유지되려면 암컷의 개체 수가 많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열량 먹이는 독성 물질만 들어있지 않다면 땅다람쥐 암컷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인간 곁에 사는 건 장단점이 모두 있는 것

있습니다. 고열량 먹이 덕분에 이 유럽 땅드람쥐 무리는 커지고 있죠. 하지만 지나친 개체수 증가는 갑작스러운 무리의 붕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서식지가 인간한테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퍼져나가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럼 무리는 결국 사라질 겁니다.

7월 말 유럽 땅 다람쥐는 한 해를 마무리하죠. 차례차례 2, 3미터 아래의 굴로 사라집니다. 암컷들부터 들어가죠. 유럽 비단 털쥐는 좀 더 기다렸다가 견과로 월동용 창고를 채웁니다. 월동 식량 저장과 피하지방 축적. 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는 아무도 모르죠. 분명한 건 살구 과수원 무리의 대장이 내년 봄에 건강하게 깨어난다면 무리가 더 커질 거라는 점입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땅 밑에서 지내지만 땅다람쥐의 세계는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큰 영향을 받죠. 땅이 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 봄에 땅 위 세상이 올여름과 같다면 유럽 땅다람쥐를 비롯한 들판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죠. 내년에도 땅다람쥐들은 인간 곁으로 돌아올 겁니다. 들판으로도, 살구나무 과수원으로도 돌아오겠죠.

0: 상담 완료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2: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3: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14: 무쌍이
12: 굉장히 재미있는
14: 그냥 못생겨서.
12: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15: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16: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17: and my heart, which clung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료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추

0: 준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내고 자동차 고정은

0: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1: 야, 스윙이.
0: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2: 그레이스 is very sensitive and kind.
0: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3: 되게 잘했어.
4: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너무 이쁜데 우리 그레이스 마음?

0: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올리비아 쓸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엔젤리나 엄마 김수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쇼원입니다. 그레이스 엔젤리나 아빠.
0: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0: gonna make my coffee and the water.
1: You like coffee?
0: Huh?
1: You like coffee?
0: Mm.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어때?
2: 내일.
0: 내일. 얘들아 시리얼 먹을까? 불 가져가고.
2: 엄마.
0: 가져가고 뭐, 또 가져가야 돼 뭐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먹으려면?
2: 스푼.
0: 스푼 가져가야지.
3: 그레이스도 이거 먹어, 아가.
2: 나는
0: 백스. 이제 엄마 뭐,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먹고 있어. 알겠지? 저가 다 해주면은 우리 그레이스 엔젤리나가 저한테 의지하고 저만 쳐다보는 아이로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아요.
1: Teach them to be strong and independent and protect them but not too much. Give them the strength and independence to know how to be strong and what to do. Me, I think I'm right with you. Yeah, for the family, I keep working hard and try for the family. It makes it interesting as well.
2: Yum. Run, run, run. Whoosh. Whoosh.

0: 어떠신가요? 그럼요. 어떠신가요? The white one.
1: 맛있어.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2: 저 이불 정리도 해줘야지.
1: 네.

0: 알았어. 아, 어디 가야 돼? 알았어.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가자!
1: 나야, 가야 돼?
0: 네, 네,
1: 선생님. 네, 네, 선생님. 갑시다, 갑시다. Let's go, let's go.

0: 있습니다. 하늘은 알가랑 먹는까지 너 맨날 타고 하늘이 되게 뒤에다 아이가 알겠어요.
1: 엄청 여유롭게 왔다.

0: 3일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엔젤리나 제가 출산한 후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고마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달려오면은 저도 같이 뛸 수도 있고. 아, 왜 잡기놀이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일로.
1: What happened?
0: It's okay, it's okay. 엄마 물 줄게, 일로.
2: 어디
0: 다쳤어?
2: 다리
0: 언니 모르고 있어.
1: I think your foot might have hit her.
3: I did that.
1: Yeah, you might. Yeah, you don't know. Yeah.
0: 자, 괜찮아, 괜찮아.
1: 이 quick. Yeah. Swing. Yeah. Yeah. That the easy way?
3: That is not hard.
0: Oh, you doing good, Joshua?
1: I'm too happy.
0: 스페인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 후 다시 호주로 여행하다가 데이트앱에서 처음 만났고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앞에서 같이 첫 만남을 했어요.
1: And then I felt really like nervous. Because Sejong's so beautiful and smile like lights up the room.
0: 신랑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쿵당쿵당 너무 귀여웠어요. 일이 끝나면 항상 와 있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먼 거리인데 항상 운전해서 저 보러 잠깐이나 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그 신랑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0: 잠깐. 뭐가 보여?
1: 나 하늘 보고 있어.
0: 하늘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1: 하늘 보고 언제 왔니?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0: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저희 같이 함께 한 2년 반 정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이 선생님이
3: 방금 말했어요. 안녕히
2: 앉아 있지 마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0: 엔젤 그레이스 션! 네, 이거 맞나요? 엄마, 왜? 엔젤, 엄마!
1: 그레이스, 할아버지가 있잖아. 선물 있다?
2: 어떤 거?
1: 쇼핑. 엔젤이 것도 있고, 그레이스 것도 있고.
2: 할아버지 사랑해요.
3: 형! 뭐야, 이게, 해삼 해줬어?
4: 아, 감사합니다.
3: As soon as possible, we will meet.
4: Me too excited.
0: 사랑해요, 엄마.
2: 사랑해요.
0: 엄마, 조심히 와. 고마워, thank you.
5: 엄마.
0: 어, bye. 남부살 또 컸지.
3: 그러니까. 많이, 키가 그냥 쑥쑥 자라네, 그냥. 어휴.
0: 빨리 또 가서 또 보고 싶다.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고, 응? 응. 어?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4: 응? 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응?
6: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싶어?
2: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니.
6: 할머니, 할머니 떠났을 때 보고 싶어?
2: 나도 많이. 우리 같이 울어. 많이 기다리고 맨날 맨날 보고 싶어.
3: 자, 이거 뭐야, 이거는?
0: 우리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고 내가 많이 사준다고 수정이하고
3: 좋아하겠다. 이거 된장이에요, 이거는?
0: 네, 된장.
3: 한국 사람은 된장을 먹어야 돼. 야. 너도 애들 좋아하겠다.
0: 네, 그리스 엔젤 엄청 좋아하겠지. 아, 행복하니까 눈물이 나네.
3: 아이고, 가까이 있으면 여보가 유리도 많이 해줄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속상.
3: 응? 엄마 마음은 다 똑같대요. 응? 이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0: 여보 이거 봐.
3: 어, 뭐야?
0: 이거 이 신발 기억나세요?
3: 응.
0: 이 신발 신고 네. 어린이집 처음에 15개월 때 네.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0: 우리 그레이스하고 엔젤리나 또 얼마큼 컸는지 또, 또 그리고 그냥 다시 또한번또 예쁜 추억도 쌓고 싶고.
1: 이제 가져가야지. 튜닝 한번 해보고. 괜찮아요, 소리?
0: 예, 괜찮아요. 좋아요.
1: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 2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를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진짜 제 2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아요. 노래하고 이제 플루스를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수영.
0: 그냥 재밌어요. 즐기는 사람? 잘 즐기는 사람. 우리 아빠 어디 간 거야? 우리 아빠 진짜.

0: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공항으로 출발. 빨리 가고 싶네. 어우, 꽉 차네, 꽉 차.
1: 그레이스 엔젤리나로 출발.
0: 영어 다 왔어요?
1: 네.
0: 제 준비.
1: 네. 갈 때마다 설마 설레. 나 소름 끼쳤어. 닭살 돋았어.
0: 그래서 엔젤리나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지금 우리를. 응. Welcome. Please select the scan passport.
1: 네, 여보가 영어 할 줄 아니까 너무 좋아.
0: You may remove your passport from scanner. 합소가 두 장 받아요, 두 장. 하나는 싱가포르 가는 거, 하나는 퍼스 가는 거. 갑시다.
1: 이제 출발해볼까요, 호주로?
0: 갑시다.
1: 우리 그레이스 엔젤이라는 곳에 가볼까요? 그레이스 엔젤이나,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이제 너희들 보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0: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사랑해요.

0: 따진 거 없지?
1: 네, 없어요.
0: 응?
1: 응.
0: 여기 프라이트 넘버 가자. 3터미널 A13 가자. 몇 시인가 그랬지? 12시라 했지?

0: 정말 힘내요.
1: 네, 파이팅. 알았어요. 갑시다.
0: 할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도착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그치? 어떤 잡아가?
2: 나 먼저 뛸 거야.
0: 어? 나 엄마, 제일 먼저 뛸 거야.
2: 나 더 빠를 거지?
0: 막 제일 먼저 뛰어갈 거야. 할머니가 도착했나? 랜드.
2: 엄마, 언제야?
0: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 나왔잖아. 이제 곧 나올 거야. Then you smiled over your
2: shoulder. For a minute, I was stone cold sober. 이제 왔다. 할머니.
0: 들린다.
1: 들린다.
0: 들린다. 아, 진짜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컸어. 이렇게 컸어. 아이고. 와. 넌 너무 커가지고 이 새끼야.
1: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안기는구나 했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뿌듯하고.
2: 나 이거 끌 수 있어.
3: 그랬어. 끌어.
2: 끝내.
3: 그래서 끌어. 그랬어.
1: 역시 그레이스야.
3: 그레이스 컸어.
0: 그레이스도 얘 다 컸다. 네가 하나면 트렁크도 갖고 다니고 야. 엔젤리나가 그냥 할아버지 선물 이렇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
2: 엄마, 우리 방금 끝이었어 너한테.
0: 그래 맞아. 근데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2: 할아버지한테.
0: 너한테 그런 거 너한테 그런 그거는 친구한테 하는 거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무거워. 너 무거워서 안 돼. 고마워. 할아버지 집어넣을게. 으쌰! 아이고, 선물 많이 갖고 왔어, 할아버지가.
2: 아래가는?
0: 응?
2: 이게 코코 차지 마.
0: 응?
2: 코코 차지 마.
0: 알았어.
1: 와, 하늘 봐라.
0: 되게 많지, 물건이. 어? 이거 갖고 온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알아?
3: 수고했어, 고마워.
0: 자, 하자. 하야, 타, 이제.
3: 안전벨트 매시고.
4: 나오자. 한번 놀아보자.
3: 우린 뭐 어제 본 것 같아, 그치?
0: 맞아.
5: 2년 봐도 어제 본
3: 어. 맨날 전화해.
0: 들어가자. 으쌰, 갖고 가고, 여보 갖고 오고, 나 갖고 가고. 가자.
1: 집 진짜 좋다.
6: 집 좋지?
1: 어.
6: 대걸지 여기.

0: 재밌네. 이야.
1: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잘 있고.
0: 여기 우리 보금자리예요.
2: 네.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2: 아, 누워보세요.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푹신한, 아, 푹신한 거.
2: 완전 두 배네, 두 배. 두 배.
0: 여보.
2: 네.
3: 엉켰어요.
1: 제가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0: 얘도 이제 한 해 가정을 잃었잖아요. 옆에 지켜보는 것만 해도 좋아서 아주 그냥 흐뭇했습니다.
1: 얘들아. 할아버지가 뭐 사왔는지 한번 볼까, 우리?
0: 그래.
1: 어때?
3: 예.
0: 뭐 사왔는지 보자.
1: 한번 보자.
0: 자, 우와.
1: 네. 우와, 진짜 우와. 예쁘다.
0: 이거 누가 한복이야, 이거? 이거는? 그 네 거.
1: 엔젤리나 한번 이거 입어볼래?
3: 이거.
1: 우와, 예쁘다.
0: 우와, 딱 맞네. 딱 맞아.
1: 머리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고
0: 일어났다가
1: 다시 또 앉아
0: 앉아 이제 앉아
1: 앉고 어. 옳지.
0: 아이고 우리 엔젤리나 이제 몇 살 됐어요?
3: 5살.
0: 5살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엄마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3: 감사합니다.
4: 두 개 줘.
0: 어 두 개. 다음 그레이스. 그레이스. 어. 자,
3: 많이 받으세요.
0: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자, 우리 그레이스도 엄마 말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네.

0: 알겠어?
1: 아, 그랬어? 야, 너 그것도 아닌데, 너도 하나 더 주자.
2: 이거 내려가고, 자, 내려가.
1: 아, 미안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해주면은 바로바로 지적해, 얘는.
3: 엄마, 이제 우리 시작할까? 어떤 거 하면 돼?
4: 깎아주세요.
3: 엄마, 우리 솜씨를 오랜만에 뽑아줘.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랑 놀 때 제일 행복해. 우리 아이들, 그치? 응.
1: 떨어진 거 뭐가 있어? 오케이!
3: 저렇게 잘 놀았는데, 이제.
0: 할머니, 놀아줘, 몽키버스.
1: 어?
0: 몽키버스. 놀아줘, 몽키버스.
1: 어? 어, 해봐. 해봐. 해봐. 뭐야, 그게?
0: 이게 다 이거. 이거 야라. 아.
1: 가. 어, 그쵸, 가보자.

미끄럽지? 하나 잡아줄게. 미끄럽지? 어? 걸레, 기다려봐. 하나 걸레 갖고 올게. 아, 이거 빠를 거야, 괜찮아. 그랜파더 왔다, 그랜파더. 후대, 그랜파더 coming now. 자, 탄다, 그레이스. 잘 올라간다. 걔들만 보면 막 몸에 힘이 막 솟아나. 걔들 나한테 에너지 주는 것 같아, 막. 예!

0: 이게 딱 엄마가 요리한 냄새. 엄마의 요리야, 진짜. 아빠 도와주세요!
1: 야.
0: 우리 아빠 오늘 고생했죠?
1: 응.
0: 아싸, 아싸, 옆에 앉을게,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앉아, 앉아, 앉아. 잘 먹겠습니다, 엄마.
2: 먹겠습니다.
0: 여기다 넣을까? 응, 넣어줘. 아, 그렇게 사?
3: 알았어.
0: 그거 다 먹을 거야? 엔젤이나 먹는 거 막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배가 배부른 것 같아서. 손 어때?
2: 응, 잘 가.
0: 좀 아니, 어? 엄마, 아빠 최고의 도시, 자, 네. 최고, 시작! 최고! 고마워.
2: 땡큐.

0: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1: 재밌어.
0: 그치? 지원, do you have the change clothes?
2: 네.
3: 뭐 든든히 하고 이제 어? 애들은 아침을 먹여야 돼, 든든히. 아침 든든하게 먹여야 돼, 애들. 애들 든든히 먹였어? 뭐라도 먹여.
0: 아빠 목소리도 좀 진정하면서 얘기해, 진정해. 이렇게 흥분 하고 싶어가지고 흥분됐어?
3: 자, 문 열자. 이거를 물 열고 나가야 돼. 정신이 없어. 나한테 오른쪽에 하는 거 나 힘들어. 아우.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아빠, 내려, 내려, 그냥. 아빠, 그냥 뭐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4: 고바, 오반다 했지?
3: 가자, 빨리 나와.
5: 아, 여기다. 엄마.
3: 빼봐. 어, 엉덩이 들어간다, 엉덩이.
5: 아야, 아야. 아, 또 잡아.
3: 아, 잡은 닫아.
0: 가자. 수영, 가자.
5: 네, 치료.

0: 하시니까 나 내가 스타 대접 해줄게 한번.
1: 그래.
0: 좀 do the right things. Do it like
2: that. 흔들어.
0: Do the right things. Do it like this, okay?
1: 여기서 불어?
0: 네네.
1: 여기서 불라고? 됐다 이제. 산 만대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스카보르 비치 거기 가서 딱 가가지고서는 딱 연주했지. 그다음에 내가 플루트 쫙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 거야. 처음을 했거든 그거를.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시작된 거야.
3: 쩍쩍
1: I'm very happy to play the my flute concert. First time I play the music Amazing Grace.

0: 산타의 I play the 넬라 판타지아.
1: 넬라 판타지!
2: 제가 지장 날릴 때 합숙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요.

0: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1: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 하늘을 보고 있는 거라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 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0: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우리에서 안 해도 돼.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야.
2: 모닝.
3: Good, ready? So you are my surface today.
1: 인생이라는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서핑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이에요. 나 저 언젠가를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수정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Now we do have changing rooms just there and there.
1: If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2: Yeah. 파도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제가 봐도 무서웠는데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0: Right, so we're going to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1: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사람이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느낄 새가 없어요. 뭔가 도전을 해보고 느낄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나 저래주나 마찬가지다.

0: 야, 야, 대박!
1: 그래, 엔젤 여기 와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애들이 못 잡게 아빠 뛰어다니는 거야?
1: 애들이 이제 나를 잡으러 오면 이거 뛰는 거구나?
0: 응, 맞아. 어?
1: 나를 잡기 좀 힘들 거야, 아마.
0: 자, 준비됐어?
2: 우와!
0: 우와! 우와! 19, 21, 22,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5: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0: 해야지.
1: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이리 오너라!
6: 우와!
5: 내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6: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7: 반갑드려요!
6: 어이, 무겁네.
7: 하나 한번 보시고.
8: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9: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2: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3: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족이야.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무쌍이
0: 굉장히 재미있는데
2: 그냥 못생겨서
0: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3: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4: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5: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의하는 집.
6: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7: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킨
2: 유쾌
4: 상쾌
3: 통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1: 변비 해결 메이킨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7: 근데 커피 간엔 좋아요?
8: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9: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10: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7: 잠이 보약인 것 같죠?
11: 오래 앉아있으면 고관자 망가져.
12: 사람들이 보이던데요.
13: 전지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4: 어, 누가?
15: 내일 필드에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14: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루이 가스텔.
16: 조과장님 축의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17: 장대리님께 10만원 보내.
18: 장준호에게 20만원 쏴.
19: 말로 유치를 해?
20: 저기 웰컴 저축은행이요.
21: 말로 하는 AI 금융기사.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 저축은행.
20: 말이 되죠?
19: 네!
22: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인 당신에게 근사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23: 우아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22: 웰컴 투 파크랜드
23: 프렐린.
7: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24: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는데요.
7: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24: 빅테크 기업들이
25: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26: 내 주식이 움직인 맥락. 핵심만 요약. 토스증권.
27: 세시야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늘 힘들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관리한 만큼 달라지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28: 약해진 장맥벽을 탄력 있게.
27: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정말 편해져요. 저 오늘도 챙겼어요. 세시야.
29: 너 갈아타야 돼.
7: 기다리잖아요.
29: 7번 1번으로.
7: 그런 번호가 있어요?
29: 너만 몰라.
30: 확신은 균주번호 확인으로부터.
29: 너의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균주번호가 있니?
31: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나네.
32: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33: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34: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와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7: 나는 누구? 여긴 어디?
35: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박카스. 지금 나를 재생.
7: 나 아직 뭐 하면 되지?
35: 박카스.
36: Put your love in hand out, baby.
7: 시기네. 와.
37: 이야.
7: 우와! 끝까지 간다!
38: 이 사람도 한번 걸어줘봐. 이제는 왜 특판 길을 쓰게 되겠지?

0: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되게 잘 됐습니다.
2: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3: 네,
2: 저 뭐야? 네, 네. 극단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0: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푸른낙원 들어보셨나요? 따뜻한 환대와 고기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마음이 부자라 위로를 받았죠.
1: 야, 어떡해.
2: 그림 같다, 그림. 딱 갖다 붙여놓은 그림.
0: 이런 풍경 속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요?
3: 60살 길게면 24살, 길긴 사인 길긴 길이고.
0: 지친 마음을 회복해준다는 소문의 낙원 자르달리로 갑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키르기스스탄. 끝없는 초원과 거대한 설산이 펼쳐지는 유목문화와 트레킹의 나라인데요. 떠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낙원을 찾아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이시쿨호입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대로 텐산산맥이 동서를 가로지르며 거대한 뼈대를 이룹니다.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 장엄한 자연이 압도적인데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립니다. 초원과 만년설은 물론 내륙 한가운데 크고 아름다운 호수도 품고 있죠.
2: 제가 그 특전사 시절에 여러 오지를 다녀봤지만 이 차갑고 맑은 공기, 이거는 정말 독특한데요?
0: 절벽 너머에 있다는 푸른 낙원을 찾아가는 여정. 그 전에 들릴 곳이 있습니다. 이시쿠로 남쪽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2: 와, 높다. 와.
0: 황토색의 삼 절벽이 웅장합니다. 잠깐만 봐도 세월의 두께를 느낄 수 있죠.
2: 높게 솟은 협곡 사이로 미로처럼 길이 나져 있는데요. 한때 이곳은 강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잊혀진 강들의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과거 강의 물길이 바뀌며 메마른 계곡으로 남았습니다. 지형에 따라 빛깔이 변하는데 낮에 햇빛이 강렬하면 은빛처럼 반짝이는 장관이 연출된답니다. 근데 아래는 시야 확보가 안 돼 답답합니다. 올라가서 전체를 봐야겠습니다.
2: 이쪽 사이로 들어가면은 아마 이 미로 같은 길이라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길에서는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이 지형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제가 만든 길이 어려운가 봅니다.
4: 길 있는 거 맞아요?
2: 제가 가는 곳이 다 길이라니까 길은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0: 저는 두려움 없이 어떤 임무든 완벽하게 수행해낸 특전사 출신입니다.

0: 그 특수 기술을 접목해 지금은 야생에서 모험을 즐깁니다.
1: 여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흙은 잘못 밟으면 흙이 미끄러지고 발이 미끄러질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기상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맑은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올 확률이 있으면은 이런 흙길은 최대한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0: 근데 폭이 한 사람 걷기에도 좁습니다.
2: 은혜씨.
1: 네.
2: 같이 가요. 천천히 가요.
1: 천천히. 지금 너무 넓게 시야를 보지 마시고 이 좁은 길만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이거 드론으로 찍으면 되게 귀엽겠다.
0: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입니다. 여행도 인생과 닮았네요.
1: 우와, 여기는 입이 턱 막히게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풍경님 보세요.
0: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탄생한 하나의 조각품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7: 좋아
8: 좋다
6: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9: 나는 누구? 여긴 어디?
10: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박카스 지금 나를 재생
11: 까짓 거 하면 되지
10: 박카스
0: 이제 이시쿠를 떠나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낙원으로 소문난 오지 마을을 찾아갑니다. 바트켄 주는 거친 고산산맥이 즐비하고 살구의 수도로 유명한데요. 자르달리 마을은 타지키스탄 국경까지 더 들어가야 합니다.
1: 와, 근데 여기 오니까 이 차갑고 이 맑은 공기, 이 공기부터 다르네요. 그리고 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병풍 같은 이 설산. 쫙.
0: 길이 험해 사륜차를 타고 가야 한대서 기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살람말루쿰. 예, 반갑습니다.
12: 자르달은 무슨 이메스 바, 소스 바. 자르도신 보고서 자르달도 이메 바르다 겠지. 이미 일개리 오션도 이래. 겨울 아야와이 페인 이래.
0: 험준한 바위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외딴 마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전기와 통신이 안 되고 겨울이면 도로가 끊겨 1년의 반은 단절됐었답니다. 가기가 어려워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먼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얼마 못 가 비포장 도로가 나타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바위산도 수없이 지나쳐 갑니다.
1: 비포장길을 따라서 오는데 정말 이 험한 길을 달리고 달려도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되는 그런 오지로 가고 있습니다.
0: 옆이 낭떠러지입니다. 저 아래로 강이 흐르는 절벽 위를 달리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길이랍니다. 누구는 세상 끝으로 가는 것처럼 험난했다던데

0: 네, 그보다 나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2: 아, 자르달가 지나든 거예요. 아, 자르달가 줄 아직 var bir oku vakitlu cevap tırattı sebeplerinde biz cumuş uçurundayız.
0: 지난해부터 마을로 향하는 도로 12km 구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산이라 길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낙석 위험이 많아 일에 진척이 더디답니다.

0: 3시간을 달려 마침내 자르달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척박한 돌산들 사이에 펼쳐진 푸른 낙원. 과거엔 꼭 가야 할 일이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힐링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1: 그림 같다, 그림.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은 그림. 맑고 상쾌하다.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이걸 좀 담아서 드리고 싶은데.
0: 멀고 외지지만 이곳에도 내일은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다리죠.
1: 아홉 명입니다.
0: 아이들이 밖에 나와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봅니다.
1: 학교 수업 끝났어요?
2: 아,
1: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이쿰. 아, 여기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3: 저 가서는 저 샵다 바이라스 요즘에 학교 디렉터 알람모가름.
1: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홉 명 있는데 전교생이 아홉 명인 거예요?
3: 아들 고발라고 그러라.
4: 네.
3: 네, 이제 도와라. 오케이. 나르클라란 양위련 축들도 계세 벗어 오던 캐트리베인다. 켈. 가져와서 탔단다. 발달 오크슨. 그럼 아가슨 거럽 이니 세셋대겐. 와. 다음 달비 알로 메모를 했는데.
0: 꼬마야. 제가 모모를 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쳤는데요.
1: 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두. 네. 아차! 아! 너무 작았어. 신발이 엄청 무겁다. 오지 마! 다시 한 번 더. 둘. 아우, 잠깐만, 나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으차, 셋, 넷. 꼬마야. 아우, 숨차. 아우, 너무 낮아.
0: 저는 줄 돌리기 당첨입니다.
1: 오! 좋아! 이야! 이야! 또 준영이랑 또 뭐하고 놀아? 이거 말고?
2: 급제스리.
0: 고무줄을 넘는 건데 높이뛰기와 비슷합니다.
1: 오! 이야!
0: 고무줄이 높아질수록 묘기 대방출.
1: 물레방아를 비싸고 멋진. 올려.
0: 해질녘까지 고무줄 놀이를 하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곤 했던 추억이 몽글몽글합니다. 좋은 걸 먹길 마지막 한 비싼 언덕도. 집집마다 봄이 푸릇푸릇한데요.
1: 안녕하세요.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살람 알라이쿰.
5: 네, 답다.
1: 쭈루루 들어오시래요.
6: 예, 살람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1: 저희 한국 EBS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6: 대개면 기차에 제스가 나와 있다슨.
1: 라흐마트.
0: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겠죠?
6: 왜 라흐마트? 오므룽 무슨 벗은?
7: 이렇게 물을 줄 때는 오래 사십시오 라는 비원을 빕니다 이렇게.
1: 아,
6: 미소 쇼도 안 갖고 있다.
1: 아, 네. 오래 사십시오 저도.
0: 갑작스러운 방문인데 너무 반겨주셔서 어리둥절합니다.
1: 아, 여기, 어머, 이거 뭡니까? 어머, 이거 뭐예요?
0: 두 분이 막 식사를 끝내셨대요. 상을 치우기 직전에 제가 온 거랍니다.
6: Senelerdi kele turgan bilgemde dan başkaça da tamakça saydı de. Vallahi öyle kengalınında.
1: Aburun 이거만 해도 정말 진수성찬 같습니다. 지금 반찬도 다 차려졌고.
0: 오지라 손님 자체가 귀해서 더 반갑다네요.
6: 오늘 나마 주셨는데 만 나한테 안 주셨으면 뭐 만한테 좀 주셨으면 뭐.
1: 아.
6: 가시면 있으면 뭐.
0: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전통 요거트 음료입니다. 진하고 풍부한 맛의 카이막은 손님이 왔을 때 꼭 내놓는 유제품이라는데요. 맛이 어떨까요?
1: 마늘?
6: 도는 카이마가 좋지 몰랐다.
4: 산에서 나오는 카이마가
6: 샤다나 나뚜다 라스트랐다.
4: 도시에서 나오는
1: 와, 이 되게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 싹 녹는 게 하나도 달지도 않고 엄청 맛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2: 은하.
0: 잠깐 동안 친밀해졌습니다. 이게 밥의 힘이죠. 밥도 얻어먹었는데 밥값은 해야죠.
1: 야, 오늘 우리 아버님 일꾼 제대로 하나 생겼다.
0: 고산 기후에 척박한 지형이라 감자가 주식입니다. 작년에 농사 짓고 좋은 것만 골라뒀답니다.
1: 우리가 먹는 노란색 껍데기가 있는 감자고 얘는 빨간색 고구마처럼 감자 색깔이 그래요?
2: 비데이래. 워낙 시름 볼러트.
1: 약간 그 고구마 같은 감자네요.
0: 두 품종을 함께 심으면 감자가 더 굵게 자란대요. 보통은 수확까지 석 달 걸리는데 빨간 감자는 더 빨리 수확할 수 있답니다. 타지의 자녀들도 먹고 남는 건 팔기도 한다니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1: 예지, 원래 저 없었으면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고. 제가 잘 왔네요.
0: 농사엔 지렁이와 가축의 배설물만 사용합니다. 이들이 푸른 자르달리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부부의 낙원입니다.
1: 예제 어디 갔는겨?
2: 예제 순대.
0: 얘기해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춥다고 옷도 빌려주셨어요.
1: 엄마, 와, 소가 많네요.
0: 자르달리에선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1: 아, 귀여워. 얼마나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0: 소 젖을 짜러 왔는데 송아지가 먼저입니다. 젖을 짤 때는 꼭 어미 곁에 송아지를 둬야 한다네요. 생각보다 우유가 많이 나옵니다.
1: 이거 한 통 다 받아요?
0: 고기는 물론 유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이 큰 재산인데요. 젖을 짜는 건 여성의 일이랍니다.
5: 하나 사. 사?
1: 저거? 저거?
5: 에?
1: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5: 사.
1: 어떻게 안 잡네?
5: 말아서나.
1: 어떻게 안, 어, 안 나와. 어, 어, 어. 이. 저는 조금.
0: 같은 소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1: 이게 하니까 아플 것 같아서 세게 못 하겠어요. 한 1리터 넘게 받은 것 같은데요. 와, 고마워. 많이 먹어. 와, 아, 아따매.
0: 젖을 짜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갓 짜낸 생우유는 상온에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1: 이게 뭐예요, 이거?
5: 아이란. 아이란단 뭐야, 와. 아, 그럼 뭐야, 와.
1: 아, 아까 그 소주 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5: 그 실은 우유 따서 온다, 아이란.
4: 따서?
5: 응, 만화도 우유 떠올랐어, 나한테. 만화도 우유 떠올랐어.
4: 이렇게 이제?
0: 발효를 시키면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5: 14 아까 추. 저거 추가하는 요새 대우리 수수하네 우리 있어. 얼마나 많이 다 무슨 많이 안 났다? 무슨 많이 안 났다? 내 집 거서. 그래서 사발 결 푸시르 와누 유.

0: Ben kaydı buğa koyup bunu pişip, buna mayını alıp kaydıp kur, kaltağa koyup kaltadan kurut kılıp meyneti köp.
1: Han şigane 작업 끝에 아이란이 완성됐습니다. 아까 식사 대접 때 빵에 찍어 먹었던 바효유입니다.
0: 아, 이렇게 이렇게? 아.
1: 힘이 필요한 건 제가 해야죠. 힘은 센데 조절이 안 됩니다.
0: 아니 이거 여기에서 그 약간 그 시큼한 그 요거트 냄새가 나요.
2: 아, 저단 고속으로 요구르트. 나 들어온 요구르트. 아줌마는 젤리가 아차 특별함. 난 고속 밀치 순두.
1: 순두 100%의 맛은 어떨까요?
2: 나 먹을.
0: 오, 진짜 요구르트 같아. 우리 그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이게 좀 더 묽은? 네. 그런 맛있는 요구르트 같아요. 아, 발효가 제대로 됐는데요?
2: 시대인데 두세시스켄생 요구르트 아티스켄스로 타서 타서 없자 같다.
1: 건강에 좋다는데 남길 순 없죠.
2: 아. 사로스.
0: 아,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3: 토일렛도 왔어요.
1: 자르달리 마을엔 아직 제대로 갖춰진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댁을 찾아가려 했는데 자미라 씨가 방을 내주셨어요.
0: 여기서 자고 가요? 여기서? 아, 여기.
2: 알라흐튼 코노구숭, 미만승, 센순다 자타승, 오시십대든 산피렘, 넵데메라승.
1: 자녀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부부만 삽니다. 바닥엔 양털로 만든 시르닭을 몇 겹으로 깔아 냉기를 막았습니다.
0: 여기 들어오니까 방이 되게 아늑하고 지금 밑에 이거 양털 이불은
2: 양준들이
0: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신 거예요?
2: 직접 기스클라.
0: 와, 다 하나하나 다 이게 손으로 다 만드신 거구나. 아이고, 이렇게 누워도 되나요? 이렇게? 오! 아이고.
1: 눈이 금방 잠들 것 같은데요.
2: 세술 기준수도 캐치맨이 힘들지않더만 나도 우리 되지않다고 저거
0: 일찍 누우세요.
1: 꼭 친정집에 놀러 온 듯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정착해 자르달리라 이름을 붙인 건 500년 정도 됐다는데요. 가파르고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 마을은 유지되어 왔을까요? 그 시작을 찾아 마을에서 계곡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0: 여기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1: 여름에는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풍부해진답니다. 주변이 온통 돌밭인데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4: 이 플러스 마을에탄 나발단 올 защита. 불자가. 아 불자는 жер кырганда. 문 아약탄 타셔간 эмес, бу өзү кулап келген да бул жерге.
1: 뭔가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0: 계세요.
4: проходи.
0: 계십니까?
1: 잘 가꿔진 과수원에 살구나무가 가득합니다. 500년 전 자르달리 마을에서 살구나무를 처음 심은 곳이랍니다.
0: 어, 저기 말도 있고 저 누가 계시는데요?
5: 딱딱딱딱.
0: 오!
5: 딱딱딱딱딱딱딱.
0: 살람 알레꿈.
6: 살람 알레꿈.
5: 안녕하세요.
0: 와, 이게 다 살구나무인 거죠?

0: 이렇게.
1: 왜 이렇게 빡 잡은 거야?
0: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았을 때 이만큼 나오면 한 250년. 야, 몇백 년씩 되는 나무들이 엄청 많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도 살구가 이렇게 조금 맺혀 있습니다. 아, 이거.
2: 농사가 안돼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랐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까지 집집마다
0: 살구가
2: 심었죠.
0: 맺혔어요.
1: 이제 됐죠.
0: 살구 맛이 나는데요? 약간 시큼하면서? 상큼한 그런 살구 맛입니다.
3: 이에크딜다이 두주럿도르다 자르달레 대겐 거르슨데레가 그란사 대겐데 뭐에니 메밀레데스 콜돈다 자르달레 대겐
2: 수백 년전 조상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살구를 키우고 바위산의 햇빛과 바람으로만 살구를 말리는데요. 그 맛을 보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3: 아이란, 케피르.
1: 아이란.
3: 아이란. 아이란과 고수비스는 객들 우르다간 아이란이에요.
2: 살구는 자르달리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유산. 수백 년된 살구 나무들을 지키려고 할아버지는 외딴 이곳에 삽니다.
3: 옛날에 그냥 고수비스.
0: 아, 또 마지막
1: 이것도 같이.
0: 살구씨까지. 와, 이게 바로 삼합입니다. 살구 말린 거, 아이랑 살구씨까지. 와, 진짜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이거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요.
2: 자르달리의 역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할아버지의 과수원이 빛이 납니다.
0: 와,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 전부 남자 어르신들만 모였습니다.
0: 살람 알레꿈. 아, 우리가 여기 계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아르크 엠 가서 왔다. 아르크 가서 숨 길에 얘긴들게 달라가 숨 고이라.
1: 여기까지.
2: 수로 보수 공사는 자르달리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라는데요. 그런데 파이프를 도로 한가운데 묻으려나 봅니다.
4: 대중간은 무지개 수 길에 들어간다. 테크니카 같은 거 우로 아담다르 같은 거 응가지 수로 순투가 고마다. 아담의 때 머신의 때 테크니카.
0: 아, 물이 그냥 위에 이렇게 찰랑찰랑 하니까, 이제 파이프로 물 지나가고, 위에는 사람 지나가고, 이렇게.
2: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에도 자르달리 마을이 푸른 비결은 바로 수로 덕분입니다. 집과 밭들 사이로 수많은 수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형적으로 마을이 강줄기보다 높은 절벽 위 평지에 있어 깊은 계곡의 물길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끌어왔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필요할 때 수작업으로 수로를 만든다네요.
0: 아니, 금방금방 하네.
2: 제대로 군인 정신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일이 너무 수월합니다. 마음을 들킨 건가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0: 아, 지금 여기 단차가 있거든요. 딱저 구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저기, 바로 저기. 여기. 여기! 아버님, 여기! 예.
2: 삽질 참 많이 했죠. 전역한 지꽤 됐어도 몸이 기억합니다.
0: 아, 특전사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진 않고, 저희도 뭐 수혜를 입었거나, 뭐, 그 피해를 입으신 그 농민들, 아니면 그 주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민 지원 나가거든요. 나가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저희 또 삽질도 하고, 이런 나머지 민간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처음엔 분명히 다들 하지 말라고 말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를

0: 일을 너무 잘했나 봅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일감을 몰아주셨습니다.
0: 이제 마무리 작업. 다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만하면 저 잘한 거죠?
1: 네. 야, 어때요? 괜찮아요? 네, 저 잘하고 있어요?
2: 굿, 굿.
3: 잘한다, 잘한다.
4: 잘한다.
1: 잘한다.
4: 잘한다. 잘한다.
1: 와, 감사합니다. 잘한다.
5: 잘한다.
1: 아버님,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1: 지금 거의 마지막 작업이긴 한데 큰 돌 사이사이에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고 그 공간을 메꿔줘야지만 이게 나중에 뭐 흔들림이나 이게 고정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마을 일에 다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1: 끝! 소라공사 끝! 더 편리해져서 다행입니다.
4: 소는
6: 라흐만
1: 라흐만
4: 라흐만 중요하시려 아담과다 테크니카가 말들 가는 가이로
1: 하이파이브 라흐만
6: 라흐만
1: 오케이 예. 물 보이는 것도 없이 예, 편리하게 이제 지나 넘어 다닐 수 있습니다. 다르달리 마을 이제 더 편리해졌습니다.
0: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왔겠죠? 유대감이 돈독한 자르달리, 참 매력 있습니다.

0: 시각 여성들은 요리하느라 바쁩니다. 염소 고기를 큼직하게 깍둑썰기에 감자와 볶아내는데요. 유목민들이 이동 중에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 먹던 방식에서 발전했답니다. 수로일을 끝낸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이는데요. 자르달리 여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요리,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데요. 식사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도우러 왔답니다.
1: 20년 전인데?
0: 여름에 남성들이 가축을 몰고 방목을 떠나면 육아에 밭농사, 핫벳을 짜는 일까지 전부 여성의 일. 오랜 유목 전통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풍경이라네요.
2: 마을 어르신분들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살라말리꿈.
0: 음식 끝에 정난다고 하는데 자르달리도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나눈다니 정겹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서 뭐라도 돕고 싶었는데요.

0: 잘한다.
1: 이때 한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인사하는 것부터 뭔가 다릅니다.
2: 마을 어르신인 것 같아요.
3: 마을 어르신인가요? 저? 셀라멜로쿤. 아, 다 지금 길을 파셨습니다. 제일 어르신인 것 같아요.
1: 이 마을의 원로 어르신입니다. 최연장자는 아니지만 인생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네요. 어르신이 오자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자주 얘기를 나누는 만큼 서로의 사정에 밝습니다.
3: 아니, 잠깐. 이게 뭐예요, 이게?
1: 저는 처음 봅니다. 우유가 10리터는 들어간 전통 음식이랍니다.
3: 이거는 언제 먹는 거예요? 속이 궁금합니다, 속이.
1: 만드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데요.
3: 오, 약간 퐁신퐁신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1: 우유를 한 번에 넣을 경우 허파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는데 그게 일이랍니다.
3: 생긴 건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되게 고소하네요. 우리가 먹는 그 순대 있죠. 순대 들어가 있는 그 허파와는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질감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고소한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약간 짭조름한 맛도 있어요.
1: 일을 하고 먹어서인지 더 꿀맛입니다.
3: 와, 염소고기도 맛있네요. 자, 여기 자주 와야 되겠어요?
4: 아, 괜찮아요.
3: 여기 오면 이거 맛있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4: 아, 저 그래요?
1: 자르 달리도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걱정이라는데요. 그래서 마을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발전할까봐 걱정이네요.
3: 저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감사하고 시골에 온 것 같은 저도 기분이어서 우리 뭐 아버님 만나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것 같고 되게 친근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제가 일손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너무 좋았고 제가 정말 기회가 되면은 자르달리에 또 오고 싶습니다.
1: 생활이 더 편리하고 환경이 좋아진다 해도 이들의 순박하고 푸근한 정은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3: 아유, 너무 아쉽다. 이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들었던 것 같아요. 예제. 어머, 이거?
5: 새 먹어봐.
3: 가면서 잘 먹을게요. 아, 자르달리 살구와 호두 너무 감사합니다.
5: 알라라 조선 사가얀 엄마 두 커스볼 조롱 알아서 보슴 예산만 제도 안글라.
3: 아우 또 생각날 것 같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정말 쿨한 성격인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3: 진짜 가요? 나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1: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을 해주다니 이런 대접을 또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충만했던 푸른 낙원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우와, 진짜 미쳤다. 우와.
1: 한동안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었고, 최종 목표는 7133.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4: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5: 무성인 게 좀
0: 재미로운데
5: 그냥 못생겨서.
3: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하고 있네요.
6: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7: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8: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지.
9: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10: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11: 와, 엑바를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3: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00여 년 전에 어린 임금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 어디 있어요?
3: 우리 용인죠. 160명.
4: 우리 용자서 26명이 단체로 왔습니다.
1: 머나먼 유백길에 올랐던 단종.
5: 딸하고 또 왔어요. 두 번째 오는 거예요.
3: 네?
5: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좋죠.
3: 예.
5: 공기도 좋고. 와.
1: 그 시간을 따라 걷고.
6: 자, 뒤로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뒤로 한번 자빠지고.
1: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빠져봅니다.
7: 드시고 와요.
1: 사람들은 오늘도 정성을 담은 음식을 차려내며 단종을 향한 마음을 밥상에 올립니다.
8: 이렇게 해서 영월 백성들이 단종에게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
1: 제6대 조선의 왕 단종의 이야기를 찾아 영월로 갑니다.

0: 왕위를 빼앗긴 임금을 유배 보냈을 만큼 골 깊은 마을 강원도 영월. 최근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단종의 이야기가 한편의 영화로 다시 세상에 알려지며 영월이 갑자기 뜨거운 도시가 됐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는데요.
1: 영월이 핫한 도시입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TV에서 봤어요.
1: 네, 잘 봤습니다. TV에서. 우리 영재에서 26명이 단체로 왔습니다.
4: 단체로 오셨어요?
1: 네.
4: 야, 어디서 오셨어요?
5: 부산.
4: 부산?
5: 오. 오.
4: 부산 갈매기?
5: 네. 예.
4: 부산에서 여기까지 뭐 보러 오셨습니까?
5: 그 청룡포.
4: 청룡포?
5: 단종 보러, 단종 만나러 왔다.
4: 아. 그거 어떻게 아시고?
5: 면회가 되려면 간 영화 보고 왔지.
4: 영화 보시고?
0: 영화의 주 배경이었던 청룡포. 유배 당시 단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배는 대부분 만원. 어린 단종의 슬픔을 위로하러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다리 같은 데 보시면 다리 넘어서까지 줄을 쓰고 있는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한 두세 시간 정도 대기하는 건 원래 한 인원수가 100명 내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1000명 만명단이기 때문에
7: 인천 남동구 협주부대 오늘 여기 방문했습니다.
8: 와. 17세에 여기 유배돼서 오셨다는 마음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7: 역사에 깊이 남을
8: 네.
7: 영화 2번 봤어요. 3번 봤어요.
9: 4번 봤어요.
0: 짧은 물길을 건너왔을 뿐인데 청룡포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권력의 비정함에 단절됐던 땅. 그 고립 때문이었을까요?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숲을 만들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10: 네. 우리 용인죠.
4: 아, 수지에서 많이 오셨구나.
10: 네, 네. 수지에서 160명.
4: 160분이 오셨어요.
10: 네.
11: 자연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손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자연 이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12: 아, 막 소나무 향도 좋고 너무 너무 좋아요.
0: 볼, 관, 소리, 관음, 송은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은 나무라고 전해지는 수령 600여 년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13: 600년이라는 세월을 저게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이거 지금 감격받았어요.
4: 아, 그러세요?
13: 네네네.
0: 유배 당시 단종의 거처는 현대에 복원된 것이라는데요. 단출한 규모에 사람들은 단종의 외로움을 떠올려 봅니다. 단종이 왕으로 지낸 세월 약 3년. 16살, 단종의 짧은 생애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11: 너무 마음이 짠하고 그런 이런 데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네.
14: 아이고, 그 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을 떠서 너무 젊은 나이에 난 막 눈물이 막 나.
15: 하나고 하늘을 향해 등팔거려.
16: 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편히 쉬세요.
0: 청룡포 여정의 마지막 전망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영월군 남면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17: 아, 지금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좋다. 강원도는 여기 처음 왔는데 풍경이 좋네요.
0: 삼면은 강, 한면은 절벽으로 고립 속에 외로웠을 어린 단종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최근 부쩍 바빠진 곳이랍니다. 그 이유는 나물 때문이라는데요.
2: 왕이 드셨던 거니까 특이한 거겠죠.
0: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보고 있답니다.
9: 어디 가세요?
18: 네, 어슬이밭에 어슬이 떼들어 가요.
0: 영월의 5월은 어수리의 계절.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밭에 오는 금순 씨의 발길도 더욱 잦아졌습니다.
18: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뜯고 싶어서 얼만큼 컸나 얼만큼 컸나 자주 와보죠.
0: 어수리, 영월 백성들이 단종의 밥상에 올렸다고 전해진다는데요.
18: 네, 새벽에 나왔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햇살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줄기를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사이에 금방 이렇게 자라요.
0: 지금이 딱 제철. 채취 시기는 3, 4주 정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르기도 까다롭답니다.
18: 귀한 나물이에요. 네, 진짜. 네. 이게 가격도 군드레 한 4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군드레가 만 원이면 얘는 4만 원. 귀할수록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신 있게 했어요. 옆에서 다 말려도 자신 있게 했어요.
0: 끓는 물에 잠깐 데치면 사전 손질 끝. 향으로 먼저 먹는 나물이랍니다.
18: 피디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19: 이거를요?
18: 네네.
19: 어디?
18: 네.
19: 오, 향이 엄청 좋네요.
18: 네, 오, 이게 어슬의 나물이에요.
19: 네. 이것이 네. 왕이 드시던 나물.
18: 네. 네. 네.
0: 다른 조리 없이 데친 어수리를 밥에 올리고 영월에서 자란 표고버섯과 감자를 넣어 만든 어수리 나물밥입니다.
18: 이렇게 해서 영월 백성들이 단종에게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 조촐한 밥상입니다.
0: 말린 어수리를 갈아 넣어서 반죽한 어수리 나물 전. 어수리 나물을 넣은 잡채. 그 외에도 주로 강원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소박한 가정식 반찬을 함께 올립니다.
18: 요거 고사리는 영화의 소품으로 들어갔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저희 반찬 가짓수로 넣었어요. 이제 손님들 영화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막둥 엄마가 했던 음식들.
0: 자르지 않고 통으로 조리한 더덕구이. 시래기 된장국까지 단종을 생각하며 만든 밥상이랍니다. 갓 데워 따뜻한 어수리 나물 밥은 양념 간장으로 간을 더해 비벼주면 끝.

0: 영월에서 색다른 추억을 더해주는 밥상입니다.
1: 금방 붙여놨나 봐.
2: 나물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뭐 조상님들의 뭐 애환과 슬픔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고 예. 우리가 몰랐던 거를 일깨워주는 여행이다.
0: 또 다른 영월의 명소. 우리나라의 모습을 꼭 닮은 서남마을의 한반도 지형. 영화보다 먼저 영월을 전국에 알린 명소입니다.
3: 아유, 선생님 복장이 멋있으시네요.
4: 아, 제가 이 발소 한 10년 안 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3: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4: 아, 여기 저 우리 뗏목 타시러 오셨잖아. 뱃사공이죠 뭐. 잘했어요, 잘했어.
0: 한반도 지형도 다시금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4: 그러시면 돼요.
5: 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주문진에서 출발했는데 저 부산 들렀다가 목포 들렀다가 저 인천까지 갔다 올 건데 한 30분 걸려요.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 이쪽으로 좀 나와봐요. 자, 두 명은 이쪽으로 오고 이 노적기는 뒤로 자빠져야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그렇지 요렇게 해야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자빠져 앞으로 인사를 해 인사 그렇지 자 뒤로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뒤로 한번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원래 저 이렇게 많이 안 시켰는데 요즘 기름값이 아주 비싸가지고 노르다가 조금 해야 돼.
0: 평창강이 오랜 세월 굽이쳐 흐르며 빚어낸 한반도 지형. 절벽과 모래사장이 조화를 이뤄 한반도를 꼭 빼닮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5: 저기 한반도를 건너다 보고 있는 바위가 있잖아요. 눈이 다 쑥 들어가고. 손님들은 보고 자꾸 킹콩바위라고 그래.
0: 킹콩바위 잘 보이시나요? 이 강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 그리고 여기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깊어. 조금 깊어요. 한번 보셔요. 아, 얘가 훈련을 시켜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훈련이 안 되면 엉뚱한 데로 막 가. 네. 여기 수심이 9m가 넘어요. 소용돌이가 강력하게 돌아갑니다.
0: 뗏목의 마지막 코스. 시원한 강물에 직접 발을 담그는 시간.
6: 너무 좋아요.
7: 다 풀리겠어요.
6: 너무 좋아요.
7: 발마사지 해가지고.
6: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 오니까 너무 좋네. 아, 그래.
0: 한반도를 제대로 유람했네요. 신나게 놀았으니 다시 배를 채워볼까요?
3: 네. 여기 원래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시장이에요.
8: 아, 여기 서부시장. 서부시장에 오셔서 배추전 꼭 드셔보시고 가세요.
0: 영월 전통시장의 중심에는 고소한 향이 가득한 전 골목이 있습니다. 배추전에 메밀전병에 강원도 대표 전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맛이 좋은 것은 물론 가격도 저렴한 편이랍니다. 서른 곳쯤 되는 전집 고수들이 한 골목에 모였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9: 경력이 뭐 한 30년, 35년, 뭐 30, 25년, 20년, 뭐 나는 13년뿐이 안 됐어.
3: 아, 요즘 손님 많으세요?
9: 손님들 아주 엄청났지 아주 새카맸어. 못 사, 이거는. 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3: 네. 아이고, 어디 계시죠?
10: TV에서 봤던 사람인데.
3: 아니 여기 이렇게 다 모여 계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10: 서울서.
3: 서울서?
10: 네.
3: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10: 그냥 물어, 남편이
5: 물어.
3: 물어. 네. 예, 물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좀 하던가요? 아.
5: 여기는 다 맛있다. 야, 이거 너무 거의 입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0: 배추 전에 메밀 전병을 싸 먹는 것이 배세.
3: 여기다 싸가지고, 야 이거 보리, 야 이거
10: 되겠다. 들어갈 집은 다녀야 돼요. 예. 아예요.
3: 예. 아, 어.
10: 안 되네.
3: 거의 팔 수가 있어요.
5: 맛있어요. 메밀의 맛. 그다음에 그 전병에 들어있는 그 매콤한 맛. 네.
10: 합치면 화합의 맛.
3: 그렇구나. 네네. 이게 많이 막 세지 않아서 되게 좋네요.
10: 아니요, 슴슴해요. 네. 강원도 맛이에요.
3: 슴슴하면서. 네. 좀
10: 자극적이지 않네.
0: 단종의 이야기를 따라 떠난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시겠습니까?
11: 만나면 잘 먹고 잘 놀고 만나는 날이 잔칫날이야. 꼭 우리 같지 않아요?
3: 맛있겠다.
12: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3: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3: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14: 무쌍인 것 같아.
3: 무쌍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14: 그냥 못생겨서.
3: 야, 이게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15: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3: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16: A river of Rome.
17: Clung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안녕하세요, 봐.
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 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나 거기서 나기 싫은 거야.
3: 잘못하면 엄청 커.
4: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5: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4: 치과에서 찾으세요.
6: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7: 2025년 미국 벤처 캐피털 자금의 60% 이상이 단 하나의 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같은 해 AI 투자액은 무려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이야기의 힘을 빌어 천문학적인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수익은커녕 상장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4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단 한 푼의 배당금도 주지 않는 회사가 100년 역사의 거대 기업들보다 비싸진 것입니다.
8: So I think we are not in a bubble. Maybe next year, but not right now.
9: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mad, we must imitate them. In some measure.
7: 과연 이것은 합당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21세기판 튤립 버블일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남서쪽에 자리한 쾨켄호프 정원. 해마다 열리는 튤립 축제는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압도적인 풍경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0: 이렇게 풍차와 함께 네덜란드를 상징하게 된 튤립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금융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17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17세기는 네덜란드가 가장 찬란했던 황금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1: So Amsterdam and Holland was a very wealthy country and they were trading all around the world and you had people getting very rich. And so then they started to spend money on very nice pieces of pottery, on porcelain, buying nice things for their homes, buying then these tulip bulbs and tulip bulbs that had lots of different colors in them and people had experimented with these bulbs to make sure that they give really nice colors and people were spending a lot of money buying these fancy tulip bulbs.
0: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는 곧 암스테르담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대의 무역 회사였던 동인도 회사의 본거지이자 모험적인 상인들과 자본이 모이는 중심지였죠. 그야말로 17세기의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갖 화려한 색들로 변형된 튤립은 그런 네덜란드의 풍요를 상징하는 꽃이었죠. 풍요의 절정을 누리던 1637년 2월, 암스테르담에 불길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의 꽃, 튤립에 대한 소문이었죠. 경매에서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튤립의 구근이 낙찰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겨우 관상용 꽃에 불과한 튤립의 구근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식 정도에 유럽 최고의 부국이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공포에 휩싸인 것일까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튤립은 단지 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암호화폐에 비견될 만한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0: 바이러스 감염이 만들어낸 다양한 변종 튤립의 가격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더욱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의 품종으로 평가받던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는 1637년 초 1만 길드의 가격을 기록했죠. 암스테르담 최고급 주택지의 대저택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1: 금융거래에서 사실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면 아주 희소한 가능성, 아주 희소성에 베팅을 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다 덤벼들고 그게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 그때로 본다면 세계 최고의 무역항이었던 암스테르담이나 헤이그라든가 로테르담 같은 항구에 있는 좋은 저택값조차 싸게 보일 정도의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는 건 결국 자기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고 다 빌린 돈이죠.
2: Another very common feature of the bubble is that the investors, we can't call them investors.

0: They're speculators, they're traders, and they're not buying to hold an asset out for 5-10 years. They're buying to flip an asset, to buy it and sell it shortly for a quick profit. And the way to maximize your gains in that case is to use leverage. So it becomes almost like a horse race. It's not like an investment.
1: (1637년 2월 5일) 튤립 거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상품도 아닌 튤립의 구근이 5천 길더 이상에 거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격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월 6일부터 폭락을 거듭하던 가격은 초여름이 되어서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가격은 이미 고점 대비 99%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선물 거래로 튤립을 산 사람들은 줄행랑을 쳤죠.
0: The first book on bubbles was this, written by this man called Charles Mackay, and its title pretty much tells you what a bubble is, because the title is Extraordinary Popular Delusions and the Madness of Crowds. So what you need to see to identify a bubble is a large popular participation in the asset that is a bubble.
1: 대중의 열광적 참여, 여기에는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특성이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두 8명의 투자자들을 모의 투자 실험에 초대했습니다. 실험에서는 가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실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논 스미스 교수의 1988년 실험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명의 참여자에게 각각 주식 5장과 현금 $50를 지급합니다. 총 매매 기회는 10번입니다. 이 주식은 $10에서 시작해 라운드가 한 번 지날 때마다 가치가 $1씩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선 $10, 두 번째 라운드에선 $9가 되는 식이죠. 그래서 10번의 거래가 모두 끝나면 주식은 모든 가치가 사라집니다. 물론 이 정보는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룰렛 게임을 한 번씩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2분의 1 확률로 주당 $2의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을 때 붉은색 룰렛이 나오면 $20를 벌게 되지만 파란색이 나오면 그 라운드에서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배당을 받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너무 늦게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도 없고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만 손에 남게 됩니다.
2: From a purely economic point of view, you know what the dividends are, you know the probability of each dividend, and you know what's called the expected value of the asset. On average, how much is it going to pay for the remaining payout during the remaining periods? And often you'll see the price get up to be much higher than what you would call the fundamental value. Sometimes the price gets so high that even if you got the highest dividend payment every period, you still wouldn't collect as much money as you just paid for that asset.
1: 과연 이번 참가자들은 합리적인 가치를 지킬까요? 아니면 투기적인 광란의

0: 가격에 베팅할까요?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 프라임 주식 거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거래에 참여하실 분은 거래량과 호가를 적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참가자들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노릴까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까요? 첫 번째 거래의 호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호가가 동일할 경우 주문 우선권은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주어집니다.
1: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노아?
2: 네.
0: 첫 라운드에서는 노아라는 가명의 참가자가 버블 없이 정확히 10달러라는 잠재가치에 두 줄을 매수했습니다.

0: 대단 없습니다.
1: 아, 이거 망했다.
0: 두 번째 호가를 적어주세요.
2: 두 번째 주문에서도 잠재가치대로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버블이 생길까요? 두 번째 주문에서는 잠재가치보다 높은 11달러에 다섯 줄을 매수한 참가자가 등장했습니다. 버블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당을 노린 고가 매수의 승부수는 통할까요?
0: 대당 하겠습니다.
3: 그 조금 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샀을 때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조금 제 스스로가 조금 그래도 한번 완전 확률에 걸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어가보자 하는 성향이 조금 커가지고
4: 그냥 처음부터 좀 비싸게 팔아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도 그 값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말 그 가격에 체결이 되더라고요.
0: 3라운드입니다.
2: 세 번째 라운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호가도 잠재가치보다 높은 10달러를 유지했죠.
0: 제인, 10달러. 노아, 10달러.
2: 10달러라는 가격은 배당이 3분의 2 정도의 높은 확률로 나와야 본전인 가격입니다.
5: 오, 잠깐만, 되겠다.
6: So, the first point of the experiments when Vernon Smith and his colleagues ran this was that, look, in a controlled experiment with all the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we get asset prices that are much higher than what you would expect rational investors to be paying.
7: A comment of a speculator in the South Sea bubble, and he sai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mad, we must imitate them in some measure and let the devil take the hindmost. In other words, as long as you can get out in time, it doesn't matter who comes after you. So this is the thinking behind the bubble, and this is what drives the bubble forward.

0: 이후에도 떨어지는 잠재 가치에 비해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라운드와 5라운드 모두 10달러 선을 유지했죠. 80% 이상의 확률로 배당을 받아야 본전인 가격입니다.
1: 6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7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0: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8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0: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는 점점 벌어졌죠.
1: 9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2: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3: 처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초반에 항상 구매를 했었는데 중반 정도에서 수익률 이상을 보고 팔자라는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5라운드, 6라운드부터 계속 매매를 시도를 했었으나 매도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4: 5회차를 넘어갈수록 배당을 받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원하지 않는구나.
2: 마지막 거래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0: 이번에도 팔지 못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달러라는 헐값의 주식이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2: 8주 1달러.
0: 10달러를 유지하던 매도가가 순식간에 1달러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헐값의 대량으로 사들인 참가자도 있었죠. 마지막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이 나오면 대량으로 사들인 참가자는 큰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0: 지금도 영국 철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요크에는 흥미로운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입니다. 19세기 이래 철도의 발전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전시하고 있죠. 19세기 초, 철도는 인류가 처음 만나는 어쩌면 인터넷이나 AI보다 더 놀라운 신기술이었습니다.
1: And of course, one of the things that the railways did was they transformed all aspects of society. And the railways were very dangerous.

0: During the 1920s, it was, the Roaring Twenties. This is all about progress. This is about the United States becoming the superpower economy. And that was the narrative that was dominant. And people believed it, and politicians believed it, and pushed it. Same was true during the 1990s. During the dot-com bubble, there was this idea that we were in some new economic paradigm, that all of a sudden the world was becoming peaceful, we didn't have conflicts around the world, and we were going to become a lot more wealthy. And even people in very powerful positions, whether it be in central banks or politicians, they were pushing this new narrative.
1: 1999년 한국에도 몰아닥쳤던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이야기가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닷컴 버블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업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터넷 무료 국제 전화를 앞세운 벤처 기업 새로운 기술은 마치 조지 허드슨의 철도 회사처럼 인터넷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 아,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의 새로운 기술인데요. 거긴 어디십니까?
4: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비가 우리 일상생활에 꽤 큰 비용이었었거든요. 특히나 국제전화를 하게 되면 한 달에 40만, 100만 원도 나가는 그런 고비용이었는데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공짜로 전화를 할 수 있어? 그 스토리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1: 1999년 10월 189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불과 5개월 만인 2000년 3월 28만 2천 원까지 치솟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재계서열 1위인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기적까지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미래를 바꿀 신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신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 서울지검 형사고부는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코스닥 시장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새로운 기술 오상수 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 그 공짜 전화 기술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페이스톡, 보이스톡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일상생활에 실제로 투입이 돼서 우리한테 쓰여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이 왜 걸리냐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뎀이었었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모뎀으로 통신을 연결하고 지금처럼 광통신이 연결되지 않았고 사진 한 장을 보내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릴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은 말했지만 그 스토리가 우리 생활에 실제로 다가오기까지 넘버가 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에서 그 거품이 꺼지면서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나.
0: So if you think of electricity a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it took nearly 50 years. Same with the internet. The internet had been around for quite some time before the dot-com bubble of the late 1990s. And so it takes time for these technologies to become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transform society. AI hasn't been around that long, and it may take it some time before it transforms the way businesses do things. And so it may be a decade or a decade and a half in the future before we see any real benefit from the technology.
6: And as I say, oftentimes the technology changes the world, but the bubble doesn't work out. So we go back to the internet and the dot-com bubble in 1999, and also there was a massive amount of fiber optics infrastructure made in the US. Well, the economy, the country benefited from that, and we benefited from a lot of ideas for how to use the internet. Nevertheless, a lot of people lost money. So you can have situations where there's an outcome that benefits society, even though, and some people make money, but a lot of people lose money.
1: AI는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버블이 생기고 나의 자산이 인류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이고 만다면 당사자에겐 비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블이 터지기 전에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버블 탈출과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조셉 케네디는 원래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광란의 20년대라 불린 1920년대에도 금융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죠.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1929년 어느 날, 구두를 닦던 조셉 케네디는 구두닦이 소년에게서 주식 투자를 권유받게 됩니다.
4: 구두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는 소년이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구두 닦기 하는 그 소년이 주식을 얘기하면서 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식시장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 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는데 1929년 말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는 그런 구두 닦기 소년조차도 투자를 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셉 케네디께서 야 이거는 끝물이다 라고 해서 주식을 대거 팔았더니 그 다음에 대공황이 와서 큰 손실을 피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 그렇다면 2026년은 또 다른 1929년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결말을 맞을까요?
6: Times like this are difficult because you've had a big surge in the market. So, and by the time, you know, this airs, things may have resolved themselves. But right now we're sitting at a peak and there's a lot of talk about valuations. And valuations in the U.S. right now, if you look at price earnings ratios or the prices compared to trailing earnings, they're almost as high as they were in 1999. Not quite, but they're really high. Now, the companies have been having really good earnings. So you can now tell two stories. You can tell a story where you say everything is overblown and there's going to be a big correction. And you can tell a story where you say, oh, no, it's different this time because the companies are still earning big profits. And you have a lot of investors like, okay, which story is true? I don't want to sell because what if the market keeps going up, but I don't want to own it if it comes back down. So it does create a lot of tension.
7: I think we're in an AI boom, but I do not think we're in an AI bubble yet. And the reason is that in past bubbles, we have seen huge waves of issuance by firms selling shares, partly by IPOs.
8: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페이 국민 플랫폼 이름이 어울리도록 투명한 경영과 사용자 중심의 금융혁신, 다양한 가맹점과의 동반 상생 등을 통해
7: And right now, we don't see a huge wave of IPOs or other forms of corporate equity issuance in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we are not in a bubble. Maybe next year, but not right now.
9: So I think what's interesting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is this. With the previous technologies that turned into bubbles, railways, radio, internet, they were tried and tested. We knew what they could do. I mean, yes, you could develop them a bit in future, but we knew the railways worked. We knew telephones worked. We knew the internet worked. We do not know whether AI will work. So I really don't think that at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y that what these chatbots can deliver is worth $5 trillion of investment.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와, 액바를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0: 야, 대박!
1: 그래,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2: 아, 여기
1: 가자.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알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황교육!
2: 오늘은 무슨 교육?
1: 황교육이요!
0: 네, 대기실에서 이렇게 다짜고짜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거다 하고 이제 외모만 보고 붙여준 택이라고 합니다.
3: 아니, 건강해 보이는 쌤이.

0: 좋은 건 맞아요. 아 요즘에 살 많이 뺐는데 날씬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1: 예전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잖아요. 예전보다 살을 뺐기 때문에 건강해 보인다. 혜림 씨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이목구비.
2: 화려한 이목구비예요. 아무래도 제가 무대에서 풀 메이크업 했을 때 좀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런 타이틀을 주신 게 아닌가.
1: 예뻐요.
2: 마음에 드는데요?
1: 네, 진짜 예뻐요. 진짜 화려하게 딱 오늘따라 눈을 크게 뜨고 계신
3: 거 같아요. 눈이 진짜 커요. 아주 개성 있는 얼굴이죠.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야, 네 눈이랑 네 코랑 네 입이랑 다 이상하게 생겼거든? 근데 네 얼굴이 있으니까 괜찮아.
1: 아, 칭찬이에요?
3: 칭찬 아닌가요?
1: 모르겠어. 애매한데. 본인이 쓰셨어요? 젊어 보이는 성우. 젊어 보이는 성우래요.
4: 아니,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표정 관리 중입니다.
1: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관리하는 지혜. 관리하는 지혜 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관리를 저만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자본과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 약간 근데, 있기도 해요.
3: 아니 진짜 모공 하나가 열려 있는 데가 없어요.
1: 이건 내추럴이에요, 피부는.
3: 와. 네.
5: 네. 이게 지혜 씨한테 가야 될 거네.
1: 선생님 바꾸실래요? 그럴까요? 그럼 관리하시는 걸로 바꾸실래요?
5: 나도 관리하고 있어요. 제 고민이 피부 고민인데 제 안티가 준 것 같아. 누구신지.
1: 근데 우리도 사실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에도 기분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묘해지는데 아이들이 붙이는 그 태그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 아, 어? 아니 이건 박서준.
0: 아니 저 자신감 어디서 나왔죠?
3: 제가 이제 뭐 별명이 세훈이, 반칫구멍, 건빵구멍.
1: 대부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외모, 남자애들은 키, 뼈말라, 개말라, 먹토.
5: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거의도 비만 기준 아니에요?
7: 눈에 생기가 없어요. 턱이 너무 부해 보여요. 그냥 못생겨서요. 그냥 다.
1: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자, 외모 스트레스, 외모 강박입니다. 저도 이제 연예인 생활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보면 외모 평가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샵이란 그룹을 하니까 이지혜는 노래 담당이다. 얼굴은 다른 친구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게.
3: 하는데 웃어서 미안해요.
1: 단호하게 나눠.
3: 미안해요.
1: 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외모 담당입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네? 돼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처들을 받다가 나중에 아 운명이구나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쁘면 좀 유리한 순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건 아닐까. 네,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0: 영국 드라마 보면 이 특징 하나 있는 게 다양한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뚱뚱한 사람, 뭐 이렇게 안 이쁜 사람, 뭐 솔직히 내 주변에 봤을 때 한국 드라마처럼 그렇게 다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3: K-드라마 보시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댓글을 봤냐면 남자들 다 집에 있어라.
1: 나가면 고통나니까. 집에 나가면 고통나서.
3: 왜냐면 이제 그 환상이 깨지니까. 하여튼 저는 지금 제 얼굴로도 충분합니다.
1: 만족하시는군요.
2: 사실 저 오늘 주제가 외모라고 해서 좀 긴장하고 왔거든요.
1: 네.
2: 왜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연습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일 비교와 그런 뭔가 경쟁과 맞아. 외모 예뻐야 되고 살 빼야 되고 그게 계속 저의 청소년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사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말하자면 그게 뭔가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1: 맞아, 그런 강박이 있어요.
2: 원더걸스의 새 멤버라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1: 집중되구만.
2: 그렇죠.
1: 댓글들도 있어요.
2: 그런 뭔가 저도 댓글 보면서 막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1: 그런 역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예뻐야 사랑받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4: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뻐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애착이 생기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같은 얼굴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1: 선생님 장원영이 예뻐요 안 예뻐요?
4: 예쁩니다.
1: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요 사실 제가 이제 남편을 보면 이건 진짜 어디서 욕먹을 수 있는데 잘생 볼 때가 있어요.
3: 너무 호감이에요.
1: 그러니까 호감이잖아. 호감인데 잘생긴 말 안 하잖아. 다 이런다? 너무 사람이 좋대. 너무 호감이는데 잘생겼다는 말 아무도 하지 않아. 근데 제 눈에는 가끔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콩깍

0: 가지가 아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교육 시간인데. 네. 이게 외모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건가요?
1: 사실 바디 이미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포함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자존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진화심리학 같은 데서는 예쁜 소녀가 사탕을 하나 더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다루고자 하는 건 외모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예뻐야 인정받는다. 또 남자애들은 멋있고 키 커야 된다. 이런 기준을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외모 이야기,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0: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은 어떤 외모를 완벽하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아이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0: 그냥 원래도 일단 예쁜 건 아니지만은 여드름이나 피부 안 좋다고 친구들이 말한 적 있어요.
1: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네? 다이어트 왜 지금
3: 아니, 저렇게 말랐는데?
2: 아니 그러니까.
4: 저는 키가 작고 코에 흉터가 있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비교하면서 막 놀리고 약간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친구들.
3: 스트레스 관련 애장품 뭐지?
1: 얘는 체중계인데요. 체중계.
2: 아, 체중계. 아, 이걸 맨 체중. 아, 몸무게를 매일 재는구나.
3: 와,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1: 밥을 먹을 땐 행복하고, 먹고 나면 약간 좀 두려운? 저녁에 제가 불닭 먹어서, 원래 샐러드만 먹으려 했는데, 샐러드랑 불닭 먹었어요. 어, 좀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와요?
5: 야, 이거
2: 진짜. 이건 뭐예요?
3: 자장품?
2: 두 가지? 내가 마스크 아니에요?
4: 우리 엄마보다
2: 나보다 많아요. 요즘 애들 이렇게 화장을 해도 되나 봐요, 학교 다닐 때.
6: 이제는 다 한다고 그래요. 네.
2: 돼요?
6: 유치원 애들도 한다는데. 네.
2: 그렇구나.
3: 제한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0: 안 한 날도 있는데 그날에는 너 왜 이렇게 찐따같이 하고 왔냐고.
4: 이거 약. 키 클 때 먹는 약. 그 영양제를 먹어요.
1: 하나, 둘, 셋.
5: 너무 왜 이렇게 이마가
0: 반짝거리지?
5: 이거 발라서 그런가?
0: 너무 그게 얼굴에 크게 남았어요. 제가 웃으면 눈 크기가 약간 실종이 되는데 눈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1: 없는 것 같아요.
7: 오, 마음에 들었어?
0: 네.
7: 오, 그러면 우리 서서 한번 찍어볼까?
4: 아니요.
1: 180. 그냥 이런 약간 얇아진
7: 마른
1: 예
7: 거.
1: 마른
0: 안경이나 앞머리 없이도 이 얼굴만으로도
2: 근데 진짜 안경 벗고 때 너무 되게
0: 예쁠 것 같아요.
5: 코 오똑하고 그런 다음에 화장을 안 해도 예쁜.
0: 야 이거 얘 저격하네.
1: 너무
2: 근데 재미는 너무 예쁘고 다 멋진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8: 그러니까요. 다 네. 너무 예쁜데
2: 네.
8: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디어 노출이라던가 그런 맞아요. 높은 기준 그런 또래 비교 이런 상황 환경이 있다 보니 좀 나도 예뻐야 사랑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9: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어 속담이 있어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외모로 사람은 판단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따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10: 저희 아이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찌 됐든 좀

0: 알게 모르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하죠.
0: 예,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아빠, 나좀 살찌지 않았어? 아빠는 근데 네가 제일 이쁜데? 아니, 지금 너무, 아니, 하나도 안 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니까 그렇지.
1: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를 아이들이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너 예뻐, 뭐 아빠는 네가 제일 예뻐 이거보다는 넌 의지력이 강하잖아라든지 뭐 너는 말을 정말 잘하잖아 뭐 이런 어떤 내면의 뭔가 노력을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그것도 좀 좋은 처방법인 것 같아요.
2: 근데 그렇게 칭찬을 아무래도 자꾸 자기 외모를
1: 예쁜 것
2: 보는
1: 같아요. 그럼요.
2: 우리는 뭐 그렇게 칭찬을 안 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에 굉장히 시각적인 것들에 반응을 하고.
3: 실제로 더 예쁜 애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지,
2: 맞아요.
3: 조건부 인정,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되고, 여기에
0: 맞아요.
3: 뜨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조회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는 바꿀 수 있다는 어느 정도
2: 맞아요.
3: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2: 맞아요.
3: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SNS 얘기하다 보니까
1: 네.
4: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예 SNS 다 금지법
2: 맞아. 얼마 전에 기사
5: 봤어,
2: 봤어.
4: 솔직히 그 압박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것도 얼굴만 아니라 키에 대한 압박도 엄청나요.
2: 남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5: 맞아요.
4: 윌름 검사 받았더니 예상 키173 나왔거든요. 췌장 주사도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외국은 정말 필요한 경우는 맞긴 맞는데 한국은 원하면
1: 맞아요.
4: 가능한 뭐
1: 맞아요. 네.
4: 분위기더라고요.
1: 권하는.
4: 요즘은 주변에 대부분 다 맞고 있어요.
0: 오.
4: 안 맞는 사람 둠하고 솔직히 그때 보고 저는 그냥 주사까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 남편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우만큼은 아빠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주사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솔직히 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뭐 나만 그래요? 다들 지금 그냥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진짜 솔직하게 한번 가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에 100%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엑스.
1: 펜츠 너무 이쁜데 이목구비 여왕이죠,
5: 진짜.
1: 오늘.
2: 아, 저도 컴플렉스가 많이 있죠. 쌍꺼풀도 주름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랬었고. 그리고 눈, 코는 큰데 입술이 얇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오버립이에요. 항상 오버립을 고집하고 있어요.
0: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쌍꺼풀이 많아가지고 난린데.
2: 하나 드리고 싶네요.
0: 네.
4: 제 인생에 100% 없어요. 100% 하는 순간부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X로 했어요. 솔직히
2: 그래요?
4: 굉장히 만족한데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난뭐큰 틀만 없지만 조금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2: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외모 고민을 익명으로 하나씩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자, 누구 고민인지 다 같이 맞춰보고요. 본인께 나오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6: 어느 날 친구가 너발 슈렉발 같아 라고 했습니다. 내 발이 비율이 안 맞긴 해요. 발볼이 좀 넓고 발가락이 좀 짧고.
0: 오, 야, 갑자기 발을 쳐다보게 되는데.
1: 남자분들 중에 있지 않아요?
2: 혜림씨는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누구죠? 알고 없고. 아세요?
4: 네, 어렸을 때저발 넓이 때문에 그 신발 신을 때좀 불편한 정도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2: 발볼이
4: 아니,
2: 넓구나.
4: 어렸을 때 한번 그 깎아내리는 수술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 좀 상상해본 적이
2: 발등이 높아서.
4: 있었는데, 발등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에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양말 벗고 있는 내 친구 그발 보고 야, 너 발은 슈렉발 같아. 그래서 조금 충격 받았는데 그냥 마무리로 친구가 그래
2: 귀엽잖아
4: 귀엽잖아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 전
2: 근데
4: 얘기인데
2: 정확하게 기억하고
0: 네, 상처 받았네.
2: 그러게요.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샘 씨는 눈이 예쁘잖아요.
4: 아, 그쵸. 그거는.
2: 자,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5: 저는 노안 때문에 청소년기 대학생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도 살짝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7: 아, 이거 살짝 노안 이슈인데. 노안 이슈는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네. 정규 씨가 조금 많이 언급을 해서 정규 씨 아닐까 싶긴 한데.
0: 아니, 누가 봐도 나 저긴 했는데 저 아니에요.
7: 네. 아, 진짜요?
0: 저 아니에요.
7: 뭐지?
3: 저예요, 저.
7: 어? 아, 그래요?
3: 네, 저입니다. 네,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노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대학교 한 20대 중반까지 노안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단톡방에 사진까지 올려서 엄청 할아버지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7: 진짜요?
3: 이랬었는데.
7: 진짜요? 의외네요. 그래서 아까 그 태근 젊어 보이는 이었잖아요.
3: 맞아요.
7: 그래서 아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나 봐요.
3: 아, 안 숨겨졌나요?
1: 지금 이제 우리 바디 이미지 얘기 이제 많이 하면서 우리 서로의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 그게 왜 나한테 좀 상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바디 이미지는 부모하고 가족, 사회라는 그런 어떤 거울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요즘은 SNS가 또 그 거울을 대신하고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그램? 네. 그거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청소년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기이고 그렇죠. 가장 네. 고민하는 시기라서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3: 생후 한 18에서 24개월쯤이 되면 거울 보고 저게 나다 이런 걸 인식을 해요. 신기하게 예를 들면 강아지는 그거 못해요. 거울에 있는 거 자기인지 몰라요.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다가 한 만 3에서 5세쯤 되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이런 이제 비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만 6세에서 8세쯤 되면 사회가 만든 어떤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여자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저 선생님 저 뚱뚱하지 않아요? 저 어떠지 않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7: 좀 이르긴 하다.
3: 네. 네.
4: 요즘 볼륨도 거울 앞에 있는 시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아침에 머리도 어떻게 되는지도 엄청 신경 쓰고 마음 안 들면 다 머리 다 감고 다시 스타일링하고
7: 아이고 진짜
4: 그리고 가끔 그냥 네. 팬티만 입고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몸매도 보고 있고 어이구. 자기 왕자 막 이렇게 총악기 있는 게 이게 욕심도 낼 정도로 예, 몸매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3: 남자들이라고 해서 외모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타인에 대한 의식이 되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 자체가 다 병적이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 거울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게 되고 학교나 친구를 피해요. 또 극단적인 어떤 식이 어떤 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막 굶거나 혹은 그러다 폭식하거나 또 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 못생겨서 쓸모없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0: 단순한 외모 정도 고민은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든지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뼈 말라죠.
2: 뼈 말라.
1: 뼈 말라죠.
3: 너무 말랐어.
1: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3: 거 같아요. 너무 말랐어.
2: 45kg이면 뺐을 때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말라가 되는 거고요. 165cm 키에 49kg면 116이 되는데 그러면 마른 정도다라는 거예요.
3: 아, 너무 충격인데요?
4: 위험한 수준 아니에요?
1: 저게 애들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저게 병적이라고 생각을
3: 아픈
1: 하는데
3: 아픈 줄 알았어.
1: 쟤들이 볼 때는 저게 너무 완벽한 몸매인 거죠.
0: 큰일 났다. 프로 아나 신드롬이 뭐길래?
2: 거식증이 아노렉시아라고 해서 아나라고 그걸 붙이는 거고요. 프로 아나는 우리는 아노렉시아를 향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식증이 되고 싶은 거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0: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예뻐지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뭐 정답처럼 정해진 외모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4: 솔직히 그건 너무 걱정돼요. 매스컴에서 너무 어린 친구들을 이 섹슈얼라이제이션하고 딱 정해진 그 틀에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건강미 있는 친구들은 없고 네. 다 비슷하게 말라 보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5: 개말라 뼈말라.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1: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는 애들.

0: 애들은 또 만나면 정말 자기에 대한 자신도 없고 자기를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식증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프로아나라든지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럼 월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1: 건강
0: 몸이
1: 빠지는 거죠.
0: 위험하니까 피를 안 내보내는 거죠.
2: 아, 그것도 충격적이다.
3: 근데 거식증은 정말 위험한 게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망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MI가 어느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거울을 보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저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오디션 볼때 42kg였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생 됐을 때 45kg가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4: 이렇게 3kg 쪘었다고.
1: 근데 키가 그때 163?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 빼야 된다는 강박이 들면서 칼로리 재고 매일 체중을 재고하면서 오히려 안 빠지더라고요.
5: 그치, 더안 빠지지.
1: 사실 숨어서 먹었어요.
5: 아, 너무 힘드니까.
6: 먹고 싶은 분이 어떻게 해요, 예.
1: 무대 의상도 걸그룹이고, 무대 의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6: 춤추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배가 약간 팽창될 수 있잖아요.
5: 그럼요, 당연하죠.
6: 그때 찰칵 찍혀서 약간 논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귀여운 건데.
3: 한번 내가 뭘 보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추천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다이어트 영상 좀 보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 띄워주는 그럼 스탠다드가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뼈말라를 미화하고 내 몸은 몇 등급인가 계산하고 그게 안 되면 난 되게 부족한 사람.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발표도 기피하게 되고 뭐 사진도 안 찍는다고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고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장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혼자 틀어박히게 되죠.
0: 그렇게 이제 더 위험한 건 외모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그루밍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에 훨씬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5: 그렇구나.
0: 그래서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너는 굉장히 부족해. 근데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이런 말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5: 자, 이게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이 가짜 이미지만을 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필터랑 보정 앱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던데.
7: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5: 사실 저도 가끔은 유료 앱으로 살짝 좀 이렇게 올리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쾌감이 있거든요.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7: 일단 올리기 전에 한 50장 찍고 제일 좋은
5: 그렇죠.
7: 것도 올리잖아요.
5: 베스트샷을 또 골라서 거기서 이제 수정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진에도 한번 필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씌워서 한번 볼까요? 아, 원래 얼굴이네.
0: 근데 저거 프로필은 다 약간씩 푸샵해갖고.
5: 그쵸, 원래 조금 수정이 들어간 거죠. 저예요? 저 안 한 게 낫지 않을까?
8: 그죠? 제 느낌상 이게 요즘에 그렇죠. 우리 10대, 맞아요. 20대 화장법이에요.
5: 아, 10대, 20대도 좋아하네.
3: 우리가 봤을 때 원래가 더 낫지만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보정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5: 그렇구나. 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8: 요즘에 좀 볼터치를 조금 과하게
5: 쌤씨도 전이 낫지 않나요?
0: 저게 더 이미지가 좋은데 전의 이미지.
1: 쌤씨도 전이 나요. 그냥 그림인데요, 이거는.
8: 눈동자를 엄청
0: 만화 같아요.
5: 아니, 정규 씨는 약간 아이돌 같은데요?
3: 네.
5: 오른쪽
3: 아이돌
5: 같은
3: 느낌이 나잖아요. 네. 오!
7: 아. 아니.
6: 너무 웃겨. 아, 이거. 너무 웃겨. 야, 너무 웃기다.
7: 재훈 때 제일 잘 나왔어.
3: 아, 진짜. 제... 저는 앞으로 보정 앱을 써야 되겠네.
6: 아, 이거 쓰세요.
3: 네, 써야 되겠는데.
6: 네.
3: 와, 이렇게
6: 야,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오.
8: 기본적으로 너무 미인이죠.
5: 네. SNS 사진만 딱 보고서 나갔다가 실제로 만나면 못 알아 못 찾는 거야, 서로. 어디세요? 아니, 왔는데요? 아니, 어디세요? 안 보이는데요? 서로 앞에 있어가지고 못 찾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3: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아에 대한 어떤 상이 일정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보다가 내 진짜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면 뇌가 불일치 신호를 보내게 되고 고정된 나는 진짜 가치가 있고 이게 좋아요가 막 올라가는데 실제 생활에서의 나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예쁘다고 하거나 칭찬해 주거나 대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해서 자기 얼굴에 뭔가 결점이 되게 맞고 삐뚤어져 보이고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0: 필터 속의 얼굴을 실제 자기 얼굴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8: 그렇죠.
0: 그리고 그 얼굴로 성형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형이 너무 쉬워졌어요.
8: 맞아요.
0: 네.
5: 저도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 딱 보면서 아 여기 조금 이렇게 리프팅 조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진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나는 약간 여기 아빠 닮은 쌍꺼풀이 없는데 이거 쌍꺼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나 컴플렉스야 나 잠이 안 와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무조건 안 돼라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딸은 약간 쌍꺼풀만 해도 예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7: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 뒤돌릴 수 없잖아요.
5: 뒤돌릴 수 없죠.
7: 저는 일단 100번은 고민하고 말할 것 같은데 부모로서 내 아이가 이미 완벽한데 맞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영어 속담이 있거든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 보는 사람의 눈이 있다.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은 다 기준 다르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0: 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바디 이미지는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면 다시 그 얼굴이 유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8: 그렇죠.
0: 그렇죠?
3: 맞아요. 저도 이재 씨 말씀처럼 성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왜 아이가 그런 성형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을 외모로 뭔가를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성형을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5: 저는 사실은 직업 자체가 좀 노출돼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8: 그렇죠.
5: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지만 무조건 성형을 하라는 주의는 또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도 아니고 정말 부모와 아이와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본인이 서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좀 이게 긍정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그 시기랑 기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도 요즘에 사실 성형을
8: 그렇죠.
5: 하잖아요. 그건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근데 이제 사실 외모 기준이 뭐 취업이나 첫인상, 대인관계 등등 참 많은 부분에서 좀 중요한 영향을
5: 네.
1: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외모에 집착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5: 네.
1: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불안한 거를 이해하면서 좀 대화를 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정규 씨랑 혜림 씨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8: 애들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5: 아 그래요? 이거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방송을 챙겨봤군요. 첫째, 네, 자유.
9: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네.
8: 아내가 또 엄청 잘생겼대요 제가.
5: 부장부리 하면서 뭐 다 먹었어요.
10: 자기야, 살 뺀다면서 이거 다 먹었어?
11: 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살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들었어요.
5: 아, 이뻐요, 진짜. 자유가 있어, 얼굴에.
11: 엄마, 이거 바르면 나도 엄마처럼 예뻐져요?
5: 대출을 안 해주시네.
11: 엄마, 저
5: 누가 자유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9: 자유는 안 발라도 예뻐. 아, 이쪽 리프팅 하면 좀 젊어 보일 것 같은데?
3: 예뻐, 이거 좀 대충 하면 애들이 안 듣는다고요.
11: 제 눈에는 엄마가 예뻐 보였어요. 근데 주름이 생기고 나이 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7: 매장인 줄 알았어요, 매장.
5: 어, 옷도 이제 화려해요.
11: 길 보고
1: 네, 내일 아침 패션쇼라.
7: 멋쟁이.

0: 딱 원하는 게 있어요.
1: 슈, 옷 다 입었어?
2: 아.
3: 빨리 나와.
2: 아, 등원룩이. 등원룩이, 오. 날씨랑은 또 맞지 않네요, 옷은.
3: 아, 역시.
1: 슈야, 이렇게 입으면 너무 더워.
2: 아니, 맞아.
0: 근데 이게 못 꺾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입고 가면 계절에 안 맞아도.
3: 너무 통화불리야.
1: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걸로 갈아입자.
2: 아니야!
1: 아, 한숨이 나오고. 너무 더운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와서 본인 스타일이 확실한 친구라 어차피 그 옷을 입고 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4: 아무리 더워도 본인이 골랐으면 절대 바꾸지 않아요.
1: 네.
4: 그래서 어차피 이대로 입고 갈 거니까 차라리 박수를 쳐주자가 제 의견입니다.
3: 아이고, 아니야, 왜 그래.
4: 더우면 나중에 벗으면 되죠. 아, 그지?
1: 그래, 슈우가 좋으면 됐어. 멋있어.
4: 와!
1: 하이파이브!
5: 외모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내 몸매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해요. 아, 자꾸 콜라 그렇게 마셔? 아빠처럼 됐나?
6: 어쨌든 부모는 아이한테 가장 가까운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꾸 자기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 타인을 막 평가하면 쟤 뭐 눈이 뭐 이제 쟤는 키가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아이도 그대로 배우는
2: 안
6: 거죠.
2: 되는구나. 나 고쳐야겠다. 예.
6: 특히 이제 위험한 게 비교형이에요. 언니는 예쁜데 너는 왜 누굴 닮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리 압박형,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건형 칭찬은 살이 빠지니까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뭔가 나는 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
7: 그래서 예쁘다는 말도 무해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칭찬보단 좀 더 다른 방식의 영속적인 것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것 그런 인상이 좋다거나 잘 웃는다거나 상냥하다거나 남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됩니다.
2: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가 최대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정말 제 딸을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예뻐서 테리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니? 우리 테리야 왜 이렇게 예쁠까? 테리야 너무 예쁘다. 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7: 칭찬을 안 하는 날은 내가 오늘 안 예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2: 그럴 수 있어요. 그 생각 못했어. 그렇군요. 아, 이 칭찬을 바꿔야겠군요. 오늘따라 웃음이 정말 밝구나 이런 식으로. 네.
6: 그리고 걔가 뭔가를 해냈을 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이건 공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쁜 거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아이가 이 뭐라고 할까 좀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죠.
2: 와, 이거는 정말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짜. 딸들한테 해주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네. 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네. 낮출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네. 좀 알고
6: 그러니까
2: 지나가요.
6: 우리가 여자아이들한테는 네. 특별히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쁘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7: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외모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공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많이 신경 쓰이는구나. 혹시 누가 뭐라고 했니?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썼던 적이 많아. 라고 하면서 감정에 먼저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좀 해결 중심적인 부모님들은 야, 너 그러면 살 좀 빼면 되잖아.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프레임이 외모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외모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적 가치의 콩깍지가 씌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 콩깍지는 남들이 결점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랑스럽게 보게 하잖아요. 자, 부모의 콩깍지 속에 담긴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웃어 진짜
6: 자기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웃네.
2: 너무 예쁜데 왜
7: 되게 부끄러운가 부끄러운가 봐요.
8: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좀 못생겨 보여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9: 저 약간 아쉬운 거는 약간 눈이 아쉽죠. 내 안경 쓴 거 그게 아쉬워요. 안경 벗은 게 훨씬 더 나아가지고 화장품에 집착을 좀 해가지고 16만원치 사고 10만원치 사고 그랬었는데
3: 피부가 저렇게 맑고 하얀데
8: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숏다리 평균 몸무게보단 조금 덜 나가긴 하는데 너무 뚱뚱해 보여요.
9: 핏이 바지 핏이 별로거나 그러면은 저절로 저의 인상이 약간 찌푸려져요.
6: 진짜 신경 많이 써요.
9: 세 번 정도 갈아입어요.
10: 올해 갑자기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뭐 눈이든 코든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0: 아, 듣고 그리시는 건가요?
1: 몽타주처럼 그리시네요.
2: 일단은 머리는 길고요. 쌍꺼풀은 없지만 속눈썹은 좀 긴. 입술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앵두 같은 입술이긴 한데 하고 좀 검정색입니다. 눈동자의 색깔은. 광대는 도드라지진 않지만 애기들처럼 이렇게 조금 볼살이 있는 느낌으로 좀 있고요.
3: 다름한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코가 많이 오똑해요.
4: 약간 마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예쁜 코예요. 이마, 코, 입 해서 1대1대1 같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0: 진짜 생각이 다르네요.
5: 그렇죠. 엄마들이 볼 땐 아이의 예쁜 점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6: 왜 이렇게 잘 설명했어? 딱 나 같은데? 너 진짜 나 같은데?
4: 너 실물이 더 예뻐 이거보다.
6: 근데 그래도 난 원래는 안경을 벗은 게 훨씬 더 나은데 그려주신 걸 보니까 안경을 쓴 게 더 낫기도 해요.
7: 일단 눈이요. 되게 제 눈 같아요. 되게 못 굽긴 한데 다 예뻐서. 다 마음에 들어요. 네.
4: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고 너는 그냥 너로서 예쁜 존재야. 진짜 그게 너 모습이니까.
5: 눈물 날 것 같은가 보다, 아기가.
6: 오늘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가 내가 보는 모습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다.
2: 백영아, 그림에 보듯이 엄마하고 아빠는 널 되게 항상 예쁜 우리 딸이야.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예뻐. 그래서 너무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0: 어머. 어머.
5: 뭐가 이렇게 속상했어. 힘들었어.
8: 아빠가 평소에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
7: 근데 오늘 좀 더 감동받은 것 같아.
0: 감동받은 거야.
8: 오늘 촬영하러 잘 왔네.
5: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예. 근데 남을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9: 뇌는 원래 단점을 먼저 찾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뇌의 부정편향이라고 해서. 그래야 이제 이게 생존 혹은 위험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문제를 더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먼저 스캔을 해요.
10: 만약에 윌리미나 벤틀리가 자기 단점만 쑥쑥 컬러 흐르는 거 본다면 다 빨아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신감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책임감은 많이 느낍니다.
11: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젖살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동글동글하다고 귀엽다고 하셔서 그걸 또 나중에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맞아요.
5: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별로 안중해지지 않나요?
11: 네. 거울도 예전만큼 많이 안 보게 됐고.
5: 그래서 진짜 실제로 아이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거울을 안 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10: 별 시간 없잖아요.
9: 그렇게 신경을 덜 쓰게 되죠, 확실히.
12: 아이가 거울 속에 자신하고 싸우고 있다면 아이 손잡고 바깥으로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유능감을 좀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나보다는 뭔가 해내는 나가 훨씬 더 근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13: 근데 진짜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네? 많이 참았습니다.
5: 아, 그래요?

0: 많이 차였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싸우고 교실로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1: 왜요?
0: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무슨 연습을 했냐면 웃는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매일 이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단점이 아니고
1: 맞아요.
0: 내가 장점을 갖고 있는 얼굴이었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이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막 올라갔죠.
1: 그러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간 건가요?
0: 개그맨 딱 들어갔습니다. 네. 합격!
1: 바로 보자마자.
2: 야, 문 열자마자.
0: 문 열고.
1: 얼굴 보자마자 합격이에요.
0: 들어가자마자 합격!
1: 바로. 야. 아, 그 어렵다는 개그맨 시험을 야. 외모로만 통과한.
0: 그러니까.
1: 또 그럴 때 더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0: 아,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대단한 얼굴인지 몰랐어요, 사실.
1: 개그계에서.
3: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도 그렇고 나의 성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특별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의 이름은 뭘까요?
1: 그 사진이요?
3: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0: 아, 일단 종아리가 굉장히 탄탄한 근육인데 이게 지금 뭐 꿀벅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1: 저는 말벅지. 네, 근육이 말이에요. 말입니다.
3: 그 사실은 꿀벅지 말벅지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뭐 세상을 누비는 다리 혹은 달리는 다리 이렇게 뭔가 효능감을 주는 그런 묘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1: 아, 그래요.
3: 요거는 어때요?
1: 요거는 그럼 저도 배운 대로 해볼게요.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
4: 많이 웃어서 생긴 눈주름.
3: 네. 네,
4: 부드러운 눈주름.
3: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 것들이 지워야 될 결점 같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많이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생의 훈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쁜 저도 예쁜 눈주름이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최고의 가치가 젊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높이 쳐주지도 않고 굉장히 약자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면 어린아이들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5: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또 출산 후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남편도 M자 탈모 머리숱이 그렇게 많아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또 사진을 찍을 때 저도 이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아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단단한 마음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4: 내 몸이 완벽하다고 믿는다라기보단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거울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이의 가장 예쁜 구석 하나를 찾아서 말해주는 거 어떨까요? 어떤 걸 말해주셨는지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그거는 가장 먼저 좀 올려봐야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국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좀 이런 시간이었어요.
1: 맞아요. 네,
0: 정말 뜻깊었습니다. 네.
4: 타인에 대한 날선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부모의 따뜻한 시선 한 줄기가 세상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 더 예쁜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신감을 줄 거고요. 오늘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너는 너라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1: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미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충분히 예쁜 거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부모의 첫 성교육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예뻐질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6: 성교육해요.
7: 6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8: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9: 들어가.
10: 내가 알아서 안 올게.
11: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1: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8: 아, 위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0: 그거 해야지.

0: 됐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1: 왜?
2: 포만 행기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3: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4: 호르몬 귀신의 신인 거야.
3: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가 방송됩니다.
6: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와,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4: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들고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 어, 사람 아니야?
2: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3: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4: 우주기지 느낌인데.
5: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6: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5: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7: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2: 그렇죠.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2: 맞죠, 맞죠.
1: 야,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2: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올해는 다르다. 아,
2: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1: 또 바뀌어요? 어떻게?
2: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1: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3: 근데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2: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1: 하고 있어요. 아, 노동이 끝난다.
2: 어,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1: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4: 저는 좀 쉴 거예요.
1: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4: 당연하죠, 그거는.
1: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2: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1: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0: 지금 떠나고 싶다면 EBS 여행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현지인의 삶으로 뛰어드는 지구 한 바퀴 진짜 세계 여행 세계 테마 기행 전국 방방곡곡 다채로운 여정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마을 이야기 한국 기행 몰랐던 우리 마을의 매력 발견 한 지역의 삶과 문화를 통째로 파고든다 고향 민국 여행도 역시 EBS.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서는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 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냐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한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면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이 선 36도 30분 위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들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의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노예 찬성파, 당신네는 노예 반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지주와도 함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잔의 비극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 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 동기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4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방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북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은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제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저해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인신보호영장 정지 같은 권한남용 비판도 있고 남부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 누구도 쉽게 선택 못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연방의 존속이었고 노예해방은 그 목표를 위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전략의 절묘한 결합이었죠. 링컨은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연방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의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의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라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 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장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 정치의 현상을 Solid South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Solid South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제재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누질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구조와 사회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들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의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전순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흑인의 시민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자 남부 백인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오랜 정치적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순간 솔리드 사우스는 균열했고 미국 정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링컨의 공화당이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공화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부는 민주당 독점 체제가 종식되고 공화당 주도의 레드 사우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주의는 인종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 세금정책,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드사우스는 보수적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형적인 남부주죠. 그런데 듀크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트 대학교 이런 대학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 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 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잃으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에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애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 저 사료 아니야?
2: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3: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4: 우주기지 느낌인데.
1: 와, 이런 데 처음 와봐. 나 닭 살려놨어.
5: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6: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기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또 사라예보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에는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스의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튀르키예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도 북적이지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살육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슬람, 정교, 가톨릭이 공존해온 보스니아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양한 얼굴색과 눈동자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남슬라브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은 이들의 친분이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정교의 꼬마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이웃의 종교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가톨릭과 무슬림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예배당에 나가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사라예보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추구했던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의 이상을 압축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첫 장면은 활기찬 사라예보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국가대표 사격팀의 에이스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친구가 가족과 함께 근교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바비큐를 굽고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는 길, 무장을 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차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옆 동네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무슨 여권이 필요하냐고 항의하자 오늘부터 이 지역은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점령했으니 세르비아 국민만 통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죠. 두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세르비아 공화국? 그게 어디죠? 우린 유고슬라비아 국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이 장면은 내전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 정다운 뉴스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나뉘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을 합쳐 조국의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던 두 친구는 이후에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군과 이에 대항하는 보스니아 방위군에 입대해 끔찍한 사라예보 봉쇄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 유고 내전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인데요.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를 죽여야 하니까요.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유달리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과 친구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적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스니아 내전의 원인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같은 뿌리의 민족입니다. 보스니아의 무슬림은 아랍이나 튀르크 계열의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이웃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매우 가까운 남슬라브족이거든요. 단지 보스니아가 유달리 오랫동안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곳에 살던 슬라브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정교인인지, 누가 세르비아인이고 누가 보스니아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국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더욱 뒤섞여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사라예보의 무슬림은 단지 이슬람교를 믿는 슬라브인이고 이웃에 사는 세르비아 가족은 정교를 믿는 슬라브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이었죠. 이처럼 구별과 차별 없이 공존해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와 민족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종교와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내세운 선동이자 핑계일 뿐 결코 비극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덧 내전이 끝난 뒤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정묘나 마을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사라예보 봉쇄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라예보의 장미는 원래 도시 곳곳에 많았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니아의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이 중 보스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사라예보라면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중심지는 모스타르입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체고비나 지방은 크로아티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가톨릭이 어울려 살았고 모스타르 중심에 세워진 다리 스타리 모스트는 강 건너 두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모스타르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침공한 세르비아군에 이어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크로아티아인들마저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고 모스타르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다리를 오가며 사이좋게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을 축하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적이 되었고 그 와중에 크로아티아계 포병에 의해 스타리 모스트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다리의 파편은 그 자체로 산산이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스타리 모스트는 재건되었고 복원된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모스타르 관광의 핵심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포토존으로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한쪽에는 1993년을 잊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말없이 서서 이 다리의 슬픈 역사를 전해줍니다. 왜 유독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더 치열했던 걸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파워게임을 벌인 것은 두 강대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내세웠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애써 억누른 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 뒤 더 우위에 서고 싶던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싸움을 시작했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종교와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간에 위치한 보스니아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의 파워게임에 끼일 수밖에 없었고 점차 전쟁의 방점이 종교에 찍히면서 무슬림이 많은 보스니아가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에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4년 유엔은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매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한 셈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긴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었지만 이곳이 당시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의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화입니다. 즈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수의 유엔 네덜란드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지원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세르비아군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군은 저항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를 넘겨주었고 그 직후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덜란드 정부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에서 즈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로마를 피하던 사도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란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추상적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어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어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와 학살을 이끈 장군 등 주요 배역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슬라브의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은 연극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2: 맞죠.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2: 맞죠, 맞죠.
1: 야,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2: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올해는 다르다. 아,
2: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1: 또 바뀌어요? 어떻게?
2: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1: 아, 이제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3: 근데 일자리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2: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0: 운동이 끝난다.
1: 어우,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2: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좀 쉴 거예요.
2: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0: 당연하죠, 그거는.
2: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2: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위험지역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오, 제목이요. 엄마

0: 엄격한 dress code part 1 되겠습니다.
1: 오, 와.
0: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1: 네.
0: 뭔가 본인이 입고 싶은 색이 강한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0: 그렇지 않나요?
1: 입고 싶은 색과 또 입고 싶은 스타일.
0: That's
1: 저도
0: right.
1: 아침에 이제 아이들 뭐 등원 준비할 때 옷을 입히는데 최소 세 번씩은 갈아입는 것 같아요.
0: 아, 이거
1: 엄마,
0: 마음에 안
1: 이건
0: 들어.
1: 아닌 것 같아. 예, 뭐 이런
0: 그런데,
1: 식으로.
0: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왠지, 저거는 좀 투머치인데, 너무 심했는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옷은 입고 싶은데, 저걸 조금
1: 그쵸.
0: 아니다.
1: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샌들을 신었다거나, 예, 뭐 정말 투머치 오브 투머치죠.
0: Right. 그래서
1: 예.
0: 뭔가 대화가 지금,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는지 관련해서 두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1: 오,
0: 할게요.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하는 말이잖아요.
1: 네네.
0: 자, 이걸 얼핏 들으면, 이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Go and come.
0: 고행콤은 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좀
1: 네.
0: 특이한 표현이 오늘
1: 그래요?
0: 있습니다.
1: 궁금한데?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왜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아이고.
0: 아이가 입고 가고 싶은 옷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1: 학교에서는 또 움직임이
0: 네.
1: 많다 보니까,
0: That's
1: 에,
0: right.
1: 혹시
0: Okay.
1: 불편할까봐.
0: That's right. So, 이거 관련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2: What did you say?
1: 스쿨. I go school.
2: No, 응?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응?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wearing? 왜안 돼요?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2: Excuse me?
1: 응? Are you my mom?
2: Yes.
1: 응.
2: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야, 뭐, 아니, 이거, this is my, I like this dress. 응?
2: No, young lady.
1: 응?
2: Go and get changed.
1: 어머, 체인지?
2: Go and get changed.
1: 엄마 옷이나 바꿔요.
2: No, young lady.
1: 진짜 엄마 옷이다.
0: 아이고, 영어 안 통해서 결국에는 그냥 그거 입고 갔다면서요. 이게 그런 게
1: 네.
0: 취지가 아니었는데.
1: 그쵸.
0: 자, 그렇습니다. 오늘 문장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영작 좀 가능하겠는데?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원어민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1: 근데
0: 네.
1: 보통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걸 들어보면요. 어? 이걸 이럴 때쓸수 있어? 하면서
0: 네.
1: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0: 네.
1: 이런 표현도 가능하구나라는 게
0: 맞아요.
1: 좀 보이더라고요.
0: 그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는 아닌데 알아두면 옵션이 생기는 거죠.
1: 아유,
0: 그렇죠?
1: 좋죠.
0: Alright. 자, 재밌는 표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주세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off to school, Mom.
4: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3: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4: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일단 학교 갈 때.
1: 네.
0: 이거는 거의 전 세계 공통어 아닌가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학교
1: 그쵸.
0: 다녀오겠습니다.
1: 응.
0: 이거 영어로 할 겁니다.
1: 근데 뭐 희한하게 오프 전치사가 나왔네요.
0: 맞아요.
1: I am off. 나는 오늘 오프예요. 오늘 쉬는 날인데.
0: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1: 그쵸.
0: 근데 만약에 이걸 아예 안 봤으면
1: 네.
0: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문장을 아예 몰랐어요.
1: 저
0: 그러면.
1: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은 I am going to school, mom.
0: That's fine.
1: 오,
0: That's perfect.
1: 나 학교 가요.
0: I'm going to school, mom. 오, 좋아요. 아주 좋은데
1: 예.
0: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다녀오겠습니다. 느낌으로.
0: 네.
1: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오프니까 뭐 뭐를 어떻게 한 엎었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0: 오케이.
1: 근데 어디? 스쿨. 학교 가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0: 네.
1: 오프를 뭘 했는지가 지금
0: 앞부분은
1: 없잖아요.
0: 아예 감을 못 잡은
1: 모르겠어요.
0: 것 같아요.
1: 그냥
0: It's okay.
1: 스쿨.
0: 일단 학교가 빠져 있기는 하니까요.
1: 네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알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제 간호사 친구 있거든요.
0: 아하.
1: 간호사 친구가 야, 슬기야, 내일 모레 만나자. 나 오프야, 내일 모레. 그거 오프인데?
0: Well, 그런 뜻으로 정말 많이 쓰죠.
1: 네.
0: 왜냐면 off는 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실제로.
1: 네.
0: But 오늘은 그게 아니라
1: 오?
0: I'm off to school, mom. 일단은 school 맞습니다. 학교 맞는데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1: 오.
0: 패턴으로 잡기는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1: 네.
0: 쓸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단은 가져온 거예요. 비동사 가져오고 off to 그리고 school 장소. Alright, so I'm off to 어디 이렇게 하면. 거기를 나는 거기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내가 그냥 to만 쓰면
1: 네.
0: 뭐 to 어디 하면 어디를 간다잖아요. 어디로 떠난다는 뜻인데 이 off가 들어가면은요. 비접촉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1: 아.
0: off. It's like jump off.
1: 그쵸.
0: 한다든가.
1: 네.
0: right? So off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off to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어딜 가긴 가는데 꽤나 한동안 오랫동안 가 있는다. 멀리 가 있는다라는 뜻을 줄 때가 있습니다.
1: 학교 가서 꽤 오랜 시간 함께 하니까
0: right.
1: 집에서는 멀어지는 거니까. Uh-huh.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h, my son is off to college.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을 갔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끝에서 끝이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주와 주 사이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한참 떠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off to college 이렇게 쓰는데 네. 여기서도 잠깐 가서 뭐만 픽업해서 학교에서 올게요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Right? 오늘 몇 시간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거죠?
1: 아침부터 거의 오후 늦게까지는 학교 생활 해야죠.
0: Right? 그렇기 때문에 나는 off. 집에서 비접촉이 돼서 절로 떠나 있을 것이다.
1: 아하.
0: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뭐 take 네. off, get off 다 뭔가 내리거나 뭐 떨어지거나 벗거나 이러니까.
0: Exactly. 아하. Exactly. Okay. But again, you know, you said I'm going to school perfectly fine. Okay. So I'm off to 어디, 뭐 we are off to 어디 이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거 해 볼게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1: 예.
0: Right? 이랬을 때 같이 학교 갔다 올게요. 이런 느낌.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겠죠.
1: 예.
0: So 우리 저희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
1: We're off to school.
0: We're off to school, m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한테
1: 네.
0: 여보, 뭐 나 일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school 대신에 일은 뭐예요? 일.
1: 일? Work.
0: Work.
1: Yeah.
0: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저기 뭐 회사 다녀올게요.
1: I'm off to work.
0: I'm off to work. Right? 이것도 work를 가가지고 3초 있다가 오는 거 아니니까.
1: 아니죠.
0: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는 거.
1: 네, 사실 work는 야근까지 포함하면 밤 셀 수 있거든요.
0: 아, 그래서
1: 네, off가 적당해요.
0: off가 꼭 들어가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We are off to school.
1: We're off to school.
0: I'm off to work.
1: I'm off the work.
0: There you
1: off
0: go.
1: Off to work.
0: Off to work. 네. All 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자면 저기 mom이 있는데
1: 네.
0: 대문자로 돼 있죠, 앞에.
1: 오, 그러게요.
0: Right. 그래서 이 mom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명사로 mom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I am a mom. 됩니다. 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죠. 네. I am a mom. Right? 난 엄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엄마를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할 때는 My mom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이 그냥
1: 예.
0: 사람 이름처럼 대문자 써서
1: 아.
0: 거의 뭐 Hey Michael, Hey George 하듯이
1: 예.
0: 대문자 쓸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오케이 처음 보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읽어볼게요.
1: 네.
0: I'm off to school, mom.
1: I'm off to school, mom.
0: 자 이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거기 서봐.
1: 어이구,
0: 이런 느낌 알죠?
1: 걸렸다.
0: 안 돼. 그거 입고는 학교 못 가.
1: 아.
0: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그러네요. Right. 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네. No, you're not that to school.
0: You're not what?
1: You're not 갈 수 없다. 그거 입고는. 그렇죠. You're not going to school. 예. 스쿨 있네. You're not going.
0: 아.
1: 예.
0: Okay. So,
1: you're
0: no,
1: going.
0: you're not going that to school?
1: 네.
0: Is that right?
1: Yeah.
0: Okay. 자, 그러면 너는 얼핏 보잖아요. 안 돼. 너 오늘 학교 안 가.
1: 그거예요?
0: 이상해요.
1: 아, wearing이에요?
0: Wearing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대신 그 지금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e
1: 그쵸?
0: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입을 입지 않아.
0: 네.
1: 입으면 안 돼.
0: 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은 따로 입영작은 안 할 건데요.
1: 네.
0: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그래도 여기 지금 비동사 ing 썼죠.
1: 네.
0: 많은 분들 비동사 ing 진행형이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거 뭐예요? 확정된
1: 미래 사실
0: 얘기를 할 때.
1: 아하.
0: 오케이. 너 그거 안 입어. 팩트야.
1: 네.
0: 정해졌어. 네. 이런 식으로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So you're not wearing that. 너 그거 안 입어, 못 입어.
1: 항상 하는 말이에요.
0: 강력하죠.
1: 그거 입지 않아, 만지지 않아.
0: 그렇죠.
1: 너
0: 입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확정된 미래에 사실 정해져 있다. You're not wearing that. Okay? 너 안 입어. Okay? So, 비동사 ing로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거 나왔을 때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아무튼 너는 그거 안 입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고요.
1: 네.
0: 여기서 잠깐만요.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이렇게 입는 동작 얘기하는 게 아니죠.
1: 네.
0: 뭐예요?
1: 입혀 있는 건데.
0: 아, 입혀 있는 상태. 네. 혹은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Right? 이것을 바로 we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너 그거 입은 상태로 학교 못 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교재에 필기해 두는 게 좋아요. Wear는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이미 걸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네. 돌아다니는 상태. Right? Put on은 이렇게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 올리거나 하는 동작입니다.
1: 지금 막 입고 있는
0: right.
1: 거군요.
0: 그래서 여기서는 넌 그 동작 안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입은 상태로 너 못 가.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1: 네.
0: Okay.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특별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1: Where to be.
0: Where A
1: yep.
0: to be. 자, 이렇게 하면 보통 A는 옷이고요.
1: 네.
0: B는 어떤 장소입니다.
1: 오.
0: 장소나 이벤트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입고 어딜 간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 문장을 만들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잠깐 뭘 입은 다음에 어디 가니까 go를 쓰고 막 아 복잡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1: 그래서
0: 아니라
1: 제가
0: 그냥
1: going을 썼잖아요.
0: right. 근데 그렇게 되면 또 where가 빠지죠.
1: 그렇구나.
0: 입고 가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아주 편하게 그냥 wear something to 어디. 이러면 가다라는 표현을 아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1: 아, 그러네.
0: Okay, wear something to 어디. 요거 입고 어디 가다. 너 그거 입고 학교 안 가,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낯이 있으니까요.
0: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네. 됩니다, 여러분들. 입는 거가 wear, 입고 있는 상태로 wear잖아요.
1: 네.
0: 근데 과거형이 뭐예요, wear?
1: Wore.
0: Wore, right? 나 턱시도 입고 그 파티 갔다? 친구한테 말하고 싶다면
1: 네.
0: 가다, 뭐 go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나는 턱시도를 입었다. 그러면 되죠. wore 써서.
1: I wore a tuxedo.
0: 그죠. I wore a tuxedo.
1: I wore a tuxedo to
0: 그 파티에
1: to the party.
0: To the party.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That's it.
1: 오.
0: 무슨 go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오케이?
1: 여기는 또 not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바로 where의 과거를 써서
0: 그렇죠,
1: 동사가
0: 그렇죠.
1: 됐네요.
0: 오. 오히려 이거는 부정문이라서 오케이. 힘든 거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그 쇼에 드레스 입고 가자.
1: 오.
0: 야, 우리끼리 맞춰서 입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네. 드레스를 입자. 그럼 어떻게 해요?
1: Let's wear a dress.
0: 그 쇼로.
1: To the show.
0: That's it.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1: 아, 고가 없는데도?
0: 고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1: 간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네요.
0: That's right. 자, 엄청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세요. I wore a tuxedo. 쉬운 문장이죠. I wore a tuxedo.
1: Let's wear a
0: 어디에?
1: dress.
0: To the party. Let's wear a dress. 간단하죠? 드레스
1: 네.
0: 입자. 근데 어디로?
1: To the show.
0: Again, go 필요 없다는
1: 아하.
0: 거.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1: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0: Hey,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1: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0: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처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질문형도 가능하죠.
1: 오.
0: Did you wear that
1: to her wedding?
0: 친구가 보세요. 아, 오늘 저기 뭐 결혼식 갔다 왔어 했는데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1: Oh my gosh.
0: 센스 없게.
1: 예, yeah, 민폐하게.
0: Oh no. Did you wear that
1: to her wedding? To her wedding?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입고 어디로?
1: 네.
0: 자, 해보겠습니다.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오.
0: 이렇게.
1: 자, why not? This is my dress. 내가 가장 좋아하는 my bestest. 최고의 드레스.
0: Okay.
1: my the bestest인가요? 아니잖아. 베스트는 이미 최상급인데요. my the best dress.
0: 근데 그거 아세요? 네. bestest라고 슬랭으로 써요.
1: 어, 그래요?
0: 원래 best가 최고의란 뜻인데요. 네. 거기다 est를 붙여서 슬랭처럼 진짜 짱짱짱 이런 느낌으로 쓰기도 하긴
1: 최고급의
0: 합니다.
1: 최고급의 최고.
0: Right. 어. 근데 여기서는 최고급의 드레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정답은 favorite.
1: 맞다.
0: Right? So, favorite.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게 favorite이면요.
1: 네.
0: 가장 덜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덜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 앞에 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1: 덜이니까 왠지 less?
0: 오케이.
1: 예, less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케이. Okay. 자, 비슷해요. 어? 비슷한데 이것도 이걸 쓰는 거예요. least는 가장 적은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that's my least favorite dress.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제일 덜해.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좀 반대의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Why not?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Why not?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y not?
1: 아, 왜 아니야?
0: 왜 아니야? 왜 안 돼요?
1: 왜 안 돼요?
0: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why not이라고 했을까요?
1: You a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That's right. 너 그거 안 입어. So you're not이라는 부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not으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1: 바로 not을 받는군요.
0: 네, 물론 그냥 why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1: 네. 네,
0: 둘 다 큰 문제는 없는데 부정문으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 not을 추가해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Let me show you. 누가 어디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해주세요.
1: Why not? It will be fun.
0: 오, 왜 안 가? 그거 재밌을 건데. It will be fine. Right? 뭐 앞에 바로 앞에 그런 게 나왔겠죠. No, I'm not going.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세요. 너는 있잖아 거기 갈 수 없어라고 아빠가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뭐 어린이들을 갈 수가 없는 곳인가 봐요. 얘기를 했더니
1: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왜 못 가요? 나 아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누군가가 not이라는 말을 했을 때 왜 안 되냐라고 할 때는 not 넣는 게 자연스럽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1: Why not? It will be fine.
0: Why not? I'm not a baby.
1: Why not? I'm not a baby.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조금 달래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안 돼요, 우리 숙녀님. 가서 갈아입어.
1: No, young, go and get changed. 가서 get change를 해. 옷을 갈아입으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 숙녀니까 young lady겠네요.
0: Okay.
1: 예. 그쵸. 꼬마
0: no,
1: 숙녀.
0: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쵸?
1: 예후.
0: That's right. 뭐 여자분, 숙녀, 뭐 아가씨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Go, 가서 옷을 갈아입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옷 갈아입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바로 get changed. 얘는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아.
0: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Get changed는 옷을 갈아입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옷에 뭔가 이런 얼룩 stains 같은 게 묻었을 때
1: 네.
0: Oh, I need to get chang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동사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하자를 넣어서 옷 갈아입자. 어떻게 해요?
1: Let's get changed.
0: Let's get changed. Got it. 자, 두 번째는요.
1: 네.
0: 이거 볼게요. 너 여기서 갈아입어도 돼. 너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 내가 뭐 커튼을 쳐줄게 or something, right?
1: 네.
0: 너는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서.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at's right.
1: Wow.
0: You can get changed here.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네.
0: Okay, so 여기서 그냥 get changed가 하나의 동사 추천드리는 거는 changed 할 때 앞에 A의 강세를 많이 주세요.
1: Changed.
0: 그래서 changed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Okay? 자, 읽어볼게요. Let's get changed.
1: Let's get changed.
0: You can change. You can get changed here.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1: 네.
0: get 뒤에 changed가 아니라 다른 것을 쓰면 옷을 그냥 입는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put on something이랑 비슷해져요.
1: 네. changed는 바꿔 입는 거니까. 그러면 입다는 get put 아니에요?
0: 아니요. 그거는 put on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죠.
1: 아, 그래요?
0: 자, 요거는 보여 드릴게요.
1: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Yeah? Okay.
1: Get dressed.
0: 자, get dressed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옷을 입다입니다. 근데 얘는 put on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동작 동사인데 네. 차이가 좀 있다면 put on은 뭘 입는지 보통 쓰잖아요. I put on a dress.
1: Yes.
0: I put on a skirt. 이런 식으로, right? But then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옷 입었어. 뭐 I got dresse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1: I'm off to school, mom.
0: Alright. 아,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off to 장소.
1: 네.
0: 라고 하는 거.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억양 살려주세요. 나 회사 다녀올게.
1: I'm off to work.
0: 그렇죠. I'm off to work. 저희, 내가 아니라 저희 학교 다녀올게요.
1: We're off to school.
0: 그렇죠. We are off to school. 하나 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까지.
1: I'm off to school, mom.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m off to work. We are off to school. I'm off to school, mom. Alright, 다음은요. Why not? 왜 아니야? 왜 안 돼? 왜 싫어? 다양하게 의역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왜 못 와? 재미있을 건데. 자, 왜 안 돼?
1: Why not?
0: Right? 그건 재미있을 거야.
1: Oh, it will be fun.
0: Yes, you got it.
1: 네.
0: 자, 왜 안 돼요? 저 아기 아니에요.
1: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Why not? I'm not a baby. 세 번째입니다.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자, 왜 안 돼요?
1: Why not?
0: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예요.
1: This is my favorite dress.
0: Got i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Why not? I'm not a baby.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해결.
5: I'm off to school, Mom.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5: Hmm?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5: This is so beautiful.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네.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decide on the song.
0: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song. 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네. Be off to 장소.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회사 다녀올게. 우리 회사 다녀올게.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념.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5: 아이고 잘하네.
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7번의 만남을 통해 슬라브 문화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의 비극적인 역사와 예술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와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의 건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한 연극 작품을 통해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연극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중세의 향기 가득한 구도심과 깔끔하고 세련된 신도심, 그리고 도심 외곽의 계획도시인 노비 자그레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소와 관광지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노비 자그레브까지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노비 자그레브를 찾는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고슬라비아 영토는 전쟁이 핥히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국가 재건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했고 유고슬라비아는 미국과 소련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 원대한 꿈과 이상을 새로 짓는 건물을 통해 과시하려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꿈꿨던 사회주의 이상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도드라졌는데요. 각각의 집은 크기와 구조가 비슷한 하나의 블록과 같았고 이 블록들이 세포 분열을 하듯 반복 확장하면서 수백 수천 개의 균등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 평등을 공간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죠. 이와 함께 공동체의 가치 역시 강조되었는데요. 각자의 집은 개별 공간이지만 이들 모두는 주민센터와 육아시설 등 공동 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의 건축적 유산은 연방시절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들 신도시 구역은 각각 노비 베오그라드와 노비 자그레브라고 불렸고 고층 빌딩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신기루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한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자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비전은 이 시기 건물들의 독특한 형태와 유별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모양 빌딩도 있고 중앙이 뻥 뚫려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고층 타워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비 베오그라드나 노비 자그레브에 가면 빛바랜 사회주의 건축과 낡은 우주선 같은 건물들이 리모델링도 되지 않은 채 늘어서 있어 20세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건축 산책 등의 투어 프로그램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중 노비 자그레브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경제 복합단지를 결합시킨 야심찬 기획도시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통틀어 손꼽힐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 기획과 준비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착수 뒤에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고 연방은 노쇠에 가는 티토와 힘을 잃은 사회주의, 경제 침체로 흔들리고 있었죠. 결국 유고 연방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길고 치열했던 내전의 지역, 노비 자그레브의 건설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끝난 뒤 긴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노비 자그레브는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형태의 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죠. 한편 같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북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수도 스코페는 이와는 사뭇 다른 역사적 맥락의 건축을 보여주는데요. 1963년 7월 26일 스코페에서 기록적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의 80%가 무너졌습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스코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도시 전체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백지 캔버스로 급부상한 거죠. 워낙 큰 자연재해다 보니 유고연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원조와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고 유엔의 주도로 전무후무한 규모의 도시설계 공모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인 가운데 일본의 건축가 단계 겐조가 제안한 도시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려 했던 그의 마스터 플랜은 결국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지만 지금도 그의 커리어나 현대 건축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 연방 붕괴와 내전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긴 호흡으로 진행되던 스코페의 마스터 플랜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으로 출범한 마케도니아 정부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새 시대에 발맞춘 스코페의 새로운 청사진을 꿈꿨는데요. 이를 스코페 2014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페 2014의 초점은 전통과 역사여서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지향했던 기존의 마스터 플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이웃 그리스와의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연방에서 분리된 이후 국가명을 마케도니아로 정하자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유산을 빼앗아갔다며 그리스가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분쟁은 2019년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국가명을 두고 그리스와 날선 대립 중이던 마케도니아는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빨리 착수했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고풍스러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도시 곳곳에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과 조각상이 세워졌는데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동상이 한꺼번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늘날 스코페는 매우 독특한 분위기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사회주의 건물과 대지진 이후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축, 그리고 스코페 2014를 통해 지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와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든 국가의 비전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혁신과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여럿 남겼지만 그만큼 국가의 운명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보니 연방 해체 이후 마주한 변화와 난관 역시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너무 늙어버린 미래와 새로 지은 오래된 역사, 노비 자그레브와 스코페는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각기 다른 차원에서 기이한 공간 체험을 선사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도시를 가득 채운 콘크리트 건물들은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끝없이 이어진 전쟁과 분쟁의 한가운데서도 남슬라브 민족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짝이는 유머가 담긴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굴곡진 역사와 갈등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성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와 예술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꽃송이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속에서 이들에게 예술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시모비치의 희곡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바로 이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가는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지체 출신이기도 한 작가 시모비치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 같은 우리 삶의 연극은 혹은 예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매일같이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대던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 독일 점령군과 이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마을에 어느 날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이 찾아옵니다. 단장 쇼팔로비치와 3명의 배우로 이루어진 단촐한 극단인데요. 그들은 거리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하지만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시국의 연극이라니 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분에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공연 홍보 도중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온갖 방해 속에서 어렵사리 공연을 준비합니다. 한편 유랑극단이 잠시 머무르는 여관집에는 술주정이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늘 상복만 입고 다니는 과부가 살고 있는데요. 여관집 마당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들 앞에 채찍을 든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가 등장합니다. 그는 걸어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남을 만큼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고문관입니다. 드로바츠는 방금 독일군 사령관이 암살당했다면서 술주정이의 아들이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사령관 암살 사건으로 모든 공연은 전면 취소되고 강가에서 수영을 하던 유랑극단의 아름다운 여배우는 자신에게 반해 쫓아온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와 마주치게 됩니다. 간신히 연극적 기질을 발휘해 드로바츠에게 수레국화 한 송이를 쥐어준 채 조용히 보내는 데 성공하지만 드로바츠의 핏자국을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여배우를 배신자 취급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빡빡 깎습니다. 한편 언제나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던 배우 필립은 마을의 사령관 암살 현장을 보고 이 상황을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으로 착각해 내가 저들을 단숨에 무찔렀지 하고 대사를 외치다가 살인자로 오인되어 경찰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배우들은 짐을 꾸려 조용히 우지체 마을을 떠납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결국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우지체 마을에서 연극을 올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배우 하나는 죽고 배우 하나는 머리가 빡빡 깎인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마을에는 자그마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극단의 배우가 암살자로 오인되어 죽는 바람에 용의자가 풀려났고 그 용의자를 은밀히 사랑하던 과부는 늘 입던 상복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 유랑극단을 배웅하면서 고문관 드로바츠가 수레국화 한 송이를 든 채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랑극단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지만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전쟁의 공포로 시들어가던 마을 사람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필립이 현실을 연극으로 착각해 죽는 바람에 한 생명이 풀려났고 그로 인해 과부는 삶의 행복을 되찾았으며 평생 핏자국을 남기며 살아온 고문관은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처럼 유랑극단의 배우들은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예술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자아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작가 시모비츠는 유랑극단 배우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합니다. 연극은 우리에게 빵을 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이죠. 또 극중 배우는 과부 심카에게 상복을 벗고 드레스를 입으라고, 꽃을 꽂거나 양산을 들라고 권합니다. 상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상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니까 더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그렇게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겨야만 한다고 말이죠. 비단 세르비아뿐만이 아니라 슬라브의 나라들은 오랜 세월 굴곡 많고 사연 많은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국경과 경계가 수도 없이 바뀌고 몇몇 나라들은 아예 국가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강하고 뜨거운 슬라브족 특유의 기질이 더해져 수많은 갈등과 혁명, 내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제1, 2차 세계대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과 체코와 폴란드의 눈물겨운 독립운동 및 민주화 투쟁, 대기근과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모두 슬라브권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슬라브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곳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와 폴란드는 각 5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체코와 벨라루스, 유고슬라비아도 노벨문학상 수상국입니다. 이외에도 쇼팽,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 뛰어난 음악가와 그로톱스키, 칸투르, 바츨라프 하벨 등 20세기 연극의 거장들, 안제이 바이다, 키에슬롭스키, 에밀 쿠스트리차 등 세계 영화사를 빛낸 감독들까지 슬라브 출신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우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 듣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현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 다른 삶을 꿈꾸곤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슬라브 지역의 예술이 특히 이야기가 그토록 발달한 이유는 이들이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역사와 현실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웃음 속에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있습니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중 무시무시한 고문관 드로바츠는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불행에 대해 털어놓게 되고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에게 여배우는 어둠을 비춰줄 예쁜 수레국화 한 송이를 전합니다. 피로 얼룩진 슬라브의 역사가 드로바츠의 걸음마다 따라다니는 핏자국이라면 이곳에서 피어난 수많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 어둠을 밝히고 위로하는 한 송이 수레국화와도 같습니다. 8번의 강연을 통해 제가 바랐던 것은 그렇게 광활한 대지와 비극의 역사를 지닌 슬라브 땅에서 찾아낸 수레국화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소 낯선 슬라브의 문화와 예술에 조금이나마 관심과 흥미가 생기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2: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0: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5: 아이고 잘하네.
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리나라 동해에서 잡히는 문어는 문어 중에서도 큰 편. 그래서 대문어라고도 부르고 색이 붉어 피문어라고도 부릅니다.
1: 오, 놓으세요.
2: 네.
0: 대체 불가능한 맛 때문에 문어 장사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1: 매출이 하나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0: 똑같은 문어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0: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데요. 이 문어 한 마리에 그녀가 40여 년 닦아온 안목과 실력이 담겨 있는 거죠.
1: 예쁘죠? 문어 꽃이 활짝 폈잖아요.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
0: 동해안에 문어 장인을 소개합니다. 무코항에 활기가 도는 시간. 새벽 2시. 저마다 항구를 떠날 준비로 한창인데요. 짐작하셨겠지만 모두 문어배들입니다.
2: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출발 안 하는 거예요?
3: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4: 우리는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3: 3시에.
0: 동시에 수십 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발 시간 엄숙. 게다가 문어는 어느 정도 잘 잡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동일선상 출발이라는 규칙이 더 강조된답니다. 출발하자마자 급격히 속도를 높이는 배. 파도가 거센 날이었는데도 선장님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이른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2: 야, 우리 저 낚시.
4: 이게 약간 뭐 가재 같이 생겼네요.
2: 예, 예, 봉갈 미끼. 물론 뭐 가는 일이 없으니까.
0: 취주라도 하는 건가 싶으시죠?
3: 수심 보고 이제 발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
0: 수심이 표시된 어군 탐지기를 보고 문어가 있는 바닥까지 낚싯줄을 들이우기 위해서랍니다. 문어가 미끼를 물면 미끼와 연결된 낚싯줄이 움직이는데 그 미세한 파동을 어군은 알아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의 첫 수확일까요?
3: 이거는 좀 안 그래가지고 미달이래가지고 나 600g 미만은 나 살려줘야 돼. 오.
5: 어, 제가 눈에 보게 되게 커 보이는데.
3: 아이.
0: 일말의 미련도 없이 무심하게 계속되는 낚시. 그런데 그때 미끼를 물어버린 또 한 놈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최저 무게 이상의 큰 놈인 듯합니다.
5: 와.
0: 그런데 선장님 반응이 없으시죠?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차시는 거죠. 그렇게 운전만 하던 선장님, 갑자기 배를 세우시더니 급하게 잡아채는 갈고리.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 뒷모습에서 읽힌 건 분명 대물이었습니다.
5: 우와! 대양문어예요?
3: 대양문어는 아니고.
5: 이 정도 몇 킬로예요, 이거?
3: 한 10킬로 됐겠지.
0: 출렁이는 파도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낚아올린 문어. 어마어마하죠?
5: 와, 이게 동해 문어군요. 네. 네, 한국어 뒤집어서. 네.
0: 트로피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5: 기분이 어떠세요?
3: 기분이 좋죠. 딱히 뭐. 아, 그래도 오늘 체면 유지했는데.
0: 배 타고 처음 보는 선장님 미소. 문어야, 네가 효자다.
5: 야, 이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3: 물속에는 알 수가 없다니까.
0: 금세 여명이 밝아옵니다. 문어잡이 배가 나가는 날이면 언제나 들려오는 소리.
6: 문어를 입찰 소개하오니 지정체. 국민께서는 현장 사무실

0: 흔치 않은 여성 중매인, 오늘의 주인공 김성란 씨입니다.
1: 자, 배불러.
0: 문어를 얻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1: 대진중, 대진 소문어. 1kg 34,100불씩 대풍. 대진 소문어. 없죠.
0: 보시다시피 중매인 중 여성은 김성란 씨가 유일하죠.
2: 네, 문어의 가장 큰 손입니다. 동해 씨.
3: 오시냐 안 오시냐에 따라서 금액 변동도 많이 생길 만큼 무코 문어 입찰에서 좀 많이 영향을 차지하는 분이세요. 시켜놨지.
0: 역시 큰 손이셨군요.
4: 네, 어떻게 오늘 경매 잘 됐어요?
5: 오늘 예,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은 샀어요. 지금 샀는데 날씨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갖고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4: 근데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 보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5: 아, 네. 문어만큼은 어느 현장이라도 거의 안 보고 경매를 봐 놓고 예. 이제 배가 들어오면 이제 수거를.
4: 문어는 왜 특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5: 배가 뭐 한 7, 80척씩 되는데 한 척 한 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경매를 일괄적으로 봐놓고 100kg, 200kg 뭐 순위로 잘라놓고 이제 예, 높은 가격부터 앞에서 받아 나가기 시작해요.
0: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모양이죠. 조용한 항구 도시는 요즘 뚜벅이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심에 시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들인 문어는 전량 여기서 판매합니다.
5: 지민 씨. 네. 아, 얼마나 나왔을까요? 대문어는요? 승미 아빠, 대진에 작업이 끝났대요. 대진에 중문어 사놨거든요. 가서 좀 싣고 오세요.
0: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문어까지 운신의 폭이 넓기도 하시네요.
5: 우와, 대박이다. 와, 대왕문어, 말 그대로 대문어.
0: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동해안 바다에서 활개치던 대왕문어, 입이 떡 벌어지게 크죠.
4: 예. 이게 한 몇 킬로 짜리예요?
5: 이게 한 25킬로.
0: 빨판 하나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큽니다. 말이 25킬로그램이지 어지간한 주부들은 한 번에 들어올리기도 어려운 무게죠.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니까요.
4: 이렇게 큰 문어는 흔치 않죠?
5: 아, 그렇죠. 흔치 않죠. 이 머리 하나가 이런데. 머리 하나가 10kg 나가겠네.
6: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5: 네, 어마어마해요.
6: 다리 하나가 막 엄청 풀렸는데요?
5: 네.
6: 20kg? 20kg래. 성민아 어디 갔어? 야, 나 이런 거 지금 처음 봐서. 어머, 세상에.
0: 눈 깜짝할 새 대왕문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5: 네. 아,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팀장님. 아, 네. 오늘 되게 빨리 연락 주셨다. 네.
0: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울려대는 주문 전화.
4: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5: 연 매출이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7: 네. 우리가 산 게 이거잖아. 요거 54,000원짜리
5: 요거요. 요거 언니 요거. 네.

0: 그렇게 사는 것처럼.
1: 문어 어디다 쓰시려고요, 오늘?
0: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나들이 갈게.
1: 이 지역분들이 이렇게 문어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0: 좋지 맛있고 보양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따져보면은. 그리고 특히 노인들은 기력 회복에 좋고요. 삶아서를 탁 놔두면 이뻐요. 꽃발집, 꽃처럼 이렇게.
2: 단골이라서 특별히 주는 거예요.
0: 아, 네.
2: 어르신들 모시고 잘 갔다 오세요.
0: 네, 이거 문어 창자. 예, 네, 맛있어요. 알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2: 잘 갔다 오세요.
0: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단골이라고 챙겨주신 게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2: 문어 내장.
3: 내장은 빨리 상해서 산지에서나 먹을 수 있는 별미에 속한다죠.
2: 문어 내장이에요.
1: 이거는 뭐 비한가 봐요. 단골 손님만 주세요.
2: 맛있어요.
1: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내장은?
2: 그냥 초장 찍어서 먹어도 되고, 또 야채 넣고 볶아도 되고, 다양하게 해물탕 찜에 넣어도 되고, 다양해요. 그냥 바로 먹는 게 맛있어요. 드셔보시고.
3: 흔히 머리라고 부르는 몸통 속에 들어있던 내장. 맛이 궁금한데요.
1: 문어 맛이 나면서 되게 고소하네요.
4: 네, 고소해요.
1: 참기름 뿌린 것 같지?
4: 맞아요. 고소해요.
2: 네. 문어 한 마리에서 이렇게 한 마리 하나 나와요.
1: 한 마리에서 이만큼
2: 나와요? 네. 문어 한 2kg짜리 한 마리에서 이렇게 나와요.
3: 보통 문어는 구입 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익혀서, 그러니까 숙회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요.
1: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세요?
2: 문어는 빨리 삶아야 돼요. 근데 100% 살았을 때 하면 절대로 문어가 맛도 없을 뿐더러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수명을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이제 숙현 다음에 30%의 수명이 남아있을 때 삶으면 모양도 예쁘고 질감도 맛있고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요.
1: 그런 그 삶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어디서?
2: 제가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계속 터득을 하는 거죠.
3: 숙회를 파는 문어 상인들은 저마다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보세요. 김이 펄펄 날 정도로 뜨거운데 절대 그냥 던져서 넣는 법이 없죠.
2: 여기다 붙이고 다리도 한 번씩 들었다 놔주고 그래야지 아주 예쁘게 꽃 모양이 나와요.
3: 아무리 장갑을 꼈다고 해도 물이 끓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어쩌다 문어와 같이 걷는 인생을 택하셨을까요?
2: 문어 배를 타는 남편인데 시집을 왔어요. 문어를 잡아갖고는 밥을 못 먹고 살겠는 거야.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년은 굉장히 어려웠죠. 잠을 하루 한두 시간씩 자고 막 일하고 이러면서 그 물 웅덩이가 있어요. 문어 삶다 보면은 거기도 막 둘러빠지고 처박히고 그랬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3: 지금도 주문이 밀리는 날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신답니다. 덕분에 얼굴에도 문어에도 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녀만의 감각으로 완벽하게 삶은 문어. 곧장 찬물로 직행합니다. 이 찬물 샤워로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고 선명한 색깔과 예쁜 다리 모양도 잡을 수 있답니다.
2: 예쁘죠? 문어 꽃이 활짝 폈잖아요.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
3: 방금 삶은 문어를 슥슥 잘라주시는데요.
2: 이렇게 드셔보세요.
5: 단맛이 확 올라오죠?
2: 네, 그쵸.
5: 와. 와, 대박이다. 진짜.
3: 어디서 많이 불문 같죠? 문어잡이 배 선장님 부부가 오셨어요. 사실 선장님은 그녀의 시, 조카.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에서 함께 사는 이웃이죠. 닭 백숙에 문어는 물론이고 전복까지 푸짐하게 넣어 보양식을 만든 참입니다.
5: 와, 올여름 나겠는데요.
2: 올여름 나야지. 건강식으로 먹자고 한 건데. 다 드세요. 내가 가지고.

0: 빨리는 뼈 관리해야 되겠구나. 맛있죠?
1: 아이 맛있어.
0: 맛있다니까요.
2: 맛있어요. 예상 뭐 말이 필요 있나요? 왔다지요, 왔다. 아니 삼촌 일 열심히 안 하는 모인데요.
0: 일 열심히 안 해.
2: 허리 아파진 거 보니.
0: 아이고 일 고생 요즘에 축산하게 한다.
1: 일한다고 살 빠지면 그럼 병자지.
0: 문어도 잘하세요, 조카님. 네,
2: 고맙습니다.
1: 내일가 만선이다고.
3: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4: 저는 김치에 어떤 첨가물도 안 넣어요.
5: 그럼 연매출 얼마 나오세요?
6: 한 50억 원.
7: 해물솥밥도 제가 명인받은 해산물과 배추, 오이, 가지, 무 등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석박지, 해물석박지.
8: 한국 김치가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0: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0: 아, 이래도 되나?
12: 기다릴게요.
10: 예.
12: AIA 생명.
1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3: 이동하실게요.
10: 네.
12: AIA 생명.
1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간다.
12: AIA 생명.
1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4: 하!
10: 수고하셨습니다.
14: 수고하셨습니다.
10: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9: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8: 아이고 잘하네.
17: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3: 꿀리.
4: 네.
3: 오. 깔다말랄끔. 40kg.
4: 와.
5: 와, 진짜 장인들이다. 와.
3: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6: 전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3: 와.
5: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6: 와, 갑자기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인데?
3: 이번 촬영도 잘하게 해줘. 드럼스틱 합처리.
7: 1년에 한 번, 한 달만 만날 수 있는 풍경. 이슬람의 라마단,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해질 무렵이면 달라지는 도시의 리듬. 그 낯선 하루들이 모여 잊지 못할 여행이 됩니다. 펀자부 지방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우르를 보지 못한 자, 태어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파키스탄만의 이국적인 매력이 흐르는 도시, 라우르에서 오늘 여정을 시작합니다. 라우르는 파키스탄 펀자부주의 주도입니다. 이슬라마바드가 파키스탄의 정치, 행정적 수도라면 라우르는 역사와 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최소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6: 이야, 멋있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라우르 구시가지의 델리 게이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아우르던 무굴 제국 시대 16세기 후반 아크바르 황제가 이 라호르를 수도로 정하면서 새롭게 정비된 이 도시 성곽과 성문입니다.
7: 무굴 제국 시대, 라우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13개의 높다란 성문이 도시 길목을 지켰습니다.
6: 무굴 제국 시대 때는 여기 라호르랑 델리가 다 하나의 무굴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가면은 지금 현재의 델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을 델리 게이트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7: 세월 속에 성문 상당수가 소실되고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6: 와, 갑자기 완전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인데?
7: 델리 게이트 안에 구시가지. 낡은 책장에 오래된 앨범을 펼치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간이 살짝 비껴간 듯한 이런 거리를 누비다 보면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참새 장소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6: Hi. Nice to meet you. Why do you catch the birds?
8: 아무래도 계속 비팅 앞에.
6: 아차, 아차.
8: 비팅 앞에 비팅.
6: 아차.
8: 1p 200.
6: 제가 이분한테 참새 한 마리당 금액을 내면은 한 마리씩 풀어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기도를 안고 참새가 이제 날아가면서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7: 불교의 방생과 비슷한데요. 갇혀 있거나 위험에 놓인 생명을 풀어주는 건 이슬람에서도 선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좋은 일 좀 하고 가야죠.
6: 오! 오! 이번 촬영도 잘하게 해줘.
7: 제가 날려보낸 참새들은 지금쯤 어느 하늘을 여행하고 있을까요?

0: 고양이. 또 무슬림들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1: What is that?
0: 후카. 후카. 와, 이게 그 물담배. 옛날 물담배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물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불이 있죠. 요거를 이제 태워서 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불은 안 돼 있어서. 와.
1: 라마단.
0: 라마단. 오케이. No food, no smoking.
1: No.
0: 오케이. No eat. 오케이. 라마단.
1: 아이로자.
0: 아하. 인샬라. 라마단에는 철저히 금식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또 이런 뭐 담배도 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2: 우와. 작두다.
3: 라마단이라 직접 시범을 보여줄 순 없지만 호기심 가득한 여행자를 위해 이것저것 꺼내 보여주십니다.
0: 와, 아, 요게
1: This is 타바코.
0: 와, 이게 담배라고 합니다. 이게 오,
3: 꼭 굵은 밧줄 같지 않나요? 담뱃잎을 수분이 있을 때 꼬아 말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0: 이 저울도 완전 옛날에 그 법원 엠블럼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저스티스.
1: 야, How many years?
0: 18 years. 이 라오르도 실크로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 무역의 교차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50g입니다. 50g.
1: 야. 슈크리아.
3: 제가 찾은 3월은 무슬림들에게 아주 중요한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1: 살람알라이쿰.
3: 예전에 여행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0: 지금은 라마단 금식 시간이라서 문을 다 닫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다 닫혀 있죠? 원래 이쪽이 유명한 푸드 스트리트거든요. 아, 여기도 지금 딱 보면 탄두리가 난 베이커 난 네. 그런 데거든요. 지금 난 만들고 하는 데인데.
3: 한 달 남짓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는 라마단. 도시의 볼륨이 살짝 낮아지고 한결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금식을 하다 보니 많은 식당들이 낮장사를 접지만 똑같은 일상을 사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2: Do servers?
0: 와, 이게 칫솔이래요, 칫솔. 지금 그냥 나뭇가지거든요.
3: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도 자주 썼다는 천연 칫솔. 이슬람권에서는 특히 기도 전에 미스와크로 치아를 깨끗이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0: 이렇게 씹어서 연화를 시켜요. 그럼 얘네가 하나하나 이렇게 가닥이 되는데 마치 칫솔 모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고 좀 소리가 들리시나 이게 엄청 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파키스탄의 오래된 옛날 그 자연의 양치법이라고 합니다.
3: 식당 거리에 식당들이 문을 닫으니 오히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0: 남카헤.
4: 샌들.
0: 샌들. This one, please.
4: Yes.
3: 과일이나 허브, 꽃잎으로 만드는 샤르바트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즐겨 마십니다.
0: 아니, 바니에.
3: 페르시아 의학서에 왕실 의사가 소개한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오래된 음료라는데요.
0: 와, 오, 시원하다.
3: 무굴 제국의 황제 바부르는 샤르바트를 차갑게 마시기 위해 히말라야 얼음을 가져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0: 와, 진짜 시원하다. 탄다. 보호트 탄다 해.
5: 와. 이게 이스메 바두리. 이스메 솜.
6: 솜.
5: 솜. 라이치. 이스메 비 라이치. 얘는 이게 플레버라. 이스메 이스메 저리 부디야 나. 에 부디 니 해.
7: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shop?
5: The Kaim Chuda 1900. दादा परदादा बड़ों से बुजुर्गों से चलता आ रहा है ये 126 साल
0: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한약방 같은 옛날 어디 동네 시골에 있었던 옛날에 그런 약방 같은 곳에서 있었던 그런 처방 같은 게 타고 내려오면서 이 더운 라오르에서 이 하킴 샤벳이라고 하는 걸 한 잔 먹으면은 열을도 내려주고 하는 약간 일종의 민간 오유
3: 손님이 한 잔을 주문해도 따라주는 건 사장님 맘대로 그 무심한 듯 따뜻한 인심에 여행자의 갈증이 시원하게 씻깁니다.
1: 미타해, 보트 미타.
3: 라마단 오후의 먹자 골목은 이렇게 한산하지만 오히려 바빠지는 식당도 있습니다.
0: 요 앞집에 사람이 많이 서 있는데요?
3: 라마단을 잊은 듯한 이 가게.
1: 아, 살람 알라이쿰. 카초리.
4: 아, 카초리.
1: 카초리. 아, 드럼스틱 카초리.
4: 드럼스틱 카초리.
3: 알고 보니 라마단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가게였습니다.
0: 지금 요거는 이 인도 아대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카초리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 라마단 기간에만 특별하게 이 다리를 하나 꽂아요. 그래서 드럼스틱 카초리라고 불리는 메뉴를 라마단 기간에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판매를 하는 아주 특별한 메뉴입니다. 특별한 메뉴. 아니, 또 라마단이라서 저만 또 먹는 게 또 항상 죄송스러워요, 지금.
3: 밀반죽에 닭다리살과 각종 채소, 향신료를 넣고 바삭하게 튀겨내는 카초리.
0: 저 얘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 다리가. 어?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 이제 카초리,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꽂으면은 여기 이제 이거를 넓적다리 드럼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럼스틱 카초리가 되는 겁니다.
1: What ingredient include this one?
6: 안데, 고스트, or 미살라 자텐.
1: 아, 마살라. 아, 오케이, 아차, 아차.
6: 브랜드발.
1: 어허.
6: 제네 제트니.
0: 약간 오로케 같은 맛이에요. 야. 어딜 가나 이런 빵 종류는 이런 커리에 많이 찍어 드시는 것 같아요.
1: 마드다.
0: 스파이시?
6: 스페셜.
0: 스페셜. 오케이. 미타해.
6: 이게 미타해.
0: 야, 미타해. 아, 이거는 칠리 소스입니다. 스윗 칠리 소스. 와우. 요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데요. 오로케를 칠리 소스에 찍어 먹는 맛.
3: 하루의 금식이 끝나고 먹는 첫 끼를 이프타르라고 하는데요. 드럼스틱 카초리는 인기 있는 이프타르 음식입니다. 종일 굶은 후에 먹는 첫 식사인 만큼 포만감이 크면서 평소엔 잘 먹지 못하는 특별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드럼스틱 카초리가 딱 그런 음식이죠.

0: ये इंडिया से मेरे दादा वो बनाते थे इसको
1: अच्छा
0: वहाँ से जो बानी है वो मेरे वालिद साहब हैं शेख हाजी मोहम्मद मुख्तार साहब उन्होंने इधर 45 ईयर सर्विस की और 95 से लेकर 31 31 साल मुझे हो गए
2: 3대째 가문의 레시피로 만드는 드럼스틱 카초리 라마단 동안 하루에 5천 개씩 불티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직접 먹어보니 왜 인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걸까요?
3: 사장님께서 선물을 짜드니 짜드니 드럼스틱 가조리 땡큐 땡큐 땡큐 비스밀라 비스밀라 비스밀라 오케이 파키스탄 바이 가이즈 3년 전에 파키스탄을 여행했을 때도 느꼈지만 평면이 많이 깨진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손님이 외국인이 오면은 그러니까 신이 보낸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해주는데 아 이게 또 색다른 파키스탄의 매력

0: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 저는 파키스탄 여행을 통해 이슬람 문화를 접했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간 국제 뉴스를 보며 생긴 막연한 편견이 거치고 나니 따뜻한 무슬림들의 미소와 그들이 쌓아 올린 아름다운 유산들이 보였습니다.
2: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를 못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딱 5분만 촬영을 해도 된대요.
1: 바드샤이 모스크는 무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17세기 건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모스크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골목에 소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모스크에는 350년의 고요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붕의 돔과 높은 천장, 아치구조, 또 단단한 석재벽 등 바드샤이 모스크는 건물 전체가 공명기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는데요. 그 덕분에 마이크도 없던 시절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의 기도가 모스크에 울려 퍼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그냥 이 목소리는 안 울려요. 근데
4: Low frequency.
3: 와, 진짜. 속삭이듯이 완전 저음으로만 얘기하면 그 이 베이스.
1: 무굴 제국의 위대한 유산 바드샤이 모스크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또 다른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이야, 엄청 이뻐졌네. 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바드샤이 모스크 바로 앞에 있는 푸드 스트릿입니다. 제가 전에 파키스탄 여행했을 때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도시 재정비를 통해서 건물 외관에다가 색깔을 칠했고 그래서 이제 또 요즘 파키스탄의 MZ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1: 목조 발코니와 옥상을 가진 서로 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런 양식의 건물을 하벨리라고 합니다. 무굴 제국부터 영국 식민지 시대까지 귀족들의 저택으로 많이 지어졌답니다.
5: 네, 또 무엇보다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야경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바드샤이 모스크가 밤이 되면은 멋진 야경을 뽐내는데 바로 이 레스토랑들 위에서 루프탑에서 그 야경을 보는 게 아주 손꼽히는 멋있는 곳입니다. 하이, 살람 알라이쿰.
6: 와알라이쿰 아살람.
5: 와, 오, 시원해. 아.
1: 이곳은 방치돼 있던 옛 하벨리를 복원해 레스토랑으로 꾸몄답니다.
6: 150.
5: 와. 엄청난 곳이네. 루프탑에 루프탑이에요. 우와. 베리굿, 베리굿. 우와. 아차, 보다 아차.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이쪽에 보이시는 게 바드샤이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살짝 보이는 데가 라호르 포트, 그리고 이제 요 앞쪽으로 있는 데가 이제 라호르 구시가지죠. 이야, 저 골목을 헤맸을 때는 대체 이곳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 엄청 헷갈렸는데 위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와, 시야가 진짜 뻥 뚫리고 가슴이 뻥 뚫리네요.
1: 라호르

0: 사람은 라마단의 금식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만큼은 금식 시간 중에 먹고 마시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이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요.
1: 극진한 대접인데요.
2: Thank you.
3: 쉐크리아.
0: 라오르의 하늘이 바드샤이 모스크에 붉은 빛을 닮아갑니다. 물러가는 태양과 함께 오늘의 금식이 끝납니다.
1: Finish. 이프타르. 오케이.
0: 파키스탄의 모든 무슬림들이 금식 후 첫 식사, 이프타르를 시작합니다. 라마단의 금식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만 해당합니다. 해가 없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 금식에 대비해서 고열량 음식 위주로 먹습니다. 본래 이슬람 문화에서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만큼이나 공동체 문화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함께 금식하고 함께 이프타르를 나누면서 강한 유대감을 갖습니다.
1: 13시간을 금식을 하고서 이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좀 많은데요, 접시에 지금. 오랜만이다. 내 사랑 뿔라오. 중앙아시아에서는 필라프라고 불리고 지금 여기서는 뿔라오라고 불리는 그 유목민들이 즐겨 먹었었던 기름밥입니다.
0: 낮 동안은 비우고 밤이 되면 함께 모여 채우고 나누는 사람들. 라마단의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1: 너무 멋있어요, 그냥. 이 모스크라고 하는 이 미나렛이나 저 돔의 형태나 그 옛날에 진짜 인도에서 이 불금 사한들 갖고 오고 대리석 갖고 오고 여기 이렇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 무굴 제국은 진짜 얼마나 찬란했었으면 이 정도로 큰 모스크를 만들었는지.

0: very beautiful. It's like a wonderful day.
1: It's
0: very nice to meet you. You look like some like Korean hero. We watch drama, so we were a big fan of you.
2: Thank you.
0: Yeah, but we don't remember the name, but we know.
2: Okay, thank you.
0: How was your experience in Lahore in Pakistan?
2: Oh,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게 됐는데요. I love Lahore. Actually, this time is twice.
0: Oh, nice.
2: Yeah, I love Pakistan culture.
0: And we love Korean also.
2: 주거니 박거니 하고 있습니다.
0: I love Korean dramas.
2: Korean drama.
0: We are a big fan of Korean.
2: Oh, okay, could you say any Korean for Korean viewers?
0: 안녕하세요.
3: 1400년이 넘게 이어져온 라마단 문화처럼 한 시대가 다음 세대에 남겨준 것이 오래 살아남으면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값진 유산은 웅장한 모스크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론 평범한 시장통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4: 지금 제가 온 곳은 모장 바자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라오르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한 곳입니다. 살람알라이쿰. 살람. 아,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살람 알라이쿰. 살람. 오. What is that? 난.
5: 난.
4: 난.
5: 비프
4: 난. 비프 난. 오.
3: 이 가게는 파키스탄에서도 난의 명가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4: 오, 이거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오, 굿, 아차, 아차, 아차.
6: That's how Sal say waiters. Abhi bhi waiters chalte. Main laya nahi hai. 150 saal purana test aur abhi waiters hai. Wohi misal hai, wohi sara kuch.
3: 파키스탄에서 들른 모든 노포가 그랬듯 여기도.

0: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1: 발효가 잘 됐는지 엄청 그 빵빵한 느낌이 나요. 때리는데 소리가 좋은데요? 대충 봐도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또 현업에서 직접 반죽을 하시는 모습이 엄청 인상 깊습니다.
0: 3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사장님의 직원들도 대부분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
1: 아, 이거 어디 전자 저울만 있으면은 하나하나 알알이 다 무게를 재도 다 비슷한 무게가 나올 것 같아요.
0: 대를 이어 전해져온 레시피와 직접 개발한 효모는 이 집 난맛의 비밀입니다.
1: 느낌은 완전 찹쌀떡 같아요. 탕탱탱탱탱.
0: 여기서는 일반적인 난도 굽지만 다른 난 가게에서 보기 힘든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난 속에 고기를 넣은 키마난.
1: 이 집이 유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반죽 안에 넣는 이 간 고기.
0: 만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데요.
1: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거를 꽃갈 모양으로 한 바퀴 돌렸거든요.
0: 이렇게 하면 반죽 속에 고기가 밀착되면서 육즙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겹겹이 말린 반죽이 익으면서 식감도 더 좋아지고요.
2: 얘들 마탄 비밀 때, 치킨 비밀 때, 비프 비밀 때, 로그니 난 비밀 때, 카시카샬 난 비밀 때, 굴바하르 난 비밀 때, 사다 루티, 사다 난, 사다 루티 아마르 파세. 예, 로그네. 골카.
1: 골카.
2: 카줄카. 워 라가네. 예, 우퍼 케마 이스와 싱글 마르네 케마 니 니클레 바.
0: 19세기부터 사랑받아온 전설의 난가게.
1: 다른 곳들 많이 여행도 해보고 난도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방식 자체는 처음 봤습니다.
0: 국빈 만찬장의 식탁에 이 집 난이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1: 드디어 제가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키마 난이라고 불리는 건데 키마가 고기를 다진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짐육이 들어간 난이에요. 아, 우선 냄새 너무 좋고요. 이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그 향기가 느껴지는데 왜 이곳이 여기서 이 사랑받는 노포 맛집이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옷 맞아다.
0: 하루 다섯 번 무슬림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울려 퍼집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이 아잔 소리가 이프타르의 시작 알람도 되는데요. 파키스탄의 많은 모스크에서는 라마단 한 달 동안 공짜로 이프타르 음식을 나눠줍니다. 여기는 모장바자르 인근에 있는 작은 모스크입니다.
1: 와, 치킨,
3: 아,
1: 치킨 달.
3: 전화, 전화. 전화.
1: 이제 30분만 지나면 이프타르가 됩니다. 이프타르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이 풀리는 시간을 이프타르라고 말하거든요.
0: 재정이 넉넉한 대형 모스크가 아닌 이런 작은 모스크에서는 대개 지역 유지가 음식 비용을 후원합니다. 라마단 동안 무슬림들은 자선과 나눔 등 선행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기부도 그 일환입니다.
4: 이슬리에 게 수바 사라딘 조야 람잔 메 무슬만오 카 로자 호타 해 수바 세히리 호티 해 파자르 키 나마즈 케 왁트 우스케 바드 마그리비 왁트 이프타르 호타 해 토 사라딘 쿠치 니 카테 오르 마그리비 케 왁트 조 이프타르 케 리에 함 카나 타이아르 카르테 해 오르 다와트 에 암 호티 해 케 조 비 우스메 아예 오르 아케 카나 하마레 사드 카이.
0: 선행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제각각. 나눌 것이 없는 꼬마 무슬림들은 어른

0: 그들의 일손을 도우며 나름의 복을 짓습니다.
1: 동네 애기들이 같이 와서 지금 이 이프타르를 준비하고 있어요. 와, 여기 앉아?
2: 오케이. 자. Are you hungry?
3: Yes.
2: Hungry?
3: Yes.
2: You guys are waiting. Iftar. Friend. Okay. Mess. Dora.
3: Me. Friend.
2: Dost.
3: Yeah,
2: okay. Dost.
0: 하루 다섯 번의 예배 중 네 번째 예배. 마그리브 아잔이 울리는 순간 금식은 종료되고 이프타르가 시작됩니다. 모스크에서 준비하는 음식은 하루 350인분. 메뉴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난과 병아리 콩 수프, 대추야자, 튀김 음식 등이 있습니다.
4: Long time. Long time. Feel like hungry. Okay, inshallah. Bismillah.
0: 축제 같았던 레스토랑의 이프타르와는 전혀 다른 모스크의 경건한 이프타르.
2: 아미. 자, 이제 이프타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일 때는 이 데이츠라고 불리는 대추야자를 첫 번째 먹고서 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0: 그 옛날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랬듯이 대추야자와 물을 시작으로 천천히 하루의 허기를 채웁니다. 식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배고픈 이라면 누구든 앉아서 선한 마음이 담긴 1인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프타르를 마친 사람들은 자연스레 수도가루가 몸을 씻습니다.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 육체를 정결히 하는 우두 의식입니다.
1: 원래 이슬람 문화에서는 총 다섯 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라마단 기간에는 타라위라고 불리는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해요.
0: 금식과 이프타르, 또 추가 기도와 성서 읽기까지. 이제 라마단의 하루에서 딱 한 가지 순서만 남았습니다.
5: Come to my home to see how we do sahur.
1: 라마단 금식이 시작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그 식사가 있거든요. 그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자고 해서 또 이 친구가 초대를 해줬습니다.
0: 달과 태양이 자리를 바꾸기 전,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초대를 받긴 했지만 정말 이 시간에 남의 집에 가도 되는 걸까요?
2: 오, 파이산.
6: Thank you.
5: Come here, please. Come here.
6: Okay.
5: So I just want to like give you my country flag. I want to welcome you with my country badge.
6: Okay. Thank you.
5: So, okay.
0: 걱정이 무색하게 반겨줍니다.
6: So your mother?
5: Yes, that's my mother. My mother.
6: Salam alaikum.
0: Okay. 저를 초대해준 친구 파이자는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홀로 분주하게 새벽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5: This is parathas. The different things we made for iftar is like fried some samosas and like there are different things.
0: 동트기 직전에 하는 식사, 수후르. 하루의 금식을 버티기 위해 든든하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6: 저거는 한국 닭볶음탕 같이 생겼어, 볼 때마다.
5: What's your favorite dish in South Korea?
6: 닭볶음탕.
5: 닭볶음탕.
6: Yeah, simple life. I think 900% same.
5: Oh.
0: 어느새 오전 4시를 향해 가는 시간.
6: Salam alaikum.
5: Was that bad time?
6: 아버지 지금 막 일어나셨습니다.
0: 기름에 구운 빵 파라타와 토마토 소스에 버무린 치킨, 달걀 부침까지 따끈한 집밥 한 상입니다.
5: So like, I'll give you one egg.
6: Omelette.
5: omelet and

0: Yeah,
1: perhaps. Okay.
0: Ready? Here we go.
1: Thank you.
0: Well, I recommend you to try this with the bread.
1: Loganina. Yeah, okay. Paratha yogurt, 처음 보는데요. Can I try? Oh. 이걸 이렇게도 먹는구나.
2: 가게에서 사 먹는 맛이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1: 미타해.
3: 봐봐, 미타해.
4: 아, 미타.
1: Most of Pakistani doing now for Sehri?
0: Yeah, this is the prime time.
1: Prime time.
0: Prime time. When everyone is preparing food and eating.
1: In their own house and or restaurant.
0: In these days, there is much traffic in the restaurants. There are different deals, different buffets. So people go and enjoy outside.
1: Yeah.
0: Mama pros utke sabke liye sehri banati hain. Kaisa lagta hai aapko?
5: Acha lagta hai, maza aata hai, aadat hai.
1: 어머니의 이 약간 책무? 약간 그런 느낌. 아차, 보드 아차.
0: It was here the woman handled the home and each and everything was on them.
1: 아, 이 집안일은 이제 다 약간 이쪽에서는 여성들의 전유물 같은.
6: 한국에서 그런 맞은 중국.
1: In Korea? Actually, my father preparing breakfast. Yeah, and washing dishes. Yeah, and clean the room. My father. Hey, Baba, what are you doing?
2: 내내 즐겁고 감사했던 새벽 식사 시간.
1: Thank you, thank you, 파이잔. Thank you, Baba. Thank you.
0: Thank you for coming.
1: Thank you, Baba. Bye, bye, Mama. Thank you. Shukriya. Yeah, see you. Hi, salam.
2: 무슬림처럼 살아본 며칠. 저는 다시 여행자 모드로 낯선 도시 카수르로 향합니다. 길 따라 끝없이 펼쳐진 펀자브 평야. 사탕수수, 겨자, 밀 등 갖가지 농작물의 고향이자 부지런한 농부들의 땅입니다.
1: 와우.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가던 길에 지금 이 드넓은 평야 같은 게 있었는데 뭔가 연기가 엄청 피어오르더라고요. 살람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What are you doing here? 구르. 구르, 구르. 아, 슈가케인. 슈가케인. 아하.
2: 구르는 사탕수수로 만드는 펀자브 지역의 전통 설탕입니다. 수분이 대부분인 사탕수수즙에서 당분만 남기려면 오래도록 졸여야 합니다.
1: 쓰리. 3시간 정도 이렇게 팔팔 끓이신다고 합니다. 오호.
0: 미셸. 아하.
2: 걸쭉해진 사탕수수즙은 그대로 두면 울퉁불퉁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고운 결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저어주는데요. 사탕수수 본연의 색과 향이 살아있어 일반 설탕보다 풍미가 깊고 구수합니다.
1: 엿이다, 엿. 사탕수수 엿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맛은 또 울릉도 호박엿 맛이 나고. 와, 너무 맛있다.
2: 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설탕수수가 여기 있구나.
7: 간네. 아하. 짙네 루르데 이제 도 전 4.
1: 짜르 짜르.
7: 하, 짜.
1: 쭉쭉 짜 보겠습니다.
2: 레가인세. 겨울에서 봄. 펀자브 평야에 많이 자라는 사탕수수를 앞찻기에 넣고 착즙해 줍니다.
1: 우와, 엄청 잘 나온다. 얘네가 이 밑에다가 지금 배관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배관 타고 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7: 이제 조에는 스파이 베터 조에는 여기 거의 간드기 외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와이 옆에 이렇게 누렇게.
1: 야, 지금 방금 저희가 압착해서 여기 이만큼 나왔습니다. 와. 자. 냄새는 그냥 설탕인데요? 와. 그냥 설탕물 그 자체입니다. 너무 달아요. 와. 미타해. 보트 미타. 진짜 달아요, 진짜.
7: 내추럴해.
1: 네, 내추럴해. 오가닉해. 오가닉 슈가. 너무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보트 미타.
2: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쪼그려 앉아 만드는 구르. 어르신은 30년이 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구르는 간식처럼 그대로 먹기도 하고요. 밀크티 차이나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1: 오, 설탕이 냄새가 좋은데요?
7: 진이 저 슈거 두스리에 계속 화이트 슈거래. 이게 진이 칸데. 뭐 नुकसान देने लगी है. 얘 नुकसान नहीं देता.
2: 갓 만든 구르는 100g에 1,500원 정도.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일반 설탕보다 좀 비싸지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1: 땡큐 땡큐 슈크라 슈크리아 슈크리아 슈크리아 슈크리아 땡큐 슈크리아 언제 또 포장을 해놓으셨어요 이걸 또 매 슈크리아, 부어트 슈크리아. 인샬라, 인샬라. 땡큐. 이야. 저희 같이 만든 거를 한 덩어리 받았습니다.
2: 파키스탄 사람들은 왜 자꾸 주려고만 할까요? 그 인심에 또 한 번 달콤해진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섭니다.
1: 네, 지금은 파키스탄이랑 인도의 국경인 간다싱 왈라 보도로 가고 있습니다.
3: 간다싱 왈라.
2: 매일 해질 무렵이면 국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검문소가 여럿 있지만 저희는 풀입했습니다.
4: 내장으로 수축되는 살이 와서 검문을 지금 다 뚫고 가지고 있어요.
2: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면서 두 나라 사이엔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1: 지금 제가 온 곳은 간다싱 왈라 보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여러 국경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와가 보도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2: 국경에서는 매일 해질 무렵 국기야 강식이 펼쳐집니다. 조국의 국기를 내리기 전 파키스탄 레인저스와 인도의 국경 수비대가 벌이는 신경전.
1: 아 근데 체격이 파키스탄 분들이 훨씬 크신데?
2: 여기가 국경인지 스포츠 경기장인지 헷갈리는데요.
1: 파키스탄! 파키스탄! 힘이 엄청나신데?
2: 동작 하나하나에 힘과 절도가 넘치는 파키스탄 레인저스.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관중 호응도나 대원들 퍼포먼스 모두 파키스탄이 이긴 듯합니다. 오늘도 위풍당당하게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군인들. 양국의 국기가 내려지며 40분 남짓한 하강식은 끝이 납니다.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저에겐 매일 열리는 이 의식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펀자부에서의 여정은 하루하루가 낯설고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8: 아차아차. 오, 마법의 훈자 워터입니다.
1: 미안해 얘들아.
8: 와, 진짜 멋있다.
9: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0: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1: 넷, 다섯.
2: 여기 숨자.
1: 응? 좋았어.
3: 여기가 좋겠다.
4: 어, 난 여기.
5: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0: 여긴 못 찾겠지.
1: 저기가 좋겠다. 좁을 것 같은데.
4: 같이 숨자.
1: 밀면 어떡해.
4: 미안. 그럼.
1: 어,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4: 어, 어디?
1: 어, 어후. 뭔가 본 것 같은데. 에디, 루디. 어? 찾았다.
4: 들켰어.
3: 잘 숨었는데.
4: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우린 못 찾겠지.
2: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1: 여기 있는데. 찾았다.
4: 어떻게 찾았지?
1: 척 보면 보이거든.
4: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1: 또 누굴 찾지?
4: 어...
5: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1: 통통아. 응? 어? 아래를 봐야지.
5: 어?
1: 찾았다.
5: 아, 어떻게 찾았지?
4: 통통이도 찾아냈어. 어? 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 온다.
1: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4: 어, 저쪽이 수상한데?
1: 뭐야?
4: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1: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4: 어떻게 찾아낸 거야?
1: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4: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1: 내가?
4: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뭐였지?
1: 뽀로로! 너도 잘했네.
6: 패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4: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3: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4: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어? 어? 저거야!
3: 뭐?
4: 없어졌어.
3: 뭐가 있다는 거야?

0: 없었는데.
1: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2: 빨리 와, 코비.
1: 사진 나왔어. 자.
3: 고마워.
0: 나도 보자.
1: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3: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3: 정말? 뭘까?
4: 크랑크랑.
0: 어? 이게 뭐지?
4: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4: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4: 그렇네.
1: 뭐가 있다는 거야?
0: 어?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뭐지?
1: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혹시 요정 같은 건가?
3: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2: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4: 요정은 무슨? 어?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4: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5: 못 봤어.
4: 너희는?
0: 크랑크랑.
3: 나도 못 봤는데.
6: 나도.
0: 난 봤다니까.
4: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0: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4: 아이, 그럴 리가.
0: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3: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4: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5: 나도 같이 갈게.
4: 어?
5: 같이 가.
4: 다 가버렸네.
7: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8: 크랑!
0: 요정아!
8: 크랑크랑!
5: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3: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0: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1: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3: 이따봐.
0: 패티, 가보자. 요정아!
3: 아니네.
1: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0: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1: 응.
0: 어디 보자.

0: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요정 나오라고!
1: 크랑, 크랑.
0: 뭐가? 어? 찾았다!
1: 크랑! 조심, 조심. 크랑, 크랑.
0: 물 속에 있나 봐.
2: 뭔가 반짝였어요.
0: 가보자!
1: 크랑, 크랑.
2: 물고기들이었네요.
3: 오래라, 크랑. 요정 찾았어.
1: 크랑크랑.
0: 너흰.
4: 우리도 못 찾았어.
1: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살았다. 어, 좀 쉬자. 어, 뭐야?

0: 나도 알았다.
1: 맛있겠다. 맛있겠다.
2: 얘는 우리 숲에 놀러 온 손님이야. 안녕?
0: 안녕. 넌 누구야?
2: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0: 리브야 봉피리 봉봉.
2: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0: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2: 이제 안심해도 돼.
0: 정말 고마워.
3: 뭐가 고마워?
2: 어? 에디가 꿈꿨나봐. 이제 깨어나는데?
4: 에디, 우리 왔어.
0: 잠깐 잠들었나봐.
2: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3: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0: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5: 정말?
3: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4: 그런가?
0: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3: 리브야 뭐라고?
0: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6: 애들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봉...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따라다니네.
1: 벤치하우스.
0: 밥 먹자. 배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1: 벤치하우스에서 벤치 넓어주세요.
0: 자니?
2: 위험천만 고드름.
3: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4: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5: 부추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3: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6: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7: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0: 간다!
7: 나이스 리시브! 자, 메가텔! 어? 아!
6: 최고! 역시 최고 존엄 대병님에게는 안 되지.
7: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6: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7: 그럼 우린?
6: 야? 미안.
7: 저 꼬맹이가.
5: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0: 그거 기대되는데?
7: 자, 뭐야? 이런 게 어딨어?
6: 하늘도 안 도와주네.
5: 어? 아니.
0: 맙소사, 보내가 모두 조심해.
6: 내 팝콘.
5: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6: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4: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8: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저기.
1: 어?

0: 저기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1: 집중해, 이안. 집중하라고 집중.

Shut up!

0: 대변인!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거리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어?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거리?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걸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보세요.
3: 이거 보세요.
5: 뭐야?
6: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일찍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자! 자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6: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1: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6: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1: 그게 뭐야?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6: 어? 사라졌어.
9: 형, 고드름을 부탁해.
1: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0: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구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한번 알아볼까?
1: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2: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3: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우와!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0: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3: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0: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 세계로 떨어진 꽁지.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0: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2: 아, 네가 그런 말...

0: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어?
1: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2: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3: 방금 뭐였지?
0: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4: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3: 무언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4: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5: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6: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5: 자, 가자!
2: 저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0: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2: 트리코! 뭔가 보여! 이게 뭐지?
0: 빨리 꺼내서 확인해보자! 대체 누구지?
2: 처음 보는 친구인데?
0: 이봐, 일어나!
2: 물이라도 끼얹어볼까?
7: 여기가 어디지?
2: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7: 너인 누구야?
2: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0: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7: 베스타 고아! 어디 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5: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2: 뭐? 스타코어가 뭔데?
7: 돌려줘! 빨리!
5: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0: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5: 거짓말! 어서 돌려줘!
2: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놔줘!
5: 너나 떨어져!

0: 어? 왜 저렇게 급하게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돼! 쟤들 앙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2: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0: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아, 안 돼!
0: 이대로 가다간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울!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2: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3: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4: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3: 월드 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물이 필요해.
4: 물? 물이라면 잠깐만. 어?
0: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3: 잘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5: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0: 각자 위치로. 구지형 루프 흡착하. 액션.
5: 자이코 불도저 액션.
0: 이제 괜찮아.
3: 우와! 보기 쉐도우 스피드! 휴, 이대로만 계속 가면 되겠지.
0: 잠깐! 앞에 절벽 있잖아!
1: 망설일 시간이 없어! 지금 멈춰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 거야!
0: 내가 해결해볼게! 셀리, 토네이도 액션!
3: 다음은 우리 차례야! 전부 호수까지 날려보내자!

0: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작전 성공. 그렇게 된 거야.
1: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2: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0: 고마워, 티너.
3: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4: 맞아.
5: 누구 얘기야? 설마...

여기 있다. 내 스타 코어.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이거 완전

0: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2: 보상.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오늘은 홍주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0: 나도 갈래.
3: 조심 조심.
1: 내가 먼저야.
3: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주레빗 퀴즈펜션.
0: 아이스 먹자.
3: 홍주레빗 퀴즈캠핑.
0: 와, 재밌었다.
3: 홍주레빗 행복한 오리집 1&1.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옥스포드 탕.
0: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7: 힘드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8: 아유, 괜찮아. 약 타러 온 김에 이렇게 운동도 되고 좋지 뭐.
7: 노인대학 가신다고 안 했어요?
8: 아유, 가봤자 맨 손주 자랑이 나고 여기가 훨씬 재밌어.
7: 아, 네.
9: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접수하시게요?
9: 네, 그게...
7: 그런데 무슨 동물? 도마뱀이신가?
8: 바다 이구아나잖아.
7: 바다 이구아나?
9: 맞아요!
10: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사는

0: 바다 이구아나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생활하는 도마뱀이야.
1: 우와, 유명하신 분이구나. 바다 이구아나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그게 마음이 아파요.
1: 마음?
2: 거울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코, 얼굴, 피부, 제 생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1: 네?
2: 저도 예뻐지고 싶다, 구아나.
3: 오늘의 관자, 바다 이구아나. 바다 이구아나가 예뻐지고 싶대요.
4: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2: 네.
4: 저희 병원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은 하지 않습니다.
5: 네. 아 근데 그 저기 구하나 씨, 아니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
2: 절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5: 어머, 비가 오나?
2: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얼굴. 그 중에서도 갸름하지 않은 뭉툭하고 짧은 쥐둥이. 뻥 뚫려 지나치게 큰 콧구멍. 게다가 거칠고 칙칙한 피부까지.
5: 저런, 한두 가지가 아니네.
2: 다른 이구아나들처럼 쥐둥이는 갸름하게 깎고 콧구멍은 작게 축소하고 피부는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은데.
4: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멀쩡한 몸에 손을 대는 것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2: 전문병원을 갔어야 하나?
5: 저기 구하나 씨, 저희가 봤을 땐 엄청 건강해 보이고 아니, 멋지신데요.
2: 끄덕끄덕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거 다 알거든요. 콧구멍이 커서 콧물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야?
4: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코를 풀어요?
2: 아, 그건 문제로 낼 구아나.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코로 물을 자주 뿜어내죠. 바다 이구아나가 콧물을 자주 뿜는 이유는 1번, 감기에 자주 걸려서. 2번, 몸속의 소금을 빼내려고.
4: 잠깐! 소금? 지난번에 바다 거북은 몸속의 소금을 빼내려고 눈물을 흘렸잖아!
5: 맞다! 아니, 그럼 바다 이구아나는 소금물을 콧물로 빼내나?
2: 맞구아나! 바다 이구아나는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를 먹다 보니 몸에 소금이 자꾸 쌓이죠. 이걸 몸속에 그냥 두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코에 있는 소금샘으로 재채기하듯 몸속의 소금을 물과 함께 발사하는 거죠.
5: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을 잘 빼내게 콧구멍이 커다란 거 아니에요?
2: 댕댕 변호사님, 제 콧구멍 눌리고 눈물이.
5: 아니 방금도 맞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2: 그건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거든요.
4: 그래요?
2: 암컷은 짜증날 때, 위협받을 때 가끔 흔들고 수컷은 엄청 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0: 여기서 문제! 바다 이구아나 수컷이 고개를 끄덕이며 흔드는 이유는? 1번, 춤추며 리듬을 타려고. 2번, 자신을 과시하려고.
1: 이게 리듬 타는 거지.
2: 맞아. 리듬 타는 것 같진 않고. 정답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0: 맞고.
3: 격하게 격하게 흔들어 쿵쿵. 꾸덕꾸덕 격하게 흔들수록 힘도 세고 아주아주 아주 남성적이라는 신호. 격하게 격하게 흥흥.
4: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어떠냐?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내가 더 세게 흔든다고. 하!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아니거든. 에이, 끄덕끄덕 끄덕끄덕. 좋다. 끄덕이는 거 내가 최고. 히카!
2: 와! 쟤 흔드는 건 누구도 못 당해. 도망가자!
3: 가장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만이 암컷의 선택을 받는다.
0: 실제로 고개를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가 수컷 호르몬이 많다고 해요.
2: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다.
0: 근데 갑자기 너무 춥네. 여긴 성형 안 하신다니까. 그럼 이만.
1: 이구아나 씨 추우세요?
0: 채원이.
2: 갑자기 왜 그러시죠? 댕댕 간호사? 채원 체크!
1: 채원 체크!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콧구멍이 제일 커가지고. 이럴 수가! 온도가 20도도 안 돼. 엄청 낮아!
2: 뭐? 댕댕 간호사? 히터!
1: 히터! 히터! 지하 간호사 히터 가져와! 이만저 씨!
0: 따뜻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2: 갑자기 왜 체온이 떨어진 거지?
0: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바다에 들어갔었거든요. 바다 이구아나는 바닷가 바위에서 해초를 먹다가 부족해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1: 와, 바다 이구아나 헤엄 잘 친다.
2: 우와, 바닷속이 꼭 푸른 초원 같아.
0: 그런데 바닷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2: 왜요?
0: 바닷물이 엄청 차갑거든요. 차가운 바닷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에 마비가 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나오죠. 우린 스스로 체온을 못 올리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태양을 받으며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1: 단체로 일광욕 하는 모습 재밌다.
0: 그게 병원에 빨리 올 생각에 체온을 제대로 못 올리고 왔거든요.
1: 아유, 저런. 아이, 그런데 헛걸음만 하셨네요.
2: 어차피 저희는 성형은 안 하니까 체온이 오르면 가시면 되겠네요.
0: 그니까요. 아유, 그냥 이대로 살아야. 그냥 주둥이, 콧구멍, 피부 싹 다

0: 누군가 절 때리는 것 같은.
1: 왜 저러는 거지? 아,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헛것을 보나?
2: 이상한가? 아! 띵기리 띵기리 띵기리 나타나라, 야!
3: 끄덕끄덕쿵쿵!
1: 아니, 이거 왜 때리시는 거예요?
3: 끄덕끄덕! 아이, 잠깐만. 내가 보여?
2: 보이죠? 누구세요?
3: 나. 그 옛날 갈라파고스 섬에 처음 정착한 바다 이구아나 조상이옵시다.
4: 바다 이구아나 조상?
3: 끄덕끄덕끄덕.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왔어. 아니, 조상들이 바다에 살기 딱 좋게 물려준 몸을 뭐 성형을 해서 바꿔 딱!
2: 딱 좋게 물려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3: 그러니까 끄덕끄덕 아주 아주 먼 옛날
5: 우린 바다에 표류되어 헤매다가 이곳 갈라파고스 섬에 들어왔지.
3: 마침 섬이 있어서 다행이야.
0: 끄덕끄덕 물에 빠져 죽을 뻔했네.
3: 근데 여기는 화산섬인가 봐. 우리의 먹인 풀이 거의 없네.
0: 선인장이다. 배고프니까 가시예요. 가시만 없으면 먹을 수 있는데.
3: 아이,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어?
5: 바다의 풀, 해초. 바다 속에도 해초가 엄청 많아.
0: 끄덕끄덕, 친구야.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금방 체온이 떨어져 우린 죽을 거야.
3: 아이, 그치만 저 수많은 해초들이 너무 아까운데.
0: 가시는 있지만 난 선인장으로 버텨볼래.
3: 난 바닷물에 적응해 해초들을 먹어볼게. 우와, 해초 많다.
0: 오, 끄덕끄덕.
4: 그래, 결심했어. 적응하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3: 그때 선인장을 먹겠다고 육지에 남은 이구아나들은 끄덕끄덕
5: 육지 이구아나가 되었지.
1: 우와, 가시가 저렇게 많은데 선인장 잘 먹는다.
5: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먹기 딱 좋게 턱이 점점 더 강하게 발달하고 지금의 육지 이구아나 모습으로 변화한 거지.
2: 아, 육지 이구아나는 색깔도 다르냐.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몸도 변한 거구나.
3: 끄덕끄덕, 그렇지.
0: 그럼 우리 바다 이구아나도 바다에 살며 몸이 변한 건가?
3: 끄덕끄덕, 당연하지.
4: 흥흥, 끄덕끄덕.
5: 헤엄치기 좋게 꼬리가 납작해지고 바위를 꽉 움켜쥘 수 있게 발톱도 길고 두꺼워졌지. 무엇보다 해초를 먹기 쉽게 주둥이는 더 뭉툭해졌단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서 떨어진 체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피부도 검게 변화한 거야.
0: 네? 체온이랑 피부색이랑 뭔 상관인데요?
1: 예끼! 그걸 아직도 모르는 게냐?
5: 밝은 색보다 검은색이 햇빛을 더 빨리 흡수하니까.
4: 아하! 그렇구나!

0: 아참참 콧구멍 크기도 소금물 뿜기 딱 적당하게 변한 거거든.
1: 그런데 뭐 끄덕끄덕 성형을 하겠다고 쾅!
2: 그러시면 안 돼요.
1: 끄덕끄덕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왔겠어. 킁킁.
3: 끄덕끄덕. 아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저도 몰랐다고요. 끄덕끄덕.
1: 흥흥 끄덕끄덕.
3: 끄덕끄덕 흥흥.
1: 그러니까 너 성형하면 바다에서 못 살아. 흥흥 끄덕끄덕.
2: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다에 살기에 딱 맞게 변화한 완벽한 몸이네요.
3: 그런가?
1: 그럼 끄덕끄덕 킁킁.
3: 끄덕끄덕. 다시 보니까 주둥이며 콧구멍이며 이상하게 멋져 보이네. 검게 탄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1: 끄덕끄덕. 우리 바다 이구아나들은 지구상에 바다에 적응한 유일한 도마뱀.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돼요. 끄덕끄덕 킁킁.
3: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고칠 생각 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요.
1: 끄덕끄덕 킁킁.
3: 고마워요, 조상님.
1: 킁킁 킁킁. 끄덕끄덕 킁킁.
4: 정말 잘 됐다. 끄덕끄덕
2: 킁킁. 끄덕끄덕. 그런데 목은 좀 아프겠다.
4: 그러니까 끄덕끄덕
1: 끄덕끄덕. 처음 일주일만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아파. 끄덕끄덕 킁킁.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를

0: 지구 영웅 번개맨.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도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0: 자, 맛있게 먹어.
1: 잘 먹겠습니다.
2: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3: 뭐? 또 다른 공식?

0: 그게 뭔데?
1: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0: 듣고 보니 그러네.
1: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0: 헐, 그것도 맞아. 어, 가만 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2: 맞네, 난 코파는 걸 제일 잘하는데.
3: 이게 뭐야? 코를 빨아
4: 난 그럼 역시 천둥맨?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0: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5: 무찌려주마!
0: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6: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0: 나와라, 천능력! 불쌍은 왜 안 반짝이는 거야?
6: 이 가시면 블랙게임 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주마.
0: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7: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6: 아,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7: 셋!

0: 재범이군. 재범이야. 요가 절대 감당 못할 거다.
1: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가봐라 번개 파워.
2: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2: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3: 안녕.
4: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2: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막 못 당하겠어.
5: 우와, 대단해. 아, 부럽다. 어떻게 했어?
6: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7: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8: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7: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8: 당연히 도와야죠.
7: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다.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1: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7: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고.
8: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7: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고.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1: 물론입니다.
7: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2: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4: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
9: 나한테 맡겨. 저리!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8: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5: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8: 윙 날아다니는 벌?
5: 네.
10: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8: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1: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8: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1: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주는 게 좋을까요?
1: 무조건 많이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2: 저거 너무 많지 않아?
1: 맞아.
3: 희망이 물에 풀어질지도 몰라.
1: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3: 맞아.
0: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4: 저요.
5: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4: 네.
0: 자.
4: 어때 희망아?
5: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0: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1: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4: 맞아.
0: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4: 예, 쏠, 치, 쏠, 도레미, 파, 쏠!
6: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7: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8: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7: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9: 왜 죽여버리가 비었군. 공격해주지 번개는.
1: 번개는 어느 쪽으로 피해요?
8: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4: 뭐?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축하해!
0: 축하해, 강희야.
8: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0: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8: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로 바꾸면
10: 초능력

0: 최고영웅 번개맨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대 카본 스카이 페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0: 킥보드.
1: 너 공개맨 아니 천둥맨 된 거야?
2: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3: 천둥맨 최고.
4: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5: 오.

0: 게 없나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1: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0: 난
1: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0: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0: 나 연습 많이 했네.
4: 그치?
0: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0: 나도 질 수 없지. 야!
4: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5: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6: 우와, 맛있겠다.
5: 나도 간식 먹고 싶다.
0: 한몽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5: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7: 저 사랑하는 우리 번개 유치원 친구들.
6: 네.
7: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 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해줘.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짠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답답해. 우리 천둥이 하면은 번개 파워.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그것만 치고. 천둥. 이건 거 아닌데? 맞는데? 저쪽 이거 아닌데?
5: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7: 어머,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 믿잖아.
5: 천둥이 괜찮겠죠?
8: 초능력이 몇 개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5: 그게 무슨 말이죠?
8: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땅!
0: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친 곳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파워 체조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요,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동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전능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석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3: 그거 있잖아, 그거.
4: 아, 그거? 따가따가 꿈나라 가시 버튼.
3: 따가워님.
2: 따가?
3: 저희가 만든 무기.
4: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2: 아이들의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3: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4: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3: 악몽?
2: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쉿, 놀라지 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0: 무슨 소원?
1: 너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떠가용은 다 알아요.
0: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1: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따가용이 도와줄게요.
0: 진짜? 어떡해?
1: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0: 우와.
1: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0: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1: 초능력

0: 누구지?
1: 자가 네 마음자 네 힘자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작아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뭐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자, 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공개부석을 훔친다. 훔친다.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무게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선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저게 스펠란저는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3: 굉장하다!
4: 저기가 출입구인가?
5: 하지만 플레임 노바가 순순히 열어놓았을 리 없다.
6: 조작 패널을 수동으로 건드리면 강제로 열 수 있을지도 몰라.
2: 좋아! 거기서 우리가 나설 차례군.
4: 나도 메탈카드봇의 탈출 포트를 연구해 본 적 있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야.
7: 관련 데이터는 모두 제게 있으니 안심하세요.
5: 든든하고. 얘들아, 스펠란자호를 반드시 되찾는 거다. 예!
3: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죠?
6: 저기! 어서 착륙해!
8: 네! 스펠란저, 스펠란저 공역입니다!
9: 네의 친구들이랑 메탈브레스가 어딨다고?
10: 레드블리츠가 빨간색 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9: 알기 쉽군. 가다 보면 나타나겠지.
10: 응, 서두르자.
9: 자유를 외치는 너에게 이 무대는 너무 좁겠군. 마치 새장에 갇힌 꼴이랄까.
10: 스카이갤럽!
9: 라는 게 특기인 저 녀석에게 여긴 너무 불리해.
11: 정말 이 정도 상처로 쓰러질 내가 아니니. 자, 결투를 이어가지.
9: 얼마든지. 역시 카푼 나무 시스템도 살아있었어.
12: 저런 것 좀 얼마든지 슉슉 빼가리냐
9: 녀석. 방어 시스템의 화력을 엿보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데.
13: 다들 날 따라오죠.
9: 뭘 어쩌려고. 지금이 기회야. 모두 들지. 자,
12: 아, 배짱이 두둑해졌는데?
13: 이것쯤이야.
9: 자, 메탈 브레스를 넘겨. 그렇지 않으면.
13: 그만둬!
11: 아가씨만 무사하다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13: 그게 무슨 소리야?
11: 이런 낯선 곳에서 외로이 방황하던 내게 하늘을 나는 기쁨을 되찾게 해줬지. 그러니 난 상관 말고 도망쳐!
13: 싫어!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9: 스카이갤럽 어디섰긴.
12: 어서 잡으러 가자.
9: 저 아이는 나 혼자면 충분하다. 너희는 외친 손님들을 상대하도록.
12: 블루캅 좋아. 복수전을 할 때가 왔군.
9: 잠깐, 말도 안 돼. 둘이서 다 상대하라는 거야?
12: 겁나는 거야 형?
9: 그게 아니라. 걱정 마. 너희에게 힘을 주지. 그건.
13: 미안.
9: 좋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어?
12: 뭐야? 우리를 환영해주는 거야?
9: 아니야. 잠깐. 플래시백 보안. 스파크 빛 형제.
12: 와, 드디어 복수해줄 때가 왔군.
14: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9: 어, 심상치 않아. 하지만 다 깨부수게 그만이지.
12: 왔어.

0: 파인애플머리 주먹이 이렇게 강했나?
1: 저 작은 몸으로 날 날려버리다니.
2: 데우스 마키나가 성역에 숨기고 있던 성스러운 돌 코즈믹스터. 이것만 있으면 우리 메탈 카드봇은 한계를 초월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3: 한계를 초월한 힘?
1: 나를 눌러라. 외통 카드가 없으니 너희가 불리해.
2: 저도 가겠습니다.
1: 어딜 가려고?
4: 뭐야 저게?
1: 클레인 노바의 일부분이야.
4: 뭐?
2: 얌전히 메탈 브레스를 넘겨.
1: 이건
2: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1: 캡처 위에!
2: 소용없다고 말했을 텐데!
3: 당신!
5: 저기서 대체 뭘 먹고 저렇게 강해진 거야?
1: 시간이 없어.
6: 우리가 갈게!
1: 어? 괜찮겠어?
6: 우린 몸이 작으니까 저 녀석들은 눈치채기 어려울 거야.
1: 훌륭한 기자 정신이군. 얘들아!
0: 좋았어!
3: 정신없게 만들어주자고!
4: 난 그냥 돌아다니면 돼.
7: 제가 오버하겠습니다.
4: 글로바!
1: 덩치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너무 놀라네. 난 괜찮으니까 메탈 브레스를 반드시 지켜야 해. 이 배에 잠들어 있는 내 동족들을 위해서 말이야.
4: 알았으니까 지금은 쉬어.
8: 자, 여기까지군. 페루루 아가씨.
7: 됐어. 여기가 머슬하이드가 말한 패널이야.
6: 세바스찬, 데이터!
9: 네.
6: 아저씨, 괜찮겠죠?
7: 외계에서 와봤자 기본적인 회로 구조는 비슷할 테니 어떻게든 해봐야지.
6: 지금 페루로 무사히 하되.
4: 얘들아, 준!
10: 디파이트! 저기!
6: 여기야.

0: 모두 피해!
1: 당신!
2: 잡았다. 형제들이 열심히 날 뛰어주고 있고.
3: 방금 그거 뭐였지?
0: 와, 깜짝 놀랐네.
3: 그러니까.
0: 뭐라고?
3: 아니, 나도 놀랐다고.
4: 야, 무슨 광하고 무릉하고.
5: 원분의 잠을 다 잤고 여기 너무 귀찮아.
6: 사고친 벌인가 봐요.
7: 고양이들 밥 줘야 하는데.
0: 너도 봐.
6: 사고친 건 덩치들이지.
8: 아니, 글쎄, 그 녀석이 엉덩이는 나한테.
9: 구질구질하긴.
8: 이게 진짜.
9: 조용, 누가 온다.
2: 메탈브레스는 이제 나의 것이.
10: 절대로.
2: 뭐라고?
10: 절대로 내줄 수 없어.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2: 친구? 친구라면 이 녀석들만인.
11: 페로로
0: 블레임 노바.
2: 봐라, 크기도 생김새도 전혀 다른 종족끼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진심으로 생각하나. 살포슬리는 놀이가 생존을 위해 이 땅에 도착한 이상 인간과 메탈카드 둘 중 하나는 사라질 운명이다. 자, 다시 시작하지.
0: 설마 너 메탈카드의 봉인을 푼 거냐?
2: 그래, 이 배에 잠들어 있던 20억 동지들이 드디어 깨어나는 거다.
4: 뭐야?
12: 여보,
11: 카드? 메탈브레스를 풀어! 그대로 뒀다가 미파이!
2: 그래, 당장 풀어! 인간 따위가 그걸 갖는다는 것부터도 다당치 않지! 공전? 웃기는 소리! 어차피 너희 인간들에게 우리는...